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aturday, the 9th of May. I'm your host, Choi Soo-jin, and in this second hour, we're going to review the news coverage stories from Monday and Tuesday. 네,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잠시 후에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 커버리지 with the New York Times. 우선 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입니다. 요새 미국에서 결혼식 필요한 음식을 다르게 내고자 하는 커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 Wedding menus swapping chicken and steak for burgers and fries.
0: 치킨과 스테이크 대신 버거와 감자튀김으로 바뀌고 있는 웨딩 메뉴. 이게 제목입니다. If you swap something, mm-hmm. 그러면 이제 교환한다는 느낌인 거죠?
1: Yeah, it means you're 바쁘다. exchanging things. Mm. A swap meet, have you heard of? It's like a flea market.
0: Oh, what's that?
1: In the US, it's similar to a flea market. It's called a swap meet.
0: 만나서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군요.
1: But it's more meet. Like a flea market where it's a big sort of market where you okay. can buy cheap things. Mm. Another example, I used to swap sandwiches with my friends at lunchtime all the time because...
0: Did you like your friend's sandwich more than your
1: own? It always tastes
0: own?
1: Better than my mom's. Sorry, mom, but yes.
0: I think when we were younger, we did do that yeah. every now and then. You know, it's kind of common yeah. for kids to swap their packed lunches, 도시락, or like you said, sandwiches, maybe kimbap in uh-huh. Korea. But these days, most schools have school meals, school yes. lunches. So I don't think kids will swap, no. you know, school meals.
1: They're all eating the same
0: yeah,
1: thing.
0: Yeah, it's so. All the same, exactly.
1: Right. Mm. S-W-A-P is the spelling. 네. There's an older variant, S-W-O-P, but I think S-W-A-P is the more accepted spelling.
0: 그래요, 그래. S-W-A-P로 훨씬 더 많이 쓰죠. 오래전에는 이제 S-W-O-P도 좀 썼었고, 또 영국에서도 쓰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거의 다 인터내셔널 해졌기 때문에 SWAP가 더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제목에서 들으신 것처럼 미국 결혼식에 온 하객들이 이제는 좀 더 캐주얼한 음식을 기대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 들어볼게요.
1: Like many couples, in advance of their wedding, Heather and Daniel O'Berry asked their friends and family to select their preferred food option. Chicken, beef, or vegetarian. Yet, while the card may have been a standard request, the result was decidedly not. At their April 26 reception at the Congressional Country Club in Bethesda, Maryland, the couple, who live in Chicago, surprised their 240 guests, serving each of them a plate of chicken fingers, a hamburger, or a vegetarian Buddha bowl.
0: 많은 예비 부부들이 그렇듯 헤더와 다니엘 부부도 결혼식을 앞두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치킨, 소고기, 채식 중 너희가 선호하는 메뉴를 선택해줘 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요청 내용은 평범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이 부부는 4월 26일에 있었던 결혼식 피로연에서 240명의 하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이들에게 각각 치킨 핑거, 소고기 햄버거, 그리고 채식 메뉴로는 그 샐러드 볼 같은 것을 대접한 것이죠. Mm-hmm. 너무나 캐주얼한 거죠. 이 치킨 핑거는 뭐냐면은 이제 핑거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치킨 필렛 같은 거, 필레 mm-hmm. 같은 거죠.
1: Without the bone.
0: 네네. 그 yeah. fillet, 영국에서는 fillet라고 하는데 이거 그 그냥 순살로 해가지고 겉에 바삭하게 뭐 빵가루 같은 거 씌운 거 아닌가요?
1: Yep. It's 맞죠? like another word for it is a chicken tender.
0: 네. Right.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Yeah.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킨, 비프, 아니면 vegetarian 이거 고르라고 했을 때 아마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제 치킨 스테이크, 비프 스테이크 아니면은 뭐 vegetarian 그런 스테이크.
1: A little more gourmet.
0: 그런 거를 yeah. 상상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뭐 약간 치킨 튀김 같은 거, 그다음에 비프 햄버거, 그리고 채식 샐러드 볼 이렇게 mm-hmm. 나오니까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1: Yeah,
0: 사람들이.
1: I think it's important to note at this point a sort of a cultural thing in the West. When you receive a wedding invitation, you almost always have to RSVP, first of all, right? You have to indicate whether you're going or not. And on the wedding invitation, there is an option where you choose your menu item in advance.
0: 맞습니다.
1: And that's where this is coming from.
0: 그래요. 서양의 결혼식은 거의 항상 정확한 인원수만큼의 메뉴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에 참석할지 말지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그거를 RSVP잉 한다고 하거든요. 아, 이 RSVP는 원래 불어에서 온 약자인데 답장해달라, répondez s'il vous plaît라는 거에 원래는 약자지만 어쨌든 그냥 영어에서 많이 써요. 반드시 회신해주세요. 그래서 회신할 때도 RSVP잉이라고 하고 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참석할지 말지 정도가 아니라 나는 뭐를 먹겠다 메뉴도 지정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스몰 웨딩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메뉴 지정해서 나오는 경우 조금 고급스러운 결혼식 때는 그렇게 많이들 하기도 해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뷔페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다 누구나 그냥 올 수 있는 사람 오세요 이 느낌이 아닌 거죠 서양에서. Alright, so let's have a look at decidedly something.
1: Yeah, so if you decide something, you're choosing something. So I guess as an adverb, decidedly meaning certainly or obviously in a way that shows that there's no doubt.
0: 그렇죠. 자, decidedly라는 것은 확실히라는 뜻인데 the request for do you want chicken, beef or vegetarian? This was very standard. It was very normal. However, the result, what the people ended up with on their dishes, that was definitely not standard.
1: No.
0: Definitely 대신에, it was decidedly not standar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더 볼이라는 게 그 뭐 견과류랑 이런 거 들어간 샐러드 볼 말하는 거 맞나요?
1: Yeah. There's always a vegetarian option like a Buddha bowl, which would be a bowl with nuts, vegetables, other things like that, beans, proteins.
0: Is it because monks have a vegetarian diet?
1: Diet, yes, I suspect so. Yes.
0: 그렇군요. 자,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1: While hamburgers and chicken fingers are typically associated with plastic utensils and paper napkins, at the couple's reception, each plate was presented under a clear dome. It made it a whole production, Heather O'Berry said. The juxtaposition of chicken tenders and fries with a black tie dress code wasn't lost on the couple, who wanted an elevated celebration with a laid-back feel. There was an in-between that we were trying to balance, she added. 네.
0: 자, 햄버거와 치킨 핑거는 보통 플라스틱 식기와 종이 냅킨이 곁들여진 음식으로 여겨지지만 이 부부의 피로연에서는 모든 접시가 흡사 고급 메뉴처럼 투명한 도움 덮개로 덮여서 제공됐습니다. 그 덕분에 정말 특별한 무대가 완성됐다는 게 신부 측의 얘기였고요. 치킨 텐더와 감자튀김 같은 캐주얼한 음식이 정중한 정장 드레스 코드와 어우러진 이런 대비는 격식이 있으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의 축하 행사를 원했던 이 커플이 놓치지 않은 요소입니다. 헤더 신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균형을 맞추려던 중간 지점이 있었습니다. All right. So there was a juxtaposition.
1: Yeah, if something is juxtaposed, that means two things that are usually not similar or even oftentimes opposite are put together. A good example would be Seoul's downtown district where you have the old palaces that are juxtaposed with the modern skyscrapers.
0: Right? Even the hanoks, if you go inside the hanoks, there's a juxtaposition of really modern interior inside, but very traditional exterior on the outside. That's a juxtaposition
1: as
0: well.
1: Yeah, absolutely.
0: Juxtaposition이라는 게 원래는 두 개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 때는 사람들이 정장 차림으로 이렇게 다 차려고 왔을 거 아니에요, 하객들도. 근데 메뉴가 너무 캐주얼해요.
1: Yeah.
0: 그래서 마치 좀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1: Which is also an oxymoron, right?
0: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패스트푸드. 이것도 oxymoron이고 juxtaposition이에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바로 신랑 신부가 추구했던 바라고 합니다. this juxtaposition was not lost on the couple.
1: Yeah, if something is lost on someone, that means that person fails to understand it or notice it or appreciate.
0: Mm-hmm. 이해를 못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1: Yeah.
0: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좀 상반되는, 대비되는 상황을 이 신랑 신부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모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의도한 거예요. So this juxtaposition was not lost on the couple. In fact, they wanted an elevated celebration. Well, that was hard to pronounce.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축하 무대는 원했지만 but with a laid back feel.
1: Yeah.
0: 편안한 분위기도 함께 갖고 싶었던 거죠. So there was an in between that they were trying to balance.
1: Yeah, there's sort of a compromise, a sort of middle ground.
0: Yeah, yeah.
1: As they say.
0: And they accomplished it. There was an in hyphen between. An in between. 중간 지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원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 가볼까요?
1: Others share her sentiment. I think on a base level, guests and couples want food that they actually crave, said Elizabeth Gohl, the CEO and culinary designer at Bite Catering Company in Los Angeles. For many, that may translate to fast food. In a 2025 YouGov survey, French fries were the highest rated American dish. Hamburgers came in third.
0: 다른 사람들도 이 헤더라는 아까 그 신부의 의견에 공감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LA에 위치한 Bite Catering Company의 CEO이자 요리 디자이너인 Elizabeth Gohl은 기본적으로 하객과 신혼부부 모두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패스트푸드를 의미하는데 시장조사 기업인 YouGov, 그러니까 2025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감자튀김은 미국 음식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햄버거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1: Yeah.
0: So, basically, Americans love fast food.
1: Oh, yeah.
0: So why not incorporate it at your wedding?
1: Absolutely. Yeah, because nothing says casual like fast food.
0: 그러니까요. 자, translate to 보겠습니다.
1: Yeah, if something like A translates into B, that means it results in something. There's a cause and effect here.
0: Mm-hmm. So that translates to fast food라고 했을 때는 즉 이런 의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앞서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뭔지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봤더니 그게 뭔지 봤더니 뭐 아까 패스트푸드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또 이런 결혼식장에서라도 그런 곳에서 또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뭐냐면 that translates to fast foo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정말 원하는 거, craving 볼까요?
1: Yeah, if you're craving something, you have a very strong sense or urge to eat something, usually.
0: Right.
1: We're talking about food here, right?
0: Yeah, exactly. During pregnancy, we have cravings as well. But you can have cravings just, you know, day to day. If you really want to eat something, I'm craving some donuts today.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 진짜 도넛 너무 먹고 싶어.
1: Yeah.
0: 이런 뜻이 되겠죠.
1: Yeah. For a lot of office workers, you can say, oh, what do you feel like eating for lunch today? You can say, I want 짬뽕 or something. But you can say, I'm craving 짬뽕.
0: 네, right? 그렇죠.
1: Yes.
0: 진짜 이거 먹고 싶어. I'm craving something. So people love to eat what they crave. What do they crave? Fast food.
1: Yes.
0: So, you know, that translates to fast food at weddings, I guess.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결혼식 하객들에게 스테이크나 치킨을 대접하는 전통을 제쳐두고 참석자들이 진짜 먹고 싶어하는 맛있는, 좀 어떻게 보면은 캐주얼한 음식. 이것을 피로연에 내놓는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다음 단락입니다.
1: She isn't the only newlywed embracing an unconventional culinary approach. Today's couples are increasingly focused on a guest-centric experience that feels more like a unique celebration and less like a cookie-cutter

0: template, Goel said. The data echoes this point. In the Knot Worldwide's 2026 Real Wedding Study, 90% of couples surveyed said they wanted an authentic wedding that felt like a reflection of themselves. Food often plays a key role in this shift. I think comfort food really taps into nostalgia. Dishes that people grew up with, flavors that maybe tie into a family memory, things that feel very warm, very familiar, she said. 15% of couples surveyed by The Knot reported integrating foods tied to their background or culture into their celebration.
1: 남들과는 다른 이런 메뉴를 선택한 신혼부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월이 말한 바에 따르면은 요즘 예비 부부들 중에는 정형화된 틀보다는 독특한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는 하객 중심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웨딩 전문 업체 The Knot Worldwide가 2026년 실시한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커플의 90%가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스타일의 진정성 있는 결혼식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음식일 때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거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컴포트 푸드는 향수를 자극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먹어온 요리, 가족의 추억과 연결되는 맛, 매우 따뜻하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자, 웨딩 플래너 사이트인 The Knot가 조사한 커플 중 15%도 자신의 배경이나 문화와 관련된 음식을 결혼식에 접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Okay, let's have a look at the term guest-centric.
0: Right, so many couples are trying to make their weddings guest-centric, meaning they want to put the guests in the center. They want to make it the focus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of it.
1: Right, guest-centric, mm-hmm. 그러면은 하객 중심. Listener-centric,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심에 뭐뭐뭐. So this show, mm-hmm. I would say, is a listener-centric show.
0: Do you remember Copernicus, the scientist from European? He was a
1: yeah.
0: heliocentric theory, right?
1: Ah.
0: And there's a big debate whether the universe is geocentric, mm. right? Everything revolves around
1: the Earth.
0: Earth. Yeah. Or heliocentric, right? 태양 중심설, mm. I think, yeah.
1: Mm, exactly. 그래요. 그래서 뭐뭐 중심으로 한다라고 mm-hmm. 할 때 something hyphen centric, C-E-N-T-R-I-C라고 합니다. 아,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 하객들이 이제 축의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식사 레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축의금 문화가 없죠.
0: No, in the U.S.
1: 좀 달라요.
0: It's a little
1: 지금
0: different,
1: 이게 뭐 미국 기사니까
0: yeah.
1: 미국 같은 경우는 축의금이 아니라 이제 일단은 한정된 그 하객들이 오죠. 내가 초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올 수 있다라고 한 이렇게 정확하게 인원수가 파악된 사람들이 나의 결혼식에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선물을 주는데요. 신랑 신부가 고른 선물이에요. 리스트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집에서 필요한 것들,
0: mm-hmm.
1: 살림에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그 리스트에는 소소하게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0: 토스터 오븐.
1: 토스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전. 그다음에 또 침대,
0: yeah.
1: 소파. 이게 품목이 굉장히 다양한데
0: yeah.
1: 그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하객들에게 이 중에서 너 어떤 거 줄래? 그러면은 자기 형편에 맞게
0: yeah.
1: 나는 요거 커피 머신 난 토스터 나는 소파 이런 식으로 소파까지는 모르겠지만 가구는 모르겠네요. 가전 많이
0: yeah.
1: 하죠. 자, 소파 취소. 그러면은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전 이런 것들 그거를 이제 선물을 하고 또 본인도 자신의 결혼식이 되면은 그런 걸 받고 이렇게 하겠죠.
0: Yeah. And oftentimes these days because of the internet, the couple will designate a certain store.
1: Yeah. yeah.
0: And you go onto the website and you can just click
1: good.
0: on it. It's called a wedding registry basically.
1: Interesting.
0: Yeah.
1: yeah. Again, that's very guest centric.
0: Mm-hmm.
1: It's internet based.
0: Yeah.
1: And it's very convenient for people to use. 자, 그래요. 근데 점점 더 이 게스트 중심의 피로연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선 해석하고 있냐면 그들이 평소에 즐겨 먹는 캐주얼한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자,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입니다. 영화 Project Hail Mary에서 주인공 Ryan Gosling이 입고 나온 카디건 이야기 다시 듣겠습니다.
1: Ryan Gosling's Project Hail Mary sweater is a hit. It's not for sale.
0: Ryan Gosling이 Project Hail Mary에서 입은 스웨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파는 곳은 없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자, 영화를 보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이번에 소개할 뉴욕타임스 기사는 이 Project Hail Mary에서 주연 배우 Ryan Gosling이 입고 나온 knitted cardigan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옅은 약간 베이지색, 크림색 그런 카디건인데 그 바탕 양쪽에 여우 그림이 이렇게 수 놓아져 있어요. 근데 이게 꽤나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보통은 이제 영화 속에 있는 의상이 시중에 나와 있으면은 금방 동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찾아서 사는데 이 스웨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스웨터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니팅을 해가지고 이 스웨터, 이 카디건을 만든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지금부터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1: Last year, windbreakers worn by Timothy Chalamet's character in the movie Marty Supreme sold out at pop-ups weeks before the film was even released. In recent months, the tortoiseshell headbands worn by Caroline Bessette Kennedy and brought back in the FX series Love Story have created a frenzy at pharmacies across New York where they are sold. And now a cream-coloured knit cardigan with foxes on it, worn by Ryan Gosling in the new sci-fi blockbuster Project Hail Mary, is a hit. But this time fans can't buy it ready-made. And that's precisely what makes it all the more appealing.
0: Mm-hmm. 자, 작년 영화 마티 슈프림에서 티모시 샬라메이가 연기한 캐릭터가 입었던 윈드브레이커. 바람막이는 영화 개봉 몇 주 전에 이미 팝업 스토어에서 완판이 됐습니다. 또 최근 몇 달 동안은 캐롤린 베셋 케네디가 착용했고 얼마 전 그를 다룬 드라마 시리즈 러브스토리를 통해 다시 유행한 거북 등껍질 무늬의 갈색 머리띠는 이를 판매하는 뉴욕 전역의 약국에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배우 라이언 거슬링이 새로운 SF 블록버스터 영화인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 착용한 여우 무늬가 들어간 크림색 니트 카디건이 대히트를 기록하는 중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팬들이 이 옷을 기성품으로는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제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Because you can't get your hands on it. You no. want to have it more.
1: Absolutely.
0: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some of the expressions here. First one is a frenzy.
1: Is the sound you make if you're in a frenzy. It's basically when you can't control yourself, you're too excited or too emotional, whatever it is. It's a feeling of chaos and energy and lots of things or people rushing about, whatever it is. It's difficult to control.
0: 극도의 흥분. 열광을 얘기해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낸 그런 소리가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create a frenzy. Or you could say create a buzz.
1: Yes.
0: Similar.
1: I think frenzy has a sense of more chaos there.
0: Ah, okay, yeah. And buzz is people talking about
1: exactly,
0: it.
1: Exactly, yes.
0: You know, have you heard about that cardigan? Buzz, buzz, buzz.
1: The cardigan with foxes?
0: Mm. So that's creating a buzz. Everyone's talking about it. And a frenzy is sort of like, ah, I want that cardigan.
1: Yeah, like when the latest phone from a big company is released and all the shops are packed with people wanting to buy it all at the same time. Exactly. Saying, give me that phone, give me that phone, give me that phone.
0: Exactly. Well, in the headline or the story, it says that the tortoise shell headbands created a frenzy.
1: Yes, so people were going into the pharmacies. Yeah. I want that headband.
0: Do you have that headband? Do you have that headband?
1: I'm going to steal that from you. No, it's mine. No, it's mine.
0: 그래서 그 tortoise shell 머리띠가 그만큼 인기였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Now, on to the main item, which is this fox printed sort of cardigan.
1: Well, fox knitted.
0: Knitted,
1: you can't
0: yes.
1: print a cardigan.
0: 맞습니다. 네. I'll correct myself then. So, a fox knitted cardigan. 이것을 ready-made로 살 수는 없어요. You can't buy it ready-made.
1: Yes, if you could, I think a lot

0: lot of people would have bought it already.
1: I want one. I like the look of it.
0: Okay, I'll get knitting. Now, if something is ready-made, it is finished.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You just buy it and you can wear it, or buy it and you can eat it. For example, I'm a fan of ready-made donuts. I don't want to make them myself. I want to go to the shop and pick a donut that has been, you know, fried, cooked to perfection, and then finished and sold to me.
1: 그렇죠. Ready-made라는 거는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성품 시중에 나와 있다라는 뜻일 텐데 그런 게 없어요. So you cannot buy Ryan Gosling's cardigan ready-made.
0: No, there's no way to buy it.
1: And that's precisely what makes it all the more appealing.
0: Oh, yes, and this term, all the more, when we say something is all the more, more, more, more, it means it's even more that. So, for example, I think fans of certain pop groups are all the more excited when their pop group brings out another album or announces they're going on tour. It makes them more excited than before.
1: 더욱 더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사 속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기성품이 없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자, 라이언 고슬링이 영화에서 입고 나온 이 카디건, 한국에서는 카디건이라고 하는데 네. 영어는 C로 시작하니까 영어식으로. 이 카디건은 1950년대 후반에 뜨개질 도안을 바탕으로 제작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도안을 구해서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예요. Mary Maxim이라는 캐나다 뜨개용품 회사의 디자인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0: Fans are now making their own cardigans, taking TikTok or YouTube followers along on weeks-long knitting journeys in tutorials that have been viewed hundreds of thousands of times, and some are hosting in-person knit-alongs. The knitting kit at Mary Maxim sold out within a week of the movie's release, according to Mitch McFedrin, the company's chief executive and the great-grandson of its founder. There is a waiting list of over 1,000 people for a modern version of it. Maybe it's the fact that it's not that easy to get that people want it, McFedrin said. I have a lot of friends, now that this has kind of taken off, who are like, can you get me a sweater? And I'm like, well, I can get you the supplies.
1: 팬들은 이제 직접 이 카디건을 뜨고 있는데 이들은 수주에 걸친 이 뜨개질 여정을 틱톡이나 유튜브에 올리면서 팔로워들을 동참시키고 이런 튜토리얼 영상은 수십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또 일부는 오프라인에서 함께 뜨개질하는 모임을 주선하기도 하는데요. 뜨개용품 전문회사 Mary Maxim의 최고 경영자이자 창립자의 증손자인 Mitch McFedrin에 따르면은 영화 개봉 일주일 만에 영화 속 카디건의 이 회사 뜨개질 키트는 매진이 됐고 이 옷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버전에는 현재 1,000명이 넘는 대기 명단이 형성돼 있습니다. 맥프드레인의 말인데요.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더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나한테도 많은 친구들이 그 스웨터 한 벌 구해줄 수 있어? 라고 묻는데 그러면 나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재료는 구해줄 수 있어. 자, 그럼 한번 표현 볼게요. First of all, in-person knit-alongs or in-person activities.
0: Or meetings or whatever it may be.
1: Yep.
0: Yeah, if it's in-person, it means the people are actually there.
1: Yep.
0: For example, I had two meetings last week. One of them was online. That was not in-person. It was a video call. The other was at a cafe with a client. That was in-person because we were both physically in the cafe meeting each other.
1: Exactly. During COVID, it was hard for students to have in-person classes.
0: Yes.
1: So they had to have virtual classes.
0: Exactly.
1: Over Zoom and things like that. So in-person, in-person, 그러면은 직접 대면해서 하는, 만나서 하는
0: 네.
1: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나서 knit-alongs. 우리 sing-along이라는 거 아시죠? 같이 따라서 노래 부르는 거.
0: 네.
1: 그런 것처럼 knit-alongs라는 단어는 같이 뜨개질을 하는, 만나서 뜨개질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0: Yeah, you can have read-alongs, you can have paint-alongs, you can have all sorts of alongs.
1: Can you have listen-alongs?
0: Absolutely.
1: Okay, well please listen along to morning special. 자, 그 다음으로요, 이 표현을 좀 보고 싶은데요. If something

0: takes off?
1: Well, the literal meaning, think of a plane. Think of a plane on the ground, starts the engine, moves forward and flies up into the air. It takes off. And we use this expression when something goes up and up and up in terms of success. So if something takes off, it is going up in popularity or going up in success, like a plane taking off.
0: 네, 이륙한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성공하다, 네. 인기를 끌다가 될 수 있습니다. So this, you know, the cardigan, this has taken off. 정말 유행이 됐죠. 인기가 많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달락 가볼게요.
1: The costume designers for Project Hail Mary, Glyn Dillon and David Crossman, were tasked with dressing Grace, Gosling's character, as an...
0: 그때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언더더그였지만 네. 4강까지 가는 신화를 이뤘죠.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언더더그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런 것처럼 an underdog is sort of the less powerful person, not likely to succeed.
1: Yes, but in storytelling, the underdog does succeed.
0: Yes, that's right. And it doesn't have to be a person. Like you said, it can be a sports team.
1: Could be a business.
0: Exactly. Or a company or whatever. It can be anything. 자, 그런데 여기서는 Ryan Gosling's character Grace is an underdog.
1: Yeah, he's not a superhero. He's just an ordinary guy.
0: Normally with space movies or books, it's originally a book.
1: Yes.
0: You know, you have sort of these heroes who go into space. But I guess Grace is far from it.
1: No, and if you've read the book or seen the movie, you know why. And I don't want to reveal any spoilers.
0: No spoilers. Okay.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언더더그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의상을 뭐로 할까? 의상 디자이너들이 고민을 좀 한 거죠. And then it goes on to say, you know, Grace was someone who would seek daily comforts even when marooned in space.
1: Yes, if you are marooned somewhere or someone maroons you somewhere, it means you are stuck there with pretty much no hope of escape. Uh-huh. You can be marooned on a desert island, for example.
0: 그러면은 그 pop group Maroon 5는 고립된 다섯 명이에요?
1: Well, maroon can also be the color maroon, which
0: 맞다.
1: is sort of a purpley color.
0: 그 약간 보라 색깔, 네. 요 색깔도 maroon이기는 하죠. 그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marooned, 고립됐다라는 뜻이어서 우주에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이 Grace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상을 뭘 입힐까 하다가 뭐 그냥 니트 카디건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나온 스웨터, 이 카디건 한 점이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판매용 기성품이 아니어서 팬들이 결국 직접 뜨개질로 떠서 입는 현상까지 생겼다는 뉴스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1: Excuse me. Terribly sorry.
0: 주연 배우 라이언 거슬링이 입고 나온 이 카디건을 영화 의상 담당자가 처음에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I'll go now.
0: Yes.
1: In 2024, Dillon, while out on a last-minute trawl for props and costume pieces, chanced upon a hand-knit version of the cardigan peeking through racks of clothes at a vintage fair in North London. He bought it, thinking that if it didn't make it into the wardrobe rotation for Grace, he would keep it for himself. That afternoon, he took it with him to a fitting with Gosling. When we were with Ryan in the fitting room, he spotted it and loved it, Dillon said. So I had to give it up as being my own.
0: 2024년 딜런은 소품과 의상을 막판에 급하게 구하러 나선 길에 런던 북부의 한 빈티지 시장에서 옷걸이 사이로 살짝 보이던 손뜨개의 카디건을 발견했는데요. 그는 그 카디건을 사면서 만약에 이게 영화 속 그레이스 역의 의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내가 입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이 카디건을 가지고 라이언 거슬링과 의상 미팅 현장에 갔는데 피팅룸에서 라이언은 이걸 보자마자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상 디자이너 딜런은 생각했죠. 아, 내가 가질 순 없겠구나.
2: All right, now let's have a look at last minute something.
1: Yes, if you do something last minute or it's a last minute something, well, you've not prepared for it. You've not done it ahead of time. You're doing it literally.

0: perhaps with only minutes or hours or days to spare.
1: I'm sorry this is very last minute, but I think I need to tell you that we're changing everything.
0: Oh, okay.
1: Yes, we're going to change the article. No, I'm just kidding. That was a last-minute joke. Was it funny?
0: No.
1: No, sorry.
0: should have thought again at the last minute, Sue.
1: Last minute는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낸 것, 막바지에 갑자기 우리가 막판에 가서 계획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기사 속에서는 시간이 좀 임박한 상황에서 시장을 둘러본 거예요.
0: 이제, yes.
1: 뭐 없나? 이제 빈티지 시장에 갔는데 잠깐, 저 카디건... 저 괜찮네.
0: Yeah.
1: 라이언 고슬링이 싫어하면 나라도 입어야지 이러면서 산 거죠.
0: And I wonder if there are any aunties or uncles or grandparents who forgot it's Children's Day today, so have to rush out to buy a last-minute present.
1: 아, 그럴 수도 있죠. 막판 선물 사기를 해야 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And if you chance upon something,
0: you find something by luck, by accident. Chance usually refers to luck. To do something by chance means you're lucky. Mm. It's not deliberate.
1: But chance is used as a verb in this case.
0: Yes.
1: 동사 chance예요. 그래서 chance upon something은 우연히 뭔가를 발견하다가 되겠습니다. So Dylan chanced upon this cardigan. It's a very lucky find, wasn't it?
0: It was, yep. And, well, a very popular find as well.
1: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여우 카디건 따라 만들어 입기 열풍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Let's continue reading.
0: People used to speak about going from owning a product to experiencing a product, and now it's about belonging to a microculture that surrounds a product, said Christopher Morency, a brand consultant and fashion journalist. Some consumers now value having to actually do something for it, more than just buying a logo t-shirt, he added. It feels like a quiet affirmation, Anderson, the Etsy seller, said, that even in uncertain or chaotic moments, there is still meaning in what humans choose to make. We create music, art, and clothing by hand.
1: 브랜드 컨설턴트이자 패션 저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모런시는 한때 유행한 제품을 소유하는 것에서 이제는 경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고 지금은 제품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문화에 소속되는 게 중요한 세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일부 소비자들은 단순히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사는 것보다 그걸 손에 넣기 위해 실제로 나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고요. 엣시 사이트에서 자신이 손수 뜬 헤일 메리 여우 스웨터를 판매한 리안 앤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용한 확신처럼 느껴져요. 그것은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인간이 만들어내기로 선택한 것에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확신이죠. 우리는 결국 음악과 예술, 의류 이런 것들을 손으로 직접 만드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원래 그 빈티지 시장에서 샀던 카디건은 여우가 아니라 늑대 무늬가 이렇게 니팅되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의상 디자이너들이 그것도 진짜 이제 정말 완전히 그 one of a kind로 만든 게 늑대는 좀 무섭다 해가지고 그 부분만 빼서 다시 이제 여우 그림으로 니팅을 직접 한 거예요. 네. 그 의상 디자이닝 팀이. 그러니까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one of a kind 카디건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도안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Let's have a look at an affirmation.
0: Oh, an affirmation is something very positive. It's some kind of confirmation that things are good or that's right or you're doing okay. Mm. You may have heard of morning affirmations. This is something some people do when they wake up. They say, today will be a good day. Today I will be good at work. Today I will exercise. Today I will remember it's Children's Day and buy a present for my nephews and nieces. So here, this is a quiet affirmation, that meaning that we feel supported by this. We feel like that emotional confirmation that it's okay. You're doing okay.
1: 아, 내가 하는 게 맞았어.
0: 네.
1: 이런 확신이 affirmation입니다. A-F-F-I-R-M-I-T-I-O-N. Affirmation. 자, 그래서 내가 하는 거가 뭐죠? 바로 직접 이렇게 뜨개질을 하면서 스웨터 만드는 거. 이게 맞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게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도 덧붙이기를, 결국은 음악이든 예술이든 뭐 의류든 우리가 직접 다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Of course, you can make it with machinery and AI or robots or whatever, but it's different. It's not the same as making it by hand.
0: I have to say, the more people I meet these days, the more I discover that they're doing hobbies like painting or sewing or knitting. That it really seems like making things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people's free time, of their personal space, personal lives.
1: Definitely. My daughter loves knitting too.
0: It's a wonderful, wonderful hobby to have. She'll have hats forever.
1: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Right. Well, do you remember that word at the end? When one of the people said, it feels like a quiet affirmation. When you say something has been affirmed or something is an affirmation, then it means it is true, it is valid, you've received support for it. So some other examples, apart from the ones that we already looked at, might be the results we got were an affirmation of the hard work we put in. 역시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공들인 것에 어떤 그 대가가 잘 뭐라 그럴까요? 그런 대가를 잘 받은 것 같다. 아니면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affirmation이라는 것 자체는 열심히 일할 만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Children often need affirmation, sort of love and affirmation, I guess, from their parents. So you need to tell children that they did a good job, that you love them, you know, oh, 잘했어. 이런 이제 칭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affirmation이에요. 그래서 it's support, saying you did a good job, you did well, everything you did is valid, and basically sort of good job in a way. And positive affirmations, therefore, are very useful in the classroom, but also at home as well. Well, with that said, I want to say good job to everyone for tuning in for 2 hours today. That's my little affirmation there. Our final song is Bruno Mars and Anderson .Paak. It's Leave the Door Open. We'll see you in 22 hours.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선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마련된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아기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고요. 뒷면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그리고 예방접종표까지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아기가 커서 이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을까요?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Riding Master 유진
2: 세리나입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중 세 번째 곡 산길에서를 첫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나귀를 타고 협곡의 산길 오르는 장면을 그린 곡입니다. 딸깍딸깍 이어지는 발굽 소리와 유쾌한 리듬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퍼디그로페의 그는 네 캐년 무음곡 중 제3곡 산길에서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시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5월 9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퍼디그로페의 그랜드 캐년 모음곡 중 제3곡 산길에서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플랑크의 플루트 소나타입니다. 플루트의 화려한 기교와 섬세한 선율미가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세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악장은 빠르게 시작되지만 어딘가 쓸쓸한 분위기가 감돌고요. 이 악장은 노래하듯 흐르는 서정적인 선율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3악장은 매우 빠르고 장난기 어린 성격의 악장으로 경쾌한 리듬 속에서 곡을 마무리합니다. 1956년에 완성되어 이듬해 스트라스부르 음악제에서 플루티스트 장피에르 랑팔과 작곡가 플랑크의 연주로 초연됐는데요. 오늘도 랑팔의 연주로 감상해 볼까요? 플랑크,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전악장을 장피에르 랑팔의 플루트와 로베르 베이롱 라크루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블랑크,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전악장을 장페르 랑파레 플루트와 로베르 베이롱, 라크루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입니다. 모차르트는 총 27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남겼는데요. 그중 단조로 쓰인 작품은 20번과 24번, 단두 곡뿐입니다. 당시 협주곡은 독주자의 기교를 돋보이게 하려고 주로 밝고 화려한 장조로 작곡됐지만 모차르트는 이 곡에서 어두운 단조를 택해 한층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1악장과 2악장을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외 번호 466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로망스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디단초 쾌에머너 466중 1악장과 2악장을 예브게니 키신의 피아노와 크렘헤라타 발트카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브루크너 교향곡 4번 E플랫 장조 낭만적 3악장 오이겐 요후미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5월 9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브람스의 FAE 소나타 3악장 스케르초, 히치하크 펄만의 바이올린,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FAE 소나타는 1853년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아힘을 위해 슈만, 브람스, 알베르트 디트리시 세 사람이 함께 만든 공동작품인데요. 제목의 FAE는 요아임의 좌우명이었던 독일어 프라이아보 아인삼, 즉 자유롭게 그러나 고독하게 라는 말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1악장은 디트리쉬가, 2악장과 4악장은 슈만이, 그리고 3악장은

브람스가 작곡했는데요. 이 3악장 스케르초는 젊은 브람스 특유의 힘찬 리듬과 팽팽한 긴장감이 살아있어 독립된 곡처럼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비발디 두 대의 만돌린을 위한 협주곡 쥐장조 리옹모로 532, 우고 호를란디와 도리나 프라티의 만돌린,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 솔리스티 베네티 연주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7번 D장조 작품으로 10의 3종 1악장을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피아졸라의 위대한 탱고입니다. 이 곡은 피아졸라가 첼로의 거장, 무시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류에 작곡해서 헌정한 작품입니다. 로스트로포비치가 처음에 이 곡을 받았을 때는 피아졸라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 곡도 바로 연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시간이 흘러 8년이 지난 뒤에야 로스트로포비치가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고, 마침내 피아졸라의 오랜 바람도 이루어졌습니다. 탱고의 강렬한 리듬과 첼로의 깊은 음색이 어우러진 작품, 피아졸라의 르그랑 탱고, 위대한 탱고를 첼리스트 고테 카피숑, 피아니스트 유자왕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피아졸라의 르그랑 탱고, 위대한 탱고를 첼리스트 코테 카피숑, 피아니스트 유자왕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멘데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으로 64중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바이올린 샤를 뒤뚜아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모리 64종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바이올린, 샤를 듀뚜아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마련됩니다. 클래식 명곡 감상,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정경영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리스트의 리골레토 페라프레이즈, 서예번호 434. 취재의 노부유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English.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진정한 창의적 작업은 자기만의 충동에서 시작되지만 최초의 희미한 영감은 짧게 스쳐갈 때가 많다. 더 깊은 탐색을 통해 생각이 다듬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목표나 계획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당장 창작의 중심점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를 살펴보고 떠오른 아이디어를 메모나 스케치를 통해 검토하면서 아이디어가 숨쉴 시간을 주면 된다. 창작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형태와 목표는 작업을 시작할 때 비로소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레이엄 리 작가의 책 이토록 인간적인 능력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팀 마이어스의 크리에이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더 퀘스트에서 펴낸 그레이엄 리의 책, 이토록 인간적인 능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안진이 번역으로 만나게 된 책이고요. 이토록 인간적인 능력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우리만의 그 반짝이는 능력들이었는데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적극적인 창의적인 작업들일 거라는 생각이 책 읽는 내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서도요. 뭔가 꼭 예술 창작만이 아니어도 우리의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작업들 앞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일단 뛰어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보통은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내 안에서 차오르고 이게 숙성되어서 예열이 딱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이렇게 차분하게 뛰어들어서 일필휘지로 무언가를 완성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뭐 그렇게 가능한 작업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 일단은 뭣도 모르고 뛰어든 상태.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북카페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이동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신희연님은요, 5일장에 북카페를 친구 삼아 가고 있어요 하고 사연 주셨거든요.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북카페가 준비한 풍성한 시간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또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아, 북카페 친구 삼아서 5일장 가는 길, 뭔가 북카페도 함께 초대되는 기분이라서 덩달아 설렙니다. 5일장 가면 보통 어떤 구역부터 방문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주기적으로 정말 무언가를 사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산책 삼아 또 진짜 큰맘 먹고 봄 소풍 가듯이 또 5일장 보러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특히 그쫙 늘어서 있는 그 거기에 물품들 쭉 보면서 그냥 괜히 들뜨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하나 거뭐 이렇게 돌아보다가 뭔가 먹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희연님 산책 잘 하시길 바랄게요. 정홍님 반짝 오늘 휴일이어서 본방사수 가능하네요 하셨는데요. 아마 정홍님처럼 오늘 진짜 오랜만에 본방사수 합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북카페 늘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사연 보낸 적은 없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시작부터 생방 함께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연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디에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또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도 열려 있고요. 이성민님 반짝 아이와 함께 들으니 더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이가 몇 살일까요? 이성민님 아이와 함께 듣는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북카페 어떻게 느낄지 궁금합니다. 예, 북카페를 또 편안하게 재미나게 느꼈으면 좋겠고요. 8393 쓰시는 카페이님 윤고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생일이라서 반말 생일 축하 못 받아서 허전해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갑장입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고서 일부러 그 달력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5월 2일이더라고요. 5월 2일.

너무너무 예쁜 시기에 이렇게 태어난 우리 카페인 8393. 아, 반말 축하 원하시는 거죠? 8393아, 진짜 예쁜 시기에 태어났는데, 아, 주말 이 생일 잘 보냈어? 맛있는 거 먹었는지 궁금하고, 아, 나랑 또이 동갑이니까, 동갑 친구니까, 아, 뭔가 이 세상 보면서 느끼는 바들이 좀 비슷할까 싶기도 하고, 어쩐지 막 내적 친밀감이 안 그래도 카페인인데다가 또 갑장이라고 하니까 더 느껴지기도 하는데, 올한 해도, 새로운 1년도 잘 지내보자. 아, 835 쓰시는 카페이님. 아, 고은님, 4월 28일은 아들 정재훈, 5월 2일은 손주 정원, 5월 7일은 며느리 이지은 생일입니다. 온 가족 이렇게, 온 식구가 이렇게 다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다 태어나셨네요. 원인은 벌써 두 돌을 지났어요. 세상과 만나던 날 고은님이 축하해 주셨는데 벌써 두 돌이네요. 말도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셋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축하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아, 기억납니다. 네, 원이 예, 태어났을 때막 축하 인사 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이 예쁜 가족. 이렇게 지금 세 식구가 다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정말 봄의 가족인데 그 느낌, 이 파릇파릇한 느낌 그대로 정말 행복한 이봄 즐기길 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일간 카페인 만나러 갈게요. 이번 주 주제는 나라는 우주입니다. 우주하면 멀게 느껴지세요. 그러나 그 우주의 축소판이 또 나. 라는 거 생각하면 뭔가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친밀감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밤하늘을 수놓은 태양계의 행성들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 저마다 다른 크기와 색깔을 가진 행성들은 수십억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평화롭게 우주를 유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보이지 않는 단단한 끈인 중력과 각자의 고유한 궤도에 있습니다. 행성들은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중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궤도를 따라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려는 힘을 유지합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별들은 서로 부딪혀 부서지지도 않고 머나먼 우주의 미아로 멀어지지도 않은 채 가장 안정적인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 태양계의 물리학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눌 때 종종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가 0이 되어야만 진짜 사랑이고 완벽한 우정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고유한 궤도를 무리하게 침범하고 선을 넘기도 하죠. 하지만 궤도를 잃고 너무 가까워진 별들이 결국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듯 나와 타인 사이의 안전거리를 무시한 관계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마찰과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건강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위해서는 우주의 행성들처럼 지혜로운 물리학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라는 중력은 끈끈하게 유지하되 상대방이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유한 궤도를 기꺼이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타인이 온전한 타인으로서 숨쉴 수 있는 쾌적한 안전거리를 지켜주는 일. 그것은 결코 상대를 향한 마음이 식었거나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성숙한 배려입니다. 나라는 고유한 별과 당신이라는 눈부신 별. 우리는 억지로 하나로 합쳐질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궤도를 아름답게 돌면서 서로의 빛을 다정하게 비춰줄 때 우리는 비로소 밤하늘의 근사한 별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너무 멀지도 또 너무 답답하지도 않은 가장 평안한 우주의 거리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일간 카페에 이어서 사람 또 사람의 우주 띄워드렸습니다. 네, 정말 이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고 서로 다 다른 각자의 고유한 궤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때이 관계의 수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답게 서로를 오랫동안 옆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겠고요. 임근선님, 지난주 나의 코스모스 읽고 지금은 코스모스를 읽고 있는데 우주 이야기가 인간의 이야기더라고요.

우주 이야기 통한 적당한 거리 이야기. 참 공감 가고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저도 북카페에 와서 읽게 된 책이었는데 인생책이죠. 다시 또 펼쳐보고 싶기도 해요. 언젠가 또 다시 펼쳐보면 한두 번인가 읽었었거든요. 전체 한번 우리 라디오 통해서 읽고 그리고 저 혼자 다시 쭉 따라 읽고 진짜 저는 우주 여행보다 이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읽은 경험이 저에게

같으니까요라고 또 멋진 말을 해주셨네요. 그쵸? 이 진짜 천문학 학자들을 만나서 우리 북카페에서도 대화를 한 적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쓴 책을 읽거나 그 말을 좀 곱씹어 보거나 할때 우리가 그 묘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삶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 비슷한 것을 저 멀리서 우리가 다시 발견할 때그 기쁨이 있는 거죠. 8209 쓰시는 카페이님은 지금 세 가족 12명이 지리산으로 3박 4일 캠핑을 가셨대요. 와, 대가족입니다, 진짜. 그쵸? 강풍이 불어서 오늘은 산청동이 보감촌 구경 가는 중 라디오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사연을 길게 보내주셨습니다. 배준호, 김현영, 배건우, 배다은. 우리 가족 각자만의 우주를 지켜주면서 서로의 빛을 응원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길. 악뮤의 소문의 낙원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이 3박 4일 일정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음 그대로 될 겁니다. 우주를 지켜주면서 각자의 우주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빛을 응원하면서 건강하게 항상 함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청하신 곡 띄워드릴게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그리고 원슈타인의 한 걸음 더 듣고 소설 북클럽 시작할게요.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5월의 첫 소설 북클럽 시간입니다. 5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어떤 5월이요? 달인가요?
1: 아, 5월이란 친구는
0: 네, 5월
1: 항상,
0: 친구.
1: 항상 밝고 네, 항상 색깔이 좋은 친구죠.
0: 색깔이 좋다.
1: 네, 제일 좋은 초록을 가진 친구가 아닐까. 네, 이것만 좀 지나가도 되게 엄청 짙어지잖아요.
0: 아, 그러네요. 맞아요.
1: 그러면 좀 너무 진하면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어딜 봐도 되게 연한,
0: 네.
1: 되게 여리여리하면서도
0: 그쵸.
1: 생명력 넘치고. 그래서 제일 좋은 색깔의 달인 것 같아요.
0: 5월은 가장 낯빛이 좋은 친구다. 이런 느낌이.
1: 아, 그러네요, 진짜.
0: 네, 그냥 네. 뭔가 가장 싱그러운 느낌.
1: 누가 봐도 병원 가자라는 말 안 할 것 같고, 건강검진 안 물어볼 것 같고.
0: 아, 맞아요. 그, 지금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 드네요.
1: 네.
0: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정말 뭐 8월이나 7월이나 이럴 때 그 녹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은 너무 욕심이 많아 보이는 그런 녹음처럼 느껴지기도
2: 맞아요.
0: 하잖아요.
2: 맞아요.
0: 너무 푸른 느낌이어서
1: 재산 많은 친구들.
0: 네.

0: 뭔가 그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내려놔.
1: 네, 하고 세상의 싶은데. 모든 초록 다 내 거야.
0: 아, 이 동화 써도 재밌겠는데요? 세상의 모든 초록은 다 내 거야.
1: 네,
0: 아,
1: 네. 이러면 또 8월한테 또 제가 욕을 먹겠네요.
0: 8월 때쯤에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때 또 이제 8월에 아름다운 면을 찾아내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2: 근데 너무 그럴듯해서 공감이 되네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동화 한편 써봐야겠네요.
0: 네, 네. 진짜 우리 다 느끼는 바가 비슷했던 거인 거죠. 동민 작가님 얘기하시니까 공감이 되는 거 보면. 승숙 작가님에게 5월은 어떤 달이에요?
2: 5월은 냉난방에서 벗어나는 달.
0: 아, 네. 4월까지는 뭐 네. 난방기도 틀기도 하고 하는데 네. 5월은 이제 완전히?
2: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0: 자연 상태로.
2: 저도 지금 말하면서 지금 약간 현타가 왔는데 동민 작가님처럼 뭔가 감성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냉난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 아니요.
0: 두 분이 균형을 맞춰주셔서 좋아요.
1: 요즘 관리비 고지서 보면 제일 기쁜 날이잖아요.
2: 맞아요. 네. 제 말이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0: 맞아요. 아, 그리고 우리가 실내 공간에만 있을 필요가 좀 없어지는 달이잖아요. 네. 또 한여름이 되면 또 너무 더워서 그러기 못하는데 그 5월은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유지비가 덜 들려나?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날들이 있어가지고
1: 그렇죠. 관리비 고지서 보면 되게 기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매달 이제 15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또 맞죠. 좋은 숫자가 찍혀 있을지
0: 맞죠. 그거라도 좋아야죠. 그런데
2: 그렇지만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질문 받으면 자연 얘기할게요. 다음엔
1: 처음부터 네. 관리비
0: 목격하신 선배분들 얘기해 주세요. 승수 작가님이 동민 작가님의 말을 카피해서 이렇게 쓰신다. 네. 지금 컨닝 승숙이라고 아주 좋습니다.
2: 아, 슬프네요.
0: 네. 네. 자, 김미향님. 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가족의 달, 월급은 와. 통장을 스치는 달. 조심하세요.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운 하루 만드세요. 하셨습니다. 네.
1: 관리비가 문제가 아니었군요.
0: 아, 그럼요.
2: 무서운 얘기 잔뜩 하시고 고운 하루.
0: 아, 네. 고운 하루 잘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마음입니다.
1: 아, 그렇죠.
0: 네, 마음입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막 농담 삼아서 맞아요. 무슨 뭐 파탄에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네, 뭐 통장에다 이렇게 하지만 네. 뭐 거기에만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왕이면 좋게. 1867 쓰신 카페인님, 북카페를 듣고 우리 한참 그 출석 체크했을 네. 때의 것을 기억하시고 아스파라거스 모종을 사서 심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집 화단에 트레이드마크인 노란 장미가 만개했습니다. 자랑 맞아요 하셨습니다.
2: 자랑 좋네요. 네.
0: 와, 트레이드마크 노란색 장미. 네. 노란 장미는 좀 붉은 장미에 비해서 볼 그렇죠. 기회가 더 적은데. 네.
1: 희소성이 있죠.
0: 맞아요.
2: 그럴 것 같아요. 노란 장미.
0: 왜 노란 장미를 선택하셨을지도 궁금해요.
2: 궁금하네요 정말.
0: 그렇죠. 색상. 장미가 제일 좋아요 사실. 그렇죠.
1: 왜요?
2: 장미의
1: 것보다?
2: 계절이 오잖아요, 이제.
0: 맞아요. 오기도 하고, 그리고 장미가 진짜, 제가 여기 북카페 오는 길에 꽃집 하나 있거든요. 네. 제가 가끔 이용하던 꽃집이 있어요. 그 꽃집 주인분께 한번 물어봤어요. 꽃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꽃 제일 좋아하세요? 저 이제 나름 단골이어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런 질문 하시는 거 처음이에요. 뭐 이러시다 하시더니 그래도 장미가 이제 여기 있던 거 왜 장미가 장미인지 알겠다. 장미가 장미인 거예요.
2: 장미의 이름은 장미. 네,
0: 장미에 대한 네. 책이 그렇게 많고 노래도 많고
2: 그러네요.
0: 이런 건 이유가 있어요.
2: 그리고 굉장히 오래가는 것 같아요.
0: 장미 튼실하게 오래가요.
1: 네, 그래요?
2: 오래 피어있는 것 같아요. 여름 한 계절을 그냥 오롯이 다 피어있는 것 같아요.
0: 그냥 이렇게 절화로 있을 때도 이 생명력이 좀 길고 물론 가시를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어떻게 뭐 동민사님 장미 한 송이 사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1: 장미요?
0: 오늘.
1: 지금요?
0: 아니 집에 가실 때.
1: 오래.
0: 네. 올해요?
1: 올해 내 한 번만.
0: 올해네요?
1: 기니까 생명력이 기니까.
0: 아 생명력이 기니까? 아, 그런 맥락은 아니었는데. 자,
1: 오늘 사겠습니다.
0: 충동적으로 오늘 권장했는데.
2: 사코락하지 않네요 오늘 동민 작가님.
0: 저도 올해라는 말에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라니 지금 무슨.
1: 아니,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꽃에 살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0: 아 진짜요?
1: 네. 항상 이렇게 보고서도 올리고.
0: 장미 한 송인데도.
1: 네, PPT랑 이렇게 해서.
0: 아니.
1: 네 오늘 제가 장미를 사도 되는지.
0: 아니요
1: 이유를.
0: 충동적으로. 충동적으로 네 2347 쓰신 카페인님 속초 중앙시장에서 술빵을 사고 시장 구경 중이에요. 가족 여행 마지막 날이에요. 저 여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속초 중앙시장.
1: 술빵?
0: 아니요 그 술빵 파는데도 알아요. 그 건너편에.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앙시장 안에 거기 엄청 큰 감자전 파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옹심이도
1: 저
0: 그렇고.
1: 저 주말에 갔다 왔어요.

0: 이번 주말요?
1: 네네, 일요일 날 왔습니다.
2: 어쩐지 바다 냄새가 났어.
1: 아, 제가 목욕을 안 했나?
0: 이거 무슨 대화인가요?
2: 좋은 의미예요.
0: 어떻게 끼어들어요?
2: 오늘 장미 사는 감성으로 얘기한 거란
1: 아, 네네,
2: 말이에요,
1: 맞아요.
2: 지금.
1: 중원 씨는 진짜 좋더라고요.
2: 아, 그쵸?
1: 네, 술방 사러 갔었는데 저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0: 그렇게 유명하군요.
1: 이 중앙시장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인구 밀도로 치면 네. 한국에서 그 여기가 최고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2: 진짜
1: 너무
2: 많았을
1: 많아서.
2: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물건을 살 수가 없고 그냥 다 걸어서 그냥 지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서 첫날에는 술방을 못 샀고 다음날 아침에 8시에 일어나가지고 구경 한번 가보자 하고 갔더니 술방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아저씨가 손님이겠죠? 네. 아저씨가 오면서 계속 화를 내시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0: 왜요?
1: 멀리서 화를 내면서 내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네. 왜 지금 안 파냐고.
2: 오픈런을 택시 네, 타고 왔는데.
1: 오픈 시간 10시더라고요. 근데 8시에 오셔가지고 화를 내고 계시니까
2: 어떡해.
1: 이분은 택시까지 타고 왔는데 네. 이렇게 빨리 쪄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못 샀거든요.
0: 아이고야. 네.
2: 너무 빨리 와서 이번에는?
1: 그렇죠. 저는 사실 살 마음이 크게 있진 않았고 산책할 겸 그냥 시장 네. 한번 다시 가보자고 가서 구경을 했던 건데 네. 그 아저씨는 되게 간절했던 거잖아요.
2: 택시 타고 어디서부터 네. 오셨을까요? 진짜.
1: 경상도 사투리를 굉장히 진하게 하셨는데 뭔가 여행객이겠죠, 그러면?
0: 네. 네. 그렇겠죠.
1: 그래서 너무 뭔가 마음이 좀 짠하고 2시간을 기다렸을지. 네.
2: 그 귀한 술빵을 지금 2347 네. 카페이님
1: 네, 꼭 사시길
2: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제목까지 드셨으면 좋겠네요.
2: 맞아요.
1: 못 먹었거든요. 결국.
2: 알겠습니다. 자, 5690 쓰신 카페이님. 오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통통 소설 북클럽이네요 하셨는데요. 어쩐지 축제처럼 좀 들떴는데 오늘의 책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을 공개해 주시죠.
0: 네, 오늘은 이경란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소설집 소년들은 자라서 어디로 가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단편 소설 밥 한번 먹어요로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이경란 소설가의 단편 소설 밥 한번 먹어요입니다. 이게 수록된 이 소설집 오늘 카페인님들 사연 주시면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샵 1045로만 받겠습니다.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밥 한 번으로 할까요? 밥 한 번. 밥 한 번으로 하셔서 주소 포함하셔서 보내주시면 방송 말미에 받으실 분 발표하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밥 한번 먹어요 보겠습니다. 어떤 네. 소설일까요?
0: 일단 표지부터 공교롭게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장미꽃 색깔도 있고요. 쨍한 녹음도 있어서 어떤 이야기일까? 자전거 그림도 있고 해서 네. 궁금한데요. 이 소설집에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다 드러나는데 주로 좀 50대 초반의 한국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요? K아재로 불리는 그런 유형의 인물들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2: 네.
0: 이 소설에서도 밥 한번 먹어요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인데 우리 보통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2: 그쵸.
0: 습관처럼 내뱉는 이 말의 저의 숨겨진 의미를 좀 곰곰이 곱씹어보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밥이 먹고 싶어서 밥 한 끼 하자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당장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만으로는 뭔가 좀 허전하고 부족해서 보다 더 친근한 의미를 포함해서 밥 언제 한번 같이 먹어요? 라고 하는 것인지 근데 그 약간은 좀 그 자리를 모면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조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면서
2: 네.
0: 우리가 너무 흔히 내뱉는 밥 한번 먹어요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좀 상대에게 가닿을지 혹은 나 스스로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될지 좀 고민해보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밥 한번 먹어요. 요런 말 동민 작가님 자주 쓰세요?
1: 밥 한번 먹어요.
2: 네.
1: 네, 저는
2: 어떤 유형이신지
1: 일부러라도 안 쓰는 편이고. 네.
0: 왠지 그러신 것 같아요.
2: 계획이 있을 때.
1: 네, 되게 냉정해 보이지만 네,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밥 한번
2: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0: 저 냉정이 아니죠. 이게 만약에 빈말의 의미나 거칠애처럼 내뱉는 말이라면 좀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2: 맞아요. 무게를 실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1: 그쵸.
2: 있고.
1: 네. 맞아요. 그리고 어릴 때 되게 한가할 때는 자주 말했 썼던 것 같은데.
2: 한가할 때?
1: 네. 지금은 또 스케줄이 또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보니까
2: 네.
1: 함부로 말했다.

0: 네, 스케줄 못
1: 네.
0: 잡으면 또 죄송스럽고 하다
1: 맞죠.
0: 보니까 더안 쓰게 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1: 밥한번 먹어요. 어떤 얘기일지 궁금합니다.
2: 네.
1: 이 지금 아까 K 아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한국의 아저씨,
2: 맞아요.
1: 50대의 아저씨가 또 이제
2: 네.
1: 모습이 보이는
2: 네.
1: 소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읽었던 한국 단편 소설들
2: 네.
1: 중에서.
2: 이 소설집에서는 다른 이제 단편소설 수록작들은 제목에 아예 K아재가 붙어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마치 연작소설처럼 이 인물 내 주변에서도 본것 같은데 우리 삼촌이 이러는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좀 떠올리게 만드는 인물
1: 네.
2: 유형인데 이밥 한번 먹어요에서는 뭐 K아재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초반의 남자가 주인공이거든요.
1: 네.
2: 여기서는 뭐 겨우 쉰을 넘긴 나이에라는 표현을 소설 초반부에 하기도 하고 사정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50대 초반인데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안정의 시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
1: 네.
2: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이 자금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금력을 가지고 그래도 조금 뭔가 안정적으로 해외여행도 하고 그리고 좀 도시와 지방도 오가면서
1: 네.
2: 좀 생활을 그래도 조금은 자유롭게 하는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미혼인데다가 홀몸으로 어디든 옮겨다니면서 자유롭게 일하고 그리고 좀 경제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1: 네.
2: 어디든 지방이나 시골로 내려가서 한달 살기, 뭐 1년 살기까지도 충분히 시도해 보면서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서 전원주택을 구해가지고 몇달 살면서도 훌쩍도 제주도 한번 갔다 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자유로운 일상을 구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1: 와, 이렇게 살기 쉽지 않거든요.
0: 그렇죠. 이렇게
2: 맞아요.
0: 아무리
2: 쉽지
0: 돈이
2: 않아요.
0: 있다고 해도 쉽지
1: 그렇죠.
0: 않죠.
1: 마음과 모든 게
2: 맞아요.
1: 다 지금 맞아야 되는 건데,
2: 맞아요.
1: 얽매이는 것이 좀 별로 없잖아요.
2: 주인공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지금 노후 부모님도 양친이 다 살아 계시고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과 사이가 좋거나 친밀하진 않아서
1: 네.
2: 누나가 한명 있는데, 누님한테 뭐 아주 좀 넉넉한 생활비,
1: 네.
2: 용돈 정도를 붙이고 나면 좀 신경을 끊어버리는 타입인 거죠. 그래서 나뭐 그렇게까지 가깝진 않으니까 누나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잘 모셔주겠지 라고 조금 생각하는 편이고 또 한편 가족 관계가 그런 반면에 인간관계도 그다지 막 절절매는 타입은 아니었던 거예요. 쉰 초반까지 살아오면서 뭐한 오래전에 사귄
1: 네.
2: 결혼까지 약속할 뻔한 좀 진지한 관계에 있었던 애인도 한창 막 휴대폰이 보급되던 시기였는데 너무 막 어디에 있어? 뭐 해요? 뭐 이런 이제 연락 같은 것들이 집착으로 느껴져서 그 강한 구속감에 아, 이 여자랑 같이 못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파토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여자를 몇번 만났어도
1: 네.
2: 끝까지 진지한 이 상황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1: 바람 같은 분인가 봐요. 그냥.
0: 역마살이 있는 분들이
2: 그럴 수도
0: 있다고 하잖아요.
1: 있겠네요.
0: 네,
1: 그쵸, 그쵸.
0: 이렇게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람 가듯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1: 네.
0: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1: 그런
0: 분이
1: 느낌?
0: 아니었을까?
2: 맞아요.
1: 뭔가 관계에서든 실제 뭐 공간으로든 이렇게 뭐 이렇게 얽매이기는 싫어하는
2: 맞아요.
1: 그런 사람.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면 우리 카페인 분들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아마 기대하시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이경란 작가의 소설 밥한번 먹어요.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0: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선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마련된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아기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고요. 뒷면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그리고 예방접종표까지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아기가 커서 이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을까요?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책은 이경란 작가의 소설 밥 한번 먹어요입니다. 오늘 카페인

0: 님들 사연으로 책 받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말머리를 밥한 번으로 하겠습니다. 밥한 번이 들어가도록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책 선물 바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이름 포함하셔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방송 말미에 소개할게요. 정경희님, 얼마 전에 배려의 기술을 읽었는데 거기서 밥한번 먹어요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안녕, 잘 가. 두 번째는 진짜 밥을 먹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날짜를 바로 잡는다고 해요.
1: 그쵸.
0: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을. 맥락상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1: 그렇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언제 시간
0: 맞아요.
1: 돼요? 라고 묻는 것인지.
0: 맞아요. 안정숙님, 오늘도 북카페와 함께 즐거운 산책하세요. 저는 엄청 밥 잘하고, 잘해주고, 잘 사주는 언니고, 누나이고, 이웃입니다. K오지랍, 58세, 충주 소녀랍니다. 저 K아재, 저를 소개해주세요. 저와 똑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 K아재에게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지금, 따스함 넘치는,
1: 네.
0: 이렇게 지금 밥 한번 제안을 하시는 분이신 건데, 이 소설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펼쳐지길래 제목이 이럴까?
1: 맞아요. 지금 결혼 안 했고요. 혼자
0: 네.
1: 살고 있고, 부모님은 누나가 모시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크게 아주 촘촘한, 사이를 만들진 못했는데, 엄청 잘하는 게 있었대요.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아주 단칼에 거절하는 걸 한평생 너무 잘했다는 거죠. 상대가 민망하거나 말거나, 그냥 돈 이야기가 나올라 치면 너무 눈치 빠르게 그걸 알아채서 미리 경계하고 딱 잘랐는데,
0: 네.
1: 그 기술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받을 돈은 아주 확실하게 받아내고,
0: 네.
1: 돈을 절대 빌려주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안락한 자산을 확보한 생활이 가능했던 거죠.
0: 네.
1: 지금의 생활이.
0: 오.
1: 그런데, 그런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지 몰라도, 이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변에는 돈 많은 사람이 없고, 빚 많은 사람들 뿐이어서 내 돈이 새지 않은 대신에 사람들이 손가락 사이로 물 새듯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자라는 거죠.
0: 그러네요. 지금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뭔가 여유롭긴 하나 마음 터놓을
1: 그쵸.
0: 사람이 없어요.
1: 의지할 사람이 없는
0: 네.
1: 그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가 타고 다니던
0: 말
1: 명마.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누가 봐도
0: 관광지에 가셨지만 아침부터 일찍
2: 그러니까요.
0: 술빵을 사기 위해는 아니었으나.
2: 간 김에 술빵이 있으면 사자라
0: 맞아요. 이렇게
2: 하지만
0: 부지런히 움직일 수도 있는데
1: 그쵸.
0: 그런 유형과는 좀 다르네요.
2: 그러니까요. 여기서
1: 맞아요.
2: 여행 가면 시간 진짜 짧지 않나요?
0: 그러니까 막 쪼개야 되는데.
1: 맞아요. 근데 운이 좋아서 돈이 좀잘 벌릴 때 일을 엄청 많이 했을 때는 잠을 제대로 못잘 정도로 평소에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고 초조했고 그리고 한 40, 40 지나서는 아, 남들 다 하는 결혼도 못했다라는 생각에 좀 조바심이 일면서 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0: 네.
1: 좀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어리석게 굴지 않겠다. 너무 단호하게 사람을 내치지 않겠다. 마음을 다 잡았는데도
0: 네.
1: 정작 누군가는 아무도 나타나지도 않고 나이 50을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북카페 로신한테 들어와서 몇날 며칠이고 차 한잔 마시고 책도 좀 만져보다가 멍도 때리다가 하는 와중에 사장님이 너무 오래 있으니까 커피 한잔더 드세요. 서비스입니다. 원두를 새로 가져왔어요라고 하면 그 마음이 또 고마우니까 부득부득, 아, 돈 낼게요. 라고 하면서 또 사장님한테 커피 두 잔값 치르고 나오고, 뭐 이런 생활을 계속 유지했던 거예요.
0: 네.
1: 그러다 어떤 여자를 본 거죠. 어떤 여자. 이 북카페에 현지인보다 은근히 관광객이 더 많은 걸 그간에 로신한테 드나들면서 알게 됐었는데,
0: 네.
1: 단발에 가까운 커트머리였고, 그 커트머리가 끝이 뭔가 뒤집혀가지고
0: 지금 승수 작가님인데
1: 말하다가 지금 저도 머릿속이
0: 너무 너무 지금 비슷한데 뭐죠? 네,
1: 지금 저는 스타일링을 한 게 아니라 꽂힌 거예요.
0: 알겠어요.
2: 아무튼. 그분도 그래.

0: 수 있을
1: 그렇죠. 근데
0: 네.
1: 이 단발에 가까운 커트 머리가 끝이 조금 삐쳐 나온 게 말괄량이 소녀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북카페는 은근히 조용했다고 했잖아요. 이 여성분의 웃음소리가 지나치게 깔깔거리는 톤이 높은 웃음소리였는데, 그게 거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0: 그게 쉽지 않은데.
2: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옆 테이블에 그 말소리라든지 웃음소리 같은 게내 귀에 쏙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어요. 너무
2: 그때
1: 조용하면.
2: 거슬릴 때도 있는데,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쏙쏙 잘 들어오는 목소리나 그 화법 같은 게또
1: 맞아요.
2: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제귀 옆에서 말을 하는 듯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ASMR인가요?
2: 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다 공유하게 되는 그런 목소리나
1: 들리는.
2: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얼굴은 하얗다못해 창백한 편이었고, 좀 몸집은 좀 마른 편이어서 평범하다면 평범한 외모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시선이 가고 눈길이 가는지 주인공도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계속 몇날 며칠을 지켜보다 보니까 그 여자도 은근히 이 로신한테 북카페에 자주 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알려고 해서 안게 아니라, 아, 여자의 이름이 한정이구나. 이런 사실들, 여자에 관한
0: 알려고 해서 한
1: 정보들.
0: 거 같은데.
1: 귀가 쫑긋 서 있었겠죠. 그래서, 한정 씨? 한정 씨구나, 이름이.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정 씨가 북카페 들어와서 그 커피 내려주는 직원, 바리스타 직원한테 나누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또 계속
2: 솔깃하죠. 또 들어오죠.
1: 주의 깊게 막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올 때마다 슬쩍슬쩍 훔쳐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2: 아니, 이것을 한정 씨는 몰랐을까요? 이게 누가 이 정도면 사실 아주 감쪽 같지 않고서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 말을
1: 그럴
2: 듣고
1: 수 있어요.
2: 있다. 승수 작가님 지금 표정이
0: 그러니까요.
2: 오은영 박사님이나 이호선 박사님처럼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0: 그렇죠.
2: 단호했어요.
0: 가능한
1: 왜냐면
0: 얘기입니다.
1: 저같이 조금 약간 둔감한 사람은 못 느껴도 이 소설 속의 한정 씨는 좀 느꼈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
1: 맞아요. 왜 그런 추정이 가능하냐면요. 이 소설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한정이 커피잔을 들고 꼭 창가에 탁자에 앉는 거예요. 그 탁자가 창을 따라서 길게 설치되어 있어서 주로 혼자 오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였는데, 어딜 가든 주인공은 그런 자리는 익숙하지 않아서 좀 구석진 곳에 2인용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그 창가 쪽에 앉아 있는 그 한정 씨가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래도 창가 쪽이면 지금 황부도시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깥에 쨍한 파란빛의 하늘, 또 바다가 보인다면 파란색 물결, 거기서 살결이 희디힌 창백함에 가까운 마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그 삐친 단발머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 계속 눈길이 갔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약간 역광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0: 얼굴이 까맣게 보이지
2: 시간대에 따라서. 아니, 그래도 멋있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실루엣상.
1: 그쵸.
2: 그쵸.
1: 그러다가 너무 시선을 못 대고 바라보다가 있었는데,
2: 바라보다가 있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을지, 우리 아이언앤와인의 피버드림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설 북클럽, 오늘은 이경란 작가의 소설 밥한번 먹어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3160님이 처음 집에서 라디오를 찾아 틀었는데요. 음색이 좋아서 멈춰선 채널에 이야기가 나오네요. 앞으로 애청자가 될 듯합니다. 밥한번 먹기.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시간을 함께 보내자일 듯하네요. 이렇게 지금 사연 주셨습니다. 애청자 약속. 네, 기다릴게요. 3160 쓰시는 카페이님. 예, 밥을 함께 먹자. 사실 우리 카페인님들 오늘 사연 보니까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혹은 절반만 신뢰한다. 예, 약간은 이제 흘려듣기도 한다. 하시는 분들도 사연이 많이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믿지 않는다도 사연이 있었고. 근데 저는 밥 한번 먹자를 좀잘 믿는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바로 언제 만날까요?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운을 띄우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타입, 그 듣기로는. 뭐, 어쨌거나,
1: 좋죠.
0: 나한테 뭔가를 더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1: 그쵸,
0: 내준다는
1: 그쵸.
0: 거니까, 손꼽아 기다리죠? 뭐, 이렇게, 뭐, 이제,
1: 아, 날은 정하지 않고.
0: 정하지 않아도 그냥 그 제안 자체가 좋은데, 이 제안 자체가, 약간, 진심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지금 컷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사연 보고 알았어요.
2: 그러네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0: 그쵸.
2: 특히나,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시간을 함께 보내자, 라는 의미도 정말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0: 맞아요.
2: 시간과 너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0: 맞아요.
2: 거니까.
0: 이동민님, 타이밍! 우리 아까 딱 끊고 왔잖아요.
2: 네.
0: 절묘한 커팅! 이 소설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 작가님들도 느껴지시나요? 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 딱 커트된 그 지점에서
2: 네.
0: 이야기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2: 그쵸. 근데 동민님의 사연에서 뭔가
0: 네.
2: 애교가 느껴져가지고 너무,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용용체.
0: 이 사연도 절묘한 커팅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2: 네,
0: 동미님 사연도.
2: 맞아요.
0: 네.
2: 어쨌든 주인공이 이 한정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북카페에서 만나서 한눈에 반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계속 쳐다보다가 상대도 나를 볼 거라는 가능성을 지워버릴 때가 있어요. 나만 그 사람을 볼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한정 씨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을 때 왠지 따가운 시선을 느꼈겠죠. 그래서 누구야? 라는 식으로 고개를 딱 돌렸을 때 순간 주인공이 입에 막 대려던 찻잔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0: 서툴다. 너무
2: 네, 너무
0: 서툴어요.
2: 놀래서.
0: 네.
2: 너무 놀래서. 그래서 커피가 가슴팍 셔츠에 주르륵 쏟아진 거죠.
0: 아니, 그 행동만으로 지금
2: 네.
0: 주인공의 캐릭터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1: 네.
2: 그쵸.
1: 자기를 감추지도 못하고 잘.
0: 네.
2: 그쵸. 근데 그걸 본 한정 씨가, 어머,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뭐 당황하거나, 아니면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다시 고개를 돌리거나 하지 않고, 깔깔깔깔 웃었다는 거예요.
1: 무무ª�한 캐릭터가 있으시네요.
0: 그걸 깔깔깔
2: 네.
0: 웃었다고요?
2: 지금 주인공은 한정 씨를 보려고 이 북카페 로신한테 이제 들락날락 하는

0: 상황이었고, 그래서 하필 린넨 셔츠를 아주 말끔하게 다려입고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커피 얼룩이 다 지면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한정 씨가 막 웃으면서, 마르고 나면 안 져요. 지금 바로 빨아야 되는데? 막 하면서 막 계속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장실 찾으면서 다녀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셔츠 입은 채로 뭐 얼룩 지워보신 적 있으세요?
1: 있죠.
2: 맞죠,
0: 근데 점점 젖어들기만 하고 잘안될 때도 있잖아요.
1: 그래도 뭐라도 해야죠.
0: 맞아. 맞아요.
1: 그러니까 방치하긴 그렇고.
0: 맞아요. 그래서 얼룩은 어느 정도 가셨는데 북카페로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가슴팍이 다 젖어버린 거예요. 린넨 셔츠 특징 아시죠? 또한번물 먹으면 또다
1: 맞아요.
0: 꾸깃꾸깃해져가지고. 근데 어머 다 젖었네 하면서 또 한정이 정말 계속 웃어요. 계속 웃으면서 손수건 내밀어가지고 이제 닦아주는 거죠. 근데 낯선 남자한테 왜 손수건을 주지? 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이 한정이 내준 손수건이 이 평범한 꽃무늬 손수건이 너무 평범해 보여서 이것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한정 씨가 마음에 드니까 한정 씨가 하는 행동, 웃음소리라든가 뭐 손수건을 건네주는 것에 다 의미 부여를 해서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1: 한정 씨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아니,
1: 왜냐면
2: 한정 씨는
1: 손수건을
2: 그냥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챙겨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1: 그래도 손수건은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못 받을 수도 있고.
2: 아, 그러네요.
1: 돌려받기도
2: 그냥
1: 그렇고.
2: 휴지가 아니네.
1: 그렇죠. 좋아해요, 지금. 한정 씨는 좋아합니다. 지금.
0: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계기로 약간 가까워져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또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1: 그러니까 뭔가
2: 그럼 좋아하는 거 맞네.
1: 친구로서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0: 한정은 전에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지금은 여기 이 도시에 그냥 1년살이 하러 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 웃을 때막 어금니 안쪽까지 딱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금니도 반짝반짝하고 너무 귀여웠다는 거죠.
2: 별게 다 귀엽네요.
1: 웃을 때 어금니 안쪽까지 보이는데 금니가 반짝거리는 거.
0: 왜냐하면 주인공은 젊었을 때막 엄청 여성분이 외모가 출중하거나 스펙이 뛰어나거나 하면 좀 마음이 옹졸해져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었대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서 어떤 금방에서 일한 형을 사회생활 하다가 만났었는데 그 형이 청소년기에 금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맨날 입버릇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순금 같은 여자를 만나야 돼. 순금은 자꾸 보다 보면 홀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뭐 이런 그냥 돌덩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보다 보면 홀리는 맛이 있대요. 순금이. 그때 그 형은 고아원 출신이었다가 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약간 악착같이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자가, 순금 같은 여자가 생기면 꽉 잡아. 이런 조언을 형이니까, 형이랍시고 잘 해줬던 거예요.
1: 순금 같은 여자.
2: 그래서 좋은 형 만나야 돼요, 항상.
0: 그쵸.
2: 조언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사람
1: 맞아요.
2: 말고.
1: 아니, 동민 작가님은 지금 이 조언이, 동민 작가님이 만약에 이 조언을 들었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2: 근데
1: 지금
2: 뭐 이제
1: 표정이.
2: 그냥 뭐 고개 좀 끄덕이고 그래도 사회생활이 있으니까
1: 딱히
2: 아 그런 사람
1: 동의되진 않는 거죠.
2: 만나야죠. 근데 너무 뜬금없는
0: 네,
2: 일이니까.
0: 그렇죠. 이때
1: 수건 같은 여자가
0: 주인공도
1: 누굴까, 진짜.
0: 군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형, 나 내일 모레 군대 가요. 여자도 무슨? 이라고 했더니 아이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더라도 순금 같은 여자를 만나란 말이야. 라고 했는데 그런 말들이 이제 한정 씨 앞에서 계속 떠오르는 거죠. 사실은 그 형을 군대 갔다 와서 한 20년쯤 후에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그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형한테 물어보기도 했대요. 형, 지금 형수님 순금 같은 여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뭔 소리야? 라고 그 말을 또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2: 그때는
0: 아니, 왜
2: 그렇게.
0: 기억도 못할 말을 하는 거야, 이 형은? 하면서 되게 서운해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와서 한정을 보니까 이 여자가 순금 같은 여자가 아닌가? 그 홀리고 있었던
2: 금니빨을
0: 거죠.
2: 봐서 그런 걸까요?
1: 여러모로 좀 통하는 면이 있긴 한데.
0: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정은 14K도 아니고 18K도 아니고 찬란한 순금이 분명했다. 이제 너무 마음을 홀라당 뺏겨버려서 한정은 그냥 금덩이 같은 여자로 눈에 보이는 거죠.
2: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다이아랑 금을 좀 비교하면 다이아는 세공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세공한 다음에는 어떻게 뭐할 수가 없어요.

0: 없잖아요. 한번
1: 네.
0: 깎아버리면. 그러니까 근데 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순금은 녹이면 다시 뭔가 되고,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 원론적인 그런 게딱 좋은 게 순금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잘 세공된 무언가를 쫓지 말고
1: 네.
0: 이렇게 순금 같은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그런 형의 조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그 지금 한정을 만났을 때 처음 저희가
1: 네.
0: 봤을 때는 너무 깔깔거리고 남이 실수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1: 네.
0: 모습들이 오히려 세공되지 않은
1: 맞아요. 좀
0: 그런
1: 명랑함?
0: 모습이어서 갑자기 그 조언도 떠오르고 그래서 금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라고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1: 맞아요. 근데
0: 상황이네요.
1: 주인공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넘어갔네요.
2: 맞아요. 그래서 첫날에 커피를 셔츠에 쏟았던 날 이후로
1: 네.
2: 계속 로신한테서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게 되고, 어느 날은 갑자기 혹시 차 갖고 오셨어요? 라는 한정의 질문에 왜요? 라고 하니까 지금 옆 동네 하동에 지금 벚꽃이 한창이라는
1: 네.
2: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 아마 꽃비 맞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0: 플러팅이.
2: 그래서 속으로 주인공이 내가 왜 여길 걸어왔어? 라고 하면서 차를 갖고 올 걸! 이라고 하면서 너무, 너무 당혹스러워 한 거예요. 그래서
1: 네.
2: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만. 5분이면 돼요. 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집까지 뛰어가서 차를 몰고
1: 네.
2: 미친 듯이 온 거죠. 3분 안에 올수 있었는데 이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4분이 걸렸네. 막 하면서
1: 네.
2: 로신한테 뛰어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로신한테 앞에 한정 씨가 커피 두 잔을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서 있었던 거죠.
1: 네,
0: 귀여워.
1: 와.
2: 그래서 함께 데이트 가요. 이거 데이트잖아요.
1: 설렙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2: 데이트 가요. 그래서 로신한테까지 걸어갔던 자기 자신을 패주고 싶은 마음으로 로신한테 돌아왔더니 커피를 들고 데이트를 가자고 하네. 그래서 드라이브 삼아서 하동에 간 거예요. 꽃비를 맞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1: 네.
2: 꽃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아주 달콤하고 낭만적인 저녁 데이트를 한 거죠.
1: 그쵸. 가면서 얼마나 또 많은 말들을 주고 받았겠어요.
0: 그러니까 같이 꽃 보러 가자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요? 밥보다
2: 그쵸.
0: 훨씬 더, 네.
1: 그렇죠.
0: 아무한테나
2: 그쵸.
0: 이렇게 말하지 않는
2: 맞아요.
0: 그런 건데.
2: 그리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그 프레임
1: 와.
2: 안에 담긴 상대방의 얼굴을 좀 자세하게 관찰할 수도 있고,
1: 그쵸.
2: 너무 가슴 떨리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너무 들뜬 거예요. 주인공 너무 들떠가지고, 저녁을 뭐 먹지? 뭘 먹어야 될 텐데, 근처 식당이 어딨지? 너무 초조하게 막
1: 네.
2: 머리가 굴러가는데, 저녁 먹자고 하니까, 한정은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마치 돈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1: 네.
2: 너무, 너무 한 칼에 거절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1: 네.
2: 주인공이. 그래서 한정이, 아니요, 저 오늘 피곤해가지고 밥은 혼자 여유롭게 먹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그 말도 너무 좋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말도, 아니야, 나 무한하지 않아. 난 절망하지 않아. 너무 멋있는데? 한정 씨 너무 멋있는데? 라고 하면서
1: 네.
2: 또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에 또 한정 씨 왔나 하면서 또 북카페 가고.
1: 와,
2: 지금 몇
1: 완전히,
2: 달을 계속 한정
1: 네.
2: 씨만 보려고
1: 참.
2: 북카페를 오가고 있습니다.
1: 오수미님이 항마력이 없으신 자유 영혼, 아, 왜 걱정이 되죠? 라고 하셨고요. 5690 쓰시는 카페이님도, 아, 어쩐지 결말은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우리 카페이님들은 또 소설
0: 네.
1: 북클럽 시간을 워낙 즐겨 들으셨기 때문에,
0: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들으시지 않나요?
1: 네. 이대로 끝나진 않을
0: 네.
1: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1: 케빈 오 프라이머리가 함께하는 곡 크레이지 들으면서 그 다음 얘기 한번 기대해 볼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경란 작가의 소설 밥한번 먹어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완식님이 50대 연애도 20대, 30대처럼 설레네요. 부디 해피엔딩으로 끝났음경이라고 하셨습니다.
1: 맞아요. 주인공 지금 엄청 설레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뭐 하동 가서 꽃 구경 한번 하고 온 다음 날에는 그 전날 저녁은 같이 못 먹었지만 그 다음 날엔 또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척, 오셨네요 하면서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고 그럼 또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죠. 연락처
0: 네.
1: 주고받고. 그런데 또 어느 날에는 북카페에서도 못 봐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저녁이나 먹을까? 어떤 횟집 들어갔는데 한정 씨가 다른 남자랑 마주보고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은 밥 한번 먹은 적 없으면서 저 남자 누구지? 막 진짜 막 부르르 부르르 속이 막 끓었다가 그래서 그렇게 절망한 날에는 막 충동적으로 근처 농원에 들러가지고 사과나무를 막몇 그루 사요.
0: 사과나무를요.
1: 갑자기 막 스피노자가 된 기분으로 막, 나는 오늘 이렇게 절망했을지언정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이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0: 네.
1: 어쨌든 사과나무 주문해가지고, 사과나무가 배송돼 오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한정 씨가 왜? 그 남자 누구야? 막 하면서 삽질을 막 정원에서
0: 네.
1: 삽질을 막 하는 거죠. 구덩이를 파야 사과나무를 심을 수가 있으니까.
0: 그죠.
1: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흙 파내고 구덩이 만들어가지고 사과나무 심어놓고 탁탁 한 다음에, 한정나무라고 이름 붙일까? 그러니까 뭐 거의 감정이 너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 한정이 막 하면서 이렇게 나무도 또 쌓아놓고
0: 네.
1: 그러면서 또 어느 날에는 막또 마주쳐서 커피 마시면 또 너무 가슴이 뛰었다가 요 근래 며칠 왜안 보이셨어요라고.

0: 그러면 아, 네. 아이가 좀 다녀가래서 가서 뭐 밥도 지어 먹이고 뭐좀 같이 있다 왔죠라고 하면 또 가슴이 쿵 떨어지는 거예요.
1: 네.
0: 아이가 있었어? 결혼을 했었어? 괜찮아. 한정 씨 지금은 혼자잖아. 뭐 이런 식으로 또 마음도
1: 네.
0: 다잡고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100번은 타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1: 네.
0: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한정 씨한테. 우리 집에 사과나무 심었는데 이제 뭐가 맺힐 거래요, 사과가. 좀 구경하러 오세요라고 하니까 계속 언제 한번 갈게요. 아, 언제 한번 가죠. 가요, 한번 언제. 계속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제가 언젠가 맨날 밤마다 연락하고 싶은 거꾹 참고
1: 네.
0: 그 다음날 로신한테 가야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과나무 보러 갈게요 하면서 한정 씨가 뭐 가슴팍에 뭔가 상자 같은 거 하나 들고 찾아온 거예요.
1: 네.
0: 저게 뭐지? 롤케이크인가? 이따가 같이 잘라 먹으면 되나? 왜 이렇게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1: 네.
0: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너무 좋으니까 입도 맞춘 거죠. 한정 씨한테.
1: 네.
0: 근데 한정 씨가 너무 깔깔깔깔 웃긴 웃는데 좀 뒷걸음질 치면서 아유 왜 이러세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고 갈게요라고 하면서 이제 집 밖을 나서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1: 네.
0: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좋아하는 거라고 쌍방이라고 생각했는데
1: 네.
0: 일방이었나? 라는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가지고 아니 가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한정 씨가 그러는 거죠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밥 한번 먹어요 언제? 라고 또 그놈의 언제 소리를 남발하면서
1: 네.
0: 현관 문을 나섰는데 너무 허탈해가지고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뭘 가져오신 거지? 라고 하면서 보자기를 풀었거든요.
1: 네.
0: 상자에는 롤케이크는커녕 잔멸치가 들어있었어요.
1: 잔 멸치.
0: 네. 롤케이크 하면 뭔가 좀 사랑의 기대, 연애 시작의 설렘, 낭만 같은 것들이 느껴질 것 같은데, 잔멸치는 너무 짠내 폴폴 나는 일상의
1: 그렇죠.
0: 영역이잖아요. 반찬의 재료이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너무 허무함에 빠져가지고, 그 후로는 이제 한정 씨잘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특히나 놀라웠던 건, 사과나무를 주문해서 심었잖아요.
1: 네.
0: 가을에 열린 건 배였대요.
2: 배송도 잘못됐네요.
0: 네.
1: 한정나무라고 이름도
0: 네.
1: 붙였는데,
0: 그러니까요.
1: 사과가 아니라 배가 열렸다.
0: 그러니까요. 이 주인공이 반한 여성분 이름이 한정 씨라고 하는 것도
1: 네.
0: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제한된 의미, 뭔가 한계가 있는 그런 뜻으로도 읽히기도 하고,
1: 그렇죠.
0: 혼자 착각해버린 이 50대 초반 아저씨의 설레임이 너무 허탈하게 귀결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크긴 했어요. 근데,
1: 우리 카페님도 지금 막 아쉬워하시면서도 지금 너무 웃음을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0: 그쵸.
1: 많으신데요. 이
0: 이게 뭔가
1: 결말에.
0: 우리가 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데,
1: 네.
0: 심은 대로 안 났잖아요. 지금.
2: 그러네요.
0: 그래서 뭔가 삶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 배반성, 이런 것도 좀 떠올리게 되고요.
1: 그렇죠.
0: 네.
1: 아, 여기까지 지금. 와, 이 결말 어떡해요.
2: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항상 그 젊었을 때도 뭔가 이렇게 항상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1: 네.
2: 몰아서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젊었을 때도 경험을 해보고
0: 그러네요.
2: 이렇게 이 주인공은 젊었을 때는 돈 버는 일하고 아무 경험을 잘 못하고 이렇게 지내온
1: 그쵸.
2: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엔 너무 10대 이제 막 연애 한번 안 해본 15살 막 이런 애들처럼 약간 서툴러 보이는 거잖아요.
1: 네.
2: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정 씨라는 이미 그런 경험을 잘 많이 해왔고, 그런 경험이 쌓여 있는 사람과 이렇게 마주 이렇게 됐을 때
1: 네.
2: 너무 그 갭이 심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심지어 사과나무, 배나무도 잘못 심고, 네, 스스로 뭐 혼자 그 고민하고,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다 몰아치기로는 안 되는구나. 벼락치기
1: 네.
2: 공부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구나, 삶이란 게. 이런
1: 그렇죠.
2: 생각도 해보게 되죠.
1: 그리고 인간 관계가 다 어렵긴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안개
0: 더
1: 속이긴
0: 어려워요.
1: 하잖아요.
2: 그쵸. 특히 이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보다 모르는
1: 네.
2: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네.
1: 지금 방향숙님이 반찬 아니고 그냥 잔멸치? 라고 하셨습니다.
0: 네, 그냥 잔멸치였어요.
2: 그럼
0: 네.
2: 무슨 의미였을까요? 라고
1: 그러니까 만약에
2: 질문.
1: 이게 멸치볶음을 해서 반찬이었다 이러면 또 느낌이 좀
0: 그쵸.
1: 다른데
2: 네.
0: 네, 이것 좀 먹어요. 뭐.

0: 이런
1: 네,
0: 느낌이라.
1: 그쵸.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지금
0: 네.
1: 들으셨을지 카페이님들 사연 많이 지금 주고 계신데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들으면서 출구상점에 무엇이 있을지 보러 가겠습니다. 설마 잔멸치는 아니죠?
0: 아, 네, 잔면치는
1: 네,
0: 아니고,
1: 그러면 마음 놓고
0: 네.
1: 가도록 할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제 맥동민 작가님의 출구 상점으로 건너왔습니다. 8019 쓰시는 카페인님이 아, 제 손가락 다 오글거리면서 너무 재밌어서 차에서 못 내리고 있었는데 아우 출구 상점에서 제대로 위로해 주세요 하셨고요. 최현서님은 한정 씨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네요. 사과인 줄 키웠으나 배였던 것처럼 위로가 필요하네요.
1: 역시 열리고 나야 먼지 않은.
2: 그러네요.
1: 네, 진짜 농부들은 열리기 전에 알았을 텐데.
0: 아,
1: 역시 그쵸? 경험이 필요해요.
0: 아,
1: 그래서 항상.
0: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배 진짜 농부인데 배일 것이 짐작되나 네. 사과라고 믿고 싶은 마음.
1: 아.
0: 이 지금 이 주인공도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주인공도 믿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금리 같은 사람이 맞다.
1: 순금 같은 사람.
0: 아, 금리.
2: 금리 같은 사람이라.
0: 순금 제가. 네.
1: 금리는 순금이니까.
2: 금리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0: 뒤잡혔어요. 네. 순금 같은 사람이 맞다. 금리 같은 사람은 예. 자,
1: 얼마나 더 실용적이고 좋습니까?
0: 네. 네.
1: 아무튼 네 그런 주인공에게 위로. 를 해드려야 되는데
0: 네.
1: 좀 위로와 함께 격려와 함께 약간의 충고도 해드리고 싶어서
0: 충고도?
1: 네.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그쵸. 또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단 말이죠.
2: 필요합니다.
1: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충고도 될 수 있는 조언도 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오늘은 밥과 관련된 거 준비를 했고요.
0: 밥과 관련된 거?
1: 오차즈케를 준비했습니다.
0: 오차즈케?
1: 네. 네 오차즈케 하면 한국어로 번역하면 차밥.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0: 네.
1: 밥에 찬물을 넣어서 말아먹는 그런 일본 음식이기도 하고 그 위에
0: 네.
1: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얹어서 먹는 식인 거죠. 뭐 명란젓을 얹는 사람도
0: 네.
1: 있고 뭐 김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좀 변주가 가능한 네, 그런 식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먹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2: 그렇죠.
1: 차밥을 먹는 경우는 뭐 보리굴비 먹을 때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녹차물을 넣어서 이렇게 보리굴비 하나 얹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걸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자주 먹는 네, 그런 식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차즈케가 그냥 식사로도 의미 있는 음식이지만
0: 네.
1: 이 오차즈케가 일본 교토에 가면 좀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해요.
0: 다른 의미로?
1: 네, 일본 교토하면 굉장히 천년고도라고 하면서
0: 네.
1: 일본에서 가장 수도로 오래 있었던 그런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토 여행 가시면 굉장히 옛날 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 교토 사람들은 이 오차즈케를 부부즈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0: 네.
1: 교토 사람의 집에 이렇게 놀러를 갔다고 해요. 누군가 놀러를 갔는데 거기에 주인이 아 이쯤에서 부부즈케 한 그릇 드시고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식사를 주시는구나 좋은 차가 있으셨나 보다라고
0: 네.
1: 생각을 하고 아 그럼 한 그릇 먹겠습니다 이렇게 할 잖아요 보통은.
0: 네.
1: 근데 여기서는 이 말이 진짜 밥을 먹고 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좀 일어나 주겠니?
0: 아~
1: 라는 말이라고 해요.
2: 네. 세상에.
1: 네, 그걸 굉장히 돌려서 말하는 거죠. 네, 이제 갈 시간이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0: 네.
1: 약간 실례가 될 수 있으니까.
2: 아, 정말 정서적인 허기가 몰려오네요.
0: 진짜 이거 네. 실수하겠네요.
2: 그러니까요.
0: 모르면.
1: 네. 그래서 오차즈케 한 그릇 드실래요? 라고 하면
0: 네.
1: 교토에서는 일어나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아예 아닙니다 하고 외투를 챙겨서 일어나서 집을 나가야 되는 네 그런 식의 예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밥 한번 먹을래요와 약간은 좀 비슷한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교토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0: 네.
1: 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럼 명란젓도 좀 올려주실래요? 라고 하면 완전 눈치 없는 사람으로 찍히는
2: 결례.
1: 거죠.
2: 네.
0: 일본 내에서도 교토
1: 그렇죠.
0: 사람이
1: 교토에서,
0: 아니면
1: 네.
0: 잘 모를 수 있는.
1: 그래서 이걸로 뭐 우리나라 충청도 지방에 사람들이
0: 네.
1: 약간 돌려 말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0: 아.
1: 그거와 좀 이렇게 비교해서 네,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0: 네.
1: 이 당시에 교토에만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는

0: 그때 교토가 완전히 수도였고 이러다 보니까 권력자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조금 함부로 밉보였다가는 큰일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돌려 말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됐던 그런 시대여서 손님을 내보낼 때도 최대한 돌려 말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주인공에게 이 오차즈케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라는 이 문화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정 씨가 그런 뭔가 우리가 보기엔 플러팅 같은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주인공이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그린라이트 같은 어떤 거를 줬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게 저 사람 입장에서 돌려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럴 때
1: 그쵸.
0: 필요한 건 우리에게는 눈치가 필요한 거죠. 이게 정말 그런 것일까? 아니면 내가 헛다리 짚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1: 네.
0: 과하게 상상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잔멸치 그 케이스도 제가 보기에는 갖고 왔을 때 누가 봐도 잔멸치였을 것 같아요. 그걸 롤케이크랑 헷갈리는 거면 거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 그럴 수도 있네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0: 와, 물론 보자기에
1: 지금
0: 쌓여 있겠지만,
1: 그렇네.
0: 롤케이크를 보자기에 싸서 갖고 가는 일은 별로 없고, 롤케이크 보자기와 잔멸치 보자기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1: 네.
0: 네.
1: 아, 우리 지금 비타민 피디님은 이 냄새가 분명 났을
0: 그쵸,
1: 것이다.
0: 그쵸.
1: 냄새
0: 네.
1: 어쩔 거야.
0: 그것도 사랑의 짠내라고
1: 네.
0: 생각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너무 넘겨짓거나 이러면 안 된다.
1: 네.
0: 항상 상대방의 저희, 그러니까 이 오차즈케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도 그냥 말 그대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죠. 문맥을 봐야 되고.
1: 네.
0: 근데 이 주인공은 그 문맥을 보고 맥락을 보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토의 문화, 이거 좀 오차즈케 한 그릇 혼자 드시면서 아,
1: 네.
0: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우리 사람 사는 관계에서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맥락을 보는 것들은.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이 출구상점에서 파는 이 오차즈케 차밥 한 그릇 드시면서 이런 맥락을 보는 법 이런 거 한 번씩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1: 네. 오늘 이렇게 오차즈케 차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6863 쓰시는 카페인님과 0073 쓰시는 카페인님 두 분께 이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6863 쓰시는 카페인님은 밥 한번 먹어요. 그 만남을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서고 싶을 때 그때 많이 쓰셨대요. 오늘 또 소설 통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신 것 같고요. 0073 쓰시는 카페인님은 새 자녀의 독박 육아 20년째. 아직도 버거운 날들의 우울감과 불안해하는 막둥이와 EBS 라디오 친구를 발견한 요즘에 다가오는 5월 말 생일 선물로 주고 싶어서 용기 내봅니다 하면서 갓쉰 넘은 여인 드림 하셨는데 네, 선물이 네,
0: 네.
1: 가겠네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했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2: 네.
1: 어떤 책으로
2: 다음
1: 만날까요?
2: 주에는 다자이 오사무의 추억이라는 단편 소설이고요. 소설집 만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다음 주는
2: 네.
1: 다자이 오사무의 추억으로 얘기할게요.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이 진심입니다. 좋았다는 것은.
0: 네,
1: 네.
2: 네.
1: 다음 주에 또 보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0: 네.
2: 밥
1: 아시죠?
2: 한번 먹어요, 언제.
1: 아이고, 진짜 먹을 거예요.
2: 네.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필순의 굿바이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각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족을 테마로 한 음악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부모님에 관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위한 노래, 내일은 아버지를 위한 노래로 플리를 꾸미겠습니다. 첫 곡은 프랑스 영화 루이 댐주크 제8요일에 사용되면서 잘 알려진 오래된 샹송이죠. 머멍 라플리 벨 디 몽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루이스 마리아노의 1958년 녹음으로 들려드립니다.

0: 대표곡 마망 이 노래까지 두 곡 들려드립니다.
1: 어이, 크리스티안, 이 에스테, 케타쿠에라 데토 인판세, 아베르.

멕시코 가수 크리스티안의 베로니카, 이어진 곡 루안의 마망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과 어머니 베로니카 카스트로의 예전 영상에서 추출한 뭐 아기 울음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음향이 포함된 노래였죠. 이어진 곡 루안의 노래 마망에서 마지막에 마망, 엄마라고 말하는 아기는 실제 루안의 어린 딸이라고 합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어머니를 위한 노래, 이번에는 마마라는 같은 제목을 가진 네 곡을 쭉 이어드리겠습니다. 언어와 멜로디는 달라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라서 가사를 몰라도요,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순서대로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그라지아 디 미켈레의 마마, 다국적 크로스오버 사중창 그룹 일디보의 마마, 러시아의 한인 3세 가수 아니타 초이의 마마, 그리고 부룬디 가수 가자닌의 마마까지 4곡 이어드리겠습니다.

1992년 사네모가요제 우승곡, 싱어송라이터 루카 바바로사의 포르타미아 발라레, 무도회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프랑스 갤의 1977년 노래 Si Maman Si, 그래요, 엄마 맞아요. 끝으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는 자녀들의 모습을 담은 샬라즈 나브리의 1962년 샹송 La Mama까지 어머니를 위한 노래 4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노래 네곡 들으셨습니다. 제랄 토토, 리차드 보나, 로콰 칸자가 함께한 마마마, 루카 바르바로사의 포르타미아 발라레. 이 곡은 이탈리아 깐소네 특유의 대곡풍의 열창형 노래는 아니지만요. 잔잔한 멜로디가 진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싱어송라이터 루카 바르바로사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 진심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과 지금의 나이 든 모습을 묘사하는 가사의 일부분, 이런 가사입니다. 무도회에 데려가 주세요. 옛날의 무도회. 이젠 누구도 갈 수 없는 무도회에 데려가 주세요. 그곳에서 당신의 머리를 늘어뜨리고 춤을 추며 흩날려 주세요. 내 얼굴을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당신 앞에서 난 아무 말도 안 나오네요. 아름답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당신의 눈빛은 시간마저도 숨죽이게 하네요. 자, 엄마, 이리 오세요. 오늘 밤은 모든 것을 내려놓자고요. 엄마의 주름살이나 늙어가는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춤추며 근심 따윈 날려버려요. 자,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노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곡 샹송 두 곡이었죠. 프랑스 갸르의 시마멍시, 이 노래는 프랑스 갸르의 남편 싱어송라이터 미셸 베르제가 만들어준 노래고요. 마지막 곡 샬라즈나브르의 샹송 라마마, 이 노래 작곡은 샬라즈나브르가 했는데 이 작사는 앞서 들으셨던 프랑스 갸르의 아버지 작사가인 로베르 갸르이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위한 노래 보내드리고 있는 3명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남프랑스의 집시 밴드 로스 니뇨스 데 사라, 그리고 이스라엘 가수 이슈타르의 프로젝트 알라비나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야마마 야마마 아모르 데 베르닷,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 따뜻함 그리고 위로를 찬양하는 감동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1990년대 말에 인기가 있었던 이 곡, 스페인어와 아랍어가 혼재된 댄스 팝 스타일의 노래입니다. 알라비나의 야마마 야마마 아모르 데 베르닷 들어보시죠.

목소리로 애절하게 부르는 엄마, 마마. 이 노래 남겨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Now you are listening to EBS FM. 저는 야사시 종업일번호 이은미
3: 쇼타입니다.

EBS FM 세계 음악 기행.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제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시베리아의 정적을 노래하는 목소리. 일본에서 발매된 음반 라이너 노트. 그녀의 음악을 소개하는 매체 기사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레토릭이었습니다. 이 시베리아의 목소리는 러시아에서 곧바로 전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 TV 애니메이션의 배경음악을 거쳐서 그 배경음악을 만든 영화음악가 칸노 요코의 이름에 딸려서 우리에게 도착한 그 이름은 오리가였습니다. 오리가. 이 이름만으로 시베리아를 소환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과연 신비롭고 영적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 한국의 음반 수입 환경과 정보량을 고려하면 오리가라는 이름은 시베리아 설원보다 무국적 뉴에이지 보컬리스트로 먼저 다가왔으니까요. 그럴만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오리가가 참여한 OST를 발매한 일본 레이블은 그녀의 러시아적인 색채를 내세우기보다 유럽풍의 세련된 뉴에이지 이미지를 강조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팬들은 오리가를 막연히 북유럽이나 프랑스 계열의 가수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일본 음악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리가는 자신의 목소리가 러시아의 자연 환경의 소산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하 40도의 시베리아에서는 공기조차 얼어붙는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모든 잡음이 사라진 완벽한 정적과 마주하게 되죠. 역설적으로 그 지독한 고요 속에서 내 안의 작은 고동 소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우주적인 화음, 코스믹 하모니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소리를 음악 이전의 음악이라고 생각했고, 내 목소리로 그 정적의 질감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태어나 5살부터 성악을 정식으로 배운 시절 그녀의 이름은 올가 미탈리에브나 야코블레바였습니다. 고향의 음악학교 졸업을 앞둔 1990년 일본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계기로 삿포로를 방문하는데요. 그녀의 노래를 들은 일본 프로듀서들이 계약을 제안하면서 올가는 오리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설원의 목소리는 국적을 초월한 신비주의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태생으로 일본의 네오클래식 음악 씬에서 활동하면서 오리가는 국적을 초월한 음악 정체성을 쌓았습니다. 간노 요코와의 협업은 클래식 오페라의 뿌리를 둔 오리가의 음역을 앰비언트, 일렉트로니카로 재구성하고 확장했습니다. 다국어 가사를 사용하는 방식 또한 오리가에게 경계선상의 목소리라는 위상을 부여했죠. 결과적으로 그녀의 음악 서사는 러시아 전통 성악에서 일본 팝 산업으로 나아가 글로벌 하위 문화 음악으로 유목하며 확장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시베리아 설원의 목소리, 사이버 에테리얼 보이스 오리가를 만났습니다. 1990년 초중반, 그 당시에 일본의 프로듀서나 평론가의 귀에 가닿은 오리가, 뭐 오리가가 되기 이전이었죠. 올가의 이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희소한 소리, 들어보지 못한 그런 소리에 화들짝 놀라곤 하는데, 음악가의 음악 프로페셔널들이 그 소리를 발견했을 때 번쩍 눈이 띄었을까요? 희토류를 발견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렇게 희소한 게 소개가 되고 또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 아시다시피 그 개체가 많아지죠. 또 모방도 하고 학습도 해서 그런 사운드 질감을 또 더 잦게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들어야겠죠. 우리가 초반은 그랬다. 성악으로 일단 정규 교육을 받은 그런 목소리이지만 본인의 말로 이렇게 신비하게 영하 40도의 그런 악조건에서 공기조차 얼어붙는 그런 환경에서 경험한 그런 것들이, 그런 DNA가 더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요소. 첫 곡은 일본 말로 부른 노래, 카제노 나카노 솔리테아, 바람 속의 솔리테어. 1995년 오리가의 정규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디스코그래피는 앨범 숫자는 적진 않네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정규 음반 8장, 미니 앨범 3장, 컴플레이션 2장이니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새음행에서는 공각기동대의 사운드트랙의 음원으로는 자주 소개를 안 했던 것 같고, 볼리우스카 볼리에라는 민요를 유일하게 오리가의 곡으로 소개를 많이 했었죠. 오늘도 일본에서의 활동의 시발점을 이야기하면서 이후 칸노요코와의 만남도 설명을 했는데, 칸노요코라는 사람은 거칠게 설명하면은 세계적 수준의 장르 해체론자다. 그러니까 그가 담당한 뭐 애니메이션 영화든, 주로 애니메이션 영화가 대부분이죠. 그 사운드트랙에 그 작품의 세계관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장르를 배치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죠. 말이 되게. 예. 그리고 오리가와 연관 지어보면은 언어 역시 어떤 중요한 요소, 악기로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오리가가 구사하는 러시아어, 또 라틴어, 영어, 일본어. 뭐 의미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음색의 차이를 중요시 사용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장면, 장면, 찰떡같이 어울리는 그런 우리가 익숙한 그런 장르의 음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감성, 감정, 이런 것과 가장 낯선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장르적으로도 보면은 오페라 성악과 앰비언트 트라이벌 리듬에 얹어지는 그런 조합이라든가 J-POP과 그레고리안 성가 여기에 또 켈틱 선율이 소개되는 카우보이 비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스타일과 장르의 음악이 소개가 돼서 장르의 박물관이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커리어를 논할 때 초점이 어디에 더 맞춰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칸노 요코와의 협업 그리고 공각기동대를 비롯한 대표적인 이런 사이버물의 상징적인 보컬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너 유니버스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너 유니버스 소개를 안 했죠? 이너 유니버스가 바로 공각기동대 스탠드얼론 컴플렉스 2002년 이 작의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보이 소프라노의 목소리도 사용이 됐다고 하니까요. 아까 설명드린 해체론자이자 장르의 박물관장인 그런 또 면모가 돋보이고요. 무엇보다 오리가가 그 중심에 소개되고 있죠. 보이 소프라노는 영국 출신의 베네딕트 델 마에스트로였습니다. 이 아티스트는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왕, 에도 이 사운드트랙에도 하워드 쇼의 음악에 이 소프라노 음성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프로바이드 했다 그러는데 하워드 쇼 감독이 가져다 잘 썼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송자연님께서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입니다 라고 또 이너 유니버스 나갈 때또 코멘트 올려주셨습니다.

어릴 적 그는 문제아였답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클래식 교육을 받았고 프랑스 리옹 국립고등음악원에 들어가 트럼본을 전공했지만 바로 낙제했다죠. 머리는 클래식 화성학에 가 있지만 마음은 팝과 락 음악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도 졸업심사대회 트롬본 부문에서 우승을 했다고요? 흔하지만 솔깃해지는 천재 서사네요. 프랑스에서 가장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음악인이라 불리는 벤자민 비올레의 이야기입니다. 벤자민 비올레이가 졸업한 후 프랑스 팝 시장에 처음 이름을 알린 건 2000년 오랜만에 복귀한 거장 앙리 살바도르의 앨범 샴부고 아벡뷰 전망 좋은 방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그가 쓴 곡들은 당시 대중이 실상 잊고 있던 앙리 살바도르를 화려하게 복귀시켰고 제2의 전성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요즘 벤자몽 미얼레이는 샹송의 구원자로 불렸답니다. 2001년 벤자몽 비올레이 드디어 솔로 아티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실내악 편성을 끌어들여 화성을 정교하게 다듬고 서정적인 드라마를 부여한 그의 초창기 음악은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라는 정체성을 작가주의로 끌어올리며 프렌치 팝을 다시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사, 작곡, 사운드 디자인, 편곡, 프로덕션, 미학적 방향까지 일관되게 통제하는 창작 주체에게만 부여되는 명예 호칭 어때? 데뷔 앨범부터 그런 호칭을 받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낙제와 우승 트로피 사이를 오간 성장서사. 초창기부터 평당과 시장 모두를 매혹시킨 후에 음반 계약이 만료되자 기다렸다는 듯 만취해 쏟아내며 동료 가수들을 비판하는 와중에도 이 음반사 눈치 보지 않고 내키는 대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대곡 지향형 콘서트 앨범으로 프랑스의 그래미상이죠. 빅투아 델라 뮤직에서 최우수 아티스트상과 올해의 앨범상을 거머쥔 악동천재? 이후 힙합, 록, 일렉트로니카, 라틴 리듬을 도입하며 장르의 경계까지 허무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행복. 줄리엣 그레코, 프랑스와즈 아르디, 바네사 파라디 등등 내로라 하는 여성 아티스트들에게 이 완벽한 무대를 제공한 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여기에 날숨에 섞인 중얼대는 창법까지 합쳐지면서 벤자민 비올레이는 일찍부터 누브 갱스브루, 새로운 세르주 갱스브루로 불렸죠. 하지만 벤자민 비올레이 본인은 늘 질색하면서 말합니다. 아 참, 진부한 비교라고. 난 갱스브루와는 정반대지. 나는 낭만주의자. 사랑을 믿는다고

성격은 어떤 장르를 입어도 결국엔 비올레이야. 이런 칭호를 받는 그런 위치에 우뚝 선 아티스트였습니다. 첫 번째 곡은 갱스브로 사망 딱 10년 2개월 만에 발표한 그의 데뷔 음반 로즈 케네디 수록곡 하늘을 나는 연 레셀 월롱 들으셨고요. 그 멜랑콜리에는 아주 특화된 그런 주제를 찾아서 작가로서 이 스토리에 천착한 그 소리가 뭐냐? 로즈 케네디 앨범 제목에서 힌트가 있죠. 케네디 가문은 미국 최고의 영광과 가장 잔혹한 비극이 동시에 압축된 그런 가족사의 대표 기억이죠. 왜, 뭐 왜가 뭐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소재에 자신의 데뷔 음반을 맡겼을까? 독특하죠. 약간 페미니스트 요소도 느껴지는 것 같으면서 그 미스테리 그리고 주제의 희소성 면에서 그리고 또 갱스브루 사망 10년 10주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와 제2의 갱스브루가 나타났어. 예, 그런 거였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곡 가장 최근 음반인 9번째 솔로 음반 그랑프리라는 제목으로 9번째 솔로 음반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Comment est-ce ben 그쪽 상처는 좀 어때? 였습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랑 발표 시기가 딱 겹쳐가지고 뭐 이게 개인적인 그런 사랑의

작품일 수도 있는 그 주제가.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또 예, 공동체가 이렇게 또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주제의식으로 또 확장이 된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 그렇죠. 그리고 앨범, 그러니까 음반사 계약 종료가 아니라 방출되었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방출이 된 거고요. 절치부심 해가지고, 뭐, 그냥, 예, 프랑스 그래미, 빅토르 드 라 뮤직에서 온갖 상을 다 받은 그런 이력이 있다. 예.

1953년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의 라디오 방송사 하디오 투비에서 신인 가수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쇼의 진행을 맡은 사람은 오늘날 20세기 브라질 최고의 음악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리바호소였습니다. 23살의 출전자 에우자 소아리스가 무대에 올랐을 때 아리바호소는 익살맞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가씨는 어느 행성에서 왔나요? 이 어머니의 큰 옷을 옷핀으로 대충 고정해 입고 무대에 선 에우자는 사회자의 질문을 당당하게 되받아쳤죠. 당신과 같은 행성이죠. 아리바오소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사는 행성은 어딘데요? 에우자가 답한 순간은 자체로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굶주림의 행성이요. 플라네타 포미, 굶주림의 행성. 이 말은 대회 출전 66년 후인 2019년 에우자 소아리스가 발표한 34번째 앨범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카랑카랑하고 싱그러웠던 목소리는 반세기를 거치며 부르터 삼패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불운 가득한 삶 속에서 줄곧 쓰러져 피를 흘려도 끝내 살아남아 고스란히 늙은 이 여자의 쉰 목소리는 음악의 삶을 연장해주고 있었습니다.

에우자 소아리스에게 플래네타 포미, 굶주림의 행성은 이 자연인의 삶을 예술가의 세계관으로 꽃피운 은유입니다. 희우의 달동네에서 태어나 12살에 강제로 결혼한 후 1년 만에 아이를 낳았고 남편이 죽었을 땐 혼자 자식들의 삶을 책임지게 된 20대의 그녀가 라디오 가수 경연대회에 출전한 건 무엇보다 아픈 아이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로도 불우는 끊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버텼습니다. 30살에 첫 앨범을 발표했을 때부터 91살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에우자 소아리스, 그는 일상에서도 음악에서도 뚝심으로 밀고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씩씩하고 기운찬 목소리는 소울과 재즈, 카리브해 리듬을 거치며 삼바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노년에도 에우자 소아리스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펑크, 락, 일렉트로니카, 힙합, 아방가르드를 받아들이며 브라질 음악 전통을 현대화하는 데 앞장섰죠.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브라질 사회의 인종, 젠더, 계급 문제를 직시하며 강렬하고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아냈다는 점입니다. 에우자 소아리스는 굶주림의 행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브라질 아티스트 주제 미구엘 위트닉이 그녀의 노래에 대해 한 음절 한 음절이 하나의 탄생처럼 다가온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출산을 경험했어요. 출산은 고통과 다정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바로 그 경험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나는 노래를 부릅니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브라질 삼바를 소울, 재즈, 나아가 현대 팝의 외연으로 확장하며 저항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된 거장 브라질의 에우자 소아리스를 만나봤고요. 그의 시작과 그의 거의 마지막 시기의 음악까지 두 곡. 한 곡씩 혹시라도 네가 왔더라면 이라는 뜻의 제목 Si acaso você chegasse chegasse 예. 1960년 이 곡은 어렸을 때 집에서 노래 연습용으로 아니면 그냥 단순히 좋아서 한국에 내한했을 때 무등을 태웠다 뭐 이런 전설 있잖아요. 그 스케치형법을 루이 암스트롱 뺨치게 구사했다고 하던 윤복희 가수님의 전설도 있죠. 다 알고 있었군요. 루이 암스트롱은 세상에서. 예. 세상 끝의 여인이라는 파격적인 사운드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한때 이런 실험적인 사운드 삼바를 기반으로 했지만 해체를 너무 해가지고 형상이 이렇게 혹자에게는 기괴하게 들릴 수도 있는 실험적인 이런 스타일을 비평가들은 한때 더티 삼바라고 불렀답니다. 이게 호평이면서도 혹평 이렇게 양쪽을 다 의미한다고 하는데 지금 새음행에서 이 더티 삼바라고 표현한다면 놀라움과 극찬 쪽에 가깝겠죠. 파괴적인 말년의 아방가르드 팝 걸작이라고 영어권의 한 매체는 그렇게 이 시도를 평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에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노. 예. 이 주제는 그렇습니다.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 마약 중독 이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뤘다. 간단히 설명은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굶주림의 행성에 당도한 이 놀라운 아티스트는 91세의 나이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도다. 어쩜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면서 자연사 했다고 하네요.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 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잔을 마시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0: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1: 으쌰! 으쌰!
0: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Welcome, I'm Jinjin, the host of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2: Hi, we are
1: IFA!

0: that.
1: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네, 첫 곡으로는 이프아이의 Hazy Daisy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들이 바로 제 앞에 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든 소녀들이죠. 다채로운 매력의 걸그룹 이프아이, 어서오세요!
2: 하나, 둘.
3: 안녕하세요, 이파입니다.
1: 와우. 자, 한 분씩 개인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프아이의 리더 카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1: 카시아.
4: 안녕하세요, 전 이프아이의 공주 원하연입니다.
1: 원하연님.
5: 안녕하세요, 이프아이의 메인 댄서 담당하고 있는 태린입니다.
1: 태린.
6: 안녕하세요, 이프아이 미유입니다.
1: 미유.
7: 안녕하세요, 이파이 올라온다 라희입니다.
1: 라희님까지. 자, 일단 첫 번째로 이파이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자, 아이돌 한국어에 온 기분 어떠신가요?
2: 네, 저희가 저번에 왔었었는데요. 네네네. 오늘 또 이렇게 헤이지 데이지 컴백을 오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1: 아, 그때 빌리 친구들 있을 때
3: 네,
2: 맞습니다.
1: 얘기 들었습니다. 자, 저도 스페셜 DJ라서 지금 약간 긴장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이프아이가 얼마 전에 네, 데뷔 1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박수! 자, 리더 카시아 씨. 또 1주년.
2: 네.
1: 빨리 앉으세요. 아니에요. 일어나지 마세요. 앉으세요. 했어. 에,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리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멤버별로.
7: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핫걸이라는 수식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허. 요즘 근데 멤버들이 좀 핫걸을 탐내는 그런 게 자꾸 생겨가지고 요즘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1: 그렇죠. 라이님이 핫걸 해주셨고. 네. 다른 분은요?
6: 저도 있는데요. 네. 제가 데뷔했을 때부터 보라색을 좋아한다고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도 보라색 옷만 있으면은 저한테 입혀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간 보라
1: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6: 인간 보라 약간 그런 수식어를 좀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1: 그러면 미유님을 생각하면 약간 보라돌이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으로 인간 보라. 저희 이제 팬덤이 아로아인데 저희 네, 응원봉 색깔이 자주보라예요. 자주색과 보라. 그래서 약간 자주보라 느낌으로 뭔가 미유님을 자주 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너무 좋아요.
1: 네, 오늘 스페셜 DJ 진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우리 태린님.
5: 네, 저는 힙합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사실 애교도 되게 많거든요.
1: 네네네.
5: 그래서 힙합 고양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1: 힙합 고양이. 보통 애교가 많다 하면 강아지 쪽 아닌가요?
5: 근데 고양이를 좋아해서.
1: 아, 그냥 내가 불리고 싶은 거 딱 약간 기세로 밀어붙이는 느낌.
5: 네네,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힙합 고양이 태리님. 화연님은요?
4: 저는 아까 제가 공주라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었는데
1: 네네네.
4: 그 공주도 공주지만 좀 제 네, 개그 욕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파에서 제일 웃긴 사람으로 불리고 싶다는 욕심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1: 야, 웃긴 사람. 웃긴 사람보다 뭐가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저희 MJ형이라는 형이 이제 맏형이 네, 있는데 MJ형은 해피바이러스가 수식어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해피를 빼고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적절한 네이밍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시아님은요?
2: 네, 저는 데뷔 때부터 감사하게도 네, 머리 묶는 그 아이라고 많이 불러주셨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이번에도 그 수식어를 좀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1: 머리 묶는 그 아이.
2: 네.
1: 저도 근데 땡튜브에서 짧은 영상으로 봤어요.
2: 아, 정말요?
4: 네. 진짜요?
2: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2: 네,
1: 떴던 게 기억이 났어요.
2: 정말요?
1: 네, 나오신다고 감사합니다. 들어가지고. 네. 자, 그렇다면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또 MBTI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프아이의 MBTI 다들 어떻게 되시는지.
4: 네, 저희 멤버들이 다 I인 멤버들로 다 바뀌었거든요.
1: 바뀌었어요?
4: 네.
1: 원래 이었던 사람은?
4: 저요.
1: 아.
4: 제가 원래 ENFJ였는데
1: 네네네.
4: 최근에 I로 바뀌어가지고 INFJ로 바뀌었습니다.
1: 회사 때문인가요?
2: 아니에요.
1: 장난이고. 근데 이게 일을 할 때와 또 내 개인적인 네. 또 MBTI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네. 저도 사실 혼자 있을 땐 되게 아이처럼 뭔가 활동을 하는데 밖에 나오면 E처럼 뭔가 하게 돼요.
5: 저도, 네. 저도.
1: 그리고 어릴 때는 MBTI가 ENFP. 아, 물론 지금도 ENFP가 나오는데 아~ 옛날에는 굉장히 쾌활한 느낌이었다면 아~ 요즘에는 이제 너무 사회에 절여지고 사람이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뭔가 굳이 내가 써야 할 에너지를 안 쓰는 느낌도 있습니다.
5: 아, 맞아요.
1: 네,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 좀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전원이 A. 아, I. 제가 이걸 아, 준비해온 거가 있었는데 저는 약간 뭐 그런 거 생각했거든요. 뭐 큐트. 네, 그리고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겠죠. 이프아이가 지난 4월 세 번째 미니 앨범 여기 바로 있죠. 와! As If로 컴백했습니다. 와! 자,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가 일주일 만에 천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1: 자, 이프아이의 신곡을 듣지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 As If는요, 무한한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앨범인데요. 만약이라는 두 글자에서 시작해서 누구

0: 하나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할 것들을 이제 테마로 잡아보았거든요. 그래서 각 곡에 만약이라는 테마로 이제 다 하나하나 다 있는 그런 곡들로 수록되어 있고, 또 머릿속에서만 보여지는 그런 파편적인 감정들을 저희 EFI만의 다채로운 앨범으로 담아보았습니다.
1: 야, 리더라고 했죠.
0: 네.
1: 알죠. 저도 그 무게 앨범 소개를 외우고 곡 소개를 외우며 아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면서 외웠던.
0: 네.
1: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가
0: 네,
1: 활동이신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그러면 한창인 요즘에 잠도 못잘 것처럼 바쁘실 텐데 팬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0: 제가 첫 방송 나왔을 때 댓글을 계속 이렇게 새로고침 하면서 봤었는데, 그 어떤 팬분께서, 아, 이프아이 부문 온다. 약간 이런 댓글이랑, 약간 1등 트로피 안겨줄게. 막 이런 댓글 봤을 때,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기분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또 다른 반응들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2: 저는 저희가 무대할 때
1: 네.
2: 얘네 진짜 행복하게 무대한다라고 한 댓글을 봤을 때딱 공감이 갔던 것 같거든요.
1: 아, 진짜 이게 무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팬분들도 행복하고 이제 보는
2: 네.
1: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좋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응들이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이파이 분들이 무대에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3: 맞습니다.
1: 네, 사랑에 대한 설렘을 데이지로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헤이지로 표현한 이번 신곡의 포인트 안무 우리
2: 네.
1: 테리님이 해주시겠죠?
2: 네.
1: 네, 힙합 고양이 렛츠 고!
2: 네. 설레이는 첫 감정에 헷갈리는 마음을
1: 네.
2: 도리도리 하는 안무로 표현해 봤고요.
1: 아, 봤어요, 이거. 이렇게
2: 오!
1: 움직이면서 하시는 거.
2: 맞습니다.
1: 네.
2: 그리고 우리 라이가 만들어준 저희의 마음을 담은 시그니처 포즈가 포인트 안무입니다.
1: 직접 만드셨어요?
4: 네.
2: 네.
1: 이렇게? 뭐, 이게
4: 이렇게.
1: 마지막 아닌가요, 이거? 네,
2: 맞습니다.
1: 마지막에 나오던데. 네,
4: 맞아요.
1: 그거를 라이님이 만드셨구나.
2: 네.
1: 그래서 올라온다.
4: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이번 앨범 활동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4: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사실 저희가 이번 앨범에 비주얼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빨리 이 비주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기다리는 순간이,
1: 맞아요.
4: 너무 힘들었던 것
1: 나
4: 같습니다.
1: 지금 열심히 살도 빼고 준비 다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컴백은 한 2주 정도 남고 이럴 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도 운동하고 막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이제 딱그못 먹는 시기가 있잖아요.
2: 맞아요.
1: 정말 이제 굶으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2주나 더 해야 된다니. 라고 딱그 힘든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뽑자면.
4: 저희가 이번 첫방 무대 때
1: 네네.
4: 산옥을, 세트 산옥을 했는데, 그때 세트가 너무 요정 같고, 저희도 너무 요정 같고, 너무 예쁘고, 팬분들도 너무 많고, 이래서 너무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1: 네, 산옥, 사전 녹화죠. 이제
2: 네.
1: 할 때마다 이제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컴백을 알리면서 힘을 받는 느낌. 그 세트장에서
2: 맞아요.
1: 힘을 딱 받아서, 그래, 우리 출격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게
2: 맞아요.
1: 사전 녹화의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쯤에서 아이돌 한국어 참여 방법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해주세요.
2: 글로벌 항공 이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EBS FM 코리안을 팔로우해주세요. K-pop 비하인드부터 가사 번역, 아이돌 게스트 출연까지 K-pop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이번에는요, 이프아이의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성공 요정은 누굴까요?
2: 안녕, 난 성공요정 태린이야.
1: 네,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나요?
2: 네, 저는 권진아님의 시곗바늘을 준비했는데요.
1: 네네네.
2: 뭔가 제 마음을 조용하게 안정시키고 싶을 때 듣는 곡인데,
1: 오.
2: 뭔가 잘하고 있어 라고 위로해주는 가사가 담긴 곡이라서 이 곡을 좋아합니다.
1: 힙합 고양이답게 또 얌전할 때는 또
2: 그죠.
1: 얌전한
2: 고양이는 얌전하죠.
1: 그쵸 그쵸. 네, 그러면 권진아님의 시곗바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이파이 여러분, 아이돌 한국어 편안하게 즐기고 계시죠?
1: 네!
0: 좋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시간은 이제 그만. 킹 세종 가라사대 한국어 시험 시간입니다. 창원
1: 급제요.
2: 창원 급제는 오래전 대한민국 국가시험에서 합격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한국어 시험을 치를 거예요.
0: 네, 오늘의 팀은 앉은 순서, 제 기준으로 우측, 좌측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시아님과 원하연님 한 팀, 라이, 테린, 미유 한 팀으로 정해졌습니다. 두 명인 팀은 걱정 안 되나요?
3: 아, 저는 전혀
4: 전혀
3: 걱정이
4: 없어요.
3: 없는데,
0: 오!
3: 왜냐하면 지난번에 왔을
0: 네.
3: 때

0: 제가 막판 뒤집기로 우승을 했었거든요.
1: 오,
0: 이번에도.
1: 오늘 혹시 막판 뒤집기가 없다면.
0: 근데 또 저희 화연 언니가 잘해가지고
1: 아,
0: 이런
1: 그쵸,
0: 거를
1: 그쵸.
0: 맏언니로서 보여주겠습니다.
1: 어, 좋습니다. 자, 우리 라이테린 미유님은
2: 네.
1: 어때요?
2: 원래
0: 완전
2: 고수는 아무 말도 없이 이기는
0: 그럼요.
2: 게 고수입니다.
1: 조용히 이겨주겠다.
0: 조용히
1: 이야,
0: 그냥.
1: 좋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앉은 자리 때문에 자연스럽게 팀장이 된 카시아님과 라이님의 이름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아시겠죠?
0: 네.
1: 자, 그럼 바로 실력 검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급제어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는 초성 문제입니다. 제가 내는 초성을 듣고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록된 단어로 외래어와 외국어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저 진진이 선정한 단어를 맞춰야 된다는 것. 예를 들어, 시옷, 니은은 하면 뭐 수능 아닙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선정한 단어. 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0: 네.
1: 문제는 총 5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장의 이름을 크게

0: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C-O-N C-E-P-T
1: 라히
0: 라히
1: 콘서트
2: 어? 아 무슨 라히 라히 라히
0: 라히
1: 콘셉트
2: 오
0: 컨인가요? 콘인가요?
1: 콘입니다.
0: 이야 넘어오지 않았어요.
2: 어디있습니다.
0: 컨셉 콘셉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L I P G L O S S
1: 라히
0: 라히
1: 립 글로즈
0: 립 글로
3: 예스
1: 즈즈
2: 가즈야
0: 가즈야
3: 립 글로스
0: 립 글로스
2: 와
0: 정답입니다.
2: 괜찮아.
0: 사실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립글로즈라고 보통 말로 하지만 립글로스가 이제 한국어 표기가 맞는 거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B R O W S E R
1: 라히
0: 라히
1: 브라우저
0: 브라우저 어인가요? 여인가요?
1: 여인입니다.
2: 네, 가시야,
0: 라이
2: 라이 라이 라이
0: 가시야, 빨랐어요.
3: 브라우저.
0: 저 어인.
3: 어이.
0: 어이.
1: 아, 주먹하지 마세요.
2: 아, 진짜 진짜로.
0: 우리 라이님이 내 이름을 높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2: 조금 문제였는데 지금.
0: 정말. 열심히 했지만
1: 한끗 차이가
0: 한끗 차이로 우리 카시아 팀이 6점, 라이 팀이 2점으로 카시아 팀이 이겨가고 있습니다.
2: 아쉽다.
0: 자, 막판 뒤집기는 뭐 일단 진행을 하면서 제가 차차 드리는 걸로 하고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네, 이번에는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보기를 듣고 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라고 하면 동해물과 띄고 백두산이 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2: 네.
0: 띄어쓰기에 다들 자신 있으신가요?
2: 너무 자신 있습니다.
0: 다들 공부하셨나봐요. 자, 문제는 총 3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장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번 앨범 노력한 만큼 잘 되자.
1: 라시!
2: 라시?
0: 가위바위보 하세요. 이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0: 자, 가시야!
3: 2번, 띄고, 앨범. 띄고 잘 띄고
0: 자리 없었습니다. 라히
3: 2번 띄고 앨범 띄고 노력한 만큼
1: 노력
2: 띄고
3: 라히 2번 띄고 앨범 띄고 노력한 띄고 만큼 띄고 잘 띄우고 되자.
0: 완벽하게 잘해주셨습니다.
1: 노력한 만큼.
0: 자, 잘 노력한 만큼이었죠. 하시는님. 자, 퀘스천 2입니다. 한국어 퀴즈 이 정도만 할 만하네요.
1: 라이.
0: 자,
1: 한국어.
0: 네, 네.
1: 한국어 띄고 퀴즈 띄고
0: 네?
1: 이 띄고
0: 어허.
1: 정도면 띄고 할 띄고
2: 아니
1: 맞아 만하네요? 잠깐만 이거 아니다 아니다
2: 하자
0: 만하네요인가요?
2: 일단 해봐 근데.
1: 일단 너를 믿어 할 안 띄고
2: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1: 할만 띄고 하네요 아니 아니다 아니야
2: 카시아 써봐
3: 카시아
0: 카시아
1: 맞는 것 같아
3: 한국어
0: 띄고
3: 띄고 퀴즈
0: 퀴즈
3: 띄고
0: 띄고
3: 이 띄고
0: 이 띄고
3: 이 정도면 띄고
0: 띄고
1: 그 소리야 아 그냥 할만한데
3: 할,
0: 할
3: 띄고
0: 띄고
3: 아 할 안 띄고
0: 할 안 띄고
3: 하네요 아 할만 띄고
0: 자,
2: 라이
0: 라이
3: 한국어 띄고,
0: 띄고
3: 퀴즈 띄고 이 띄고 정도면 하고 띄고 예
0: 띄긴 없어요 뒤에
3: 예 이거 같은데
0: 맞는

0: 노래를 준비해 오셨나요?
1: 네, 댄 앤 쉐이 앤 저스틴 비버의 10,000 Hours라는 노래입니다.
0: 아하.
1: 이 노래가 사랑 고백하는 노래인데요.
0: 네.
1: 가사 중에서 만 시간이든 평생이든 난널 사랑할 거야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를 이 포리들에게 저희 팬분들에게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골라봤습니다.
0: 야,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
1: 네.
0: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진작의 낭만. 밝고 통통 튀는 사람을 보면 노란색이, 시니컬한 사람을 보면 검정색이 떠오릅니다. 저는 어떨 때는 시원한 파란색, 어떨 때는 강렬한 빨간색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색깔의 사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프아이는요, 해질녘 무렵에 오묘하게 일렁이는 하늘색의 걸그룹으로 남고 싶다고 합니다. 만약이 아닌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낼 이프아이, 더없이 멋진 청춘을 빛내는 이프아이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다같이 어떻게?

0: 네, 진작의 낭만. 오늘은 이프아이의 인터뷰를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준비가 안
1: 네.
0: 된 멘트들은 살짝 당황을 하면서요.
2: 네, 너무 좋았습니다.
0: 감사합니다. 최근 1주년 팬미팅을 했는데 팬분들이 어떤 무대를 또 제일 좋아했는지 궁금합니다.
3: 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저희 3집 앨범이 아직 안 나왔어요.

0: 나왔을
1: 어,
0: 때였는데
1: 네.
0: 저희의 3집 앨범 팬송을 명삼과
1: 성공개.
0: 함께
1: 와,
0: 선공개를 했었는데요.
1: 최고죠.
0: 네, 그걸 딱 영상을 보여드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팬분들이 응응응 울고
1: 오,
0: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뭔가 무대에 있는 사람들도 몽글몽글해지고,

0: 제 개인적으로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저는 데뷔 초때 이런 거 물어보는 프로그램이 제일 싫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준비되어 있는 이프아이는 왜냐면 네. 저는 준비가 안돼 있었거든요. 네, 막 그래서 저는 도비 성대모사 막 이런 거 했어요.
1: 도비
0: 막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좀 비슷하지 않아서 항상 욕을 먹었었죠.
1: 어떡해.
0: 네, 그래서 우리 이프아이들은 잘할 수 있다! 라는 맞아. 걸 저는 심어주고 네. 싶어서 제가 네. 이런 얘기를 꺼낸 거니까 네. 자신감 네. 가지시라고.
1: 네. 네.
0: 자, 뭐가 있을까요?
2: 네, 일단 제가 도라에몽이랑 그 골룸을 조금 파봤는데요.
0: 네네네.
2: 일단 골룸부터 해보겠습니다.
0: 네.
2: My precious. 좀 비싸지 않았어요? 진짜 비슷해요.
0: 맞아요. 카시아스 씨 너무 잘하고 계신 게 원래 개인기는 기세예요.
1: 맞아요. 아, 기세예요.
0: 방금 저 지금 분위기 살짝
2: 아니요.
0: 읽고 저 잘하지 않았어요? 저 잘하지 않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아주.
2: 그 도라에몽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시동을 걸어야 돼가지고 네네. 조금 멀리서 하겠습니다.
0: 네네.
2: 죄송합니다. 좋아! 빈정을 해리고
0: 자! 야 잘한다.
3: 잘한다.
0: 자, 또 있을까요, 멤버들? 준비된 게 있으면 하고 네.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3: 제가 사실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네. 1년 전 오늘도 이걸 했는데 오늘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0: 뭐죠? 어떤 거죠?
3: 팔로 줄넘기를 하는 건데 네. 오늘 팔만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또 보이는 라디오라고 네, 또 맞습니다. 팔만.
4: 열심히 하세요.
3: 네.
1: 우두두두.
0: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라인님의 팔이 좀 말로 설명도 못하겠어요. 이 깍지를 끼고 뒤로 넘어가는 네. 아주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는 본브레이킹이라고 하죠. 본브레이킹을 하는 전문적인 팀도 있고
1: 네.
0: 이런 장르가 있는데 저도 옛날에 이제 제가 무대 때 본브레이킹 네. 하시는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댄서로 함께 했던 그런 무대가 있었어요. 와, 그분들은 막 저는 이걸 꺾어가지고 프리즈를 잡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뒤로 멋있다. 꺾어가지고 웨이브하고
3: 저도 한번 다음 개인기로
0: 여기에서 꺾은 다음에 한파를 해서 웨이브를 하는 약간 하면 아주 신기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많은 거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또

0: 아니, 근데 진짜는 항공인들의 메시지를 읽는 시간입니다. 아이돌 한국어 SNS를 통해서 이프아이에 대한 질문을 먼저 미리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항공인들의 메시지가 많이 온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세시님이 아니 근데 진짜 오늘 함께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이파이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오늘이 더 특별해진 것 같아요. 이번 활동 목표가 어떤 거였을까요?
0: 이번 활동의 목표 있을까요?
1: 이번 활동의 목표는 사실 저는 세트산옥을 해보고 또 컴백 인터뷰를 해보는 게 저의 이번 활동 목표였거든요. 근데 다 이뤄가지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0: 야, 이게 다또 이퍼리가
1: 네, 이퍼리
0: 있기 때문에
1: 덕분입니다.
0: 덕분이지
1: 감사합니다.
0: 않을까 싶습니다.
1: 이퍼리.
0: 화연님.
1: 네, 샤크티 1503님. 아니, 근데 진짜 컴백 축하드려요. 다들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나만의 피부 관리 비법 있을까요?
0: 있을까요, 화연님?
1: 저는 요새 제가 원래 팩을 잘안 했었는데 요새는 팩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고 또 환절기다 보니까 건조해서 그런 건조함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속건조를 잡으려고.
1: 네.
0: 근데 진짜 저도 많은 피부과를 다녀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결국은 111 팩이 최고의 피부 관리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람이 귀찮아가지고 안 하게 돼요.
1: 맞아요.
0: 그게 제일 돈이 안 들어가는 피부 관리법인데도 알면서도 그냥 피부과 가야지. 이렇게 돼요, 사람이. 자, 우리 라이님.
2: 아니, 근데 진짜 카시아님, 아이돌 선배님인 찐디에게
0: 네.
2: 활동 조언을
0: 구할 수
2: 구할
0: 있다면.
2: 수 있다면 어떤 걸 물어보시겠어요?
1: 저는
0: 네.
1: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활동 중에는 잠을 잘못 자잖아요. 그
0: 맞아요.
1: 잠을 어떻게 보충해야 할지가 궁금해요.
0: 야,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활동을 하면서 잠을 잔다. 사실, 특히 이건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1: 네.
0: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차 안에서 잘 자요.
3: 아.
0: 샵에서도 잘 자고요.
3: 와.
0: 그냥 머리만 대면 자요.
3: 아.
0: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예민한 친구들은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깨고. 이런
1: 맞아요.
0: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활동할 때 굉장히 피로도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엠에서 나오는 그
1: 네네.
0: 귀마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1: 귀마개. 아.
0: 것들을 좀 소지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눈 가리개, 이런,
1: 안
0: 안대 같은
1: 돼.
0: 거딱 해가지고 좀 따뜻하게 해서 몸좀쉴수 있을 때, 10분이라도 잘수 있을 때 자라. 그리고 좀잘 자야 한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뭐, 산호 같은

0: 아닙니다. 자, 라임님.
1: 저는 사실 저번에도 벌칙을 했었었는데,
0: 아.
1: 이번에도 또 저의 아름다운 춤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0: 이야.
1: 너무너무 좋고요.
0: 네네.
1: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미유님.
2: 아, 제가 사실 이런 거 하면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0: 네네.
2: 좀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0: 네.
2: 선배님 덕분에 많이 긴장이 풀린 것 같고,
0: 아이, 아닙니다.
2: 사실 저희가 춤 보여드리려 일부러 진 거거든요.
0: 아, 그쵸, 그쵸.
2: 맞아요.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0: 여기가 또 화면 받기 좋은 자리거든요.
3: 맞아요.
0: 자, 마지막으로 태리님.
4: 네, 오늘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했고,
0: 네네.
4: 게임에 져서 너무 아쉽지만,
0: 네.
4: 저희의 춤을 많이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0: 그쵸.
4: 감사합니다.
0: 힙합 고양이. 자, 끝곡으로는 여러분들의 노래죠. Are you okay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에서 진 라이님, 라이팀 벌칙, 혼자 할 뻔했어요. 라이팀 벌칙 댄스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국이들아, 그리고 이프아이 멤버들아, 그리고 이포리들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게 참 많고 엄청 빠르잖아요. 두쪽 그 열풍에 이어서 뭐 버터떡, 말차까지 그러니까 디저트 트렌드가 슝슝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죠. 이번엔 보라색 디저트가 또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페나 편의점에서 뭐 라떼도 보라색, 케이크도 보라색, 도넛도 막 보라색이어서 이게 뭐지 이제? 싶었을 텐데요. 이 보랏빛 열풍의 주인공은 필리핀에서 온 식재료 우베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유행은 또 얼마나 갈까요? 가끔은 좀 피로감도 몰려오죠. 이거 나만 뒤처지나? 나만 못 먹어봤나? 싶을 때도 있는데요. You guys, trends come and go. 그래서 모르고 지나도 큰일 안 납니다. 경찰 출동하지 않으니까 너무 그런 마인드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차피 또 새로운 유행 또 금방 찾아오니까요.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The Chainsmokers featuring Halsey, Closer.

0: Good evening, everyone. 5월 6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디저트 유행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좀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음식, 특히 뭐 이제 디저트 유행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두정크, 뭐 요거트 아이스크림 예전에 뭐 카스테라, 뭐 퐁듀, 쭈꾸미 뭐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맛있으면 내가 맛있으면 된다. 약간 이런 주의여가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위에서 아니 그걸 아직도 안 먹어봤어?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내가 안 먹은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우리 또 한 분 모셔야죠. 웬지. 바나나 브레드 너무 잘 만들어서 조만간 체인점 차릴 것 같은 선생님 계십니다. 크리스틴 최우 선생님.
1: Good evening, everyone. Hello.
0: Hello, hello.
1: Hello.
0: 선생님이 그 음식을 이제 가끔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시는데 바나나 브레드 저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스태프 분들이랑 이제 한번 나누셨는데 homemade banana bread. Right?
1: Yeah.
0: It was so

0: Yeah, you know, I tell you, bakery goods are really expensive. 너무 비싸요.
1: 이 두정구 때문에 충격이었죠.
0: Really? Uh-huh. It's so expensive. So I said, you know what? Forget it. I'm making my own bread.
1: 그렇죠. Might as well just make it myself.
0: Seriously, I have an oven. So these days, I've been making my own bread. I mean, not like really fancy bread, but at least something that's, you know, a little bit sweet, but not too sweet. Yeah.
1: 그러면은 약간 leftovers가 처리를 못하겠다. 한번 연락 주십시오.
0: Okay.
1: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0: Coming over.
1: Okay. Okay.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요. 생방송 화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Evening Special 1부는 Evening Headlines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짧은 꽁트와 함께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볼까요?
0: South Korea's benchmark KOSPI index has blasted past the 7,000 mark, climbing to record territory. Powered by a breakout in chip heavyweights and bullish momentum in global markets, the gains accelerated so sharply that they triggered a sidecar curb that briefly halted program buying.
1: 국내 대표 주가 지수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급증과 글로벌 증시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가 확대되며 장중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0: U.S. President Donald Trump says there has been significant headway in talks with Iran and that he will temporarily suspend the so-called Project Freedom. The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will remain in place while Washington assesses whether a final agreement can be reached.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는 유지한 채 최종 합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0: In recent years, more elementary schools have been restricting physical activities like soccer on playgrounds. Citing parental complaints and safety concerns, schools are steadily eroding children's play space.
1: 최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등 체육 활동을 금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부모 민원과 안전

0: Sam, didn't we just talk about this?
1: I know.
0: Like the day before yesterday, it was at like 6,300 something.
1: Yes.
0: In just a matter of days, it went up by 1,000.
1: I know.
0: It's unbelievable.
1: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아, 7,000이 넘을까? 정말 넘었어요.
0: It did.
1: 충격적입니다.
0: So, right. maybe it's not too late to get in the game.
1: Right.
0: So, yes, just 47 days trading days, they cleared 6,000. Now we're at 7,000. And, of course, we have chip heavyweights.
1: Right.
0: People like the big guys, like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And they led the surge, jumping 9 to 10%.
1: Mm-hmm.
0: And it was so many people were into this buying that they had what was called a sidecar curve. And it kind of halted the buying program for about 5 minutes.
1: 이게 아무래도 반도체하고 대외 변수까지 다 맞물린지 상승 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까지 완전히 충격 매수를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급등인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게 너무 강하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사이드카 발동이라고 해가지고 장이 잠깐 이렇게 멈추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와 이게 아무래도 근데 단기 급등이다 보니까 좀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Okay.
1: Right.
0: Well, I don't know much about stocks, but it seems like there was a lot of frenzy.
1: Right.
0: You know, a lot of people just going, ah.
1: 진짜로 나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증시 포모에 이제 B2도 역대 최대라고 해요. 그래서 투자 진짜 신중해야 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0: Right.
1: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0: South Korea's benchmark KOSPI index has blasted past the 7,000 mark, climbing to record territory.
1: 국내 대표 주가 지수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라는 문장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코스피가 이제 7,000 마크를 그렇죠? 표시점을 past 지나서 blast를 했대요. blast하는 게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0: Mm-hmm.
1: 폭발을 했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Climbing to record territor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So this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record territory means that it is at an all-time high. It's a record that has never been made before.
1: Okay.
0: It's like they've never achieved it.
1: Mm.
0: So they're entering this area and it's like it's never been done before.
1: 아, 그 절대 전에는 가본 적 없는 하나의 이 territory라고 하는 거는 자기만의 구역을 얘기를 하잖아요.
0: Yeah.
1: 그 7천 구역에 들어온 거네요.
0: That's right.
1: right?
0: They have entered this territory that is like way high.
1: I know.
0: And it's the first time.
1: 와, 이거는 진짜 아무도 상상 못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record territory까지 갔으니까 진짜 blast, 폭발했다라는 표현까지 쓴 것 같아요.
0: Right.
1: 자, 이어가 볼까요?
0: Powered by a breakout in chip heavyweights and bullish momentum in global markets, the gains accelerated so sharply that they triggered a sidecar curb that briefly halted program buying.
1: 네, 반도체 대형주 급등과 글로벌 증시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가 확대되며 장중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했습니다. 됐습니다. 했는데요. 아마 그 주식 쪽 투자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약간 외래어처럼 많이 알고 계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힘입어서 powered by a breakout in chip heavyweight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Yeah.
1: Chip heavyweights들이 누구예요?
0: Chip heavyweights.
1: Right.
0: So think of boxing.
1: Right.
0: You know, you've got like the lightweight and heavyweights, these are like the big guys,
1: right?
0: Like the real strong ones,
1: yes.
0: right? And so these are the companies that are the major players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o we have like Samsung, SK Hynix,
1: NVIDIA, 딱 들어도 알 만한.
0: Right. globally, So these are considered the heavyweights.
1: Especially chip heavyweights.
0: Chip heavyweights. They're like the big guys. They weigh a lot of...
1: 아니, 그 단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major player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그런 뜻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0: Yeah.
1: 굉장히 큰 회사들, 대형주를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칩을 만드는, 반도체를 만드는 그쪽의 회사들이 breakout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 Yeah. Imagine a person breaking out of jail. It's kind of like,
1: Uh-oh.
0: you know, and like... and then they start running, you know, right? You have that image in your head. Uh-huh. And so basically it's just that it's a very strong sort of like sudden escape moment.
1: 갑자기 생기는 거. 예전에 전쟁이 갑자기 터졌다라고 얘기할 때도 break out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빵 터져나가는 그런 급등 같은 거네요.
1: Yeah, it's almost like full force.
0: 아, mm-hmm. Okay, so 그런 breakout에 의해서 power 되고 and bullish momentum in global market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ullish momentum. 어, 뭔가 듣기 좋은 느낌 아닌가요?
1: I think you know. Okay, so people who know, you know, who invest in stocks probably know this term.
0: Right.
1: If the market is bullish or if it's bearish. Mm-hmm. If it's bullish, it means that things are going well mm-hmm. in the stock market.
0: Right.
1: You know, it's going up, up, up.
0: Yes.
1: And it is, you know, from the origin of like bulls,
0: uh-huh.
1: you know, bullfighting.
0: Right.
1: You know, it's like thrust and like forward,
0: mm-hmm.
1: right? So the prices are thrusting upward.
0: 올라가는
1: yes.
0: 거. 이게 많은 분들이요. Mm.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불장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
1: Mm-hmm.
0: 불장하니까 어, 뭔가 올라가면 빨간색이잖아요. 다 색이. 그래서 아, 불이 나서 불장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 아.
0: 그게 아니라 진짜 bull, 황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 right.
0: 황소가 이제 공격을, attack을 할 때는 아래서 위로 훅 mm-hmm. 가기 때문에 근데 bear는 이렇게 친대요.
1: That's,
0: 이렇게.
1: That's why.
0: 무섭죠?
1: So the opposite is bearish.
0: Bearish.
1: They go down. 네. Yeah.
0: 그럼 곰장인가요? 아무튼 좀 위에서 이렇게 치는 거. 그래서 bearish한 것은 굉장히 좀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bullish한 거는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모멘텀에 의해서 굉장히 힘을 얻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이것 또한 아마 주식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단어일 수가 있는데요. A sidecar curve라는 게 나왔습니다.
1: So before our live show, we had a little debate, a little discussion
0: yes,
1: about this, right? Because I don't know much about stocks. And this is the first time I've heard of this expression.
0: Right.
1: But there is an English expression called circuit breaker.
0: Okay.
1: But I hear it's a little different from the sidecar curb.
0: Right.
1: So it's when there's so much excessive movement that like it kind of overheats
0: right.
1: and they shut it down.
0: Right.
1: Temporarily shut it down for about 5 minutes.
0: 5분 정도 그러니까 너무나 주식 이 마켓이 너무 과열됐을 때 잠깐 이렇게 멈추게 만드는 억제를 얘기를 하는 게 curb라고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sidecar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circuit breaker는 약간의 그냥 스케일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ideca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선물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선물 시장 자체가 이제 급변을 할 때 이 주식 시장까지 그 영향이 번지지 않게 뭐 속도를 조절하는 예비 장치 같은 거래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체결만 그 체결만 5분간 지연을 시키는데 서킷 브레이커는 더 스케일이 큰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작동을 하는데 모든 주식 거래가 아예 그냥 일시 정지가 된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절하는 그런 그 장치 같은 것들이 다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거를 트리거를 시킨 거죠. 얼마나 이게 올라가면.
1: Because there's so much activity.
0: I know.
1: Ooh, boy, it is on fire.
0: Fire. Mm-hmm. 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South Korea's benchmark KOSPI index has blasted past the 7,000 mark, climbing to record territory. Powered by a breakout in chip heavyweights and bullish momentum in global markets, the gains accelerated so sharply that they triggered a sidecar curb that briefly halted program buying.
0: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Lizzo with Juic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U.S. President Donald Trump says there has been significant headway in talks with Iran and that he will temporarily suspend the so-called Project Freedom. The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will remain in place while Washington assesses whether a final agreement can be reached.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는 유지한 채 최종 합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 우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개시된 지 하루 만에 또 일시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떤 상황인가요?
1: Well, I mean, basically, Washington has made a statement that there has been significant progress towards some sort of agreement with the Iranian representatives. And so they say ceasefire remains in place and they don't intend to, you know, have further attacks. And but meanwhile, I mean, you know, the blockade is still there.
0: Okay.
1: So there's a temporary suspension and that's all we know.
0: So we're like, what's going on? So are we good or no?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1: Absolutely. And this is the sentiment. This is a response by all of the news media outlets. They're like, okay, so that's the reaction.
0: 갑자기 휴전은 유지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전투 확대 의도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1: But the blockade is kind of there.
0: Still there.
1: There.
0: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So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긴장 그래도 여전히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U.S. President Donald Trump says there has been significant headway in talks with Iran and that he will temporarily suspend the so-called Project Freedom.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진전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significant headway라는 게 나와 있네요.
1: Yes. So really headway is basically meaning forward progress.
0: Okay.
1: And this is a nautical term from boats that move forward despite the wind. They are moving in the water. So if you

0: We typically say we make headway means that we are making progress despite some challenges.
1: 아, 뭔가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도 배가 앞쪽으로, 헤드 쪽으로 이제 가듯이 progress라는 얘기를 조금 더 격식으로 바꾼 거네요. 오케이. 근데 significant 한 거니까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상당한 진전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Right? 이란과의 이런 talk 중에. Right? So, by the way, 여기서 in talks with라는 게 나오는데 딱 봐도 뭔가 외워야 될것 같잖아요.
0: Absolutely.
1: 그래서 협상 중에 뭐 논의 중에 얘기를 하다가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hat he will temporarily suspend the project freedom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Temporarily suspend 한다. Suspend 한다는 거가 완전히 멈추는 건가요?
0: Well, it is pausing or stopping something. Yes, but only for a limited time. So, it will probably resume later,
1: Okay.
0: but for now it is suspended. But there is no sense of it being permanent.
1: Right. 이거는 그러면 temporarily라는 단어가 없어도 이미 suspend 자체가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이것 이미 좀 임시적인 중단을 의미한다는 게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뭐 driver's license 같은 거뭐
0: Can be
1: suspend
0: suspended,
1: 됐다 뭐 이런 식으로.
0: or even in school. This is a word that we have heard a lot in school. Kids being suspended means that they did something wrong, something bad,
1: Right.
0: and so they cannot come to school for a couple of days.
1: 아, 며칠 동안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학교를 못 나오게 된다라든가 이것도 완전 permanent 한게 아니잖아요.
0: It's a
1: 그렇죠?
0: suspension.
1: Right. So temporarily라는 단어가 없어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Right.
1: 예, 여기서 뭐 부분적인 뭐 정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고요. 자, 이어가 볼게요.
0: The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will remain in place while Washington assesses whether a final agreement can be reached.
1: Alright,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는 유지한 채 최종 합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the blockade 그 뭔가 봉쇄를 한 것이 remain in place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 I think we know what remain means. Remain means it will still be there.
1: 남아 있는 거죠.
0: Yes, that's right. But in place meaning that they're not moving.
1: Okay.
0: They're not changing. They're remaining in that position.
1: 거기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0: That's right.
1: 그걸 좀 강조해 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So exactly. So if it they could say, oh, it still remains, but if it remains in place, there is an emphasis that, oh, no. We are not like getting rid of the blockade.
1: Right.
0: It is still there.
1: It's still there.
0: It's
1: 원로, 축구 등 체육 활동을 금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부모 민원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공 차는 거, 아이들의 약간 거의 본능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 때는, right? 뭐
0: In
1: 축구도
0: my time.
1: 그렇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가서 뭐, 땅 따먹기, 고무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뭐, 친구들끼리 막 하는 게 활동적인 게 많은데, 좀 그런 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0: Right. Around 312 elementary schools nationwide, roughly 5% of the total have reportedly banned physical activities such as soccer on school grounds.
1: Oh, no.
0: And so in bigger cities like Busan and Seoul, it's like 34.7% in Busan and 16.7% in Seoul. And so the reason why this is happening is because a lot of parents are complaining. Because, sometimes kids get hurt
1: Right.
0: when you play soccer or do physical activities.
1: Mm-hmm.
0: And so they're not very happy with this. And then also, and this idea of like teams are made, and maybe one student is excluded from the
1: Okay.
0: team.
1: 뭐
0: Parents.
1: 소외되는 학생도 생길 수도
0: Yeah,
1: 있고 그런
0: so.
1: 염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0: Sure.
1: Right. 그렇죠. 뭔가 아이가 뛰어놀고 그러면서 이제 창의력이 올라가고 이런 거에 중요하기도 한데 또 부모님들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고요. 복잡한 이슈 같아요.
0: Yes.
1: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In recent years, more elementary schools have been restricting physical activities like soccer on playgrounds.
1: 최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등 체육 활동을 금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

0: Deep Dive Daily. Japan's New Care Workers, Bodybuilders, Wrestlers, and MMA Fighters.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치현의 요양원에서는 젊은 남성들이 낮에는 돌봄 인력으로 또 밤에는 격투기 훈련을 하며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현장 관계자는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 돌봄에 들어가면 매우 부드럽고 세심하게 환자를 대합니다. 라고 말했고요. 입소자들도 그 우락부락한 격투기 선수들을 손주처럼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현장에서는 수모 선수들까지 돌봄 인력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Not far from the National Sumo Ring in Tokyo, a crew of retired sumo wrestlers cares for residents at Day Service Hanasaki. The wrestlers are able to swiftly lift residents out of wheelchairs and into beds and nimbly move them around. A heightened sensitivity helps the wrestlers anticipate the needs of patients and respond quickly.
0: 도쿄의 국립 스모 경기장 근처 한 주간 보호시설에서는 은퇴한 스모 선수들이 입소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환자를 빠르게 옮기고 능숙하게 이동을 돕습니다. 또 몸 상태나 피로를 미리 읽어내는 감각도 좋아서 환자의 피로를 미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아까 그런 내용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와 하는 뭔가 선수들이어도 아유 우리 손주들 이런 뭔가 따뜻함 있잖아요.

0: this is so sweet.
1: Sweet.
0: It's very endearing. It makes my heart very warm.
1: Right. 뭔가 근육이 확 있지만 또 돌볼 때는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
0: Yeah.
1: Right.
0: Right.
1: 사진 같은 거 뜬 거 보면은 정말 마음이 녹습니다.
0: Well, you know the thing is, Sam, my mom is 88 this year.
1: Okay.
0: And she lives with me. Mm-hmm. So you know, I'm a caregiver,
1: right.
0: but I'm not a sumo wrestler. Mm-hmm. But it just feels closer to home seeing this.
1: 아, yeah. 이거 뭔가 공감이 가고요.
0: That 그렇죠? they're well taken care of That's by
1: right.
0: these athletes.
1: 자, yeah.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Not far from the national sumo ring in Tokyo, a crew of retired sumo wrestlers cares for residents at day service Hanasaki.
1: 도쿄의 국립 스모 경기장 근처에 은퇴한 스모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 데이 서비스 하나사키에서 입소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지금 National Sumo Ring에서 not far from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right? Not far from somewhere.
0: Okay, it simply means close by or nearby.
1: Okay.
0: So I'm sure our listeners are wondering, well, Sam, why don't native speakers just say, oh, it's nearby,
1: right?
0: Right. But it's emphasis that it is actually quite close. Not far from here.
1: 그러니까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Close하다는 것도 가깝다 맞는데 not far from here 그러면 더 왠지 걱정하지 마 이런 느낌이
0: yes.
1: 있어요.
0: Yes, just like the way we say, oh, that's not good. It kind of emphasizes that it's really bad.
1: Okay.
0: Yeah. So putting it something in a negative form actually emphasizes and kind of stresses that point.
1: 아, 정말 멀지 않다라는 걸 부정문으로 넣음으로써 그냥 단순하게 close 하는 것보다 더 효과를 주는
0: not
1: 거네요.
0: Not far from here.
1: Right.
0: Yeah. Mm-hmm.
1: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The wrestlers are able to swiftly lift residents out of wheelchairs and into beds and nimbly move them around.
1: 네, 이 선수들은 휠체어에서 침대로 입소자들을 빠르게 들어올릴 수 있고 민첩하게 이들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실력 발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he wrestlers are able to 할 수 있대요. 그렇죠? Swiftly lift residents라고 얘기가 나와요. Out of wheelchairs, right?
0: Yes, that's right. So they not only lift them, but they lift them very quickly and as if it's like a piece of cake.
1: 왜냐하면 본인들이 운동하던 거에 비해서는 뭐 별게 아닐 수 있잖아요.
0: Right. So instead of like lifting, like it's not that. It's like shoop.
1: Like,
0: right. It's a swiftly lift.
1: 그냥 훅 쿨하게.
0: Yeah, yeah.
1: So swiftly라고 하는 거는 사실 quickly랑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So 신속하고 빠르게 들어 올리다가 되겠고요. 아 참고로 wheelchairs에서라고 할 때 out of를 썼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wheelchair이라고 하는 거는 앉는다라 그 안에 앉는다라고 할 때도 on을 쓰는 게 아니라 in wheelchair, in a wheelchair. 그래서 in을 쓰니까 들어 갔다가 나온다. So out o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nd nimbly move them around라고 얘기를 했어요.
0: Okay. If a person is nimble, it means they're very agile, which means that they're very coordinated. It's very the way they move is very smooth, not clumsy, and they kind of have a lightness about them. So, if they nimbly move these elderly people, they're not just moving, but it's like whoa. You know, as if not it's not a problem.
1: 물에 떠다니듯이.
0: Yeah, it's like and they just lift them and like shoo and ta-da.
1: Okay. 아, 지금 이렇게 몸짓으로 보여주시니까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스위프트하게 가는 건 그냥 단순하게 빠르다는 거라면은 림보하게 가는 거는 그러면서도 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간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네요. 자, 다음 문장 볼까요?
0: A heightened sensitivity helps the wrestlers anticipate the needs of patients and respond quickly.
1: 또한 높은 수준의 감각 덕분에 환자의 필요를 미리 예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a heightened sensitivity라고 얘기는 나왔습니다.
0: Okay, so wrestlers when they're wrestling, they're very sensitive.
1: Right.
0: They have to strategize, right? And so their body is very sensitive.
1: Okay.
0: Right. And so this heightened sensitivity mean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kind of like figure out what the other person needs.
1: Okay. 그러면은 heightened의 height이 정말 높이를 얘기를 하니까.

0: It means super sensitivity.
1: 굉장히 올라간이란 높은이란 뜻이 되겠네요. Right.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와 이렇게 선수면 그런 거에 좀 둔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 no.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뭔가 높은 감각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0: Because of mm-hmm. when they are competing,
1: right.
0: they have to be.
1: Mm-hmm.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patients들의 needs를 좀 잘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내용이었고요. Part 4 다시 들을게요.
0: Not far from the National Sumo Ring in Tokyo, a crew of retired sumo wrestlers cares for residents at Day Service Hanasaki. The wrestlers are able to swiftly lift residents out of wheelchairs and into beds and nimbly move them around. A heightened sensitivity helps the wrestlers anticipate the needs of patients and respond quickly.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 했고요. 이런 시도가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계자분들도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션 퀴즈 정답 어떻게 되나요?
0: Okay, well, the answer is burnout.
1: Burnout, mm-hmm.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피로를 얘기를 하죠. 나머지들은 다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힘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었고요. 자,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오디오 학당 구독권은요, 8871님께 보내드리고요.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문명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문명희님이 burnout이네요. 저도 겪은 적 있어요. EBS 영어 열심히 들으면서 잘 헤쳐나가고 있답니다 하셨습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0: Oh, yes. And you know what, Myeonghee-nim? I'm also Myeonghee. I'm here for you.
1: A Korean name이.
0: My Korean name is Myeonghee.
1: Okay. 자,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All right. Let's go ahead and listen to Soul and Thama, and it is Close to You.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1: 일본에서 보디빌더랑 MMA 선수들을 돌봄 인력으로 고용 중인 거 들었어?
0: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네. 힘을 좋은 곳에 쓰는 거지.
1: 아, 서로 윈윈인 것 같네. 선수들은 일자리를 얻고 환자들은 더 도움받고. 너무 좋아.
0: 내가 남 돌보는 건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영어는 또 무료로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네. 어디 가져갈까?
1: 나도.
0: Let's go. 가자. 네, 퍼크스는 없습니다. 퍼크스는 없고요.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0: 언젠가 힘으로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유 그리고 우리 크리스틴 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바로 마유의 대사였는데요. 아,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네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번에 아,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네. 이거는 talk about 어쩌고 저쩌고 나온 적은 있었는데 근데 발상의 전환?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1: I love this expression. Talk about thinking outside the box. 오. So to think outside the box is the expression.
0: 어, 박스? 바깥쪽에서 뭔가 생각을 하는 건가요?
1: Well, think of the box as the conventional way of thinking.
0: Okay.
1: As we learned.
0: Unconventional
1: solutions. Okay. Right? You're in this box.
0: Yes.
1: But if you think outside of the box, uh-huh. it is basically, well, you are thinking in a different, new, uh-huh. creative way. Something that people have not thought about before.
0: 저도 뭔가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박스 바깥쪽에서 생각하는 거.
1: Everyone, Mayu-san, every day he's like, oh, Sam, what do, I have this idea. You know,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idea? I'm like, wow, how did you think of this idea?
0: 근데 생각은 하는데 막상 하지는 않는다는 거.
1: But, 네. but who knows? Because you keep thinking outside of the box. And one day it could be a reality because the opportunity may come.
0: 감사합니다.
1: Yeah.
0: 뭔가 이뤄봐야겠어요.
1: You never know.
0: 그래서 상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생각했었던 그 굉장히 conventional한 생각인 거고 그 바깥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거를 깨고 나와서 하는 거. 그러니까 발상이 전환을 하거나 틀을 벗어서 생각 벗어나 생각하다 이 정도로 될까요? 그쵸?
1: Absolutely. And so in this age of AI,
0: yes.
1: I mean, this is critical.
0: Right.
1: Right. We have to think outside of the box.
0: 이게 진짜 중요해요.
1: Really true.
0: 뭐라 그럴까? Creativity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 So important.
0: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형화된 그게 아니라 왜냐면 AI가 워낙 이제 너무나 발전이 돼서 잘하니까
1: yeah, they can do everything.
0: 그들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이라고 아직은 해야겠죠. AI가 못하는 것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think outside the box. 라는 것을 좀 해야겠네요.
1: Yeah. And I have to say,
0: yeah.
1: you really do think outside the box.
0: I
1: you
0: do?
1: really do.
0: Oh, thank you.
1: You're very creative.
0: 생각만해요. 네. 자, 그리고 표현 더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마유 대사가 있는데요. 힘을 좋은 곳에 쓰는 거지 라고 해서 They're putting their strength to good use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1: Oh, another
0: good
1: great
0: use에다가
1: expression.
0: put을 한다.
1: Yeah, to put it to good use. So you're doing something that is helpful, it's meaningful, there's a purpose behind what you're doing.
0: Right.
1: You're taking something and you're making good use of something. You're putting it to good use.
0: 아, 이거를 좋은 곳에 써야 된다. 뭔가 잘 활용해야 된다. 나쁜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good use에다가 뭔가를 놓는 거네요. 그렇죠? Yeah. Put it to good use.
1: Right. So, I mean, like you said, in the dialogue, you said, well, I can teach English. If ever, and that is true, one day when I retire from EBS, I really do want to put my teaching English abilities to good use and help children who really need English education. Like really needy children.
0: Can you take me with you too?
1: Yeah. I really do. This is one of my goals.
0: 너무 좋습니다. Yeah. 뭔가 교육에 관련된 것을 또 좋은 곳에 활용하겠다라고 할 때. 자, 그리고 굉장히 신기하게 크쌤이 서로 윈윈인 것 같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영어로도 그냥 Win-win 쓰나요?
1: Absolutely.
0: Yeah.
1: It's a win-win situation.
0: So win-win. So 다만 win-win 앞에 어를 붙인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마유가 마무리할 때 내가 남 돌보는 건 잘 못할 수는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뭔가에 적합하다, 잘한다라고 할 때는 I am cut out for something or doing something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닌 거니까 나 그런 건 잘하지 못해. So I'm not cut out for doing something.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Did you hear Japan is hiring bodybuilders and MMA fighters as caregivers?
2: Talk about thinking outside the box. They're putting their strength to good use.
1: I guess it's a win-win. The athletes get jobs and the patients get extra care.
2: I may not be cut out for caregiving, but I guess I can teach them English for free.
1: Oh, yeah.
2: Want to join?
1: Yeah, sure. Yeah. Let's go.

0: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Al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Kristen, Sam,
2: yes.
1: 감사드립니다.
2: Now, likewise, Mayu, and thank you to all of our listeners. We'll be back tomorrow. But before we leave,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a song by John Mayer. It's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1: In Me.
2: In Me.
1: 자,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2: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2: And we'll see you tomorrow. Be safe.
1: Yes. Bye.
2: Bye.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everyone on this fine weekend.
0: 네, 주말이니까 리뷰 시간이죠.
1: That's right.
0: 네, 우리 복습해 볼 텐데 이번 주는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도 있어서 mm-hmm.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가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미국은 어버이날이 따로 없고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을 따로 기념한다고 했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Mother's Day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이래요. So the 네. second Sunday of May. 그리고 Father's Day는 6월 셋째 주 일요일. So the third Sunday of June. 보통 우리 Mother's Day하고 Father's Day에는 특별히 하는 게 있어요?
1: Well, I mean, you spend the day with your mother or father. Mm-hmm. You give them some gifts sometimes. Mm-hmm. That's about it.
0: 아, 그렇군요. 저희는 어버이날에는 이렇게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mm-hmm. 그러한 tradition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Mother's Day에는 이제 꽃, 카네이션이나 이런 꽃들을 드리고 특히 이제 선물, 뭐 가족 mm-hmm. 외식 많이 하고 Father's Day는 좀 실용적인, something more practical, like sure. necktie, 아니면 뭐 취미생활, 허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아니면 뭐 바베큐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What did you do on Mother's Day or Father's Day with your parents?
1: Well, we usually had a little bit of a get-together. There mm-hmm. was cake.
0: Cake, and, 맛있죠?
1: We gave gifts.
0: Mm-hmm.
1: And that was it.
0: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어쨌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mm-hmm.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And you know what? I found out there is a Parents' Day.
1: What?
0: Parents' Day가 있긴 있대요. 7월 넷째 주 일요일이래요. So the fourth mm-hmm. Sunday of July. Technically there is, 근데 nobody really nobody. commemorates it.
1: Wow.
0: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엄마 아빠를 기념하는 날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역할과 가치를 기리는 의미가 더 강한 그러한 공식적인 기념일이긴 한데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러한 날입니다.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뭐 Earth Day 아니면
1: oh, right.
0: 뭐
1: Not an official
0: 네네,
1: holiday.
0: 네네. 그런 official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기는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버이날과 관련된 문화 포인트를 한번 봤고요. 이제는 복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let's start reviewing from Monday.
1: Okay, on Monday, our sentence was, I'm grateful for my family.
0: I'm grateful for my family. 라고 해서, 나는 우리 가족이 너무 고마워요. 라는 말이었죠. 자, I'm grateful for. 요 패턴도 기억나시죠? 뭐뭐가 고맙다, 누구누구가 고맙다. 대화를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먼저 앞부분 듣고 올까요?
2: I'm grateful for my family.
3: Yeah,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2: I'm grateful for my family.
3: Yeah,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0: 우리 가족이 너무 고마워.
1: I'm grateful for my family.
0: 자, 이 표현은 우리 방금 언급했던 그 표현이죠. 자, 이렇게 친구가 얘기했더니 다른 친구가 맞아. 너희 부모님이 정말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잖아.
1: Yeah,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0: 누가 supportive 하다고요?
1: Your parents. P-A-R-E-N-T-S.
0: S를 붙여야 부모 두 분 다 말한다고.

0: 뭐 했죠? Supportive. 이게 든든하게 지원하는 뭐 이런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이라고 했더니 친구가 또 뭐라고 대답하는지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1: They are. They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2: You're so lucky.
1: They are. They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2: You're so lucky.
0: 그렇지.
3: They are.
0: 네, 그들은 매우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지라는 말을 very supportive 제외하고 생략하고 they are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힘든 시기에 나를 도와주셨어.
3: They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0: 그쵸. They
3: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0: 맞아요. 그래서 helped. ED를 붙이면 되죠. Help에. 그래서 그들은 나를 힘든 시기에 도와주셨어라고 했습니다. Through hard times가 어려운 시기를 뭐 통과하여 지나서 뭐 이런 뜻이라고 했고요. 정말 좋겠다.
3: You're so lucky.
0: You're so
3: Lucky, Lucky.
0: 그쵸. Lucky. 그래서 넌 너무 행운이야 라는 뜻이지만 부러울 때 쓰는 표현이라고도 했죠. You're so lucky.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끝났고요.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1: I'm grateful for my family.
2: Yeah,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1: They are. They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2: You're so lucky.
0: All right, moving on to Tuesday.
3: Okay, on Tuesday we learned,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네, 당신 없이는 이걸 해낼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이었죠. 조금 긴 문장이긴 했고, I couldn't have. 여기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외워야 된다고 했죠. I couldn't have 뒤에는 PP, 과거 분사 형태가 온다고 했고요. 그래서, I couldn't have done this. 난 이걸 해낼 수 없었어요. 해내기는 했지만, 뭐뭐 없이는 할수 없었다라는 뉘앙스라고 했죠. 그래서 당신 없이는 without you가 또 뒤에 붙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You did a great job.
2: Thank you.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1: You did a great job.
2: Thank you.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정말 잘했어요.
3: You did a great job.
0: job 앞에는
3: Great, Great.
0: 네, you did a great job. 어가 들어가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고마워요. 당신 없이는 이걸 해낼 수 없었어요.
3: Thank you.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맞습니다.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요 문장이 오면 되겠죠.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까요?
1: No, it's all you.
2: Seriously, I'm so thankful to have you.
1: No, it's all you.
2: Seriously, I'm so thankful to have you.
0: 아니에요. 전부 당신이 한 거죠.
3: No, it's all you.
0: No, it's all you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3: All, A-L-L.
0: ALL. 전부 다 너야. 전부 다 당신이 한 거예요. 라는 말이라고 했죠. 정말로 당신 같은 동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3: Seriously, I'm so thankful to have you.
0: 그쵸. Seriously가 여기서는 정말로라는 의미였고요.
3: 장난 아닙니다.
0: 그쵸. 장난이 아니고 진지하게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당신 같은 동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3: I'm so thankful, thankful, to have you.
0: Well, thankful 대신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grateful 넣어도 상관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화요일 대화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1: You did a great job.
2: Thank you.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1: No, it's all you.
2: Seriously, I'm so thankful to have you.
0: All right, let's move on to Wednesday.
3: Okay, Wednesday's expression was, I'm proud of you.
0: 당신이 자랑스러워요라는 표현이라고 했고요. 그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가족이나 누구에게든 사용해 보시라고 했는데 하셨죠, 여러분? 네, 오늘도 꼭 해보세요. 자, 당신이 자랑

0: 실망스러워요.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I finally finished the project.
2: That's amazing. I'm proud of you.
1: I finally finished the project.
2: That's amazing. I'm proud of you.
0: 드디어 프로젝트를 끝냈어.
3: I finally finished the project.
0: I finally finished the project. 그래서 빈칸에는
3: finished, F-I-N-I-S-H-E-D.
0: That's right. 그리고 finally가 드디어라는 뜻의 표현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단하다.
3: That's amazing.
0: Amazing은
3: A-M-A-Z-I-N-G.
0: 그쵸. That's amazing. 대단하다 라는 말이었고요. 이어서 네가 자랑스러워 라고 했죠.
3: I'm proud of you.
0: I'm proud of you. 자, 요거는 우리가 이날 배웠던 표현이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Thank you. It wasn't easy.
2: I know. You did a great job.
1: Thank you. It wasn't easy.
2: I know. You did a great job.
0: 고마워.
3: Thank you.
0: 쉽진 않았어.
3: It wasn't easy.
0: 빈칸에는
3: wasn't, which is an abbreviation of was not. So it has an apostrophe. W-A-S-N apostrophe T.
0: Was not의 줄임 표현으로 O자리에 apostrophe, 현우리의 쉼표가 들어가는 거죠. So wasn't 써주시면 되고요. 알아.
3: I know.
0: 정말 잘했어.
3: You did a great job.
0: 빈칸에는
3: did, D-I-D.
0: 네, 아까 나왔던 표현이긴 한데 빈칸이 다른데 채워져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I'm proud of you가 들어간 대화도 다시 한번 봤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I finally finished the project.
2: That's amazing. I'm proud of you.
1: Thank you. It wasn't easy.
2: I know. You did a great job.
0: All right, let's move on to Thursday.
3: Moving on to Thursday. Thursday's expression was,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0: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두 번 들어간 그런 표현이었는데,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라는 뜻의 질문이었죠. 자, 이 질문이 들어간 대화를 그럼 또 들어볼게요. 먼저 앞부분 듣고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2: I want to go to a cafe.
1: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2: I want to go to a cafe.
0: 오늘 뭐 하고 싶어?
3: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0: 네,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슬슬 나와야 합니다. 카페에 가고 싶어요.
3: I want to go to a cafe.
0: I want to go to a cafe. 빈칸에는
3: I want to go, T-O.
0: 그렇죠, to가 들어갑니다. 자, 뭐뭐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I want to 뭐뭐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1: That sounds like a plan. When do you want to go?
2: Let's go now.
1: That sounds like a plan. When do you want to go?
2: Let's go now.
0: 어, 좋은 생각이야.
3: That sounds like a plan.
0: 빈칸에는?
3: Plan, P-L-A-N.
0: 그쵸, plan이 들어가면 되고요. That sounds like a plan은 그건 계획처럼 들려이지만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갈까?
3: When do you want to go?
0: 그쵸, 빈칸에는?
3: When do you want to go? Y-O-U.
0: 네, 그리고 이 문장은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하고 약간 비슷한데 What이 when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 언제 가자고 하나요? 지금 가요.
3: Let's go now.
0: 빈칸에는
3: Let's, capital L-E-T apostrophe S.
0: 이것도 역시 줄임 표현이라 Let apostrophe S 이렇게 써줘야 되죠. 자, 목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2: I want to go to a cafe.
1: That sounds like a plan. When do you want to go?
2: Let's go now.
0: All right, Friday, our last day of the week.
3: Mm-hmm. Let's close out the week.

0: Let's have some fun today.
1: 아, 즐겁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재미있게 보내요라는 표현입니다. Let's have some fun today였죠. 자, 그럼 역시 대화를 들어보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올게요.
2: Today is Parents' Day.
3: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a and Pa?
2: Today is Parents' Day.
3: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a and Pa?
1: 오늘 어버이날이야.
0: Today is Parents' Day.
1: 그쵸. Today
0: Is, is.
1: is가 들어가고요. Today is Parents' Day입니다. 자, Today is Parents' Day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랑 같이 박물관에 갈까라고 했죠.
0: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a and Pa?
1: 어디에 간다고요?
0: Museum. museum.
1: 네, 박물관이라는 표현이죠. Should we 뭐뭐는 우리 뭐뭐 할까라는 제안을 할때 쓰는 질문이고요. Go to a museum, 박물관에 가다라는 표현이고요. With ma and pa는 엄마랑 아빠랑이란 뜻인데, mom and dad라고 해도 되고요. ma and pa도 되고, with mother and father. 네, 뭐 이렇게 쓸
0: Sounds
1: 수도
0: very
1: 있을까요?
0: formal.
1: 네, 너무 공식적이라서 약간 royal family가 쓰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공주나 왕자가 이렇게 쓸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They would love that.
3: I know, right? Let's have some fun today.
2: They would love that.
3: I know, right? Let's have some fun today.
1: 정말 좋아하시겠다.
0: They would love that.
1: They
0: Would. Not WOOD, WOULD.
1: 그쵸. They would love that. 뭐뭐 하시겠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뭐 하겠다 할 때는 would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0: I know, right?
1: 빈칸에는?
0: No, KNOW.
1: 그쵸. KNOW. No로 발음되지만 K는 묵음이죠. 그리고 I know, right? 이걸 그냥 세트로 그렇지? 라는 뜻으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오늘 재미있게 보내자.
0: Let's have some fun today.
1: Let's have some fun today. 네, 요것도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죠. 잘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금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번 쭉 들어볼까요?
2: Today is Parents' Day.
3: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a and Pa?
2: They would love that.
3: I know, right? Let's have some fun today.
1: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내용들을 복습해봤는데요. 여러분, 얼마만큼 기억나시나요? 다 기억나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복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기에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뭐 전체 내용을 다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 생생 대화문이라고 해서 따로 대화문만 빼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들리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딕테이션 해보고 싶다. 그럼 그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Terrific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0: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0: 每天 20分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0: 매주星期一到星期三早 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0: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ooch.
0: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So happy Saturday, everyone.
1: Happy review day.
0: Happy review day.
1: That's right.
0: 자, 정말 즐겁게 복습하시면 또 기분 좋죠, 뭐.
1: That's right.
0: 네.
1: Reviewing is always good to remember what you studied. Sometimes you forget. Sometimes we forget.
0: Right.
1: So it's a good reminder. Yes.
0: 근데 이제 forget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는데
1: sure.
0: 문제는 뭐냐면 그 뭐 문제라기보다도 좀 어려운 부분은 이 말을 기억만 하지
1: right.
0: 실제 use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근데 use가 또 별거 있나요? 많이 말해보는 연습을 평소에 하셔야 그런 순간이 딱 왔을 때 탁 그 말이 입에서
1: yes.
0: 놀라울 정도로 금방 나오더라는 거죠.
1: Now remember, we tell you this all the time. Practice loudly.
0: Yes.
1: Loudly and clearly.
0: Loudly and clearly.
1: Yes.
0: 자, 맑고 밝게라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또렷또렷하게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함께하고 계신 교재 5화로 50쪽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Mm-hmm. Weekly Review라고 쓰인 거 보이시죠?
1: Yes.
0: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1: Mm-hmm.
0: 네, 자 51쪽에서 시작합니다.
1: Yes.
0: 네, 월요일 4일에는요. 그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릴 때 얼마나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설레했는지를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1: Oh yeah.
0: 네.
1: You know, the question was asked,
0: mm-hmm.
1: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0: 그렇습니다. Mm-hmm. 너 어렸을 때, 혹은 내가 어렸을 때, 혹은 뭐 돌이켜보니까 라고 어떤 식으로든 말문을 열 거 아니에요.
1: Right?
0: 자, 그럴 때 너 어렸을 때 그랬니? 라는 뜻으로 물을 적에 when you were little 하고 묻는다는 거죠.
1: When you were little.
0: When you were little.
1: So we talked about this before. Little In our minds, it's elementary school.
0: 아, 초등학교,
1: 초등학교
0: 정도.
1: So little is almost always elementary school.
0: Okay. Yeah. 자,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그 정도의 연령대를 가리킬 적에는 younger 혹은 young이라고 쓴다고 하셨었죠?
1: Mm-hmm. That's right. 네. Generally young or younger.
0: 굳이 teenager라는 말을 쓰진 않나요?
1: 네, 구체적으로 그때 어땠니? 라는 질문이 뭐 있으면 그냥 You say, during my teenage years?
0: During my teenage
1: yeah.
0: years.
1: Or when I was a teenager?
0: When I was a teenager. 아, yeah.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10대였을 때, 뭐 이렇게
1: yes.
0: 말할 적에 말이죠.
1: That's right.
0: 네, 여기서도 when you were a teenager, 네가 10대였을 때, 뭐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겠고요.
1: Sure.
0: 자, 중간 연결고리가 when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밖에도 어린이날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날 같이 느껴졌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자,
1: right.
0: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먼저 영어로 된 대화부터 들어보시죠.
1: Okay.
2: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3: Oh, I loved it.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2: Really? What made it so special?
3: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2: I get that. That feeling stays with you.
0: 네, 바로 이겁니다. 자, 그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1: That was just for me.
0: 네.
1: Focus가 just here.
0: Just for me.
1: 나만을 위한 네. holiday.
0: 그 웬만하면 이 just라는 단어가 힘을 그렇게 많이 못 받는 단어인데 I think I should just go ahead 하면은 I think I should just go ahead 이렇게 말하진
1: right.
0: 않잖아요.
1: It's usually very soft.
0: 그렇죠. Very soft and very weak. 근데 여기서는 just를 오히려 띄워서 강조하듯 말해야 된다는 거죠. Just for me. 오로지 나만을 위한 거다라고 하니까요.
1: 이게 모든 오로지 only라는 맥락에서는 just를 네. 무조건 강조합니다. I made this just for you.
0: Just for you.
1: This cake is just for you.
0: 아, 그러면 이 케이크 세 개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만 가져가. 세 개 다 가져가지 말고.
1: Take just this one.
0: Just this one. 그럴 right. 적에도 just가 강조가 되겠네.
1: 이것만.
0: 네. 자, 여기서는요.
1: That's right.
0: 그런

0: 그 옛날에 느꼈던 느낌, 오롯이 나만을 위한 날 같았던 그런 느낌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1: Oh, that feeling stays with you.
0: 네, for a long time 이런 말을
1: Yeah.
0: 굳이 하지 않아도
1: Right.
0: 그냥 stays with you라는 그말 자체에 오래도록 이런 뜻이 강력하게라는 뜻이 다
1: Right.
0: 담겨 있는 거예요.
1: That's right.
0: 네, that feeling stays with you, 그죠?
1: 음흠.
0: 네, 자 응용 문제 우리 1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1: Okay.
0: 너는 어렸을 때 만화 좋아했니?
1: Did you like cartoons when you were little?
0: 네, did you like cartoons when you were little? 하시면
1: Yes.
0: 되겠군요.
1: Yes, I
0: Oh,
1: did.
0: yes, I did too. Me too.
1: Yeah.
0: 자, cartoons 해서 cartoon 하지 않고 cartoons라고 하는군요.
1: 엑센트가 좀 뒤에 있죠.
0: 네,
1: Cartoons.
0: cartoons,
1: Cartoons.
0: cartoons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화가가 된다면 cartoonist가 되나요?
1: Oh, that's right.
0: 어,
1: Cartoonist.
0: cartoonist.
1: There are many famous cartoonists.
0: 그렇죠. There are so many famous cartoonists. 그렇습니다.
1: Yes.
0: 제가 아는 분 중에 기안84 같은 분들, 뭐
1: Oh,
0: yeah.
1: 예.
0: 그런 분들.
1: 요새는 이제 약간 그 카툰을 저기 현대화시켜가지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0: 오.
1: So animations are basically cartoons in the modern form.
0: 오, 오케이.
1: So the process is the same. You're
0: 아,
1: drawing and
0: 네.
1: drawing characters, but it's more modern, more digitalized.
0: Yes.
1: So cartoonist, animationist, they basically draw and make stories for a living.
0: And the picture actually moves.
1: Moving
0: Moving
1: pictures.
0: pictures가
1: That's
0: 되는
1: right.
0: 거죠. 맞아요. 근데 만화라고 해도 선생님, 책으로 쓰여진,
1: Sure.
0: 종이에 쓰여진 만화 같은 경우는
1: Sure.
0: 그 comic books가 되는
1: Those are
0: 거죠.
1: comic books,
0: 그런
1: exactly.
0: 만화책은.
1: Yeah.
0: 근데 comic books를 또 서점에 가서 보니까 graphic novels라고 써 있더라고요.
1: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솔직히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Maybe in a special form, yes.
0: 어,
1: 예.
0: 그런 서점에서만, 뭐
1: 서점에서만.
0: 서점이나 뭐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 graphic novels 하니까 굉장히
1: 뭐
0: 격상돼
1: 있어
0: 보이는,
1: 보이죠. 네.
0: 그렇죠. 전 I've always wanted to, 지금은 아니지만 I used to want to become a cartoonist when I was little.
1: Really?
0: 네, 저 만화 많이
1: Oh,
0: 그렸어요.
1: I had the same dream.
0: Oh, really?
1: And then I had the dream until high school, and
0: 어.
1: then reality hit me.
0: 아, 그렇구나. 네. 와, 와, 와.
1: 와, 와, 와.
0: 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4일에 함께 하셨던 내용. 매년 나는 그날만 기다렸다.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라는 표현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순서로 넘어갈게요. 다음
1: Okay.
0: 52쪽인데요. 이때는 그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이제 지민 씨를 키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아, 아빠 얘기 이제 그 다음 날 나오게 되네요.
1: Ah, that's
0: 예,
1: right.
0: 여기서는
1: Wednesday. Oh.
0: Wednesday에 지금 Tuesday 내용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서 엄마와 나는 둘이 걷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벤치에서 간식도 먹었다라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었던 날에 대한 기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1: Yes, that's right.
0: 네, 먼저 대화 들어보세요.
2: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3: Yeah, my mom took me to the park near our house.
2: Just the two of you?
3: Yes, we'd walk,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2: Simple, but so meaningful.
0: 네. So we would walk,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라고 했어요.
1: That's right. So Jimin is talking about his mind is going back to the past
0: Yes.
1: during his younger days. Oh, at the time, we would walk and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0: 네,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we would walk, talk, and eat에서 we would라고 시작해야 되는 문장인데 we would를 짧게 줄여서 그냥
1: Right.
0: would라고만 합니다.
1: We'd walk.
0: We'd walk.
1: We'd talk.
0: 그렇죠. We'd talk. 근데 we'd talk 같이 발음할 경우에는 we'd 하고 하는 그 d하고 talk의 하고 발음점이 같거든요. 입안에서 이제 그혀 끝이 붙는 지점이. 그래서 그냥 we talk 거의 뭐 we do talk 이렇게 발음되지 않고 we talk 하고 한 번에 끝내게
1: Right.
0: 됩니다. 발음 자체를.
1: We'd talk.
0: We talk. 그렇죠. 자, 우리는 과거에 습관적으로 혹은 반복되는 일상에 반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걸 말할 때 we'd 혹은 we would라고 시작한다고 했었죠.
1: That's right.
0: 네. 그래서 응용 문제 우리 2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곤 했어요.
1: We'd go home before dark.
0: We'd go home before dark. 서로 친구들하고 놀다가 혹은 어디 밖에 외출했다가도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됐었다라는 뜻으로 We would go home before dark. 뭐 지금이야 뭐 뭐 좀 더 어두워져도 조금 밖에

0: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과거엔
1: 와.
0: 안 그랬다라는 뜻으로 we would go home before dark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그땐 그랬다.
0: 그땐 그랬다. Did you ever have a curfew at home?
1: Oh yeah, all the time. All the way through middle school, I had a curfew. Come home by 9 o'clock or come home by 8 o'clock. So I had a very early curfew. So my parents were so strict. I hated it so much.
0: 진짜? 아니 중학생이 또밤 8시 넘어까지 밖에서 뭐해요?
1: I hated it at the time,
0: At the time.
1: but now I'm thankful.
0: As a parent
1: 제가
0: yourself.
1: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어머니께서 가끔씩 방송을 들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0: 아, 그럼요. 이렇게 울고 있게 잘 크셨잖아요,
1: No, I'm
0: 선생님.
1: kidding. I am actually
0: 네.
1: thankful.
0: 뭘 키링 가면 안 되지. 근데 curfew가요, 통금 시간을
1: 통금
0: 말하게
1: 시간이죠.
0: 되거든요. 네, curfew. 아,
1: That's right.
0: 그렇구나. 8시 통금 시간 있으셨구나.
1: I think it's safe and important to have a curfew.
0: Oh, yes.
1: So children learn how to like follow rules. There are rules and regulations at home.
0: 그럼요. 그거 걱정되잖아요.
1: Of
0: 그러면.
1: course.
0: 네. 자, 이렇게 해서 5일 화요일 순서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제 53쪽으로 넘어갈까요? 수요일 6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1: Okay.
0: 여기서 이제 지민이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웃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1: So I guess this is kind of a sad history, but it's okay. This is a reality for many families. And so we can't always talk about exciting, reality, but we can also be very diverse in
0: Well,
1: situations.
0: the po a whole point of this conversation, 그이 대화의 가장 중점은 뭐냐면 sad하다는 쪽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늘 웃게 하려고 애를 쓰셔서 그게 고맙다라는 것이 focal point가
1: That's
0: 돼요.
1: right.
0: 네,
1: That's right.
0: 그래서 그게 많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네, 대화 먼저 들어보세요.
2: Do you have a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
3: Yes, it's always about my mom. My dad had passed away, but she still tried so hard to make me smile.
2: That must have meant everything to you.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it's always about my mom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식의 그 과거 추억이든 간에 그 중심엔 항상 어머니가 계신다라고 해서 it's always about my mom 이런 말도 있었죠.
1: 이 맥락 없이 it's always about my mom 하면 엄마가 주인공이 되고 중심이 되고 Children's Day는 엄마의 날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맥락이 뭐냐면 my mom was always sad but She always made the effort to make me happy.
0: Oh, yes.
1: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같이 주인공이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네.
1: Right.
0: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1: Right.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날에 대한 추억이라고 할 때, 그 when it comes to Children's Day memory라고 하게 되면
1: memory.
0: I did something, 뭐 I went to somewhere, 뭐 이런 말을 하게 되겠지만
1: sure.
0: 사실은 내가 말하는 그 대답을 보게 될 때 My mom took me to this place. My mom made me this. 이런 식으로 엄마가 마치 이제 중심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좋다 얘기예요, 여기서는.
1: 좋은 거죠.
0: 네, 나쁜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엄마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1: Yeah, my dad had passed away.
0: My dad had passed away. 물론 my dad passed away 해도 되는데 had passed away를 굳이 쓴 이유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다른 시점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 한 문장으로 연결될 경우에 더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할 적에는 had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란 말로 My dad had passed away 라고 한다는 거죠.
1: My dad had passed away.
0: 네, pass away란 말 자체가 돌아가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장용 문제 해볼게요.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거 참 많이 힘들었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번인데요.
1: That must have been so hard.
0: That must have been so hard.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군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추측하면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That must have been. 그건 이랬겠군요. 라는 뜻이 되겠어요.
1: Must have been so hard.
0: Must have been so hard.
1: Yeah.
0: 그렇죠. 공감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 되겠습니다.
1: Mm-hmm.
0: 자, 이제 7일 순서로 넘어갈까요?
1: Sure.
0: 드디어 목요일 순서인데요.
1: Right.
0: 그 어린아이였을 때 뭔가 소풍을 간다든지 뭐 학예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날이 있을 때 뭔가
1: Right.
0: 막 설레고 그랬었니? 라고 묻는

0: Again and again.
1: That kind of excitement is hard to beat.
2: That kind of excitement is hard to beat. 어디 비견할 데가 없다라고 할 때 hard to beat. 그게 최고였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3: Oh, hard to beat.
2: 그렇죠? 자, 응용 문제 보겠습니다.
3: Okay.
2: 2번 해볼게요. 저는요, 일기 예보를 확인하곤 했었어요.
3: I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2: 확인하다. Check. 본문에서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한다라는 뜻으로 check the clock이 있었고요. Check right. the weather forecast 하면은 일기예보를 확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3: That's right.
2: 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될 테니까 많이 기억해 보시고요.

0: 특별한 순간이었죠. 자,
1: Yes.
0: 회상하면서 할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Great.
0: 자, 한주 내내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또 열심히 따라 하시느라고 또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이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 That's
0: 자,
1: right.
0: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EBS 오디오 쇼트 57초 교양 정보. 대지진에서도 살아남은 건물이 있다고? 1923년 일본 도쿄에 규모 7.9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거의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지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호텔만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죠. 이 건축가의 위대한 내진 설계 때문이었는데요. 지진이 많은 환경에 맞추어 이른바 조립식 객실을 만들어 하나로 연결한 겁니다. 그 결과 호텔 건물은 지진의 충격을 나누어 받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죠. 이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특별한 설계, 세상의 많은 건물들을 또 생명들을 구한 셈이네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65세에 정년 퇴임을 하고 15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고 금리가 연 5%라고 할 때 현재 노후 대비에 필요한 돈은 대략 총 3억 6,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듯 현재 65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은 2억 2천만 원 수준이고 그마저 부동산 비중이 커서 현금화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후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며 현금 흐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육중환 밴드가 부른 내 나이 가을 무렵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더 퀘스트에서 나온 박한슬 작가의 책, 내 집에서 나이 들수 있을까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을까요? 오늘 문장 카페 들으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아주 구체적인 숫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책 가득합니다. 숫자 한국으로 지난해 봄, 초봄에 우리 북카페에 오셨던 이 박한슬 작가의 책답게 이번 책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한국의 현실, 지금 내가 직시해야 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는 아주 현실적인 숫자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에 집중하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 2부에 북카페 초대 손님으로 오실 예정입니다. 내 집에서 나이 들수 있을까? 이 제목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마 대부분, 그냥 나내 집에서 나이 들면서, 거기서 끝까지, 삶의 끝까지 다 익숙한 상황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통계 조사에 따라 또 그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 또한, 이 책은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주영님, 울산대공원에서 책을 읽으면서 들어요. 입함나무 가득한 곳, 아카시향도, 산들바람도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입함나무가 요즘 진짜 곳곳에 많이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심어져 있고, 이게 꽃이 딱 피면, 그래, 맞아. 이게 입함나무였지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는데, 네. 나 봐, 여기야 입함나무야 하는 바로 그 시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은숙님, 고은님 반갑습니다. 자연의 조화로다. 초록초록 싱그러운 날 오후 북카페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자연의 조화라고 하셨는데요. 초록색은 정말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죠. 특히 지금 5월의 초록은 더 그렇습니다. 많이 눈에 담아두시길 바랄게요. 이윤희님, 고은님, 저밥 먹으며 듣고 있어요. 밥 대신 두부랑 카레 먹고요. 후식으로 빵 먹어요.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0: 있어요. 빵 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두부하고 카레를 먹고, 그리고 후식으로 빵. 나름 약간 단백질 이렇게 먼저 깔고서, 그 다음에 빵이라고 하는 그 탄수화물을, 이렇게 또 넣으시는 거 아닐까요? 차곡차곡. 아주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젠가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처럼, 이렇게 지금 쌓아가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뭐 비슷하게 할 때가 많아서 굉장히 윤희님 지금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짓이 무엇인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늘 하는 짓이기도 하거든요. 별짓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맞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포레스트 프랭크의 굿데이,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1: Okay. I'm about to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성민님, 저도 빵 먹고 싶어 두부 계란만 먹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쵸. 이 탄수화물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많이, 먹게 될까봐, 그럴까봐 뭔가 차곡차곡 미리 예열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드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빵은요, 밥에 비해서 조금 더 그렇죠. 빵. 떡, 요런 것들. 아, 박용례님, 오늘 오프닝 듣고 너무 와닿아서 바로 구입했습니다. 이, 내 집에서 나이 들수 있을까? 박한슬 작가의 책으로 오늘 문장 카펫 깔았는데요. 잠시 후 초대석에 오실 예정이고요. 저의 꿈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이 들면서도 계속 사는 것입니다. 6년째 살고 있는데요. 갈수록 정이 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아, 나의 익숙한 그 삶을 갑자기, 뭔가 이렇게 바꿀 법한 어떤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죠. 아, 그것이 또 우리의 어떤 노쇠함과 또이 노후의 문제들과 얽히면 사실 꿈꿨던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밀고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도 많이 펼쳐집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어떤 것이 있는지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오늘 2부에 오실 박한슬 작가와의 시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질문으로도 남겨주시고요. 1209 쓰시는 카페이님, 엄마랑 같이 듣고 있어요. 아, 지금 두 분이 같이 듣고 계신 거죠? 엄마가 항상 했던 말인데, 내 집에서 살다 가는 거, 현실은 진짜 어려운 일이죠. 지금은 딸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근데 딸인 내 마음은요? 혼자 있을 엄마 걱정 없어서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두 분이 또 함께 있음으로써 이 딸님 분도 우리 1209 쓰신 카페이님도 또 마음에 또 의지됨을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아, 잠시 후 2부 이야기 더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나라는 우주입니다. 오늘은 내일의 나를 오늘의 나랑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구분 지어본 채로 일카 만나보시죠.

2008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에밀리 프로닌 교수는 타인에게 하듯 미래의 나를 대하기, 심리적 거리와 의사결정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는 재미있는 실험 하나가 있는데요. 프로닌 교수는 역겨운 맛에 관한 과학 실험을 한다고 꾸며 참가자를 모집한 후 참가자들에게 케첩과 간장을 섞은 음료를 마셔야 한다고 안내하죠. 한 그룹은 즉시, 다른 그룹은 한 학기 후에 실험에 참여하면 된다고 하면서 음료를 얼마나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두 그룹의 대답은 달랐는데요. 즉시 실험에 참여해야 하는 이들은 평균 두 손 부위는 타인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왜 그토록 무력한지 이해가 됩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운동하고 공부하고 먹고 싶고 쉬고 싶은 걸 참는다는 건 타인을 위해 내 시간과 노력을 쓰는 것과 비슷하게 느낀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바꾸어 생각하면 남에게 하듯 나를 대한다면 타인과의 약속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안신혜가 부른 나를 위한 하루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1카 들으시면서 정경희님은 타인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만큼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데 잘안 돼요. 나와는 너무 친해서인지 관대한 것 같아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진짜 이럴 거면 차라리 아예 진짜 남처럼 깍듯하게라도 미래의 나를 대해야 할것 같은데 또 그러지는 않고 일을 미루기만 하고 약속은 잘 지키지 않고 우리가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오늘 일카 보면서 좀 했습니다. 올해 초에 지금 우리 한네 달을 지나왔잖아요. 올해 초에 우리 카페이님들 스스로에게 한 약속들 얼마나 좀 실행하고 계신지 구체화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연말쯤에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을 거야 하는 사연들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가능한 건가요? 네, 아직 올해 중간도 가지 않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꽤 얼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3분의 1이 지났으니까요. 미래의 내가 어떤 표정 짓고 있을까 잠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허귀유님, 미래의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기죠. 제일 만만한 미래의 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좀 미래의 나를 위해서 약간 무언가를 정립해두는, 정성이라도 관심으로 좀 정립해두는 그런 날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인님, 2주 전에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14년 돌봄하셨고 요양원에 2년 5개월 계셨어요. 모두 나의 건강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또 아버님 이렇게 보내드리셨네요. 그리고 지금 이 담아주신 사연 속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또 우리 2부에 나눌 얘기들, 또이 박한슬 작가의 책을 통해서 나눌 얘기들을 정말 온 몸으로 이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많은 카페인 분들, 이 모두 나의 건강에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가 함께 머물 책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스티븐 스타링 그랜트의 책 메일맨입니다. 정혜윤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이 책의 작가의 회고록인데요. 여러 세계적 기업에서 전략가로 또 마케팅 컨설턴트로 아주 잘 나갔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암투병을 같이 하게 되면서 당장 건강보험료, 생활비도 막막해진 거죠. 결국에는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서 초보 우편 배달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예상도 못했던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이 초보 우편 배달부로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죠. 에어컨도 없는 낡은 트럭을 몰고 험한 산길을 달려가면서 개 사료부터 살아있는 병아리까지 온갖 것을 다 배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친 길 위에서 전혀 그 이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의 진짜 목적을 발견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신촌 배달부의 긴장되는 첫 출근 날 풍경부터 함께 따라가시죠.

10번 구역의 새로운 사람 누구야? 케이씨가 테리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다. 케이씨는 짧은 머리에 성질이 급한 여자였는데 내가 우체국에서 일하는 동안 오로지 내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만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사는 8번 구역 담당인 테리가 분류함 너머로 속삭였다. 이름은 스티븐 그랜트야. 내 구역에 살아. 너도 그 집을 봤어야 하는데. 완전 부자야. 도대체 여기 왜 온 건지 모르겠어. 이상해. 케이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때 지나가던 시내 배달부가 말했다. 우편 배달부를 하기엔 나이가 좀 많지 않아? 교수였나? 아님 혹시 우편 검열관인가? 아니야. 테리가 대답했다. 경제학자 비슷한 사람이야. 경제학 잡지를 구독하더라고. 근데 교수는 아니야. 어린 딸이 둘 있고 새 차가 두 대. 전에 프루덴셜에서 일했고 부모님은 그레그 담당 구역에 사시고 진짜 교수는 아버지야. 세상에, 나에 대해 또 뭘 알고 있을까? 나는 아무 말도 못 들은 척 소포를 운반용 카트에 차곡차곡 쌓았다. 그때 처음으로 우편 배달부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었다. 배달부가 이름을 안다는 건 주소도 안다는 뜻이다. 그리고 주소를 안다는 건 우편물 내용을 안다는 뜻이다. 그건 결국 인터넷 시대에도 그들이 당신을 안다는 뜻이다. 이것이 블랙스버그 우체국으로의 첫 출근 날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은 신입으로서의 긴장감을 완화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편 배달부라는 직업은 겉보기엔 아주 단순하다. 사람들은 통계학자가 무슨

텔레비전 드라마 때문에 사람들은 우편 배달이 그저 시도 때도 없이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3시간씩 먹고 지루한 주부들과 잡담이나 하며 노조 덕분에 대충 시간이나 때우는 직업이라는 인상을 갖게 됐지만 그건 다 헛소리다. 아침에 출근하면 새벽 4시부터 나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도 여전히 남아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실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고 고객과 잠깐 몇 마디 나누고 친근하면서도 너무 오래는 머무르지 않는 그것조차 보기보다는 어려운 일이다. 미 우정국의 모든 것은 시계처럼 정밀하게 돌아간다. 물론 화이트 칼라의 업무도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돌아가지만 리듬은 없다. 지식노동은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우편배달은 지식노동이 아니라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숙련노동이자 시스템의 운용이다. 우편배달에는 리듬이 필요하다. 배달부에 따라 약간의 변주는 있을지라도 모두가 기본적으로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우편물 처리원들이다. 그들은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2교대, 3교대로 근무하며 우편 흐름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더욱이 끄덕끄덕하게 되실 겁니다. 우편 배달, 그 업무에 관해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미지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헛소리였는지 이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작가가 베테랑 동료에게 배달의 흐름을 전수받는 장면 읽어볼게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긴장될까 싶은데요. 아주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교육원에서 배운 건 다 잊어요. 여기서는 흐름을 만들어야 해요. 흐름요? 물론 공식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표현해요. 캣이 한 말이었다. 그녀는 나를 기다렸다가 내 작은 도요타에서 우편물을 전부 꺼내 웨이드의 포드 익스플로러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캣과 나는 우편물을 절반으로 나눴다. 구역 자체가 너무 큰데다 평소대로라면 오전 8시 반이면 도로에 나와 있어야 했건만 이미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캣이 배달구역의 뒷부분을 맡고 나는 앞부분을 맡았다. 캣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 날씨에 맞게 옷 입기, 물 챙겨 마시기, 에너지바 가져오기 같은 것들이었다. 그녀의 남편에게선 슬림 짐을 챙겨 다니는 게 좋다는 걸 배웠다. 뭉그러지지 않는 데다 여름 날씨에도 안전한 간식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슬림 짐은 뜨거운 날씨에 오히려 살아났다.

대시보드에서 끓기 직전의 온도에 노출되면 가공 지방으로 인해 겉이 촉촉해지면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분자 요리로 나와도 좋을 만큼 놀라운 풍미가 느껴졌다. 우편 배달은 그 자체로 어려운 부분은 없다. 탁월함을 요하는 부분도 없다. 60야드짜리 터치다운을 던지거나 키아로스쿠로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자이베르그 위튼 불변량을 다루거나 가시성 영의 옆바람까지 겹친 상황에서 착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절차의 문제다. 정해진 순서대로 일을 해내는 것이다. 해처럼 흐름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하면 모든 게 매끄럽게 진행되고 매끄러우면 빨라진다. 흐름은 능숙한 일처리를 낳고 세심하게 쌓아올린 질서를 지켜준다. 흙먼지 자욱한 비포장길에서도 세찬 바람 속에서도 시간의 압박 속에서도 그러니까 흐름 말이다. 요컨대 흐름을 만들라는 거죠. 그렇죠. 각 주소지에 도착하기 전에 한 바퀴 쭉 돌면서 자동 분류된 우편물을 짚고 소포가 있는지 확인하고 스퍼스도 챙기고 가능하면 그 다음 집 소포도 미리 가까이에 갖다 둬요. 잡지류는 통에서 싹 다 꺼내 오른손에 쥐고요. 그리고 우편함에 바짝 붙여 차를 세우고 툭 밀어넣는 거죠. 무슨 통요? 통을 하나 마련해야 해요. 제 걸 빌려줄 수는 있는데 그냥 하나 사세요.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막 가져가 버리니까 자기 차에 개인용 통을 하나 두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죠. 다음 소포 두어개는 왼팔 밑 중앙 콘솔 위에 올려놓는다. 하지만 모든 걸 가지런히 정리하여 속도와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 바로 다리 사이에 끼워 넣은 플라스틱 통이었다. 캣페퍼의 실전 우편 사관학교에서 보낸 그 시간은 내가 우편 배달부로 한 해를 버텨내는데 확실한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루이스 바칼로프의 더 포스트맨 포잇에 이어서 더 프레이의 체인징 타이즈까지 두곡 띄워드렸습니다. 스티븐 스타링 그랜트의 메일맨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고요. 내일까지 이책 펼쳐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이 다리 사이에 끼운 작은 플라스틱 통 하나가 있고 또 대시보드 위에서 뜨겁게 달궈지는 육포 간식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본 사람만이 전달할 수 있는

꿀팁들. 이게 우편 배달 업무에도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들인데, 저는 자꾸 이게 삶에 대한 어떤 비유처럼도, 은유처럼도 느껴졌습니다. 삶의 태도로 적용해봐도 와닿습니다. 물론 삶은 훨씬 더 변수가 많긴 하죠. 이게 정해진 우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길이 뚝 끊기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변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8916 쓰시는 카페이님, 연휴에 봄 설악을 다녀왔어요. 첫날은 청명한 봄날이더니 이틀은 부슬부슬 종일 비가 내렸어요. 우중 설악은 더 멋지네요. 깊은 계곡엔 아직 녹지 않은 눈 얼음이 남아 있었어요. 맑은 햇살에 반투명한 진달래와 아침 안개 속 수줍은 진달래꽃 사진 보내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 첨부해 주셨는데요. 봤습니다. 클릭하니까, 너무 이제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볼수 없는 그런 그 진달래꽃 여리여리한 그 빛깔이 사진 안에 있더라고요. 이 연휴에 또 좋은 기운 많이 받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로 또 남은 한주잘 살아내시길 바라고요. 5592 쓰시는 카페이님은 저번에 계단 오르기 운동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아킬레스건염과 족저근막염이 왔어요. 운동 못해 아쉬운 마음인데, 운동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라 편한 기분도 같이 들어요. 라고 하셨어요. 수상합니다. 이 편한 기분이라는 표현이 뭔지 너무 알것 같아서 제 마음도 수상하고 그렇습니다. 운동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염증이 심한데 상황이 지금은 일단은 빠르게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편한 기분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알것 같습니다. 어서 회복하시고 또 신나게 계단 오르기 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박한슬 작가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가 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0: 여러분이 그리는 노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내 집에서 나이 들고 싶다는 바람. 일견 소박해 보이는 그 꿈은 현실적으로는 요원하기만 한데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내 집에서 나이 들 수 있을까를 출간한 박한슬 작가와 함께합니다. 약학과 통계학을 공부했고요. 숫자가 담긴 글쓰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죠. 글 짓는 약사, 박한슬 작가님. 새 책과 함께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숫자 한국으로 우리 북카페 스튜디오를 막 이렇게 들었놨다 하셨던 게, 예, 지난해 거의 초였어요. 초봄이었는데, 3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새 책을, 또 이렇게 강렬한 책을 쓰셔가지고 나오셨습니다.
1: 네, 제가 작년 3월에 숫자 한국 들고 나온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새 책으로 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다음 근황이 저도 하나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아이가 생겼거든요.
0: 와, 그래서 네, 오늘 아버지가 스튜디오, 되셨어요.
1: 네, 그래서 딸이 태어나서 네. 이제 딸이랑도 오늘 잠깐 같이 와서 인사드리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조리원에서 책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책을. 그 정도로 좀 열심히 준비해서 빡빡하게 해서 준비해서 나온 책인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내한테도 굉장히 혼났어요.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책을 쓸 때냐. 그래서 네. 한동안은 아마 책 작업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당분간의 마지막 책으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오시자마자 갑자기 당분간의 마지막 책이다라고 하셨는데 아, 그만큼 얼마나 그 바쁜 상황 속에서 이 원고 작업을 하셨을지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작가 한 사람에게도 또 돌봄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1: 네.
0: 그 돌봄을 베풀어주신 또 아내분 네. 또 이렇게 함께 오셨어요.
1: 네.
0: 지금 예쁜 딸과 함께 1부 끝나고 살짝 인사 도 나눴는데요. 어렵게 아무튼 이 반가운 책이 나왔습니다. 내 집에서 나이 들 수 있을까? 아, 제목부터가 제목 직접 정하신 건가요?
1: 네, 출판사랑 같이 상의를 해서 정했는데
0: 네.
1: 처음에는 좀 약간 그런 것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좀 더 좀 공포를 좀 더 잘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의 공포.
0: 공포를?
1: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정말 담담하게 우리가 다들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 삶을
0: 네.
1: 나가고 싶다.
0: 그렇죠.
1: 네, 그런 걸 좀 담담하게 담아보자라고 해서 좀 담백하게 이렇게 가게 됐어요.
0: 담백한 제목이라고 하셨는데 이 담담한 고백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너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공포 버전은 뭐였을까 궁금할 지경으로 이게 너무 딱인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읽고 나니까 이 돌봄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책 진짜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 시민의식에도 이 책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 저는 이게 2024년 연말에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이제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0: 네.
1: 혹시 어디서 내 삶을 마감하고 싶느냐 이런 걸 했더니 정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였잖아요.
0: 네.
1: 2024년 연말부터. 그래서 그때 접어들고 이제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고령 사회에 접어든 이후에 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몇 년 만에 그렇게 돼버린 거고 근데 다른 나라들 비교하면 뭐 독일은 36년, 뭐 프랑스는 39년
0: 네.
1: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초고령 사회를 맞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직 제도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담아봤습니다.
0: 작가님은 이렇게 통계학 자료들을 늘 이제 보시면서 또 연구하시면서 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회에 그때 이제 숫자 한국 가지고 오셨을 때도 나눴던 얘기들이긴 했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어떤 막 이상하게 뭉친 부분, 뭔가 이상하게 막 접힌 부분 이런 게 워낙 많이
1: 네.
0: 분야별로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눈에 보이면 마음이 막 되게 조급해질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 에라 모르겠다 싶어질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산적한 문제가 많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또 이 우리 노후 문제 이것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 이걸 책을 쓰시게 됐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1: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면 뭔가 좀 거창한 대답을 바라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사회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랬을 때좀 나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0: 그렇죠.
1: 네. 이런 책을 하나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된 거죠.
0: 이렇게 개인 경험으로 이 세계의 문을 열게 되신 건데, 막상 열고 자료 조사를 하고 뭔가 책에 담을 얘기들을 이제 더 공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충격이 연속이지 않았을까
1: 네,
0: 싶습니다.
1: 정말 다양한 자료들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요. 특히나 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의 돌봄 상황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뭐 일본 사례는 어떨지, 독일 사례는 어떨지, 그다음에 뭐 미국 사례는 어떨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미국이 정말로 이제 의료나 돌봄 분야에서는 절대 본받을 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라는 좀 처참한 현실을 알게 돼서 우리가 그렇게 가진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또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잠시 후에 또 이런 타국의 상황들은 어떤지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908 쓰시는 카페이님, 박한슬 작가님 환영합니다. 귀한 내용을 책에 담아주셨군요. 꼭 읽어볼게요. 하셨습니다. 김태우님, 기억납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박용리님, 우와, 새 식구 축하드려요. 초집중하겠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인철님, 아, 숫자 한국도 흥미롭게 읽었는데 오늘 돌봄 영역도 기대할게요. 곧제 문제라서요. 사실 이게 제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닌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도, 나 자신의 노후도 있는 거니까요. 모두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인 건데, 이내 집에서 살다가 내 집에서 생일 마감하는 거, 사실 너무나 이 또한 진짜 담백한

0: 것만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1: 정말 책 제목 그대로 질문을 좀 던지자면요. 답이 좀 슬픕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제 돌봄과 미래재단에서 40대 이상 성인분들한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임종을 맡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48%가 내 집에서 임종을 맡고 싶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런 곳에서 임종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같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도 했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당신께서는 어디서 삶을 마감하실 것 같느냐? 어디서 내 집이 아니라 어디서 삶을 마감하실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합쳐서 한 54%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희망과 괴리가 거의 정반대로 나타나는 상황인
0: 그러네요.
1: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실제로 내가 어디서 죽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거에 비해서 실제 통계를 보면 76% 정도가 의료기관에서 사망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집에서 나이 들기라는 게 정말 정말 소수의 특권 같은 그런 일이 되어버려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거를 저도 책 준비하면서 좀더 절절히 좀 깨닫게 됐죠.
0: 그러네요. 진짜 좀 슬픕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은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떨 것 같으냐, 예감하기론 어떠냐라고 했을 때그 소망 그대로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이 책을 펼쳐보면 이 노후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노쇠라는 그 단어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짚고 가시더라고요.
1: 접어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혼자 스스로 밥을 먹고, 혼자 뭐 스스로 용변을 처리하고, 요런 것들도 굉장히 기본적인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노화에 따라서 당연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노쇠까지 나아가야지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 같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노쇠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작년에나 재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표현이죠. 조속노화 같은. 네, 식단도
0: 그쵸.
1: 포함해서 이제 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늦출 수 있다. 둘이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런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노쇠 지숙이라는 개념까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지표도 있고. 자, 오늘 어떤 기대감 또 호기심 가지고 지금 북카페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카페인님들 질문 있으면 많이 주시고요. 우리 작가님이 골라오신 음악도 한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이 곡을 결혼식 때 축가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 되게 좋은 곡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곡이 그 자기 딸이 태어난 걸 기념해서 쓰신 곡이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뭔가 배우자에 대한 노래로 생각하고 틀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아이가 덜컥 생겨서 네, 저한테 의미 깊은 곡이긴 해서 이런 거 골라봤습니다.
0: 사랑이 두 배로 느껴지는 곡인 것 같습니다.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북카페 초대석에는 내 집에서 나이 들수 있을까를 쓰신 박한슬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이두 번째 오시는 거라서 이미 알고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리실까도 정해서 오셨다고요. 네, 어떤 걸 그려주실 건가요?
1: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지팡이를 부러뜨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0: 지팡이를 부러뜨린다?
1: 네,
0: 네.
1: 그래서 그게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요.
0: 아,
1: 그걸 미리 내가 근력 운동 등을 통해서 없앨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 점에서 그런 걸 준비했고요.
0: 네.
1: 또 다른 것은 이제 양손을 맞잡는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 합니다.
0: 이게 오늘 책 선물 세 권인데 각각 다르게,
1: 다르게 의미를
0: 네,
1: 잡아봤습니다.
0: 3종으로 지금 양손을 맞잡는,
1: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노후 대비라고 하면은 재정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0: 네.
1: 그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관계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아마 뒤에서 좀더 자세히 드릴 수 있을
0: 네.
1: 것 같은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계단으로 하겠습니다.
0: 계단,
1: 네.
0: 네.
1: 근력 운동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어떤 좀 근력을 좀 저축하는, 근육
0: 네.
1: 저축을 하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3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오늘 정말 이렇게 미리
1: 네.
0: 체계적으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지팡이 부러뜨리는 에디션 있고, 양손 맞잡는 에디션 있고, 그리고 계단. 근육 저축하시라고 이렇게까지 3종입니다. 카페님도 오늘 사연으로 함께해 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이 선물,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방송 말미에 당첨자 발표하면요.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 명단 확인하시고 책 받으실 주소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2279 쓰시는 카페인님, 박한슬 작가님 새 식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70대는 두 걸음 남았습니다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작가님, 이책 제목이 뭔가요? 하셨는데요. 한번더 얘기 드려볼까요? 제목.
1: 내 집에서 나이 들수 있을까?입니다.
0: 네, 이 책입니다. 3289 쓰시는 카페인님,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모두의 바람이 내 집에서 머물다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꼭 읽어봐야 될 책이네요. 라고 공감해 주셨고요. 9339 쓰시는 카페인님은 이미 심각한 현실이죠. 가족 돌봄, 간병 비용, 아픈 노인이 아픈 노인을 간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진짜 지금 완전 닥친 내 문제인데 특히 예, 쓰실 때 이런 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아, 염두에 두신 어떤 독자층이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직접 당사자가 되실 노인분들께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0: 네.
1: 이제 50대나 60대, 그래서 이제 곧 내가 노인에 접어들 나이에 속하면서도 내 부모 봉양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0: 아,
1: 맞닥뜨린
0: 네.
1: 분들이 가장 핵심 독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노후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 부모님이 이런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0: 그쵸.
1: 그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좀 그렇게 정리를 해놔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더 맞춤 독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이중으로 고민을, 다른
1: 네.
0: 결의 고민을 모두 다 안고 있는 그런 세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책을 넘기면서, 와, 그래, 한국은 이렇지, 여긴 이렇지 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왜 어째서 그런 연유로, 우리 문화적으로 정착이 됐는지를 너무나 체계적인 근거로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가족의 일로, 이 돌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있었잖아요. 한국의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뿌리 깊게 내리게 됐는지부터 짚어주셨더라고요.
1: 네,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 가지 공적 사회보험의 도입 자체가 굉장히 늦기도 했고요. 그래서
0: 네.
1: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사실 전쟁 직후부터 이제 정말 경제가 발전하기 전까지는 어떤 복지제도란 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네,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을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친척. 혹은 더 가깝게는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다들 가족에 대한 어떤 투자와 그다음에 가족에 의한 돌봄 이런 것들만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0: 그렇죠.
1: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두 배가 넘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0: 네.
1: 그 원인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시절에 본인 노후를 위해서 저축해야 될 돈들을 그 당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투자로 다 써버려서 나중에 남은 게 없는 그런 게 원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1: 그 정도로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서 보고 그렇게 많이 하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깨져버렸죠. 네. 그래서
0: 그렇죠.
1: 오히려 좀 내가 가족에게 베풀었던 것들이 있지만 내가 돌봄받은 차례가 됐을 때는 이제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당장 돌봄 걱정하신 노인분들께는. 네.
0: 맞아요.
1: 그래서 실제로 3세대 이상 가구 비율도 10년 만에 한 반토막이 나버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 비율도 확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0: 네.
1: 정말 예전에는 그냥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이런 식으로 치부되는 것들이 경제적으로 보면 무급노동이지 않습니까? 내가
0: 그쵸.
1: 유급노동 하던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무급노동을 해라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돌봄 필요성이 대물림되는 일도 발생을 해요.
0: 네.
1: 왜냐하면 내가 취약해진 상황이 되니까 직업이 없어지면서. 그런 게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같이 해결을 해야만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여기 보면은 구체적인 그 제도들도 다루고 계시잖아요.
1: 네.
0: 장기 요양보험 제도 얘기도 나오고 요양병원 얘기도 나오는데요.
1: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양병원을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당연히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0: 네.
1: 정확하게는 요양병원은 병원입니다.
0: 병원.
1: 네, 의료기관이거든요. 근데 의료기관이라는 곳은 사실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가는 곳이지 거기서
0: 네.
1: 생활하려 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에서 통계를 보면 평균적인 입원 일수가 150일이 넘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5개월 이상 거기 거주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단기 임대도 3개월까지잖아요. 근데 그거 넘어가는 기간을 병원에서 사신다? 이러면 이거는 이미 거기 거주를 하시는 거고, 그분들이 거기 그럼 왜 거주를 하시냐면
0: 네.
1: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병원에서 의료비를 쓰면서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내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좀 재정을 좀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해서 좀 재조직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0: 근데 현실적으로 이 요양보호사가 이게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전문가가 집으로 방문하게 되는 그 상황도 여기 지금 단계별로 다 나와
1: 네.
0: 있는데 그 등급 판정을 받기까지 거기도 너무 이렇게 순조롭지는 않더라고요.
1: 우선 요건 자체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제 가장 흔히 일어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0: 네.
1: 당장 돌봄 필요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건강보험은 이제 내가 보험료만 내면 어느 병원을 가든 전국 팔도 어딜 가든 다 바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0: 그쵸.
1: 그런데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돌봄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 요건이 최소 6개월 이상 내가 돌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증빙을 해야 돼요.
0: 그쵸. 그 증빙 과정이 참.
1: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제로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부러져서 지금 당장 낫지 않아서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데도
0: 네.
1: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0: 네.
1: 이 사람이 6개월 전에 나을 수도 있으니까. 네,
0: 그쵸.
1: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누가 나를 돌봐주느냐? 라면 안 되죠. 네,
0: 네.
1: 그래서 가족들이 돌봄을 하거나 사설 간병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잘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설 간병 비용이 하루에 막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까지 드니까,
0: 맞아요.
1: 그러면 한 달에 한 400만 원을 내가 개인 감당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그거보단 좀 저렴하게 요양병원으로 가는 건데,
0: 네.
1: 병원은 기본적으로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까
0: 그쵸.
1: 계속 누워만 지내보면 상태가 더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돌봄 필요성이 커지고
0: 네.
1: 악순환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0: 이게 지금 현실의
1: 네, 현실의
0: 구조입니다.
1: 구조입니다.
0: 5366 쓰시는 카페이님, 같은 집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어요. 익숙한 곳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주제를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똑같아요,
1: 네.
0: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0: 들려주신 얘기처럼 현실적으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놀라게 되고 뭔가를 부여잡으려고 애쓰는데 손에 잡히지 않아서 막 허둥대게 되는 일들이 아주 아주 많다는 거죠. 이병은님, 내과 옆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이 책을 보고 할머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사님 화이팅! 하시면서 최근 개인 돌봄 차원으로 다재 약물 관리 약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참여해보세요 하셨습니다. 요즘 찾아봐야 될것 같네요. 그쵸? 1245 쓰시는 카페이님. 저희 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가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조금 덜 노쇠하고자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생각해볼 수 있는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하신 그 분들도 원하는 건 집에 가고 싶다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렇게 또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또 책에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1: 그래서 집으로 그렇게 와서 받으면 좋은데, 그런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이제 좀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오시거든요. 지금 제도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집에서 인종을 맞을 경우에 이게 지금은 변사로 처리가 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해서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처리가 되는데, 요양원이나 혹은 집에서 인종을 맞으시면 이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변사가 돼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0: 현실적으로는 그렇군요.
1: 그런데 이제 초고령 사회에 받아들였고, 이제 우리가 점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제 이런 것들도 제도 개선을 조금 더 집에서 인종을 맞이할 수 있게 친화적인 환경으로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0: 고민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책 읽으면서 또 하게 됐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엔 어떤 곡 고르셨나요?
1: 양희은 씨의 이제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이런 돌봄 상황을 지금 잘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곡을 한번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0: 김규리가 함께한 곡 듣고 가시죠.
2: 난

0: 그때 도끼면 약이라 했는데 80대가 넘었는데 그런 약을 계속 드실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1: 그렇죠.
0: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최소한 이제 본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약만 남기는 것들을 다지약물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더 이제 보편적으로 해서 약을 좀 적게 드시면 불필요한 약은 줄이시면 훨씬 더
1: 그렇죠.
0: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 이런 것도 좀 관리할 수 있는 여러 돌봄의 영역들이 있긴 한데요. 예, 보통은 지금 이 얘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아, 너무, 이 어떻게, 이것을 진짜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 돌봄 관계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여러 책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그 부모를 돌보는 자녀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돌봄을 위로도 아래로도 다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있고요. 서명희님은, 아, 맞아요. 저예요. 전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고, 엄마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도 챙겨야 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런 분야 책이 있는 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진짜 이 책을 통해서 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정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계속 그런 돌봄을 제공하실 생각이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가족 요양돌봄 같은 것들 좀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1: 네.
0: 것들은 어차피 돌봄을 수행하면서 좀 돈도 더 지원받는 거니까 그런 것도
1: 맞아요.
0: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책에도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8916 쓰시는 카페인님, 요즘 70 후반이신 어머니께 매일 말씀드리는 내용이 방송으로 나오네요. 지팡이

0: 하셨습니다. 진짜 계속 운동하시고 하시면 조금 더 가까워지겠는데요. 목표에. 8405 쓰시는 카페이님. 3개월 간격으로 양쪽 대퇴골절 수술 받고 회복 중인 시어머니를 주부인 시누이가 주 돌봄하고 있어요. 쉬는 날도 없이 온전히 돌봄에 집중해야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1: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요.
0: 네.
1: 돌봄 제공자 자체도 굉장히 좀 번아웃이라고 하죠. 소진을
0: 그쵸.
1: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울감도
0: 맞아요.
1: 높아지고, 이제 돌봄을 하다 보면 친구 만날 시간도 없으니까, 관계망도 축소되고, 이제 그런 것들 위해서라도 좀 교대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근데 몇몇 지자체에서는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 같은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0: 네.
1: 이제 만약에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며칠이라도 좀 내가 숨구멍을 여는 좀 그런 것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자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 돌봄 지원 지자체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기 책에 보니까 지역마다 격차가 좀
1: 네.
0: 심하던데요?
1: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많은 곳은 지방이니까 지방에
0: 네.
1: 그런 복지시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수도권에는 이제 가정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훨씬 더 많고요.
0: 네.
1: 지방에는 정말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형태로 그 시설을 거주하는 기관들만 더 많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격차가 왜 일어났냐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제 지방에는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까
0: 네.
1: 요양보호사들이 한 집에서 3시간밖에 일을 못 하시거든요.
0: 그쵸.
1: 그러니까 이집 갔다 다른 집 갔다 하면은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요양원으로 해서 모시고 거기서 살게끔 하는 건데,
0: 네.
1: 정작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런 게더 부족하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안 좋은 문제고, 요런 것들도 국가가 좀 개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저는 이책 보면서 이게 여기 보면 해외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0: 전 일본 사례도 좀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이, 일본이 처음부터 그렇게 국가가 정부 주도로 이 노후 대책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이 과정을 쫙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1: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일본에서도 원래는 그 정부에서 아 돌봄 비용을 국가가 전부 책임지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방에 약간 좀 이렇게 내려보내서 너네들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0: 네.
1: 했는데, 오히려 일본은 지역색이 워낙 강하고 지방 자치 역사가 오래됐다 보니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시민단체들이나 혹은 이제 노인들 혹은 주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가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들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할 테니 정부에서 돈을 내놔라. 거꾸로 이렇게
0: 네.
1: 시민들끼리 연합을 해서 그런 걸,
0: 그러니까 뭉치니까 또 힘이 되죠?
1: 그런 걸 따낸 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식으로 좀 지역 중심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0: 네.
1: 지역에서 이런 시민들이 서로 모이는 그런 작업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중앙에다가 이런 걸 요구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자생적인 운동은 그런 거니까요.
0: 그러니까요. 이 책에 나오는 지금 일본 사례도 그렇고 독일과 일본을 비교한 방식도 재밌었고요. 약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비용을 이제 주는 방식이더라고요.
1: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그런 공적 사회보험을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인데,
0: 네.
1: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노인한테 필요한 돈을 그냥 줍니다. 돈의 형태로 주고, 대신에 이 돈을 어떤 식으로든 돌봄에 이용해라. 그걸 사후에 감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0: 네.
1: 독일 같은 경우는 좀뭐 바람직한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는 노인분이 그 돈을 다 자녀한테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외부에서 누군가를 고용하신다 하시면 그 돈을 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도입이 된다면 사설 간병에 쓰는 비용에도 일부 벌충을 할수 있을 거고, 혹은 자녀한테 이렇게 바로 현금으로 줄 수도 있을 건데,
0: 네.
1: 우리나라는 일본 모델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형태. 그래서
0: 네.
1: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신다든지 이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저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현금이란 투트랙도 좀 되면 편하실 것 같은데,
0: 네.
1: 그게 안 되다 보니 뭐 일단은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라도 열심히 챙겨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0: 그러니까 좀 재미난 게그 독일과 일본을 비교를 하더라도 독일은 예를 들면 뭐 자녀 유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 차등이 이제 주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일본은 또 일본의 그 사회적 배경을 쫙 이제 같이 아우르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보다는 약간 사회 일원으로서의 어떤 보편적인 책임 이것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개인 이렇게 서비스 제공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1: 그래서 조금 더 부연을 드리면, 독일은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우리가
0: 네.
1: 현금을 주는 양을 줄이는 거는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러다
0: 아,
1: 보니까
0: 그쵸.
1: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근데 보험료를 올리다 보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돌봄 필요가 좀 적지 않느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녀 없는 사람한테는 좀 가산세를 내게끔 하는 그런
0: 네.
1: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0: 이렇게 개인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게좀 가족에게 너무 책임을 너무 지워지는 게 너무 무겁다. 그래서
1: 네.
0: 개인에게 이렇게 돌려다 보니까 서비스는 사실 줄어도 티가 덜 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험료 인상률을 좀 억누르고 그냥 그런 식의 조금 약간의 꼼수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것들도 좀 적용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1: 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조금 더 많은 사례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라는 곡이요. 저는 이게 좀 떠남에 대한 생각이랑 노래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 네.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골라봤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이게 정당화되죠. 보통 투자해서 많이 나중에 성공하면 좋은 거니까.
1: 네.
0: 그런데 저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 사설 보험 들어서 그걸 할 거야. 그러면 다 커버가 될 거다. 이렇게
1: 네.
0: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이 극명하게 그게 불가능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적으로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1: 네.
0: 있는 게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그런
1: 네.
0: 것들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동안은 계속 그런 걸 했습니다. 이제 내가 개인 보험 그 돌봄 보험을 사설로 가입을 해서 거기 돈을 내자 그러면 되겠지 했는데 이런 사설 보험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훨씬

0: 만약에 아프고 돌봄 필요가 클것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가입을 하려고 하겠죠.
1: 네.
0: 그럼 반대로 내가 건강하고 난 노년까지 건강히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덜 해요. 그러니까 역선택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 내용인데, 어떤 미국의 어떤 60대 여성분이 계속 매년 이렇게 돌봄 보험료를 냈는데, 원래는 1년에 한 3,800달러 정도. 그것도
1: 네,
0: 많은데, 그 돈을
1: 그쵸.
0: 냈는데, 이제 갑자기 그 보험사에서 통보가 왔대요. 내년에는 5,700달러 내라. 거의 두배 가까이 갑자기 보험료 팍 뛰는 겁니다.
1: 네.
0: 근데 그렇게 보험료가 뛰면은 또 돈을 못 내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럼 보험료가 더 오르고.
1: 그쵸.
0: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험사가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건좀 강제적으로 같이 가입을 시키고 같이 위험을 나누는 이런 사회보험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사회적인 안전망을 여기서도 또 떠올리게 됩니다. 아, 이렇게 지금 보면 정말 각각의 그 국가들마다, 이 사회들마다, 뭔가 지금 선택한 방식과 그 결과들이 다 다른데, 여기서 우리에게 딱 적합한 방식을 잘, 들여와서 이제 그것을 향해서 우리 나아가야 될것 같은데요. 작가님이 제안한 방식 중에서 이 동네라고 하는 개념? 이게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현실적으로.
0: 우리가 이제 내 집에서 나이 들기라고 하면 그냥 내 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집은 사실 동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 그렇죠.
0: 집에서만 지내면 이거는 가택연금이지. 이게, 네. 그냥
1: 네.
0: 정말로 내 집에서 나이 들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내가 5분 거리 정도에, 5분, 10분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주요 편의시설이 다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더 낫고요.
1: 네.
0: 그리고 동네에서 내가 커뮤니티를 꾸려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취미 공동체가 가장 좀 간편한 방법이니까, 뭐 탁구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독서 모임 이런 것들도 많지 않으니까, 이제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1: 그쵸.
0: 동사무소에서 하고 도서관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좋고, 만약 그게 좀 자기는 별로다 하시면 정말 뭐 종교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봉사단체 같은 것도 있고, 정말
1: 네.
0: 다양한 루트로 내가 지역사회와 연결됐다는 감각 자체가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고,
1: 관계 맺기가 너무
0: 네,
1: 중요하네요.
0: 인지능력 쇠퇴도 막아준다고 하거든요. 네,
1: 네.
0: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 관계 맺음도 중요한 노후의 요소다. 네,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게 우리 개개인의 노력도 인지도 중요하긴 할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드는 정책도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꼭 정말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지숙님, 저는 노인 통합 돌봄 자원봉사 중인데 어르신들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자기가 사는 곳 복지관이나 관련 행정기관 정보가 노인에게 잘 전달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는 분만 이용하는 실태라 어르신들 각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도 시나 기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집에서 나이 들고 삶을 마무리한다는 작가님 책 읽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정말 전달까지 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웹상에 딱 이제 뭐 뜨고 이러면 이 웹을 그냥 아예 접속을 안 하면 모를 수 있는
0: 네.
1: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통합 돌봄법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행이 되는데,
1: 네.
0: 그 지역 포괄 케어라고 해서 그 전담하는 특수 공무원이나 직업이 있습니다. 케어 매니저라고 하는 분들이
1: 네.
0: 이걸 노인 대신 다 연결해 줘요. 그냥 원스톱으로.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런 인력이 없고, 통합 돌봄법이 시행은 됐지만 아직 좀
1: 네.
0: 얼개가 좀 엉성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점차 자리 잡으면 이런 좀 전달 문제도 좀 사라질 수가 있겠죠. 네.
1: 그렇겠네요. 오늘 정말 많은 카페인들이 공감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북카페 에디션 받으실 분세분 발표할게요. 8916 쓰시는 카페인님, 0513 쓰시는 카페인님, 손경선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죠.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 쉬지도 않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0: 네, 오늘 덕분에 참 많은 얘기 나눠서 좋았고요. 저는 이 돌봄이라는 게 막상 그 나이 들어서 당장 겪는 일이 아니라 그 돌봄을 제공할 자녀 세대에게도 중요하다는 걸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나 혼자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회 전체가 같이 합의해서 정책을 바꾸는, 좀 이제 저는 일종의 돌봄도 공동구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같이 하면 비용이
1: 네.
0: 낮아질 수 있는데 그걸 각자
1: 그쵸.
0: 해결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관심 갖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너무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One More Chance의 Sunshine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초급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오니쿠야 사카나 나도가 3割引きです.
0: 고기랑 생선 등이 30% 할인이에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랑 뭐뭐 등이라는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 야, 나도

0: 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뭐뭐나 뭐뭐든 혹은 뭐뭐랑 뭐뭐든.
1: 야, 나도. 야, 나도.
0: 이때 야는요, 뭐뭐나 혹은 뭐뭐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는요, 뭐뭐든 뭐뭐 같은 것이란 의미죠. 그래서 나니나니 야, 나니나니 나도라고 하면 뭐뭐나 뭐뭐든 혹은 뭐뭐랑 뭐뭐든이라는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우리 교재에서는 야, 나도, 이때 야가 한 번만 나왔는데요. 야, 야, 나도와 같이 야를 여러 번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서점.
1: 홍야, 홍야.
0: 홍이야. 홍은 책입니다. 야는요, 그것을 파는 가게란 뜻이 있죠. 그래서 홍이야, 책을 파는 가게, 책방 혹은 서점입니다. 선생님, 이 서점, 한자어로도 있잖아요.
1: 쇼땡.
0: 쇼땡도 있습니다. 보통 대규모 서점은요, 우리가 홍이야보다는 쇼땡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영화관.
1: 映画館. 映画館.
0: 영화관.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映画館. 선생님, 무슨 무슨 관으로 끝나는 거 우리 한번 단어 살펴볼까요?
1: はい.
0: 도서관.
1: 도서관.

0: 강
1: 다음 단어 볼게요. 동물원인데요.
0: 도브츠엥 도브츠엥
1: 도브츠엥입니다. 도브츠 동물이고요. 뒤에 원은 엥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동물원은 도브츠엥인데요. 선생님, 원으로 끝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봐요. 식물원,
0: 植物園, 植物園,
1: 공원,
0: 公園, 公園,
1: 하나 더 살펴볼까요? 유치원.
0: 幼稚園, 幼稚園,
1: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냉장고.
0: 冷蔵庫, 冷蔵庫,
1: 레저오꼬. 냉장고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레저오꼬. 선생님, 냉장고는 어디에 있죠?
0: 台所,
1: 다이도꼬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이도꼬로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이도꼬로는 부엌입니다. 외래어로는요?
0: 키친, 키친,
1: 고기는요?
0: 니크, 니크.
1: 앞에 책방, 서점은 홍야라고 했잖아요. 그럼 고깃간, 푸주간은요?
0: 니크야, 니크야.
1: 니크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육점이라는 한자어도 있는데요.
0: 세니크땡, 세니크땡.
1: 정육점 한자어로 세니크땡이라고 합니다. 생선.
0: 사카나, 사카나,
1: 생선 파는 가게도요?
0: 사카나야, 사카나야.
1: 야를 붙여서 사카나야라고 하면 됩니다. 이 사카나야는요, 생선 가게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생선 장수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돼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인기.
0: 인기, 인기,
1: 인기가 있습니다.
0: 인기가 아리마스, 인기가 아리마스.
1: 우리 국어에서 배웠죠? 사물이나 식물의 존재를 나타낼 때 있습니다는요. 아리마스.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아리마스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사항의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 야, 나도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야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뭐뭐나 혹은 뭐뭐랑이란 뜻으로 여러 가지 사항의 열거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도가 있었잖아요. 이 나도는요, 뭐뭐 등 뭐뭐 같은 것이란 뜻이에요. 이 야는 나니나니야, 나니나니야, 나도. 야, 나도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 같아요. 그럼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서점.
0: 홍야, 홍야,
1: 영화관,
0: 映画館, 映画館,
1: 서점이랑 영화관 등.
0: 홍야야, 映画館 など, 홍야야, 映画館 など.
1: 홍야야, 서점이랑 映画館 나도, 영화관 등이란 뜻이에요. 하나 더 볼게요. 판다,
0: 판다, 판다,
1: 코알라,
0: 코아라, 코아라.
1: 판다랑 코알라 등.
0: 판다야, 코알라 나도. 판다야, 코알라 나도.
1: 판다야, 판다랑 코알라 나도, 코알라 등이란 뜻이에요. 문장 키우기에 어떤 문장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 쇼핑몰에는 서점이랑 영화관 등이 있어요.
0: このショッピングモールには本屋や映画館などがあります。このショッピングモールには本屋や映画館などがあります。
1: このショッピングモールには、이 쇼핑몰에는 이라는 의미죠. 고노는요, 항상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연체사예요. 쇼핑몰 니와, 이때 니는요, 존재 위치를 나타내죠. 홍야야 에이가칸 나도가 아리마스. 서점이랑 영화관 등이 있어요. 홍야야 서점이랑, 서점이나 에이가칸 나도, 영화관 등이라는 표현이죠. 뒤에 아리마스가 나왔습니다. 아리마스는 사물이나 식물의 존재를 나타내죠. 지금 아리마스의 주체는요, 호응야, 책방이죠? 에이가칸, 영화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저 동물원에는 판다랑 코알라 등도 있어요.
0: あの動物園にはパンダやコアラなどもいます。あの動物園にはパンダやコアラなどもいます。
1: あの動物園には、저동물원에는

0: 앞서 고노와 마찬가지로 안어도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 즉 연체사입니다. 너브젠 뒤에 니는요, 마찬가지로 존재 위치를 나타내죠. 어디 어디 에란 의미였죠. 판다야 코알라나도모 이마스. 판다랑 코알라 등도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판다야 판다랑 코알라 나도 코알라 등이라는 표현입니다. 뒤에 이마스가 나왔어요. 이 이마스는 사물이나 이 이마스는 사람이나 동물의 주체를 나타내죠. 지금 이마스의 주체는요, 판다 그리고 코알라가 되겠습니다.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 야 나도 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이때 야는요, 뭐뭐이나 뭐뭐이랑이란 뜻이었죠. 그런데 토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토는 뭐뭐와 뭐뭐과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야와 토는 둘다 열거를 나타내는 조사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는 열거할 사항 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개만 예를 들어 제시할 때 사용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음을 나타내죠. 하지만 토는 열거할 사항을 모두 제시한다는 점에서 야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야, 나도가 사용된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냉장고 안에는 사과랑 주스 등이 있어요.
1: 冷蔵庫の中にはリンゴやジュースなどがあります。
0: 링고야 주스 나도가 아리마스. 사과랑 주스 등이 있어요. 사과, 주스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토가 사용된 예 살펴볼게요. 냉장고 안에는 사과와 주스가 있어요.
1: 冷蔵庫の中にはリンゴとジュースがあります。
0: 링고도 주스가 아리마스. 이때 토가 사용된 걸 미루어 추측 건데 냉장고 안에는 사과와 주스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나니나니야, 나니나니 나도, 뭐뭐랑 뭐뭐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질문에 대답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편의점에는 뭐가 있어요?
1: コンビニには何がありますか?
0: コンビニには 편의점에는 何が, 뭐가, 무엇이, あります까,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아리마스가 사용됐어요. 즉, 사물, 식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그 주체가 당연히 사물이나 식물이겠죠? 대답해 볼게요. 어묵이 있어요.
1: おでんがあります。
0: 어덴가 아리마스. 어묵이랑 푸딩 등이 있어요.
1: おでんやプリンなどがあります。
0: 어덴이야. 프링 나도가 아리마스. 오뎅이야 어묵이랑 프링, 푸딩인데요. 뒤에 나도가 붙었어요. 그래서 프링 나도가 푸딩 등이 아리마스 있어요. 어묵이랑 푸딩이랑 멜론빵 등이 있어요.
1: おでんやプリンやメロンパンなどがあります。
0: 오뎅이야 어묵이랑 프링이야 푸딩이랑 멜론빵 나도가 아리마스. 멜론빵 등이 있어요. 어묵이랑 푸딩이랑 멜론빵 등 음식이 많이 있어요.
1: おでんやプリンやメロンパンなど食べ物がたくさんあります。
0: 오뎅이야, 프링이야, 멜론빵 나도 食べ物가 음식이 닥상 아리마스. 많이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大家さん、おすすめのスーパーはありますか？
1: 近くの恵比寿スーパーがおすすめです。午後5時以降はお肉やお魚などが3割引きです。お惣菜やお弁当なども人気があります。
0: わあ、いい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유가 집주인에게 슈퍼마켓 추천을 받고 있어요.
3: 大家さん, おすすめのスーパーはありますか?
2: 오야상, 주인 아저씨, 오야라고 하면 집주인인데요. 부를 때는 상을 붙여서 오야상과 같이 사용합니다. 오스스메노 스바와 아리마스카? 스스메라고 하면 추천인데요. 앞에 접두

0: 반찬이나 반찬이랑 이란 뜻이죠. 오벤토나 도모, 벤또 도시락인데요. 마찬가지로 접두어오랑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오벤토나 도모, 도시락 같은 것도 인기가 아리마스, 인기가 있어요. 인기예요라고 하면요.
1: 인기 데스.
0: 인기데스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お惣菜やお弁当なども人気があります。
0: 이어서 보면요.
1: 와, いい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와, 이 데스네. 와, 좋네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 데스네. 우리가 나중에 이형용사 배울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하나의 표현으로 좋네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1: はい。모두 자음이 들어가 있는데요. 길게 끌어서 읽어야 합니다. 특히 로까라는 발음은 중간에 초음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박으로 읽는 연습 많이 해주세요.
0: 그럼 로카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1: 로까.
0: 로카와 같이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랜덤 박스 지식 1학년은? 일본은 모두 학교의 단계를 학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1학년입니다를 한국어 습관 그대로 와타시와 이지가쿠넨데스라고 하면 일본인들은 아마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1학년입니다. 일본어로는 어떻게 말하면 되는 거죠?
1: 私は1年生です。私は1年生です。이렇게 말하는데요. 한국어에서는 학업의 단계와 그 단계에 속한 학생을 모두 학년이라고 부르지만, 일본어에서는 그 단계에 속한 학생을 가리킬 때는 年生, 직역하면 년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0: 1학년은요?
1: 1年生.
0: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초급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아시타와 독서카이 데스네.
0: 내일은 독서 모임이죠?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인들 대화에서 정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바로 종조사 네네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게요. 뭐뭐네요. 뭐뭐군요. 뭐뭐죠?
1: 데스네. 데스네.
0: 데스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뭐뭐네요. 뭐뭐군요. 뭐뭐지요. 이때 요는요. 데스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네, 군, 지.

0: 이는요, 바로 종조사 내가 담당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됐으네라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서 뭐뭐네요, 뭐뭐군요, 뭐뭐지요와 같이 다양하게 사용된답니다. 우산.
1: 가사.
0: 우산은 카사라고 하는데요. 우리 다양한 우산 종류 좀 살펴볼게요. 우리 장대 우산은 뭐라고 하죠?
1: 나가가사. 나가가사.
0: 나가가사라고 합니다. 이때 나가는요, 길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접이 우산 많이 쓰잖아요?
1: 오리타타미가사.
0: 오리타타미가사라고 합니다. 급할 때는 비닐 우산 써야죠.
1: 비닐가사.
0: 미니르가사라고 합니다. 비가 올때 우리가 보통 우산을 쓸때 카사라고 하는데요. 양산과 대비해서 비가 내릴 때 쓰는 거, 우산을 특정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1: 아마가사. 아마가사.
0: 아마가사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산은요.
1: 희가사.
0: 희가사라고 해요. 선생님, 이 우산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의 우산이 있잖아요. 직역을 하면 박쥐 우산인데요.
1: 고모리가사. 고모리가사.
0: 우산을 폈을 때꼭 박쥐 모양 같다라고 해서 고모리가사, 서양식 양산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한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토끼.
1: 우사기. 우사기.
0: 우사기, 토끼입니다. 저는 토끼 하면 항상 거북이가 떠오르는데요. 토끼와 거북이.
1: 우사기 또 카메.
0: 우사기도 카메,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선생님, 동물 이름 중에요. 이 우사기가 들어간 단어가 있잖아요. 토끼란 뜻 말고요.
1: 우사기 우마.
0: 직역하면 우사기는 토끼예요. 우마는 말이에요. 토끼 말. 여러분, 어떤 동물이 떠오르세요? 선생님, 정답은요?
1: 당나귀입니다.
0: 당나귀입니다. 왜 당나귀를 우사기 우마라고 하죠?
1: 귀가 토끼처럼 생겨서 우사기 음악이라고 한답니다.
0: 여러분, 너무 재밌죠? 우사기, 우마, 당나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로바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해요. 다음 단어 볼게요. 정말이네요.
1: 本当ですね。本当ですね。
0: honto des라고 하면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인데요. 뒤에 종조사 네를 연결해서 honto des네라고 하면 정말이네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네요.
1: 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
0: so ですね. 그러네요. 혹은 그렇군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1: 本当に。本当に。
0: 本当に 정말로 라는 표현입니다. 즐거움, 기대함.
1: 楽しみ。楽しみ。
0: 楽しみ, 즐거움, 기대함이란 뜻인데요. 기대돼요. 즐거워요. 라고 할 때는 楽しみ です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인데요. 독서 모임, 독서회.
1: 독서회.
0: 독서회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어요. 독쇼카이. 이렇게 무슨 회가 들어가는 거, 일본어에서 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공부 모임, 일본어로요.
1: 勉強会。
0: 벤쿄카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종조사 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종조사 네는요,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을 구할 때 혹은 가벼운 감탄을 나타내거나 표현을 부드럽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네스네는요, 앞서 단어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맥에 따라서 뭐뭐네요, 뭐뭐군요, 뭐뭐지요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단어 싹트유기에서 우리 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우산. 우산이네요. 우산이죠?
1: 가사ですね。가사ですね。
0: 카사 데스네. 카사는 우산입니다. 카사 데스라고 하면 우산입니다. 우산이에요.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뒤에 종조사 네를 붙여요. 그래서 카사 데스네. 가 되면요. 문맥에 따라서 우산이네요. 우산이군요. 우산이죠? 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사람 동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 있습니다.

0: 나는요?
1: 이마스, 이마스,
0: 있네요. 있죠?
1: 이마스네, 이마스네.
0: 이마스네 라는 표현입니다. 이마스, 사람 동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뒤에 종조사 네를 붙여요. 그럼 문맥에 따라서 있네요, 있군요, 있죠? 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이것은 다나카시 우산이죠?
1: これは田中さんの傘ですね。これは田中さんの傘ですね。
0: これは、 이것은 다나카산 노 카사 데스네. 다나카시 우산이죠? 이때 네는요, 확인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고래는요,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다나카산 노 카사 데스네. 다나카시 우산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네, 제 우산이에요.
1: はい、私の傘です。はい、私の傘です。
0: はい、네. 私の傘です。제 우산이에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私の傘です。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私のです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죠. 이 노는요, 뭐뭐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뭐뭐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대명사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다음 문장 확인해 볼게요. 아, 저기에 토끼가 있네요.
1: あ、あそこにうさぎがいますね。あ、あそこにうさぎがいますね。
0: 아, 아そこにうさぎがいますね。아는 아죠. 아そこに저기에 저쪽에 우사기가 いますね. 토끼가 있네요. 이때 네는요, 뭔가 놀람, 발견, 즉 가벼운 감탄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우리가 볼수 있겠어요. 우사기가 いますね. 그랬더니 뭐래요? 정말이네요.
1: 本当ですね。本当ですね。
0: 本当ですね。 정말이네요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 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일본어에서 정말 자주 사용되는 종조사는 네인데요. 네만큼 또 자주 사용되는 종조사가 있어요. 바로 요라는 종조사입니다. 이 종조사 요는요, 상대방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강조해서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이것은 다나카시 우산이죠?
1: これは田中さんの傘ですね。
0: これは 다나카산 노 카사 데스네. 이것은 다나카시 우산이죠? 확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것은 야마다시 우산이에요.
1: いいえ、それは山田さんの傘ですよ。
0: 이에 아니요, それは 그것은 야마다산 노 카사 데스요. 야마다시 우산이에요. 다나카시 우산이 아니라 야마다시 우산이에요. 와 같이 상대방이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종조사 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다양하게 대답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황금 연휴입니다.
1: ゴールデンウィークです。
0: 골든 위크 です. 황금 연휴입니다. 란 뜻이에요. 이때 위크의 표기가 위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가 이렇게 큰 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큰 이도 되고 작은 이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둘다 가능한 표현이에요. 내일부터 황금 연휴네요.
1: 明日からゴールデンウィークですね。
0: 아시다 까라, 내일부터 골든 위크 ですね. 황금 연휴네요. 이때 네는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나 한번 볼까요? 네, 그러네요.
1: はい、そうですね。
0: はい、そうですね。네, 그러네요. 동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종조사 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부터네요.
1: はい、いよいよ明日からですね。
0: はい、네, 이요이요라고 하면 드디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요이요, 아시다가라 데스네. 드디어 내일부터네요. 네, 정말로 기대되네요.
1: はい。本当に楽しみですね。
0: はい、네 라는 표현이죠. 本当に 정말로 楽しみ ですね. 기대되네요. 우리 묻고 답하는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내일부터 황금 연휴네요.
1: 明日からゴールデンウィークですね。
0: 네, 그러네요.
1: はい、そうですね。
0: 네, 드디어 내일부터네요.
1: はい、いよいよ

0: 山崎先輩、明日は読書会ですね。
1: え？あさってですよ。
0: 読書会は金曜日ではありませんか？
1: はい、金曜日です。でも今日は水曜日ですよ。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학생 식당에서 김지우가 야마사키를 만났어요.
3: 山崎先輩、明日は読書会ですね。
2: 야마사키 선배님, 아시타와 내일은 독서회 ですね. 독서 모임이죠? 독서회 です. 독서 모임입니다. 이 뒤에 종조사 네가 사용됐어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독서회 ですね. 독서 모임이죠? 이 문맥에서는 확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 내일인데요. 우리 때를 나타내는 표현 복습해 볼까요? 오늘,
3: 今日、
2: 어제,
3: 昨日、
2: 그리고 내일은 지금 나왔죠?
3: 明
2: 지금 나온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日。山崎先輩、明日は読書会ですね。
2: 이어서 보면요.
3: え、明後日ですよ。
2: え?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사떼 나왔습니다. 모레라는 표현인데요. 선생님, 모레가 나왔으니 왠지 그저께도 궁금해요.
3: 一昨日、
2: 어떠떠이라고 합니다. 아사떼 데스요? 모레예요. 아사떼 데스라고 하면 모레입니다. 모레예요. 라고 해서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뒤에 종조사 요가 나왔어요. 여러분, 요는 언제 사용한다고요? 상대방이 잘 모르는 정보를 제공할 때, 혹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해서 나타낼 때인데요. 지금 김지우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시다가 아니라 아사떼야, 즉 내일이 아니라 모레야와 같이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え、あさってですよ。
2: 이어서 보면요.
3: 読書会は金曜日ではありませんか？
2: 독서 모임은 金曜日 ではありませんか？금요일이다, 金曜日だ。 금요일입니다. 金曜日 です. 금요일이 아닙니다. 金曜日 ではありません. 금요일이 아닙니까?
3: 金曜日ではありませんか？
2: 金曜日 ではありませんか? 금요일이 아닌가요? 라는 표현이죠. 지금 금요일 나왔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3: 月曜日、火曜日、水曜日、木曜日、金曜日、土曜日、日曜日。
2: 교재에 나온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読書会は金曜日ではありませんか？
2: 이어서 보면요.
3: はい、金曜日です。でも今日は水曜日ですよ。
2: はい, 金曜日 です. 네, 금요일이에요. 네모, 그런데 하지만 今日は, 오늘은 水曜日 ですよ. 수요일이에요. 水曜日 です. 라고 하면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문이죠. 수요일이에요. 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상대방이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때 종조사 요를 사용해서 수요일이 ですよ. 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우리말로는 수요일이 です. 혹은 수요일이 ですよ. 이두개다 수요일이에요. 동일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어로는 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はい、金曜日です。でも今日は水曜日ですよ。
2: 이어서 보면요.
3: 아。
2: 놀랐어요.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山崎 先輩, 明日は 독서회 ですね.
1: 에? 明後日ですよ。
0: 読書会は金曜日ではありませんか?
1: はい、金曜日です。でも今日は水曜日ですよ。
2: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3: フロント。

0: 프론토,
1: 프론토, 프런트고요.
0: 체크인, 체크인,
1: 체크인, 체크인입니다.
0: 체크아웃, 체크아웃,
1: 체크아웃도 체크아웃인데요. 우리 호텔에서 주로 사용할 것 같은 용어가 나왔어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0: 프론토라고 할 때, F 발음이기 때문에, 프가 아니라, 흐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1: 그럼 오늘의 랜덤 박스 지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랜덤 박스 지식, 일본의 골든위크 풍경. 벚꽃이 지고 봄 기운이 완연히 퍼질 무렵, 일본에는 1년 중 가장 길고 화려한 연휴인 골든위크가 찾아옵니다. 입학과 입사로 분주했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0: 평화의 日부터 5월 3일 헌법기념일, 憲法記念日, 5월 4일 녹색의 날, 緑の日, 그리고 5월 5일에 어린이날, 子供の日까지 공휴일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개인 휴가를 활용하면 일주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 일본 전역은 여행과 고향 방문, 각종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 그렇군요. 올해 2026년은 며칠간의 연휴가 있죠?
0: 올해는 4월 30일과 5월 1일에 휴가를 낸다면 최장 8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5월 7일과 8일까지 더하면 최대 12일 연속으로 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최대 12일 연속이요? 아,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스페니쉬를 너무 긴데요?
1: 샤뱅
0: 샤뱅과 같이 줄여서도 사용합니다. 근처,
1: 치카크 치카크
0: 치카크, 근처란 뜻이고요. 위,
1: 우에 우에
0: 이렇게 위치명사가 나왔습니다. 식과에서 위치명사를 배웠었는데요.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위부터 다시 해볼게요. 위,
1: 위에,
0: 아래,
1: 下,
0: 안,
1: 中,
0: 밖,
1: 外,
0: 앞,
1: 前,
0: 뒤,
1: 後ろ,
0: 이웃이라는 의미의 옆,
1: 隣,
0: "내 주변 곁"이라는 의미의 옆,
1: そば,
0: 가로란 의미의 옆,
1: 横,
0: 오른쪽,
1: 右,
0: 왼쪽.
1: 左,
0: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단어 도시라고 합니다. 병은 희노애, 오는요 우마라고 하죠. 도시는 연, 해예요. 그래서 병오년은 희노애 우마노 도시라고 합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접속조사 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이 접속조사 가는요, 우리말에 뭐뭐이지만 뭐뭐인데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죠. 앞뒤 내용이 반대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역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가는 역접의 의미뿐만 아니라 본론을 말하기 전 상황을 부드럽게 설명할 때도 사용합니다. 보통 이런 것을 전제 상황 혹은 도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접속조사 가는 역접뿐만 아니라 전제 상황, 도입도 나타내는 거죠. 그럼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사람, 동물이 있습니다.
1: います。います。
0: 이 뒤에 가를 연결해 볼게요. 있습니다만.
1: いますが、いますが。
0: 이 마스가. 앞서 이 접속조사 가는 문이 끝나는 형태에 연결된다고 했어요. 문이 끝나는 형태는 보통형도 있고 정중형도 있잖아요. 이마스 있습니다. 정중형이지만은 문이 끝났어요. 이 뒤에 그냥 가를 딱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스가 있습니다만 있는데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실례입니다.
1: 失礼です。失礼です。
0: 실례입니다만, 실례가 됩니다만,
1: 失礼ですが、失礼ですが。
0: 실례 ですが, 실례입니다만, 실례가 됩니다만, 이라는 뜻입니다. 실례 です, 실례입니다. 이 뒤에 가가 연결돼서 이렇게 뭐뭐입니다만, 뭐뭐인데요,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남동생은 있지만 여동생은 없어요.
1: 弟はいますが、妹はいません。
0: 弟はいますが、妹はいません입니다. 弟, 남동생이죠? 자신의 가족을 남에게 이야기할 때 弟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남동생을 가리킬 때는 弟さん과 같이 정중한 표현을 주로 사용하죠. 弟はいますが、弟はいます까지 보면은 남동생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스는요, 사람, 동물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마스는 있습니다. 다로 끝났어요. 즉, 문이 끝난 형태죠? 이 뒤에 가 연결해서 어도어또와 이마스가 남동생은 있지만 역접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모또와 이마생, 여동생은 없어요. 이마스의 부정 형태는 이마생. 다음 문장 볼까요? 실례지만 일본인인가요?
1: 失礼ですが、日本人ですか?
0: 失礼ですが까지 보면 실례가 됩니다. 실례입니다라는 형태죠. 근데 문이 끝난 형태 뒤에 가 연결했습니다. 失礼ですが 실례가 됩니다만 본론을 말하기 전에 부드럽게 말을 도입하고 있는 거죠. 日本人ですか? 일본인인가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의미는 동일하지만 가 외에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캐도라고 하는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가는 격식을 차리거나 비즈니스 상황 혹은 조금 딱딱한 느낌을 줄때 사용하고요. 캐도는 친구나 가족 혹은 조금 더 부드럽고 친근하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회화문에서는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그렇죠. 캐도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가와 캐도 넣어서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0: 볼펜은 있지만 연필은 없어요.
1: 볼펜은 있지만 연필은 없습니다.
0: 이번에는 캐도 넣어볼게요.
1: 볼펜은 있지만 연필은 없습니다.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이지만 뭐뭐인데라는 뜻의 접속조사 가를 사용해서 묻고 대답해 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실례합니다. 저기요.
1: 스미마셍.
0: 스미마셍이라고 하면 되죠? 여기에 접속조사 가 연결해 볼까요? 실례합니다만 저기요.
1: 스미마셍가.
0: 스미마셍가. 저기 실례합니다만 이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나요?
1: 스미마셍가. この近くに 스퍼와 아리마스카?
0: 스미마셍가. 저기 실례합니다만 이때 가 뭐뭐입니다만 이란 의미죠? この近くに 이 근처에 스파와 아리마스카? 슈퍼마켓이 있나요? 대답해 볼게요. 슈퍼마켓은 없어요.
1: 스파와 아리마셍.
0: 스파와 아리마셍. 여러분, 아리마셍은 아리마스의 부정입니다. 아리마스 있습니다. 아리마셍 없습니다. 그런데 뭐의 존재를 나타내요? 사물이나 식물의 존재를 나타낼 때 아리마스 사용합니다. 슈퍼마켓은 없지만 편의점은 있어요.
1: 스파와 아리마셍가 콤비니와 아리마스.
0: 스파와 아리마셍가. 스파와 아리마셍. 슈퍼마켓은 없어요. 문이 끝난 형태 뒤에 가 사용했습니다. 아리마셍가. 없지만. 이 문장에서는 역접을 나타내고 있네요. 콤비니와 아리마스. 편의점은 있어요. 아니요. 슈퍼마켓은 없지만 편의점은 있어요.
1: 이에 스파와 아리마셍가 콤비니와 아리마스.
0: 이에 아니요. 스파와 아리마셍가. 슈퍼마켓은 없지만 콤비니와 아리마스. 편의점은 있어요. 지금 묻고 답하는 거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저기 실례합니다만 이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나요?
1: 스미마셍가 この近くに 스파와 아리마스카?
0: 슈퍼마켓은 없어요.
1: 스파와 아리마셍.
0: 슈퍼마켓은 없지만 편의점은 있어요.
1: 스파와 아리마셍가 콤비니와 아리마스.
0: 아니요, 슈퍼마켓은 없지만 편의점은 있어요.
1: 이에 스파와 아리마셍가 콤비니와 아리마스.
0: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ワンさんもキムさんも現役ですか？
1: キムさんは現役ですが、私は一浪です。
0: へえ、じゃあワンさんは僕の一つ上ですか？
1: はい、そうです。同じ一年生ですが、歳は私が上です。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스즈키와 왕링이 학생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3: 완산모김산모괜히ですか？
2: 왕 산모, 왕링 씨도 김 산모, 김지우 씨도 갱액기 ですか? 현역인가요? 이때 갱액기 현역은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대학에 입학하는 걸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완산모김산모괜히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김산와괜히ですが、私は一郎です。
2: 김상와 김지우 씨는 갱액기 데스가 갱액기 데스까지만 보면 현역입니다. 문이 끝났네요. 이 뒤에 접속조사 가 연결했어요. 갱액기 데스가 현역이지만 와타시와 저는 이치로 데스. 이치로 재수 혹은 재수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와타시와 이치로 데스. 저는 재수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김さんは現役ですが、私は一郎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へえ、じゃあ、ワンさんは僕の一つ上ですか？
2: へえ、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자, 그럼 왕상와 왕링 씨는 僕の 一つ 上 ですか? 僕の 一つ 上라고 하면 저희 한살 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저보다 한살 위라는 뜻이겠죠? 僕の 一つ 上 ですか? 저보다 한살 위에요? 라는 뜻입니다. 一つ는 한 개인데요. 이렇게 나이를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한 개부터 10개까지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3: 一つ、二つ、三つ、四つ、五つ、六つ、七つ、八つ、九つ、と。
2: 교재의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へえ、じゃあ。
2: 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月もお疲れ様でした。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Start English 케일린입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세요,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1: 복습 두 문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했다 그러면 다시 듣기를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와, 그 친구 정말 잘했네.
3: 他做的太棒了.
1: 저 지금 84페이지 복습한 거예요. 정말 잘했네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做的太棒了 이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래.
3: 希望能通过.
1: 그 어디에도

0: 관심.
1: 관심, 일선 높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관심, 이게 아니라 관심. 이 단어들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본문 들어볼게요. 어머니, it's lighting이 샤.
2: 第11课, 一定注意休息。
3: 你看起来有点烦，有什么事儿吗？
2: 别提了，我老加班。你一定注意休息。谢谢你的关心。你看起来有点烦，有什么事儿吗？ 别提了，我老加班。
0: 你一定注意休息。谢谢你的关心。我老加班。
1: 이렇게 말이죠. 나는 자꾸 늘 야근이야. 너꼭 주의해 쉬는 거에. 한국어로 사실 선생님 이거 아세요? 이 문장 해석하면은요 한국어로 지금 말이 안 돼요.
0: 是不是应该说몸조심해요?
1: 몸 조심해요. 너 반드시 주의해라 쉬는 거에 조금 이상해요.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덩어리째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0: 没错.
1: 근데 정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0: 真的常常用.
1: 아 진짜 여러분께 너잘좀 쉬세요라고 할때 이거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못 사용합니다. 우리 어순이 아니거든요. 자 들어볼게요.
2: 你一定注意休息.
1: 한번 더.
2: 你一定注意休息.
1: 너 반드시 주의해라 쉬는 거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째 암기하겠습니다. 쉬어 쉬어시 잊지 마시고요. 너의 관심에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말로 하면 좀 어색하지만 당신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2: 谢谢你的关心.
1: 좀 빠르게 해볼까요 우리?
2: 谢谢你的关心.
1: 오, 괜찮습니다. 지금 한 문장씩 우리 왕 선생님의 발음을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오면 이치 라이 팅이샤.
3: 你看起来有点烦，有什么事儿吗？别提了，我老加班。你一定注意休息。谢谢你的关心。
2: 你看起来有点烦，有什么事儿吗？别提了，我老加班。你一定注意休息。谢谢你的关心。
1: EBS 초급 중국어 90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는 매우 기분 좋아 보인다. 아까 우리 왕 선생님께서는 신칭 검색하셨습니까? 심정이란 단어를 집어넣는데 그게 없어도 만들어집니다. 들어보시죠.
2: 今天他看起来很高兴.
1: 선생님, 그럼 이 칸치라이가 다른 데 위치할 수도 있겠네요.
2: 看起来他很高兴.
1: 이렇게 말이죠. 오, 재밌습니다. 햄버거 중국어를 아시는 분? 햄버거.
2: 한바오.
1: 사실은 세 글자로 말할 수도 있어요. 한바오바오.
2: 没错.
1: 근데 당연히 두 글자가 더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햄버거 정말 맛있어 보인다.
2: 这个汉堡看起来很好吃.
1: 그 어디에도 보아하니가 없죠? 그러니까 뭐뭐해 보인다라고 할 때 떠올리시라고요. 밖을 보니 곧 비가 올 것 같다.
2: 外面看起来要下雨了.
1: 요건 좀 분석을 할게요. 바깥을 중국어로
2: 外面.
1: 좋아요. 보아하니
2: 看起来.
1: 자, 비가 오다부터 배워볼게요.
2: 下雨.
1: 샤위가 아니라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샤위. 좋아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패턴이 있습니다. 에이, 야오, 빌러. 완료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죠?
2: 没错.
1: 에이는 곧 비할 예정이다. 바로.
2: 是的.
1: 1번 뒤태, 2번 임박태. 뭡니까? 하나, 둘, 셋. 임박태입니다. 네. 선생님 개그였어요. 그래요.
2: 네팅도.
1: 아, 못 알아들으셨다고요?
2: 네. 죄송합니다.
1: 끝나고, 아닙니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2: 네. 네.
1: 이 뒤태가 아니라 임박태입니다.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요. 러 있다고 무조건 완료가 아닙니다. 에이, 야오, 빌러 기억하시고요. 그럼 하나 예문 들어볼까요? 나 곧 결혼해.
2: 我要结婚了.
1: 자, 어떤 분들은 러가 들리니까 아, 결혼했다. 이 아니죠. 야오가 앞에 있잖아요. 에이야오 빌러 꼭 기억하시고 이런 건 필기하셔야 됩니다. 늘다라는 말도 있지만 부사로 쓰이면 동사 앞

0: 형용사 앞 쓰이면 이런 뜻입니다. 너 왜 자꾸 늦는 거니?
1: 你怎么老迟到?
0: 자, 근데 괄호에 뭐가 돼 있죠? 라오랑 같은 말로 선생님 뭐가 있죠?
1: 老师.
0: 어? 선생님 발음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중국어로 뭐죠?
1: 老师.
0: 이거는요?
1: 老师.
0: 뭐가 달라요?
1: 发音不一样.
0: 그렇죠. 발음이 달라요. 선생님은 老师 끌어줘야 되고 이건 사성이죠. 老师 이런 게 어렵죠. 시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시가 입니다가 아니에요. 老师 자체가 한 단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아이가 늘 말을 안 들어요.
1: 孩子老不听话.
0: 한번 더.
1: 孩子老不听话.
0: 이 와중에 우리는 흔히 말해서 줍줍 아이를 중국어로
1: 孩子.
0: 말을 듣지 않는다를 중국어로
1: 不听话.
0: 부팅화. 사성일성 발음해보세요, 여러분. 부팅 아니고 부팅. 들어볼게요, 왕 선생님 발음 사성일성.
1: 不听.
0: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때 여러분을 중국어로
1: 大家.
0: 따자. 네, 사성일성일 때는 일성을 좀 높은 음에서 시작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가 지나갔나 하신 분들은 다시 듣기를 통해서 한번 왕 선생님 발음 따라해 보시고요. 91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우리가 이미 뜻을 알고 있는 비의 딜러 낱낱이 또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어머니 신라의 카이샤. 지금쯤 되면 이제 비에 티일러 뜻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럼 뭐다? 우리가 이 페이지를 통해서 예문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우리가 외워보자. 시험 본 정도가 어때? 이게 직역이에요. 어려운 말로 정도 보호죠. 동사 뒤에 떠, 그 뒤에 정도 보호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시험 잘 봤니?
1: 考得怎么样?
0: 말도 마요.
1: 别提了.
0: 시험 진짜 너무 어려워요.
1: 考试太难了.
0: 시험보다 시험 둘다 되는 게 考试. 선생님, 考试는 명사로도 많이 쓰이죠?
1: 名词经常用啊.
0: 아, 명사로도 많이 쓰이고. 그렇죠. 위에 考는 동사밖에 안 되는 거고요.
1: 没错.
0: 그래요. 아, 너무 어렵다. 太难了. 여기 러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 때문에 있는 겁니다. 타이 뒤에 러 생략 가능한데 보통 많이 쓰니까 기억하시고요. 나는 어렵다를 중국어로 몰랐다 하신 분들 지금 얼른 또난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숙제를 중국어로
1: 作业,
0: 하다를 중국어로
1: 做.
0: 너 숙제 다 했니? 니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1: 你作业做完了吗?
0: 근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어를 잘안 쓰니까 생략한 겁니다.
1: 作业做完了吗?
0: 다 했다, 做完了, 다 먹었다는 뭐죠?
1: 吃完了,
0: 다 들었어요.
1: 听完了,
0: 이런 식으로요. 말도 마.
1: 别提了,
0: 숙제 너무 많아.
1: 作业太多了.
0: 너 빼고 싶으세요? 빼세요, 그럼. 빼고 갈게요.
1: 作业太多.
0: 네, 됩니다. 오늘 일은 순조롭니? 순조롭다를 중국어로
1: 顺利.
0: UN 사이에 으어 들어가야 돼요. 슌슌 하지 마세요. 슌, 슌. 근데 순조롭다라고 외우시면 못 써먹어요, 우리가.
1: 为什么?
0: 일은 순조로워요? 되게 드라마 대사 같아요. 아,
1: 아.
0: 한국어에서는요, 순조롭단 말잘안 쓰는 것 같아요.
1: 아,我知道你要说什么了.
0: 맞아요. 그래서 일은 잘 돼가? 연애는 잘 돼가? 근데 중국어 이럴 때 쓰잖아요.
1: 对,我们说顺利.
0: 그래요. 이걸 순조롭다라고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돼가다 이렇게 외우세요. 오늘 일은 잘 돼가니?
1: 今天工作顺利吗?
0: 말도 마.
1: 别提了.
0: 언제까지 매우 바빠요? 很忙.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바빠 죽겠다.
1: 忙死了.
0: 아우, 정말 열받아 죽겠어.
1: 气死了.
0: 배고파 죽겠어.
1: 饿死了.
0: 이 와중에 배고프다, 화난다 모르시면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QI 치면은 나옵니다. 화나다, 치. 그래요. 92페이지 우리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표현 한 걸음 더 배워보겠습니다.
1: 接下来一起进入深化练习.
0: 너 되게 피곤해 보인다.
1: 你看起来很累.
0: 앞으로 땡겨볼게요, 칸칠라이를.
1: 看起来你很累.
0: 좋습니다. 남동생이 자꾸 울어.
1: 弟弟老哭.
0: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라디오를 여러분들이 안 들었으면 띠디 라쿠 했을 때 라쿠? 라쿠가 뭐지? 라쿠 라쿠? 라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라쿠 할때 라오가 늙었다란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이 있구나라고 계속
1: 자꾸
0: 네,
1: 하다.
0: 자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도 마.
1: 别提了.
0: 거기 요리 맛없어.
1: 那里的菜不好吃.
0: 요리가 중국어로,
1: 菜.
0: 거기는 중국어로,
1: 那里.
0: 거기에 요리 맛이 없다. 다시 들어볼게요. 시작.
1: 那里的菜不好吃.
0: 아까는 이딩 조이 시옷이 있었죠? 근데 이딩 뒤에

0: 어떤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전체 문장 들어볼게요.
1: 一定要注意身体.
0: 여러분이 형광펜 있나요? 얼른 4번 체크하세요.
1: 真的太常用了.
0: 이딩 뒤에 야오 정말 많이 쓰고요.
1: 对呀，表示关心的时候.
0: 맞아요. 관심 있을 때.
1: 성
0: 그리고
1: 쌤, 看起来很累.
0: 감사합니다. 아니,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1: 你一定要注意休息.
0: 여기서
1: 你一定要注意身体.
0: 감사합니다. 谢谢你的 관심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요. 이딩 야오는 거의 한 단어로 외우세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예요. 요거 한번 놀아볼까요, 우리? 반드시 와야 해.
1: 一定要来.
0: 그러니까 야오는 해야 한다예요. 아까 우리가 예문 들었을 때 이딩 라이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온다. 온다. 이딩 야오 라이는 반드시 와야 한다.
1: 是的.
0: must have to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먹어야 돼.
1: 一定要吃.
0: 이렇게. 사실 중국인들이 이딩 치 쓰는 걸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딩 야오 치 반드시 복습해야 됩니다.
1: 一定要复习.
0: 그렇죠. 해야 하니까 야오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몸 조심해야 돼. 다시 들어볼게요.
1: 一定要注意身体.
0: 아, 짜증나 죽겠어.
1: 烦死了.
0: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열받아 죽겠어.
1: 气死了.
0: 좋습니다. 실력 다지기 93페이지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94페이지 매과 맨 뒤에 있는 문화 플러스 보고 계십니까? 공항에 있을 법한 그 검색대가 중국은 지하철역마다 있어요. 맞아요.
1: 对对对.
0: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안检.
0: 그게 안전검사에서 안검이네요.
1: 没错.
0: 중국도 이런 말을 줄이네요. 그죠?
1: 我们经常这样说吧.
0: 그래요. 들어볼까요? 보안검색 요거만 들어볼게요.
1: 안检员.
0: 삼성이성. 检员 또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 괴롭히고 싶었어요. 안检员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一定注意休息.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不见不散.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길이다.
0: 시험 잘 봤어요? 아, 말도 마.
1: 아이, 别提了.
0: 한 번 더.
1: 别提了.
0: 잘 좀 쉬세요, 꼭.
1: 一定注意休息.
0: 이거는 한국어 해석으로는 좀 어색하기 때문에 통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1: 一定注意休息.
0: 지금 두 문장을 제가 복습해드렸는데, 어? 아, 맞다, 그랬었지. 혹은 이게 뭐였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듣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짐은 다 챙겼어?
1: 行李都收拾完了吗?
0: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십니까? 20여 분 후에는 이제 달라질 겁니다. 훨씬 잘 들릴 거예요.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먼 이치라이 카이샤. 여행 갈 때 참 설레이잖아요.
1: 맞아.
0: 요거 쌀 때는 좀 힘든 것 같아요.
1: 짐,
0: 짐.
1: 行李.
0: 한 번 더.
1: 行李.
0: 이성 경성 초급자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를

0: 중국어로
1: 예예.
0: 아하 이성경서 한 개를 중국어로
1: 이거.
0: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예예 싱리 음정 잡으셨습니까? 일성경성 헷갈리세요? 일성경성의 대표 주자는 엄마입니다. 엄마 중국어로
1: 마마.
0: 집어넣어서 수습하다 정리하다 치우다
1: 收拾.
0: 이 收拾 단어가 한자로 수습이잖아요. 근데
1: 嗯哼.
0: 일상생활에서는 중국에서 이게 치우다예요.
1: 对, 정리하다.
0: 네,
1: 嗯哼.
0: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매번 하는 말이에요.
1: 你怎么不收拾?
0: 아, 들리십니까? 어떻게 안 치울 수 있어? 빨리 치워!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걸 수습하다라고 외우면 큰일 납니다. 치우다로 외우세요. 아시겠죠,
1: 没错,
0: 여러분?
1: 嗯哼.
0: 네. 많이 나왔어요. 저희 이 수업이 여러분,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동사 뒤에 왈러 나왔습니다. 다 뭐뭐했다. 1강부터 하신 분들은 분명히 언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그죠? 볼게요. 말다 끝났다.
1: 说完了,
0: 다 들었어요.
1: 听完了,
0: 자, 지난 시간 배운 거 나옵니다. 시험 다 봤다. 하나, 둘, 셋.
1: 考完了,
0: 그렇죠. 거의 다 됐어요. 비슷해요.
1: 差不多,
0: 차부두어는 원래 비슷해요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차부두어 뒤에 러를 집어넣어 볼게요.
1: 差不多了.
0: 이러면 거의 다 됐어요.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께서 저한테 요리를 해주신대요. 근데 10분이나도 막 진전이 없어 보여. 선생님, 언제 다 해주는 거예요? 끝났어요, 요리?
1: 差不多了.
0: 이렇게 말하면 비슷하다가 아니라 거의 다 됐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충전기.
1: 充电器.
0: 한번 더.
1: 充电器.
0: 그 치라는 글자 보이시죠, 여러분? 저 치는요, 무조건 기계를 뜻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봇, 기계를
1: 机器.
0: 라고 하잖아요.
1: 嗯哼.
0: 네, 요것도 찌치 할때 찌는 핸드폰, 휴대전화, 샤오지 할때 찌니까 검색을 하셔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1: 护照,
0: 한번 더.
1: 护照,
0: 보호하다 할때 호짜죠, 선생님?
1: 嗯哼,
0: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사진인가 봐요. 사진 할때그 짜오네요.
1: 对的,
0: 네, 그다음 부디 정말
1: 可,
0: 요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못 사용합니다. 잠시 후에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지 마라.
1: 别,
0: 말도 꺼내지 마세요.
1: 别提了,
0: 할때 비해죠. 먹지 마.
1: 别吃,
0: 잊지 마세요.
1: 别忘.
0: 여러분 제 발음이 지금 어떻게 들렸어요? 잊지 마. 입지 마 해볼까요? 입지 마. 옷 입다 할때 입다는 뭐죠?
1: 穿,
0: 그럼 입지 마.
1: 别穿.
0: 잊지 마.
1: 我常常搞混,听不懂有的时候.
0: 저도
2: 充电器和护照可别忘了.
3: 好,我现在就放进去.
2: 行李都收拾完了吗?
3: 差不多了。充电器和护照可别忘了. 好。 我现在就放进去。
0: 97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짐다 챙겼어?
1: 行李都收拾完了吗?
0: 하나씩 볼게요. 짐.
1: 行李
0: 모두.
1: 都
0: 여러분 혹시 또 하신 거 아니겠죠? 오유는 어우예요. 떠우예요. 싱리 떠우 전부 다 이런 뜻이죠. 다 치웠다가 직역이고 의역하면 여기서 챙겼다라고도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1: 嗯哼,
0: 들어볼게요.
1: 收拾,
0: 한번 더.
1: 收拾,
0: 지금 오유 발음이 연달아 두번 있죠? 떠우 셔우예요. 절대 또 쇼우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1: 行李都收拾完了吗?
0: 단어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거 좀 치워라고 할 때도 쓰이지만 짐과 함께 쓰이면 짐을 정리하다, 짐 챙기다의 뜻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1: 我们常说收拾行李.
0: 와우, 동사가 먼저 오죠? 주술목이니까 我收拾行李 요거 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거의 다 됐어요.
1: 差不多了.
0: 아까 말씀드렸죠? 차부두어는 비슷해요인데 러가 함께 있으면 거의 다 됐어 이런 말입니다. 충전기랑 여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1: 充电器和护照可别忘了.
0: 충전기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다 같이.
1: 充电器,
0: 여권,
1: 护照,
0: 몸모와,
1: 和,
0: 아빠와 엄마 같이 하시죠. 시작.
1: 爸爸和
0: 바바和 마마.
1: 妈妈.
0: 이렇게 말이죠. 아, 참. 중국은요, 엄마, 아빠라기보단 아빠, 엄마라고 합니다. 아빠를 먼저 말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충전기와 여권 잊지 마, 까먹지 마, 다시 한번.

0: 충전器和护照可别忘了。
1: 여러분, 여기서 이제 비에 보이시죠? 하지 마라, 잊지 마라, 비에 왕. 근데 可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0: 是的。
1: 그냥 강조하는 겁니다.
0: 没错。
1: 굳이 말씀을 드리면 뭐 절대, 부디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전과에 배웠던 말도 마세요. 비에 티일러 앞에 이 可를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0: 可别提了，
1: 됩니까?
0: 嗯哼，
1: 당연히 됩니다. 근데 비에 틸러는 사실 이거는 고정된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이지 말고 그냥 통째로 세 글자만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0: 没错，
1: 굳이 그를 쓸 필요가 없다.
0: 除非你非常要强调，
1: 굳이 꼭 강조하고 싶다면 쓰셔도 괜찮다고
0: 嗯，是
1: 말씀을
0: 的，
1: 하실 것
0: 嗯哼。
1: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조할 때이그 뒤에는 보통 러를 많이 쓴다는 거죠, 여러분.
0: 是的。
1: 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응, 알겠어.
0: 好，
1: 나 지금 곧바로 집어넣을게.
0: 我现在就放进去。
1: 现在 지우 안 됩니다.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지어우예요. 자, 이 지어 발음 들어볼게요. 한번.
0: 就，
1: 그죠? 이보세요, 여러분. 지우 아니잖아요. 전체 문장 다시 한번.
0: 好，我现在就放进去。
1: 원래 단어에서 들어가다란 뜻이 중국어로 들어가다.
0: 进去。
1: 진취. 근데 放과 함께 있으면 들어가다가 아니라 집어넣다예요.
0: 没错.
1: 네, 요거를 그래서 통째로 세 글자를 한 단어처럼 암기하시는 겁니다. 집어넣어. 한번 더.
0: 放进去.
1: 네, 放进去. 이런 방향보호. 어려운 말로 방향보호거든요. 어렵습니다. 통째로 암기하세요. 플러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꼭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선생님,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국어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0: 嗯哼, 是的.
1: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린 유지해 나간다 그러죠?
0: 어허.
1: 밖에 나가다 할때 나가다 쓰잖아요. 유지해 나가다.
0: 아.
1: 중국은 어때요? 유지해 내려가잖아요.
0: 아, 是的.
1: 중국은 내려가다를 중국어로 시아하추를 쓰거든요.
0: 是的.
1: 지속은 중국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지속하다가 중국어로 찐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0: 是的.
1: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지속해 나가다.
0: 坚持下去.
1: 지속해 내려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0: 嗯哼.
1: 지속해 나가는데. 이런 차이예요. 지금 이거 배우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0: 那就
1: 맞아요.
0: 背呗，
1: 선생님이
0: 외워요。
1: 외워라. 그렇죠. 그 외우는 게 답인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放进去 잘 들릴 겁니다. 我们一起来听一下.
2: 行李都收拾完了吗？差不多了。充电器和护照可别忘了。好，我现在就放进去。行李都收拾完了吗？ 差不多了。充电器和护照可别忘了。好，我现在就放进去。
1: EBS 초급 중국어 98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사 뒤에 완러 다시 복습합니다. 숙제 중국어로
0: 作业
1: 숙제 다 했어요.
0: 作业写完了.
1: 쓰다가 중국어로 시인데 글씨 쓰다 할때 중국은요, 숙제하다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다를 집어넣어서
0: 作业做完了.
1: 혹은 쓰다를 집어넣어서
0: 作业写完了.
1: 둘다 된다는 게 신기하죠?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요, 선생님, 이 写作业가 되게 어색해요. 숙제를 하다가 우린 做作业가 더 어울리는데 写作业 이렇게 쓴다는 게좀 신기한 것 같아요.
0: 아, 是不是会觉得숙제를쓰다?
1: 이상해요.
0: 아, 是吗?
1: 근데 많이 쓰잖아요.
0: 嗯哼.
1: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네, 밥다 먹었다.
0: 饭吃完了.饭吃完了.
1: 이런 식으로요. 그책나다 봤다.
0: 那本书我看完了.
1: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요, 근데 목적어를 다 앞으로 땡긴 거예요. 어려운 말은 도치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술목으로 바꿔볼까요? 我看完了那本书에도 전혀 문제?
0: 没有问题.
1: 네, 문제 없습니다. 我吃完饭了. 괜찮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목적어가 지금 앞에 있구나라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差不多了. 예문 보겠습니다.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0: 准备差不多了.
1: you and 사이에 어 들어가야 돼요. 부디 준비 하지 마세요. 준비 들어볼게요.
0: 准备.
1: 그렇죠. 준비 다 됐다 거의.
0: 准备差不多了.
1: 시간 거의 다 됐어요.
0: 时间差不多了.
1: 아, 이건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真的特别常用.
1: 선생님이 이거
0: 아주 아주.

0: 많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시간 차不多了.
1: 시간 차不多了.
0: 네, 가자.
1: 走吧.
0: 조바 하지 마시고요. 오유는 어웨이요. 走吧. 조조 하시면 누가 진짜 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走吧 하시기 바랍니다. 크, 강조 본문에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조금 어려웠죠? 고수가 되는 지름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오먼 이치라이 카인샤.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져왔어요. 본문에서 나왔던 크는 강조를 나타내죠. 없어도
1: 没错.
0: 그만, 있어도 그만.
1: 네. 是的,是的.
0: 감기 걸리다, 감기라는 명사도 있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1: 감마오.
0: 오,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감기 걸렸어요. 감마올라. 네, 네. 너 부디 감기 걸리지 마라.
1: 你可别感冒了.
0: 이렇게 말이죠. 아, 그를 빼고 해볼게요.
1: 你别感冒了.
0: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를 쓰면 부디, 제발 이런 뜻이죠.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1: 这件事可别告诉别人.
0: 선생님 지금 연기하신 겁니다.
1: 맞습니다.
0: 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这件事可别告诉别人.
0: 이 일할 때 저지엔 할 때 지엔 옷의 양사일 수도 있고 사건의 양사일 수도 있습니다. 알려주다, 설명하다, 뭐 말해주다라고 의역이 될 수도 있죠. 말하다가 아니라 말해주다예요. 여러분 들어볼게요.
1: 告诉.
0: 告诉. 네, 告诉. 아, 别人, 다른 사람인데요. 이거는 경성으로 약간 발음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别人. 네, 사람인 자가 경성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내일 절대 늦지 마.
1: 明天可别迟到.
0: 삼성이성. 아, 아, 보이십니까? 可别.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 알겠어요. 그 강조인 거 알겠다고요. 너무 쉬워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쉬우면 감마오. 这件事. 告诉. 别人. 迟到 이런 걸 다 우리가 쓸어 담아야 됩니다. 근데 이 可가 그러나의 뜻도 있잖아요. 그러나 可是 줄여서
1: 可.
0: 대신 이건 조건이 있어요. 보통 무조건 맨 앞에 위치하죠.
1: 没错.
0: 혹은 쉼표 뒤에 있거나 보시죠.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1: 我想去可没有钱.
0: 그렇죠. 아주 일천적인 예문을 제가 준비해왔죠. 배는 고픈데 하지만 밥은 먹기 싫어.
1: 我也是想,为什么?我很饿,可不想吃饭.
0: 네, 이해가 안 되시지만 일차원적인 예문을 준비해온 거라고.
1: 술 마시고 싶으나요?
0: 可不想喝酒, 하지만
1: 아,
0: 마시고 싶지 않아요.
1: 可不能喝酒.
0: 아, 하지만 술을 못 마신다고요?
1: 可不可以喝哦.
0: 可不能은 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지 마, 비에랑 비슷한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不能, 나중에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接下来一起进入深化练习.
0: 옷은 다 빨았니?
1: 衣服洗完了吗?
0: 삼성이성, 아아, 洗完,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1: 衣服洗完了吗?
0: 洗完了吗? 이렇게 가는 거예요. 洗完了吗? 이게 아니라 完了, 이성경성, 아하, 잊지 마시고요. 어려운 발음이에요. 선생님 저랑 같이 해주세요. 시작. 衣服洗完了吗? 이렇게 말이죠. 나의, 그의 중국어 실력은 나와 비슷해요.
1: 他的汉语水平跟我差不多.
0: 비슷하다로 쓰일 때는요. A와 B가 비슷해 앞에 건이 많이 붙습니다. 그걸 강조해드리고 싶었어요. 수준을 중국어로 수준 레벨.
1: 水平.
0: 중국어.
1: 한유.
0: 그래서 실제로 그 HSK가 뭐의 줄임말이에요? HSK가?
1: 한유水平考试.
0: 마지막 考试. 이건 시험이죠. HSK. 네, 중국어 수준고사. HSK는 한석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중국어 실력은 나와 비슷해. 한번 들어볼게요.
1: 他的汉语水平跟我差不多.
0: 아직 밥 다 안 먹었어.
1: 还没吃完呢.
0: 还没 뒤에 너 습관적으로 말투에 어기조사 많이 붙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너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아직 안 왔어.
1: 还没来.

0: 오협의에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세요,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길이다.
0: 4월 마지막 수업이지만 우린 꿋꿋이 복습을 합니다.
1: 是的，最后一课了，也是要复习。
0: 복습이 제일 중요하죠. 가시죠. 거의 다 됐어요.
1: 差不多了.
0: 한 번 더.
1: 差不多了.
0: 그렇죠. 짐은 다 챙겼니?
1: 行李都收拾完了吗?
0: 더 빠르게 들어볼게요.
1: 行李都收拾完了吗?
0: 收拾, 수습하다란 한자지만 치우다. 그리고 짐과 함께 쓰이면 짐을 챙기다의 뜻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매월 마지막 시간에는요. 그 게시판에 나와 있는 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1: 是的，非常感动。
0: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함이 가운데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김모진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예전에 초급 중국어를 도전해보려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이번에 다시 듣게 됐다고. 실상할 표현들이 너무 많다고. 오. 계속해달래요.
1: 와, 진짜 表扬我们吧.
0: 네, 우리 다음 달에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진짜?
0: 이분 덕분에. 네, 좋습니다. 이번 연도 배우면 다음 연도에는 이제 내년에 중급 중국어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다고. 요건 좀 슬픈 말이네요. 가지 마세요.
1: 같이 들어요.
0: 3년 하고 가시죠.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응원의 글들이 저희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네, 많이 남겨주시고요. 반디 게시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듣기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13강 제목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은요.
1: 这个月过得真快啊.
0: 뭔가 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잠시 후에 잘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어머니 이치라이 칸샤. 달, 월,
1: 月,
0: 3월,
1: 3月,
0: 4월,
1: 4月.
0: 네, 달월자죠, 여러분. 근데 이 위에가 오늘은 어떻게 쓰이는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다라고 할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1: 过.
0: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시간이 정말 잘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발음하셨죠?
1: 过得真快啊.
0: 앞에 시간 집어넣어서
1: 时间过得真快啊.
0: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정도 보호예요. 时间, 시간이, 过, 지나가는, 的, 정도가, 真快呀, 정말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중국은 시간이 흐르다라고 할 때 이 过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다 할 때 정말 진짜.
1: 真.
0: 정말 빠르다.
1: 真快.
0: 이 와중에 느리다 모르면 검색하셔야 됩니다. 정말 느리다.
1: 真慢.
0: 그렇지요. 항목이란 한자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프로젝트로 쓰입니다. 회사에서도 많이 쓰이겠죠?
1: 项目.
0: 이 프로젝트 다 했냐? 这个项目做完了吗?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这个项目做完了吗? 이런 식으로요. 项目 기억하시고요. finally.
1: 终于.
0: 부사입니다. 동사 배워야 돼요. 드디어 먹었다.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드디어 먹었어요.
1: 终于吃完了.
0: 드디어 시험 다 끝났어요.
1: 终于考完了.
0: 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드디어 말 다 했어요.
1: 终于说完了.
0: 그렇죠.
1: 我们还学过总算.
0: 아, 总算도 있었어요. 더 힘듦을 나타내는. 기억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요. 总算, 终于. 다 했다, 끝나다. 우리가 보통 이 완이라는 글자는 동사 뒤에 쓰였죠? 오늘도 마찬가지인가요? 다 했다 한번 해볼까요?
1: 완.
0: 네, 다 했다. 쪼어 집어넣어서.
1: 做完.
0: 러 집어넣어볼게요.
1: 做完了.
0: 다 들었다.
1: 听完了.
0: 이런 식으로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 做完了, 听完了라고 할 때는 이 완이 동사가 아니라 결과 보호입니다, 여러분. 사실 거기에 결과 보호라고 필기하시는 것보다 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따라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생하다, 수고하다.
1: 辛苦.
0: 여기에 러 집어넣어 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1: 辛苦了.
0: 네. 우리가 수업 말미에 쓰는 말이죠. 辛苦了. 이렇게. 오늘 밤, 今天晚上 줄여서
1: 今晚.
0: 그럼 내일 밤은요?
1: 明晚.
0: 어젯밤은요?
1: 昨天晚上.
0: 근데 선생님,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짧은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럼 어젯밤을 昨天晚上 혹은 줄여서 昨晚이라고 하는데
1: 是的,昨晚也可以.
0: 일상생활에서는 뭘 더 많이 쓰십니까? 두 개 중에서.
1: 아, 我不知道,我觉得我自己昨天晚上더 많이 써요.
0: 지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무조건 짧다고 많이 쓰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 오늘 밤도 찐태어 완샹을 많이 쓰지 찐완을 쓰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0: 근데 TV 제목에 막 광고에는 진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네, 말할 때는 또 은근히 今天晚上, 昨天晚上 쓰기도 한다.
1: 맞아.
0: 네, 이
1: 요.
0: 말씀을 늘 드리고
1: 대부치기.
0: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맞아. 요. 나중에 저도 한번 해볼래요. 경축하다, 축하하다. 한번 더.
1: 庆祝.
0: 이게 뭔가 세리머니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파티 한번 해볼까? 이럴 때 쓰이는 말이고요. 한번 뭐뭐 해보다 동사 뒤에 쓰이죠? 한번 볼까요?
1: 一下.
0: 한번 볼까요?
1: 看一下.
0: 잠깐만 와봐, 일로.
1: 来一下.
0: 한번 들어보자.
1: 听一下.
0: 잠깐만 쉬자.
1: 休息一下.
0: 이런 식으로요. 아, 빠르게 지나갔죠? 왜 빠르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두 기초 단어입니다. 다 습득이 돼야 됩니다. 안배하다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써 있긴 하지만 우리가 스케줄을 짜다 할때 짜다로 외우세요. 스케줄을 짜다 할때 짜다.
1: 안排.
0: 재밌는 건 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바로 스케줄이라는 명사로 쓰일 수 있어요. 今天没有安排，没有什么安排 하면은 나 오늘 별다른 스케줄이 없어 이렇게 쓰일 수 있으니까 암기하시고요. 단어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이치 라이 카인샤.
2: 第13课。
3: 这个月过得真快呀！是啊，项目终于做完了。辛苦了，今晚一起庆祝一下吧。好啊，我来安排。这个月过得真快呀！是啊，项目。
2: 终于做完了。辛苦了，今晚一起庆祝一下吧。好啊，我来安排。
0: 단어 때는 저희가 3월, 4월, 뭐 산위에 스위에 연습했는데 이거였어요. 이번 달.
1: 这个月.
0: 그럼 다음 달은요? 중국은 next가 바로 아래 하자예요. 다음 달.
1: 下个月.
0: 그럼 당연히 아래 하자의 반대말은 윗상자죠? 지난달.
1: 上个月.
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1: 这个月过得真快呀.
0: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까 제가 정도 보어 구문이라 그랬죠? 동사 꾸어 그리고 떠. 어떤 정도가 真快,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앞에 시간 집어넣어서 这个 위에 시간 过得真快 어떻습니까?
1: 可以的.
0: 네, 快呀. 아는 어기조사예요. 말투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더 따라해 볼게요.
1: 这个月过得真快呀.
0: 真快呀 이렇게 말이죠. 맞아요.
1: 是啊.
0: 是 혹은 是啊. 프로젝트가 드디어 다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1: 项目终于做完了.
0: 잘 보세요. 종위 위치가 어때요? 동사 앞에 있죠? 종위, 위 하지 마시고 와유 발음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종위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辛苦了.
0: 今天晚上 줄여서 오늘 밤 같이 파티 좀 할까요? 축하 좀 할까요?
1: 今晚一起庆祝一下吧.
0: 네, 庆祝一下吧. 이바 뒤에 물음표가 있네요, 여러분. 바는 원래 뭐뭐 합시다, 뭐뭐 해라 이런 말투잖아요, 선생님.
1: 是的.
0: 근데 할까? 이런 말 들을 때도 바 뒤에 물음표를 쓸수 있다.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요. 좋아요.
1: 好啊.
0: 아, 참. 지금 위에 줄 여러분, 부담스러우시면은요, 그냥 물음표를 빼시고 그냥 칭주 이샤바 해도 괜찮아요.
1: 可以啊.
0: 그렇게 하면 그냥 하자 되는 거고. 여기서는 할까? 이런 느낌인 거고요. 하와, 좋아요. 하오, 다 됩니다. 내가 한번 스케줄을 짜볼게요.
1: 我来安排.
0: 삼성이성, 아아, 월라이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라이가 절대 오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 뒤에 라이가 있으면은요, 때에 따라서는 뭔가 주동적인 느낌을 주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심지어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맞춰보세요. 맞추면 10억을 드립니다. 중국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1: 我来. 손
0: 월라이.
1: 들어야 돼요. 我来.
0: 내가 온다가 아니에요. 제가 할래요. 이런 뜻이에요. 오늘 설거지는 니 라이 봐.
1: 我不同意。
0: 아, 니 라이 봐 하면 뭐예요? 니가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라이가 오다가 아닌 거죠.
1: 对了，还有各位听友有什么问题，可以在 KC 판写。 我们来回答。
0: 게시판에 뭐 어려운 게 있으면 글을 남겨라. 我们来回答. 우리가 주동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1: 是的.
0: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라이가 없어도 말은 되는데 오늘 썼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주동적인 느낌을 준다. 꼭 기억하시고 대화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这个月过得真快啊。是啊，项目终于做完了。辛苦了，今晚一起庆祝一下吧。 好啊，我来安排。这个月过得真快呀。是啊，项目终于做完了。辛苦了，今晚一起庆祝一下吧。好啊，我来安排。
0: EBS 초급 중국어 1강부터 꾸준히 하신 분들은 지금 106페이지의 업버 포인트 이시아가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예문에 있는 것도 다 우리가 씹어 먹어야 되겠죠. 잠깐 뭐뭐 해보다, 한번 뭐뭐 해보다, 시간에 뭔가 짧음, 그리고 부드럽고 예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중요한 말투 이시아 한번 볼게요. 너 좀 봐봐.
1: 你看一下.
0: 네, 뭔가 휴대폰에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네, 你看一下. 이런 식으로.
1: 와, 很有意思哦.
0: 그냥 검은색인데?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1: 等一下.
0: 네,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等一下. 나 좀 뭐 좀 물어보고 싶은데.
1: 我想问一下.
0: 이 와중에 원 물어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원, B.
1: 속상할 때? 可以抱一下.
0: 아, 안아줘.
1: 是的.
0: 안아주다 한 번 더.
1: 抱.
0: BAO 사성 검색하시면 많은 한자가 있을 거예요. 안다.

0: 我的生日 물론 하지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今天我过生日.
1: 是的.
0: 그죠?
1: 嗯哼.
0: 예. 그러니까 오늘은 나의 생일입니다가 아니라 직역하면 오늘은 나 생일 보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요것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今天是我的生日 이게 아니라 今天我过生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간다.
1: 时间过得慢.
0: 오, 한번 더.
1: 时间过得慢.
0: 요것도 덩어리째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구어가 동사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1: 没错.
0: 중요해서 그런지 성조가 있어요, 사성. 근데 동사 뒤에 딱 붙어 있으면 뜻이 아예 달라집니다. 경성. 해본 적 있다.
1: 对.
0: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동태조사예요. 그런 거 필기하지 마시고요. 예문 보시죠. 나 북경 가본 적 있다. 해본 적 있다예요.
1: 我去过北京.
0: 나그 영화 본적 있어.
1: 我看过那部电影。
0: 한번더 들어볼게요.
1: 我看过那部电影。
0: 여러분,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제가 초급자라면, 나부 띠엥 할 때, 뿌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뿌만 발음 들으면 우리가 보통 안이불자를 떠올리잖아요. 영화의 양사가 이제 뿌, 이걸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나꺼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필기하셔야 되겠죠? 너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1: 你听过这个故事吗？
0: 故事 어디서 본것 같은데 하신 분들은 복습이 60점입니다. 이거 배웠나요? 하신 분들은 0점이고요.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1: 是的，
0: 에,
1: 故事讲
0: 故事
1: 完了吗？
0: 그렇죠. 이야기 다 했니? 할 때, 故事 讲完了吗? 이렇게 배운 단어도 제가 반복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故事, 故事. 재밌는 건이 故事 한자를 뒤집어볼까요? 事故 하면은
1: 사고.
0: 교통사고 할때 사고 되죠.
1: 是的。
0: 그럴 때는 이 시가 사성입니다. 시구 이렇게 발음을 하시고 여기서는 경성입니다. 구시 그래요. 팅구어, 칸구어 동사 뒤에 있을 때는 경성이다. 경험 뭐뭐 한적 있다. 경험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다음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接下来一起进入深化练习。
0: 표를 예약하다 들어볼게요.
1: 订票，
0: 한번 더.
1: 订票，
0: 내가 예약할게 표. 내가.
1: 我来订票吧。
0: 주도적인 느낌이죠? 한번 더.
1: 我来订票吧。
0: 표가 중국어로
1: 票，
0: 예약하다.
1: 订。
0: 따로 기록하시고요. 우리 가서 좀 쉬자.
1: 我们去休息一下吧。
0: 맨 뒤에 바 빼고 싶으세요? 빼십시오.
1: 我们去休息一下。
0: 쉬우 하지 마시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쉬어. 취 쉬우시이샤. 나의 숙제는 드디어 다 했다. 이게 직역이네요. 숙제 드디어 다 했다. 들어볼게요.
1: 我的作业终于写完了。
0: 我的 뺄게요.
1: 作业终于写完了。
0: 写完了 대신에 하다 做 집어넣어서 做完了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너 중국 요리 먹어본 적 있어?
1: 你吃过中国菜吗？
0: 중국 요리, 중국 菜. 한국 요리는요?
1: 한국菜.
0: 그렇죠. 오늘 밤에 같이 마시자.
1: 今晚一起喝吧.
0: 유고. 제가 이거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 전 중국에서 今天晚上一起喝吧. 今天晚上 네 글자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是的，常常这么说吧。
0: 그렇죠. 짧다고 무조건 많이 쓰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발음 둘다 사성이에요. 시앙무. 근데 원어민 선생님들 발음 들어보시면 무를 약간 경성으로 발음해서 시앙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1: 是的，口语里常常是这样说。
0: 일상생활에서는 구어체에서는 경성으로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앙무 하는 것보다 시앙무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这个月过得真快呀！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달에
1: 不见
0: 不散。
1: 不散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족을 테마로 한 음악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부모님에 관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위한 노래, 내일은 아버지를 위한 노래로 플리를 꾸미겠습니다. 첫 곡은 프랑스 영화 루이 댐죽 제8요일에 사용되면서 잘 알려진 오래된 샹송이죠. 머멍 라플리 벨디 몽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루이스 마리아노의 1958년 녹음으로 들려드립니다.

0: 5월 9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첫 곡은 스페인 태생의 프랑스 가수 루이스 마리아노의 노래 Maman la plus belle du monde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였습니다. 1957년에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마리아노 마리니의 노래 La più bella del mondo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이 노래가 원곡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미인 사랑하는 여인을 노래한 곡이고 프랑스에서는 어머니를 위한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루이스 마리아노뿐만이 아니라 띠노 로시, 어니 살바도르, 미셸 도르 같은 프랑스의 스타 가수들이 불렀는데요. 빠른 템포의 이탈리아 원곡보다는 조금 더 느린 템포의 애틋한 느낌의 편곡 덕분에 이 프랑스어 버전이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새 음악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멕시코의 인기 가수 크리스티안의 노래입니다. 멕시코의 가수이자 TV 프로그램 진행자인 어머니 베로니카 카스트로에게 바친 노래 베로니카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프랑스의 배우 겸 가수 루안의 2025년 유럽 댄스 송 콘테스트 참가곡 마망 이 노래까지 두곡 들려드립니다.
1: 아, 이 그때 이 때, 그때 꺼내줬던 반사를.

멕시코 가수 크리스티안의 베로니카, 이어진 곡 루안의 마망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과 어머니 베로니카 카스트로의 예전 영상에서 추출한 뭐 아기 울음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음향이 포함된 노래였죠. 이어진 곡 루안의 노래 마망에서 마지막에 마망, 엄마라고 말하는 아기는 실제 루안의 어린 딸이라고 합니다. 세맹 플레이리스트 어머니를 위한 노래, 이번에는 마마라는 같은 제목을 가진 네 곡을 쭉 이어드리겠습니다. 언어와 멜로디는 달라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라서 가사를 몰라도요,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순서대로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그라지아 디 미켈레의 마마, 다국적 크로스오버 사중창 그룹 일디보의 마마, 러시아의 한인 3세 가수 아니타 초이의 마마, 그리고 부룬디 가수 가자닌의 마마까지 4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노래 네곡 들으셨습니다. 제랄 토토, 리차드 보나, 로콰 칸자가 함께한 마마마. 루카 바르바로사의 포르타미아 발라레. 이 곡은 이탈리아 깐소네 특유의 대곡풍의 열창형 노래는 아니지만요. 잔잔한 멜로디가 진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싱어송라이터 루카 바르바로사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 진심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과 지금의 나이든 모습을 묘사하는 가사의 일부분, 이런 가사입니다. 무도회에 데려가 주세요. 옛날의 무도회. 이젠 누구도 갈수 없는 무도회에 데려가 주세요. 그곳에서 당신의 머리를 늘어뜨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선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마련된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아기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고요. 뒷면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그리고 예방접종표까지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아기가 커서 이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을까요? 이비스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EBS FM 세계 음악 기행.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제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시베리아의 정적을 노래하는 목소리. 일본에서 발매된 음반 라이너 노트. 그녀의 음악을 소개하는 매체 기사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레토릭이었습니다. 이 시베리아의 목소리는 러시아에서 곧바로 전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 TV 애니메이션의 배경음악을 거쳐서 그 배경음악을 만든 영화음악가 칸노 요코의 이름에 딸려서 우리에게 도착한 그 이름은 오리가였습니다. 오리가. 이 이름만으로 시베리아를 소환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과연 신비롭고 영적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 한국의 음반 수입 환경과 정보량을 고려하면 오리가라는 이름은 시베리아 설원보다 무국적 뉴에이지 보컬리스트로 먼저 다가왔으니까요. 그럴만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오리가가 참여한 OST를 발매한 일본 레이블은 그녀의 러시아적인 색채를 내세우기보다 유럽풍에 세련된 뉴에이지 이미지를 강조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팬들은 오리가를 막연히 북유럽이나 프랑스 계열의 가수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일본 음악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리가는 자신의 목소리가 러시아의 자연 환경의 소산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하 40도의 시베리아에서는 공기조차 얼어붙는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모든 잡음이 사라진 완벽한 정적과 마주하게 되죠. 역설적으로 그 지독한 고요 속에서 내 안의 작은 고동 소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우주적인 화음, 코스믹 하모니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소리를 음악 이전의 음악이라고 생각했고, 내 목소리로 그 정적의 질감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1970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태어나 5살부터 성악을 정식으로 배운 시절 그녀의 이름은 올가 미탈리에브나 야코블레바였습니다. 고향의 음악학교 졸업을 앞둔 1990년 일본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계기로 삿포로를 방문하는데요. 그녀의 노래를 들은 일본 프로듀서들이 계약을 제안하면서 올가는 오리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설원의 목소리는 국적을 초월한 신비주의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태생으로 일본의 네오클래식 음악 씬에서 활동하면서 오리가는 국적을 초월한 음악 정체성을 쌓았습니다. 간노 요코와의 협업은 클래식 오페라의 뿌리를 둔 오리가의 음역을 앰비언트, 일렉트로니카로 재구성하고 확장했습니다. 다국어 가사를 사용하는 방식 또한 오리가에게 경계선상의 목소리라는 위상을 부여했죠. 결과적으로 그녀의 음악 서사는 러시아 전통 성악에서 일본 팝 산업으로 나아가 글로벌 하위 문화 음악으로 유목하며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예, 초반은 그랬다. 성악으로 일단 정규 교육을 받은 그런 목소리이지만 본인이 본인의 말로 이렇게 신비하게 영하 40도의 그런 악조건에서 공기조차 얼어붙는 그런 환경에서 경험한 그런 것들이 그런 DNA가 더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요소. 첫 곡은 일본 말로 부른 노래 카제노 나카노 솔리테아 바람 속의 솔리테어 1995년 오리가의 정규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디스코그래피는 앨범 숫자는 적진 않네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정규음반 8장, 미니앨범 3장, 컴플레이션 2장이니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새음행에서는 공각기동대의 사운드트랙에 음원으로는 자주 소개를 안 했던 것 같고 볼류슈카 볼리에라는 민요를 유일하게 오리가의 곡으로 소개를 많이 했었죠. 오늘도 일본에서의 활동의 시발점을 이야기하면서 이후 칸노요코와의 만남도 설명을 했는데 칸노요코라는 사람은 거칠게 설명하면은 세계적 수준의 장르 해체론자다. 그러니까 그가 담당한 뭐 애니메 소개되는 카우보이 비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스타일과 장르의 음악이 소개가 돼서 장르의 박물관이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의 커리어를 논할 때 초점이 어디에 더 맞춰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칸노요코와의 협업 그리고 공각기동대를 비롯한 대표적인 이런 사이버물의 상징적인 보컬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너 유니버스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너 유니버스 소개를 안 했죠. 이너 유니버스가 바로 공각기동대 스탠드얼론 컴플렉스 2002년 이 작의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보이 소프라노의 목소리도 사용이 됐다고 하니까요. 아까 설명드린 해체론자이자 장르의 박물관장인 그런 또 면모가 돋보이고요. 무엇보다 오리가가 그 중심에 소개되고 있죠. 보이 소프라노는 영국 출신의 베네딕트 델 마에스트로였습니다. 이 아티스트는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왕에도 이 사운드트랙에도 하워드 쇼의 음악에 이 소프라노 음성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프로바이드 했다 그러는데 하워드 쇼 감독이 가져다 잘 썼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송자연님께서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입니다 라고 또 이너 유니버스 나갈 때 또 코멘트 올려주셨습니다.

어릴 적 그는 문제아였답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클래식 교육을 받았고 프랑스 리옹 국립고등음악원에 들어가 트럼본을 전공했지만 바로 낙제했다죠. 머리는 클래식 화성학에 가 있지만 마음은 팝과 락 음악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도 졸업심사 대회 트롬본 부문에서 우승을 했다고요? 흔하지만 솔깃해지는 천재 서사네요. 프랑스에서 가장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음악인이라 불리는 벤자몽 비올레의 이야기입니다.

벤자몽 뷰레이가 졸업한 후 프랑스 팝시장에 처음 이름을 알린 건 2000년 오랜만에 복귀한 거장 앙리 살버도르의 앨범 샴부르 아벡 뷰, 전망 좋은 방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그가 쓴 곡들은 당시 대중이 실상 잊고 있던 앙리 살바도르를 화려하게 복귀시켰고 제2의 전성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쯤 벤자몽 비올레이는 샹송의 구원자로 불렸답니다. D'un silence inédit, d'une seule partie de gens dans l'air. Le soleil est assis du mauvais côté de la mer. Quelle aventure! 2001년 벤자몽 비올레이 드디어 솔로 아티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실내악 편성을 끌어들여 화성을 정교하게 다듬고 서정적인 드라마를 부여한 그의 초창기 음악은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라는 정체성을 작가주의로 끌어올리며 프렌치 팝을 다시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사, 작곡, 사운드 디자인, 편곡, 프로덕션, 미학적 방향까지 일관되게 통제하는 창작 주체에게만 부여되는 명예 호칭 오테어. 데뷔 앨범부터 그런 호칭을 받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낙제와 우승 트로피 사이를 오간 성장서사. 초창기부터 평당과 시장 모두를 매혹시킨 후에 음반 계약이 만료되자 이 기다렸다는 듯 만취해 쏟아내며 동료 가수들을 비판하는 와중에도 이 음반사 눈치 보지 않고 내키는 대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대곡 지향형 콘서트 앨범으로 프랑스의 그래미상이죠. 빅투아 델라 뮤직에서 최우수 아티스트상과 올해의 앨범상을 거머쥔 악동 천재? 이후 힙합, 록, 일렉트로니카, 라틴 리듬을 도입하며 장르의 경계까지 허무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행보. 줄리엣 그레코, 프랑스와즈 아르디, 바네사 파라디 등등 내로라하는 여성 아티스트들에게 이 완벽한 무대를 제공한 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여기에 날숨에 섞인 중얼대는 창법까지 합쳐지면서 벤자몽 비얼레이는 일찍부터 누브 갱스브루, 새로운 세르주 갱스브루로 불렸죠. 하지만 벤자몽 비얼레이 본인은 늘 질색하면서 말합니다. 아 참, 진부한 비교라고. 난 갱스브루와는 정반대지. 나는 낭만주의자. 사랑을 믿는다고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 유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21세기 도래 후 프렌치 팝을 혁신한 아티스트

독특하죠. 약간 페미니스트 요소도 느껴지는 것 같으면서 그 미스테리 그리고 주제의 희소성 면에서 그리고 또 갱스부로 사망 10년 10주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와 제2의 갱스부로가 나타났어. 예. 그런 거였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곡 가장 최근 음반인 아홉 번째 솔로 음반 그랑프리라는 제목으로 아홉 번째 솔로 음반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Como esta pen 그쪽 상처는 좀 어때? 였습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랑 발표 시기가 딱 겹쳐가지고 뭐 이게 개인적인 그런 사랑의 아픔일 수도 있는 그 주제가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또 예, 공동체가 이렇게 또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주제의식으로 또 확장이 된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 그렇죠. 그리고 앨범 그러니까 음반사 계약 종료가 아니라 방출되었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방출이 된 거고요. 절치부심 해가지고 뭐 그냥 예, 프랑스 그래미 빅토르 드라 뮤직에서 온갖 상을 다 받은 그런 이력이 있다. 예.

1953년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의 라디오 방송사 하디오 투비에서 신인 가수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쇼의 진행을 맡은 사람은 오늘날 20세기 브라질 최고의 음악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리바호소였습니다. 23살의 출전자 에우자 소아리스가 무대에 올랐을 때 아리바호소는 익살맞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가씨는 어느 행성에서 왔나요? 이 어머니의 큰 옷을 오핀으로 대충 고정해 입고 무대에 선 에우자는 사회자의 질문을 당당하게 되받아쳤죠. 당신과 같은 행성이죠. 아리바우소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사는 행성은 어딘데요? 에우자가 답한 순간은 자체로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굶주림의 행성이요. 플라네타 포미, 굶주림의 행성. 이 말은 대회 출전 66년 후인 2019년 에우자 소아리스가 발표한 34번째 앨범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카랑카랑하고 싱그러웠던 목소리는 반세기를 거치며 브루터 삼패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불운 가득한 삶 속에서 줄곧 쓰러져 피를 흘려도 끝내 살아남아 고스란히 늙은 이 여자의 쉰 목소리는 음악의 삶을 연장해주고 있었습니다.

에우자 소아리스에게 플래네타 포미, 굶주림의 행성은 이 자연인의 삶을 예술가의 세계관으로 꽃피운 은유입니다. 희우의 달동네에서 태어나 12살에 강제로 결혼한 후 1년 만에 아이를 낳았고 남편이 죽었을 땐 혼자 자식들의 삶을 책임지게 된 20대의 그녀가 라디오 가수 경연대회에 출전한 건 무엇보다 아픈 아이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로도 불운은 끊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버텼습니다. 30살에 첫 앨범을 발표했을 때부터 91살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에우자 소아리스, 그는 일상에서도 음악에서도 뚝심으로 밀고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씩씩하고 기운 찬 목소리는 소울과 재즈, 카리브해 리듬을 거치며 삼바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노년에도 에우자 소아리스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펑크, 락, 일렉트로니카, 힙합, 아방가르드를 받아들이며 브라질 음악 전통을 현대화하는데 앞장섰죠.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브라질 사회의 인종, 젠더, 계급 문제를 직시하며 강렬하고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아냈다는 점입니다. 에우자 소아리스는 굶주림의 행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브라질 아티스트 주제 미구엘 위트닉이 그녀의 노래에 대해 한 음절 한 음절이 하나의 탄생처럼 다가온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출산을 경험했어요. 출산은 고통과 다정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바로 그 경험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나는 노래를 부릅니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브라질 삼바를 소울, 재즈, 나아가 현대 팝의 외연으로 확장하며 저항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된 거장 브라질의 에우자 수아리스를 만나봤고요. 그의 시작과 그의 거의 마지막 시기의 음악까지 두 곡. 한 곡씩 혹시라도 네가 왔더라면 이라는 뜻의 제목 Si acaso você chegasse chegasse 예. 1960년 이 곡은 어렸을 때 집에서 노래 연습용으로 아니면 그냥 단순히 좋아서 어머니와 함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곡조를 따라 불렀던 그런 친근한 곡이었다는데요. 바로 이 곡을 부른 오디션을 통해서 출사표를 던진 그런 중요한 곡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들으시다 보면은 곡이 이렇게 뒤로 갈수록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목소리 이 창법이 흡사 루이 암스트롱 그런 스케치 창법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의식적으로 루이 암스트롱의 음악을 알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니까 더 놀랍네요. 삼발란수라는 그런 스타일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루이 암스트롱과는 이후에 에우자 수아리스가 좀 유명해지면서 국제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만났답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알고 있었겠죠.

있죠. 저기 브라질에 가면 에우사 수아리스라는 사람이 내 흉내를 참잘 낸다던데. 그래서 공동 공연을 제안했지만 여건상 수락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전설이 한국에 또 꽤나 상징적인 아티스트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윤복희 씨의 전설도 무시 못하죠. 10대 때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루이 암스트롱이 한국에 내한했을 때 무등을 태웠다 뭐 이런 전설 있잖아요. 스케치 창법을 루이 암스트롱 뺨치게 구사했다고 하던 윤복희 가수님의 전설도 있죠. 다 알고 있었군요. 루이 암스트롱은 세상에서 예. 세상 끝의 여인이라는 파격적인 사운드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한때 이런 실험적인 사운드 삼바를 기반으로 했지만 해체를 너무 해가지고 형상이 이렇게 혹자에게는 기괴하게 들릴 수도 있는 실험적인 이런 스타일을 비평가들은 한때 더티 삼바라고 불렀답니다. 이게 호평이면서도 혹평. 이렇게 양쪽을 다 의미한다고 하는데 지금 세음행에서 이 더티 삼바라고 표현한다면 놀라움과 극찬 쪽에 가깝겠죠. 파괴적인 말년의 아방가르드 팝 걸작이라고 영어권의 한 매체는 그렇게 이 시도를 평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세음행이 전하는 노래에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전노. 예. 이 주제는 그렇습니다.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 마약 중독. 이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뤘다. 간단히 설명은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굶주림의 행성에 당도한 이 놀라운 아티스트는 91세의 나이에 다 이루었도다. 어쩜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면서 자연사 했다고 하네요.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 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0: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 라이닝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3: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한국에서는 타코야끼가 너무 맛있는데요. 타코야끼가 맛있다.
1: 타코야키가 오이시. 타코야키가 오이시.
0: 높다, 비싸다는요?
1: 타카이. 타카이.
0: 다카이. 여러분, 뭘로 끝났어요? 마찬가지로 다카이, 이로 끝났어요. 이런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합니다. 산이 높다.
1: 야마가 타카이. 야마가 타카이.
0: 야채가 비싸다.
1: 야사이가 타카이. 야사이가 타카이.
0: 이 형용사인 다카이는요, 높다, 비싸다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높다인지 비싸다인지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아주, 매우.
1: とても, とても.
0: 도테모, 아주, 매우인데요. 그럼 앞서 나온 이 형용사, 맛있다, 그리고 높다 넣어서 표현해 볼까요? 아주 맛있다.
1: とても美味しい. とても美味しい.
0: 아주 높다.
1: とても高い. とても高い.
0: 아주 비싸다는요?
1: とても高い.
0: とても 高い. 여러분, 高い는 높다, 비싸다. 두 가지 의미 있어요. 딸기.
1: 이치고, 이치고,
0: 딸기가 맛있다는요?
1: 이치고가 美味しい. 이치고가 美味しい.
0: 딸기가 비싸다는요?
1: 이치고가 高い. 이치고가 高い.
0: 어때요?
1: どうですか? どうですか?
0: 어때라고 하면 너, 어때요라고 하면 너 ですか라고 하면 됩니다. 달다.
1: 甘い. 甘い.
0: 아마이. 마찬가지로 이로 끝났네요. 이 형용사입니다. 이 아마이는요, 맛이 달다란 의미도 있지만 맛이 싱겁다란 의미도 있고요. 엄하지 않다, 누구누구한테 무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씩 예를 들고 연습해 볼까요? 케이크 달다.
1: 케이키가 아마이. 케이키가 아마이.
0: 된장국이 싱겁다.
1: 미소시르가 아마이. 미소시르가 아마이.
0: 아이에게 엄하지 않다, 아이에게 무르다.
1: 고도모니 아마이. 고도모니 아마이.
0: 아마이,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가 있죠? 이것도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재미있다.
1: 오모시로이. 오모시로이.
0: 오모시로이. 마찬가지로 이로 끝났습니다. 오늘 배울 이 형용사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재미있다.
1: 아니메가 오모시로이. 아니메가 오모시로이.
0: 마지막 단어입니다. 많다.
1: 오이. 오이.
0: 오이. 마찬가지로 이로 끝났네요. 이 형용사입니다. 손님이 많다.
1: 오캬크산가 오이. 오캬크산가 오이.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를 새롭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형용사는요, 앞서 단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이시 이로 끝났습니다. 가와이 이로 끝났어요. 이렇게 기본형이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우리가 이 형용사라고 합니다. 정중형은요, 기본형 뒤에 데스를 붙이면 돼요. 정말 쉽죠?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맛있다.
1: 오이시.
0: 푸딩이 맛있다.
1: 프린가 오이시. 프린가 오이시.
0: 푸딩이 맛있습니다.
1: 프린가 오이시 데스. 프린가 오이시 데스.
0: 푸딩과 오이시. 푸딩이 맛있다. 푸딩은 뭐예요? 프링이에요. 이 가에 해당하는 조사는 뭐였죠? 가였습니다. 맛있다는요? 오이시. 순서대로 연결해요. 푸딩과 오이시. 푸딩이 맛있다. 그런데 정중형은요? 기본형 뒤에 데스를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맛있다가 오이시. 그럼 맛있습니다는요? 기본형이 오이시. 이로 끝나는 거가 기본형이라고 했는데 이 뒤에 데스만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오이시. 맛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비싸다.
1: 高い.
0: 물가가 비싸다.
1: 物価が 高い. 物価が 高い.
0: 물가가 비쌉니다.
1: 物価が 高いです. 物価が 高いです.
0: 물가가 다카이. 물가라고 하면 물가죠?

0: 가는요, 이 가에요. 다까이, 높다 혹은 비싸다인데요. 여기서는 비싸다가 더 자연스러운 해석 같아요. 물론 물가가 높다라고도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비싸다가 더 적절하겠죠? 부가가 다까이, 물가가 비싸다. 물가가 비쌉니다. 정중형으로 만들고 싶어요. 다까이, 기본형입니다. 이로 끝났어요. 이형 용사의 정중형은 기본형 뒤에 뭘 붙인다고요? 데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다까이 데스라고 하면 비쌉니다. 가 되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편의점 푸딩은 아주 맛있어.
1: コンビニのプリンはとても美味しい. コンビニのプリンはとても美味しい.
0: 콤비니노 프링와 콤비니 편의점입니다. 프링, 푸딩이죠? 푸딩인데 어떤 푸딩이에요? 콤비니노 프링, 즉 편의점에서 파는 푸딩이라는 뜻일 거예요. 와는 은는이죠? 도테모, 아주, 오이시, 맛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편의점 푸딩은 아주 맛있어요.
1: 콤비니노 프린와 도테모 오이시이데스.
0: 오이시이는 맛있다. 오이시이데스는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요, 기본형 뒤에 데스를 붙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 더 볼게요. 요즘 물가가 비싸요.
1: 사이킨 물가가 高いです. 사이킨 물가가 高いです.
0: 사이킨, 최근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어요. 최근 혹은 요즘이란 뜻이죠. 물가가 高いです. 물가가 비싸요 라는 표현이죠. 물가가 비싸, 물가가 高い.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본형 뒤에 데스 연결해서 高いです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참고로 형용사는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본어의 형용사에는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형용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딸기 어때요?
1: 이치고 どうですか?
0: 이치고 딸기입니다. 너ですか? 어때요? 딸기의 맛을 묻고 있나 봐요. 달다.
1: 아마이.
0: 아마이. 달달한 뜻의 이형용사. 아마이. 이로 끝났습니다. 기본형이에요. 달아요.
1: 아마이 데스.
0: 아마이 데스. 아마이 기본형 뒤에 데스가 연결됐어요. 이형용사의 정중형이네요. 굉장히 달아요.
1: すごく 아마이 데스.
0: 스고크 아마이 데스. 스고크라고 하면 회화체에서 정말 많이 사용돼요. 굉장히, 아주란 뜻이에요. 스고크 아마이 데스. 굉장히 달아요. 딸기는 달기만 한 건 아니죠? 이번에는 시다.
1: 스파이.
0: 스파이. 시다란 뜻의 이 형용사예요. 스파이. 뭐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어요. 이 형용사입니다. 셔요.
1: 스파이 데스.
0: 스파이 데스.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요? 기본형 뒤에 데스 연결합니다. 스파이 뒤에 데스 연결해서 스파이 데스라고 하면 셔요. 좀 셔요.
1: 조또 스파이 데스.
0: 조또 스파이 데스. 조또라고 하면 좀 조금이란 표현이에요. 스파이 데스. 셔요죠? 그래서 조또 스파이 데스. 좀 셔요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딸기 어때요?
1: 이치고 どうですか?
0: 굉장히 달아요.
1: すごく甘いです.
0: 딸기 어때요?
1: いちごどうですか?
0: 좀 셔요.
1: ちょっと酸っぱいです.
0: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学校の授業はどうですか？
1: 学校の授業はどうですか？学校の授業。학교 수업이죠? 授業 수업인데요. 어떤 수업이에요? 학교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学校 授業. 이 사이에 노가 들어갔네요. 学校の 授業は 학교 수업은 どうですか?어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学校の授業はどうですか？
1: 이어서 보면요.
0: 難しいですが、面白いです。
1: 難しいですが、面白いです。難しい、어렵다. 여러분, 뭘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네요. 이형용사. 그런데 뒤에 데스가 연결됐어요. 정중형이네요. 무즈까시 어렵다. 무즈까시 です.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이 끝난 형태예요. 다로 끝났잖아요. 이 뒤에 접속조사 가 연결되면요. 뭐뭐이지만 혹은 뭐뭐인데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무즈까시 です가 어렵지만 오모시로이 です. 오모시로이 재미있다. 이로 끝났어요. 이형용사네요. 정중한 표현은요. 뒤에 데스 연결하면 돼요. 오모시로이 재미있다. 오모시로이 데스. 재미있습니다. 즉, 무즈카시 데스가 오모시로이 데스.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라는 뜻이 되었네요. 이어서 보면요.
0: 鈴木さんは？
1: 스즈키상와 스즈키 씨는요?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難しいですが、面白いです。鈴木さんは？
1: 이어서 보면요.
0: 課題がとても多いです。
1: 課題가 とても 多いです. 課題가 과제가 とても 아주 多いです. 만주유가 정중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통체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학교 수업은 어때?
0: 学校の授業はどう？
1: 어렵지만 재미있어.
0: 難しいけど面白い。
1: 스즈키 씨는?
0: 鈴木さんは？
1: 과제가 아주 많아.
0: 課題がとても多い。
1: 그래?
0: そう？
1: 매일 잠이 부족해.
0: 毎日寝不足。
1: 지금도 졸려.
0: 今も眠い。
1: 지금 대화문에 나온 이형용사만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어렵다.
0: 難しい。
1: 어렵습니다.
0: 難しいです。
1: 재미있다.
0: 面白い。
1: 재미있습니다.
0: 面白いです。
1: 많다.
0: 多い。
1: 많습니다.
0: 多いです。
1: 졸리다.
0: 眠い。
1: 졸립니다.
0: 眠いです。
1: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学校の授業はどうですか？
3: 難しいですが面白いです。鈴木さんは？
2: 課題がとても多いです。
3: そうですか。
2: 毎日寝不足です。今も眠いです。
1: カタカナ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0: 빵, 빵,
1: 빵, 빵입니다.
0: 산도이치, 산도이치,
1: 샌드위치, 샌드위치고요.
0: 호트도그, 호트도그.
1: 호트도그, 핫도그란 뜻이에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0: 샌드는 산도라고 발음하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참고로 호토도그, 핫도그라고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보통 빵 사이에 소시지를 낀 형태의 것을 가리키고요. 한국식의 소시지와 반죽을 튀겨서 만든 핫도그는 아메리칸 도그라고 부릅니다.
1: 여러분, 호토도그, 아메리칸 도그, 일본 가면 구별해서 사용해야겠네요. 한번더 읽어볼게요.
0: 빵, 빵. サンドイッチ、サンドイッチ、ホットドッグ、ホットドッグ。
1: 랜덤 박스 지시 공부는?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할때 공부는 책을 펴고 학문을 익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본인 친구에게 한자어 그대로 직역해서 공부하자라고 하면 친구는 갑자기 머리를 싸내며 아이디어를 짜내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0: 네, 맞습니다. 직역하면 그흐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나 수단을 찾아 궁리함 혹은 아이디어를 내어 머리를 짜냄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0: 그럼 일본어로 우리말의 공부에 해당하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1: 벤쿄라고 합니다. 이 벤쿄라는 단어는 한자를 그대로 풀면 억지로 힘씀이라는 뜻인데요. 옛날 사람들에게 공부랑 본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고 견디며 힘쓰는 과정이었다는 재미있는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선생님, 공부는요?
1: 벤쿄
0: 국리는요?
1: 그흐
0: 일본어 공부는 재밌어요.
1: 니혼고노 벤쿄와 오모시로이 데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5월도 頑張りましょう.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2: 야사시 니혼고 쇼다데스.
1: 오늘의 타이틀은요?
2: 젠센 기비시크 나이데스요.
1: 전혀 엄격하지 않아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형용사의 기본형과 정중형을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머머지 않다라는 이형용사의 부정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머머지 않다.
2: 그 나이. 그 나이.
1: 그 나이. 머머지 않다라는 의미의 문형인데요. 이형용사는 여러분 뭘로 끝났었죠? 그렇습니다. 어미가 이로 끝났는데요. 머머지 않다라는 부정형을 만들 때는 어미 이를 크로 바뀌어요. 큰 아이의 바로 크네요. 이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 연결해서요. 나니나니 큰 아이라고 하면 머머지 않다라는 이형용사의 부정형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 단어 볼게요. 맛있으다.
2: 니가이. 니가이.
1: 니가이. 맛있으다. 이로 끝났네요. 이형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정중형 복습해 볼까요? 맛있습니다.
2: 니가이 데스.
1: 니가이 데스. 이는 기본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뒤에 데스를 연결하면 정중형을 만들 수 있어요. 니가이 쓰다. 니가이 데스. 씁니다. 라는 표현이죠. 약이 쓰다.
2: 薬が 니가이.
1: 약이 씁니다.
2: 薬が 니가이 데스.
1: 다음 단어 볼게요. 어렵다.
2: 難しい. 難しい.
1: 難しい. 이로 끝났어요.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 정중형은 어떻게 만들죠?
2: 難しいです.
1: 難しいです. 이 뒤에 데스만 붙이면 이형용사는 정중형이 돼요. 한자가 어렵다.
2: 漢字が 難しい.
1: 한자가 어렵습니다.
2: 漢字が 難しいです.
1: 다음 단어 볼까요? 부정표현과 함께 사용될 때요. 별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2: 아마리. 아마리.
1: 아마리. 이 단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부정표현과 함께 사용돼요. 그러니까 별로 뭐뭐하지 않다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되겠네요. 전혀

0: 젠젠 전혀라고 하는 뜻의 부사인데요. 마찬가지로 전혀는요, 뭐뭐지 않다. 부정 표현하고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다음 단어 볼게요. 모두, 여러분.
1: 미나상
0: 미나상, 미나라고 하면 모두 전부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화체에서는 미나, 미 뒤에 응을 넣어서 민나라고 하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원래는 미나가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뒤에 상을 연결해서 미나상이라고 하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미나상보다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1: 미나사마
0: 미나사마, 상의 정중한 표현은 사마. 그래서 미나상, 미나사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 단어 볼까요? 엄하다, 엄격하다.
1: 기비시
0: 기비시, 이로 끝났어요. 이형 용사입니다. 이형 용사의 정중형은요? 이 뒤에 데스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엄합니다, 엄격합니다는요?
1: 기비시 데스
0: 기비시 데스. 선생님이 엄격하다, 엄하다.
1: 센세가 기비시
0: 선생님이 엄격해요. 선생님이 엄해요.
1: 센세가 기비시 데스
0: 마지막 단어 볼까요? 무섭다.
1: 고아이
0: 고아이. 또 이로 끝났어요. 이형 용사인가 봐요. 이형 용사의 정중형은요? 이 뒤에 데스 붙입니다. 무섭습니다.
1: 고아이 데스
0: 지진이 무섭다.
1: 지신가 고아이
0: 지진이 무섭습니다.
1: 지신가 고아이 데스.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부정형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형용사의 부정형은 이 형용사의 기본형의 어미, 이를요, 크로 바꿔요. 그리고 부정형이니까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이때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 나이는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사물 혹은 식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뭐이다라고 하는 형태랑 연결이 되면 아니다라는 의미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형 용사의 부정형은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이를 연결하면 돼요. 즉 앞서 단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크 나이의 형태가 되는 거죠. 정중한 부정형은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없다 나이 뭘로 끝났어요? 어머나, 이로 끝났어요. 이형 용사인가 봐요. 우리 앞에서 배웠네요. 이형 용사의 정중형은요. 이 뒤에 데스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뭐뭐지 않습니다는요. 크 나이에 데스 연결한 크 나이 데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나이는 없다예요. 단독으로 사용될 때요. 그럼 나이 데스는요. 없습니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사물이나 식물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요. 아리마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뭐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크 나이데스 혹은 크 아리마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단어 싹트유기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연습해 볼까요? 마시 쓰다 쓰지 않다
1: 니가 그 나이
0: 쓰지 않습니다.
1: 니가 그 나이 데스 니가 그 나이 데스 니가 그 아리마셍 니가 그 아리마셍
0: 쓰다는 니가 이입니다. 이로 끝났어요. 이형 용사예요. 부정형을 만들고 싶어요. 어미 이를 먼저 크로 바꿉니다. 니가 끄까지 됐고요.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 연결해서 니가 그 나이라고 하면 쓰지 않다.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뒤에 데스 연결하면 되네요. 니가 그 나이 데스 혹은 나이 데스랑 동일한 의미 없습니다인 아리마생 연결해서 니가 그 아리마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하나 더 살펴볼까요? 달다 달지 않다
1: 아마 그 나이
0: 달지 않습니다.
1: 아마 그 나이 데스 아마 그 나이 데스 아마 그 아리마셍 아마 그 아리마셍
0: 아마이, 달달한 의미의 이 형용사입니다. 부정형을 만들고 싶어요. 어미 이를 먼저 뭘로 바꿔요? 크로 바꿉니다. 아마쿠. 부정을 나타내는

0: 나이 연결해서 아마끄나이, 달지, 안타가 되었어요.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마끄나이. 어머, 이로 끝났어요. 뒤에 데스 연결하면 되겠네요. 아마끄나이 데스 혹은 아마끄 아리마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이 데스하고 아리마생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의미는 없습니다로 동일하지만 아리마생이 조금 더 정중한 느낌을 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이 커피는 쓰지 않아.
1: このコーヒーは苦くない。このコーヒーは苦くない。
0: このコーヒーは、이 커피는 苦くない、쓰지 않아.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어렵다.
1: 難しい。
0: 難しい. 이로 끝났어요. 이형 용사입니다. 우리 부정형 만들어 볼까요? 어렵지 않다.
1: 難しくない。
0: 難しくない. 이형 용사의 부정형은 어미 이를 크로 바꿔요. 難しく까지 만든 다음에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 연결하죠. 難しくない. 이제 질문하고 대답해 볼까요? 히라가나는 어렵나요?
1: 히라가나와 무즈카시이 데스까?
0: 히라가나와 무즈카시이데스까? 히라가나는 어렵나요? 어렵다. 무즈카시이. 어렵습니다. 무즈카시이데스. 의문형은요. 뒤에 까 연결해서 무즈카시이데스까? 어렵나요? 대답해 볼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1: 이에, 무즈카시쿠 나이 데스. 이에, 무즈카시쿠 아리마센.
0: 이에 아니요. 무즈카시쿠나이데스. 부정 형태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 정중하게 만들 때는 나이 뒤에 데스를 연결해서 나이데스 혹은 아리마생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즈카시쿠나이데스, 무즈카시쿠 아리마생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1: 이에, 아마리 무즈카시쿠 나이 데스.
0: 별로에 해당하는 아마리 넣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1: 이에, 젠젠 무즈카시쿠 나이 데스.
0: 전혀란 의미에 젠젠 넣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文学部も課題が多いですか？
1: いいえ、そんなに多くありません。
0: そうですか。羨ましいです。
1: 教授も全然厳しくないですよ。
0: へえ、コンピューター工学の教授は皆さん怖いです。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스즈키와 김지유가 문예 동아리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3: 문학부모 가다이가 오이데스까?
2: 문학부모, 문학부도 이때 뭐는요? 뭐뭐 도라는 의미의 조사죠. 가다이가 오이데스까? 과제가 많나요? 오이 많다입니다. 이 형용사네요. 정중한 표현은요? 이 뒤에 데스 연결해요. 오이데스 많습니다. 의문을 나타낼 때는 의문을 나타낸 종조사 까를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오이 데스까? 맞나요? 많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문학부모 가다이가 오이데스까?
2: 이어서 보면요.
3: 이에, そんなに多くありません.
2: 이에? 아니요. そんなに 그렇게 란 표현이에요. 多くありません. 많지 않아요. 라는 표현인데요. 오이 많다. 이형용사죠. 이형용사의 부정형 어떻게 만든다고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요. 그래서 오크 되었네요.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 나와야죠. 정중한 형태는 나이 데스 혹은 아리마생 연결하면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는 오크 아리마생 많지 않아요 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いいえ、そんなに多くありません。
2: 이어서 보면요.
3: そうですか、羨ましいです。
2: そうですか。그래요? 우라야마시이 데스. 부러워요. 우라야마시, 부럽다. 이로 끝났네요. 이형용사. 이형용사의 정중형은요? 그냥 데스만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라야마시, 부럽다. 우라야마시이 데스.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そうですか、羨ましいです。
2: 이어서 보면요.

0: 教授も全然厳しくないですよ。
1: 教授も교수님도 全然전혀 厳しくないですよ。엄격하지 않아요. 厳しい、엄격하다. 이로 끝났어요. 이형용사네요. 부정형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요. 기비시크 이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데스 연결됐어요. 기비시크 나이데스 엄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알려줄게. 좀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요라고 하는 종조사까지 사용하고 있네요. 기비시크 나이데스요. 엄격하지 않아요. 이때 나이데스는 아리마생으로 바꿨을 수 있겠네요. 이 문장 아리마생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教授も全然厳しくありませんよ。
1: 그럼 교재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教授も全然厳しくないですよ。
1: 이어서 보면요.
0: へえ、コンピューター工学の教授は皆さん怖いです。
1: 에, 와, 감탄하고 있고요. 컴퓨터 공학 노 교수와 컴퓨터 공학 교수님들은 미나상 모두 다들 코아이 데스 무서워요. 코아이 무섭다. 이로 끝났네요. 이형용사의 정중형은요. 이 뒤에 데스만 연결해요. 코아이 데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へえ、コンピューター工学の教授は皆さん怖いです。
1: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文学部も課題が多いですか？
3: いいえ、そんなに多くありません。
2: そうですか。羨ましいです。
3: 教授も全然厳しくないですよ。
2: へえ、コンピュータ工学の教授は皆さん怖いです。
1: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0: 햄버거, 햄버거,
1: 햄버거, 햄버거고요.
0: 햄버그, 햄버그,
1: 햄버거, 햄버거 스테이크입니다.
0: 스테이키, 스테이키.
1: 스테이키, 스테이크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0: 하이. 햄이라는 발음은 일본어로는 한으로 발음하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다 자음이 들어가는데 자음 기호는 앞에 모음을 길게 끌어서 읽어야 합니다.
1: 랜덤 박스 지식, 하늘을 헤엄치는 잉어, 일본의

0: 혹은
1: 可愛くありません.
0: 可愛くないです. 可愛くありません. 可愛くない 귀엽지 않다인데요. 이형 용사는 뒤에 des 연결해서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可愛くないです. 귀엽지 않아요. 나이 des랑 똑같은 표현 없습니다는요. 아리마생. 그래서 可愛くありません. 귀엽지 않습니다. 이형 용사의 정중한 부정형은 くないです. くありません.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단어 볼게요. 인형.
1: 누이그루미, 누이그루미,
0: 누이그루미, 인형이란 뜻입니다. 빨갛다.
1: 아카이, 아카이,
0: 아까이. 이로 끝났네요. 이형 용사입니다. 빨갛습니다.
1: 아카이 데스,
0: 빨갛지 않다.
1: 아카쿠나이,
0: 빨갛지 않습니다.
1: 아카쿠나이 데스,
0: 혹은
1: 아카쿠 아리마센,
0: 다음 단어 볼게요. 모자.
1: 보시, 보시,
0: 모자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멋이, 멋지다.
1: かっこいい, 가っこいい.
0: 가꼬이, 이로 끝났네요.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입니다. 멋집니다.
1: かっこいいです.
0: 가꼬이 です라고 하면 되죠. 멋지지 않다.
1: かっこよくない.
0: 가꼬요くない. 여러분, 왜 가꼬이의 부정 형태가 가꼬요くない가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일본어에서 좋다, 괜찮다란 의미의 이형용사, 이, 요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좋다라는 의미의 이, 요이를요, 우리가 부정형으로 만들 때는 반드시 요이의 형태에서 활용을 해요. 그래서 멋지다는 갖고 이이지만은 이때 이가요, 부정형이 될때 요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かっこよくない, 멋지지 않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정중하게 표현해 볼까요? 멋지지 않아요.
1: かっこよくないです.
0: 혹은
1: かっこよくありません.
0: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일식,
1: 和食, 和食,
0: 양식은요?
1: 洋食, 洋食,
0: 중식도 궁금해요.
1: 中華料理, 中華料理.
0: 중식이라고 하는 한자어 사용하지 않고 중화요리라고 합니다. 중화요리. 그럼 한식은요?
1: 한국料理, 한국料理.
0: 한국요리, 한국요리라고 한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가게.
1: 미세, 미세,
0: 근처.
1: 近く, 近く.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명사 수식형을 살펴보려고 해요. 명사 수식형은 조금 어려운 말로 연체형이라고 한답니다.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기본형 이의 형태로 수식합니다. 즉, 이 형용사는 기본형과 명사 수식형이 이의 형태로 동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용사는 기본형 형태로 뭐가 됐죠? 수로가 되었어요. 즉, 이형 용사는 수로가 될 때랑 명사를 수식할 때랑 형태가 동일하네요. 정말 쉽죠? 우리 단어 싹트이기로 연습해 볼게요. 귀엽다.
1: 可愛い,
0: 귀여운 인형.
1: 可愛いぬいぐるみ、可愛いぬいぐるみ。
0: 귀엽다는 가와이입니다. 우리말로 귀엽다, 다로 끝났어요. 수로가 될때 형태잖아요. 그런데 명사를 수식할 때요. 가와이 누리그루미, 우리말로 보면 귀여운 인형이에요. 우리말에서는 귀엽다, 수로가 될때 형태, 귀여운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일본어의 이 형용사는요, 귀엽다도 가와이, 귀여운 인형 할때 명사를 수식할 때도 가와이 누이그루미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럼 인형이 귀엽다는요?
1: 누이그루미가 가와이.
0: 누이그루미가 가와이. 어때요, 여러분? 이형용사 공부할 맛 나죠? 하나 더 살펴볼게요. 높다.
1: 타카이,
0: 높은 빌딩.
1: 타카이 비루, 타카이 비루.
0: 높다는요, 다카이. 이로 끝난 이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높은 빌딩과 같이 명사를 수식할 때도 다카이 미르라고 해요. 다카이는 수로가 될 때는 높다.

0: 동사를 수식할 때는 높은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빌딩이 높다는요?
1: 비르가 다카이.
0: 비르가 다카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귀여운 인형이 많이 있어요.
1: 가와이이 누이그루미가 닥상 아리마스. 가와이이 누이그루미가 닥상 아리마스.
0: 가와이 누이그루미가 귀여운 인형이 닥상 아리마스 많이 있어요. 가와이 사전 찾으면 귀엽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이 형용사는 이렇게 이로 끝나는 기본형의 형태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가와이 누이그루미 귀여운 인형. 인형이 귀엽다. 누이그루미가 가와이. 지금 문장 다시 볼게요. 가와이 누이그루미가 귀여운 인형이 닥상 아리마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리마스는 있습니다. 뭐가요? 사물이나 식물이 있습니다라고 할때 아리마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저기 높은 빌딩은 아자부다이 힐스예요.
1: 아そこの高いビルはアザブダイヒルズです。あそこの高いビルはアザブダイヒルズです。
0: 아소코노 저기의라는 표현이죠. 다카이 비르와 높은 빌딩은 직역하면 저기에 있는 높은 빌딩은 이라는 표현이죠. 다카이 원래 뜻은 높다 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명사를 수식할 때도 이렇게 기본형 다카이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다카이 비르 높은 빌딩 빌딩이 높다 비르가 다카이 동일합니다. 아자부다이 히르즈 데스 아자부다이 힐스예요라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아자부다이 힐즈는요,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요. 왜 일본어에서 형용사를 이형용사, 나형용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실은 이 형용사의 이름은 명사를 수식할 때 형태가 이이기 때문에 혹은 나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형용사, 나형용사라고 붙였어요. 우리가 나형용사는 다음에 배울 텐데요. 이형용사는 수로가 될 때도 이, 명사를 수식할 때도 이잖아요. 그런데 나형용사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형용사를 수식할 때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이형용사라고 한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빨갛다.
1: 아카이.
0: 아까이 빨갛다. 기본형입니다. 명사 수식해 볼까요? 빨간 모자.
1: 아카이 보시.
0: 아까이 보시. 여러분 이 형용사는요. 수로가 될 때와 명사를 수식할 때 모두 기본형 이의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이 보시 빨간 모자. 선생님, 모자가 빨갛다는요?
1: 보시가 아카이.
0: 보시가 아까이입니다. 이 빨간 모자 귀엽네요.
1: この赤い帽子、かわいいですね。
0: この赤い帽子、이 빨간 모자 可愛いですね。귀엽네요. 可愛い 귀엽다. 可愛いです。 귀엽습니다. 뒤에 종조사 네 연결해서 가와이 데스네 귀엽네요 란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까마타
1: 黒い
0: 크로이 까마타 이 형용사죠. 명사 수식해 볼게요. 까만 재킷
1: 黒いジャケット。
0: 크로이 자켓도 까만 재킷 재킷이 까마타는요?
1: 자켓도가 黒い.
0: 자켓도가 크로이라고 하면 되죠. 수로가 될 때와 명사를 수식할 때 모두 이로 동일합니다. 그 까만 재킷 멋지네요.
1: その黒いジャケットかっこいいですね。
0: その黒いジャケット、그 까만 재킷 かっこいい ですね. かっこいい 멋지다. かっこいい です. 멋집니다. 뒤에 네 연결해서 かっこいい ですね. 멋지네요.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何かいいアルバイトはありますか？
1: どんなアルバイトがいいですか？
0: おいしい和食の店で時給が高いアルバイトがいいです。
1: ああ、一つありますよ。
0: そうですか？どこですか？
1: 大学の近くの定食屋です。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우가 유학센터에서 아르바이트 상담을 하고 있어요.
3: 何かいいアルバイトはありますか？
2: 나니까, 뭔가, 이 아르바이트와 이라고 하면 좋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형용사는 기본형의 형태로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이 아르바이트, 좋은 아르바이트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니까 이 아르바이트와 뭔가 좋은 아르바이트는 아리마스까? 있어요? 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何かいいアルバイトはありま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どんなアルバイトがいいですか？
2: どんなアルバイトが어떤 아르바이트가 이 ですか? 좋아요? 라는 표현이죠. 이 좋다. 이로 끝났어요. 이 형용사의 정중 형태는요. 이 뒤에 des 연결합니다. 이 des 좋습니다. 의문형은요. 까 붙이면 되죠. 이 ですか? 좋아요? 라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どんなアルバイトがいい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美味しい和食の店で時給が高いアルバイトがいいです。
2: 오이시 와쇼크 노 미세데 여기까지 볼게요. 오이시 맛있다. 수로가 될때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형용사는 수로가 될 때와 명사를 수식할 때 모두 이의 형태로 동일해요. 오이시 와쇼크 노 미세 여기까지 보면 맛있는 일식집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뒤에 대는요. 뭐뭐 이다라고 하면 다인데 다의 연결형이 대였었죠. 그래서 오이시 와쇼크 노 미세데 맛있는 일식집이고 지큐가 타카이 아르바이토가 이 데스. 지큐가 타카이 아르바이토 여기까지만 볼게요. 지큐가 타카이 시급이 높다. 여러분, 타카이 높다로 끝났는데요. 어머 뒤에 아르바이토 명사가 있어요. 이 형용사는 기본형의 형태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그래서 지큐가 타카이 아르바이토라고 하면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란 소리예요. 그래서 지큐가 타카이 아르바이토가 이 데스.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가 좋아요라는 표현이죠. 이 좋다. 정중형은요. 이 데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美味しい和食の店で時給が高いアルバイトがいい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ああ、一つありますよ。
2: 아, 히토츠, 아리마스요. 아, 하나 있어요. 히토츠, 한개 하나죠. 아리마스, 사물식물이 있습니다. 뒤에 요는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선생님, 히토츠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한 개부터 10개까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3: はい。一つ、二つ。3つ、4つ、5つ、6つ、7つ、8つ、9つ、と。
2: 여러분, 토 뒤에는 쯔 없습니다. 토쯔 아니 아니 토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아, 1つありますよ。
2: 이어서 보면요.
3: そうですか。どこですか？
2: そうですか。 그래요? どこですか? 어디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そうですか。どこ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大学の近くの定食屋です。
2: 大学の近くの定食屋です。大学の近く까지 보면 대학교 근처라는 뜻이에요. 뒤에 대쇼크야 정식집이죠? 뒤에 정식집을 수식하고 싶어요. 노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다이가크노 치카크노 대쇼크야 데스. 대학교 근처 정식집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大学の近くの定食屋です。
2: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何かいいアルバイトはありますか?
1: どんなアルバイトがいいですか？
0: 美味しい和食の店で時給が高いアルバイトがいいです。
1: ああ、一つありますよ。
0: そうですか?どこですか?
1: 大学の近くの定食屋です。
2: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3: 피자, 피자.
2: 피자. 피자고요.
3: 파스타, 파스타,
2: 파스타, 파스타입니다.

0: 스파게티, 스파게티.
1: 스파게티, 스파게티인데요. 혹시 발음 디비쓸까요?
0: 하이, 피자라고 할 때, 그때, 자 발음은 Z 발음이니 주의해 주시고요. 스파게티는 사이에 초음이 있으니 박자에도 신경 써 주세요.
1: 랜덤박스 지식, 일본인의 마음을 다독이는 국민 음식, 고로케의 날. 5월 6일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에게나 친숙한 일본의 국민 음식, 고로케의 날입니다. 이 기념일은 숫자 고와 로크를 조합한 발음이 고로케와 비슷하다는 언어 유희에서 유래했는데요. 한 식품회사가 가족 단위의 야외 활동이 많은 봄 나들이철에 다 함께 고로케를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이 고로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0: 하이, 원래 서양에서 유래한 고로케, 크로켓은 메이지 시대 이후 돈카스, 카레라이스와 함께 일본의 3대 양식으로 불리면서 일본만의 독자적인 신문화로 깊게 자리 잡았고요. 일본인들에게는 소울푸드와도 같습니다. 동네 곳곳에 자리한 정육점에서 다진 고기와 으깬 감자를 뭉쳐서 바삭하게 튀겨 파는 코로케는 학생들의 든든한 학욕길 간식이자 가정의 저녁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친근한 소박한 반찬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1: 저도 실은 유학 시절에 이 고로케 정말 많이 사 먹었고요. 너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5월의 첫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2: 这是5月的第一课.
1: 분명히 5월 지금 이 첫 시간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2: 没错.
1: 이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말 아주 짧은 OT를 진행하자면 매월 진행될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한 난이도로 반복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어렵다 싶으신 어법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 다음 달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휘랑 제가 꾸준히 우리 왕 선생님과 함께 늘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다시 듣기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Q&A 그리고 게시판 있으니까 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월말에 사연 소개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일과 제목 보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
2: 明天星期几?
1: 왜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를 이렇게 말하는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어부터 천천히 한번 뽀개 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看.

0: 電車。3월, 4월 꾸준히 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5월 첫 시간 이 수업이 조금 쉬울 수 있어요.
1: 시다.
0: 얼마나 좋아요.
1: 음흠.
0: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 너무 쉽네 안 들을래. 그게 아니라 이 본문 말고도 그 어퍼 포인트에 있는 예문들이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도 모조리 다 내가 먹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을 중국어로
1: 明天.
0: 이성 출발점이 낮게 가야 돼요. 明天 이게 아니라 明天.
1: 明天.
0: 오늘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1: 今天.
0: 일성 발음하실 때 저렇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처럼. 今天 이게 아니라 今天 우리가 말할 때 하는 음정이 아니라 아, 이 음정. 今天. 자, 그럼 어제는요?
1: 昨天.
0: 선생님은 되게 편하게 하신다. 우리는요, 힘들어요. 이성 발음할 때 昨天 높이 시작해요. 낮게.
1: 我说韩语的时候也很辛苦了。
0: 아, 선생님이 지금 한국어, 본인은 한국어 할 때 힘들다.
1: 그죠.
0: 공평하다.
1: 네, 都一样的.
0: 그렇습니다. 우리 왕 선생님 한국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중국어 해야 됩니다. 자, 昨天 낮게 시작할게요. ZUO는요, 주오가 아니에요. 어로 끝나는 거예요. 昨, 들어볼게요.
1: 昨天.
0: 자, 편리하다.
1: 方便.
0: 교통이, 대한민국 서울이 정말 편리하잖아요.
1: 진짜 很多外国人都觉得.
0: 아, 이게 보이는 라디오면 우리 왕 선생님 표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완전히 막 그릇 너무 좋아 진짜.
1: 超级方便.
0: 아, 완전 초울트라 편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편리하다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1: 方便.
0: 네, 很方便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고요. 자, 나왔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요일.
1: 星期.
0: 그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그 달월자가 월요일, 수요일은 물수자. 나무, 목요일, 그죠? 중국은 그게 아니라 숫자 1, 2, 3, 4로 표현합니다. 이 싱치 뒤에 붙이면 돼요. 자, 월요일.
1: 星期一.
0: 화요일.
1: 星期二.
0: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일요일은?
1: 星期天.
0: 네, 토요일은 6이에요. 星期六. 그럼 일요일은 星期七인가? 사실 근데 중국인들에게 星期七에도 알아듣지 않습니까?
1: 어, 다시 외국인.
0: 어, 그렇죠. 외국인이구나. 알아듣겠죠. 일요일은 星期天 하늘을 보고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외우세요. 네, 星期天 그렇습니다. 몇 중국어로?
1: 지.
0: 보통 10 미만을 일컬을 뜻하는 말이죠. 몇 개 먹어 할 때 몇, 그죠? 한번 해볼까요? 몇 개가 중국어로 뭐죠? 몇 개?
1: 지가?
0: 지가? 그렇습니다. 자, 화요일 한번 해볼게요.
1: 星期二.
0: 수요일은요?
1: 星期三.
0: 그렇죠. 일상 잘 하시고요. 뭐뭐 하려 하다 해야 한다. 갑자기 이제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자, 읽어볼게요.
1: 야오.
0: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YAO 발음할 때 한국인들이 보통 야오 야오 하시는데요. 틀린 발음이에요. Y를요 항상 I로 바꾸세요. 정확히 발음하면요 이야오예요. 야오. 이걸 빨리 발음해볼게요.
1: 야오.
0: 예, 절대 야오, 야오 아니에요. 사실은 야오, 이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 어떤 분들은 지금 표정 보니까 이로 시작하는 거였구나. 조동사입니다. 동사 앞에 쓰이면 하려하다 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자, 잠시 후에 볼게요. 가다.
1: 去.
0: 가야 한다. 가려하다.
1: 要去.
0: 동사 앞에 쓰여야죠. 조동사니까. 자, 갔다 오다 할 때 왕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1: 탕.
0: 잠시 후에 볼게요. 서점은
1: 书店.
0: 店 별표하시고요. 백화점 할 때 점, 편의점 할 때 점. 하나만 해볼까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왕 선생님 발음 들어보시고요. 편의점
1: 便利店.
0: 편리한 매점 便利店. 그래요. 이 店 잊지 마시고요. 본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팅이샤.
2: 第一课. 明天星期几?
3: 你明天方便吗?
2: 明天星期几?
3: 星期二。
2: 明天我要去趟书店。
3: 你明天方便吗?
2: 明天星期几?
3: 星期二。
2: 明天 我要去趟书店.
0: 선생님 그거 아세요? 제가 이 책을 집필할 때 첫 번째 줄 니밍티엔팡비엔마 요거 쓰면서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 줄 아세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문장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린다.

0: 싶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 오, 실제향아.
0: 왜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해석하면 어때요? 너 내일 편리하니? 이거예요. 음흠. 말이 안 되잖아요. 중국인들은 정말 많이 쓰죠. 내일 시간, 우리는 시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1: 시다.
0: 딱 이거잖아요. 들어볼게요.
1: 你明天方便吗?
0: 정말 많이 쓰는 구어체 표현입니다. 시간 있다 중국어로 요시지엔 써서 明天 요시지엔마도 되지만 더 구어체스러운 표현입니다. 시간 명사를 이제 뭐 오늘, 내일, 작년, 어제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시간 명사라 그래요. 주어 앞뒤에 올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넣어볼게요.
1: 明天你方便吗?
0: 제가 주어 뒤에 쓴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국인들은 주어 뒤에 많이 넣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선생님?
1: 네. 有的时候它是强调时间.
0: 강조할 때, 시간을 강조하고 싶을 땐 앞에 놓을 수 있습니다.
1: 是的.
0: 들어보시죠.
1: 明天你方便吗?
0: 그렇죠. 이럴 때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좀 강조하는 뉘앙스인데요.
1: 맞아요.
0: 좋습니다. 내일 무슨 요일이야?
1: 明天星期几?
0: 몇 지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무슨 요일이야라고 하니까 무슨 어떤 분들은 이제 어휘량이 좋은 분들은 무엇 什么 떠올린다고요.
1: 明天什么星期?
0: 什么星期 무슨 요일 딱 그거죠. 근데 什么星期 하면 알아듣잖아요.
1: 外国人.
0: 외국인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발견하셔야 되는데 明天星期几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장에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내일 明天 무슨 요일 星期几 뭐가 없어요.
1: 明天是星期几?
0: 그렇죠. 입니다. 수로가 빠졌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요일이나 시간을 말할 때는요. 이 요일 자체가 수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내일 무슨 요일? 이게 말 되는 거예요.
1: 맞죠.
0: 좋습니다. 쓰고 싶으시면 쓰세요. 써볼까요?
1: 明天是星期几?
0: 또 됩니다. 화요일?
1: 星期二.
0: 이게 뭐의 줄임말이겠습니까?
1: 明天星期二.
0: 그렇죠. 실쓸까요? 시작.
1: 明天是星期二.
0: 그렇죠. 와, 같이 하니까 화음이 되는데요, 선생님? 자주 같이 하고 싶네요. 내일 나 서점 갔다 와야 해. 왜 갔다 오답니까? 바로 이 탕 때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1: 明天我要去趟书店.
0: 오, 지금 주어보다 앞에 있죠. 시간 명사가 내일을 강조하는 거죠. 왕 선생님 말씀대로 내일.
1: 明天.
0: 나.
1: 我
0: 하려하다 해야 한다.
1: 要
0: 가다.
1: 去
0: 왕복.
1: 趟
0: 서점.
1: 书店.
0: 그렇죠. 要는 원래 동사로 쓰이면 want need예요. 원하다 필요하다. 뒤에 명사가 오면은 want need인데 要 뒤에 동사가 떠오면은 이 要가 하려하다 해야 한다 조동사라고요. 오늘은 그럼 문맥상 이게 뭐겠습니까? 하려하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1: 하려하다.
0: 네, 사실은 해야 한다도 될 것 같아요. 네, 문맥상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렇죠. 중요한 건 want, need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탕, 이 왕복을 갔다가 아니라 갔다 온다. 이 단어가 동사 뒤에 온다. 요걸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오먼 이치 라이 팅샤.
2: 你明天方便吗?
3: 明天星期几?
2: 星期二.
3: 明天我要去趟书店。你明天方便吗? 明天星期几?
2: 星期二。明天我要去趟书店。EBS
0: 초급 중국어 10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 하실 겁니다. 혹시 지금 교재가 없고 듣기만 하신 분들은 반쪽짜리 수업이에요. 교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단위로 정기 구독 가능하니까 한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광고를 하고 있네요. 야오 조동사. 사실 지금 본문 설명할 때 이미 다 했어요. 근데 보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조동사 하려하다 해야 한답니다. 커피 모르셨으면 체크하시고요. 마시다 몰랐으면 체크하세요. 나 커피 마시려고 해. 나 커피 마셔야 해. 다 됩니다.
1: 我要喝咖啡.
0: 한 번 더.
1: 我要喝咖啡.
0: 연배가 있는 우리 초급자분들께서 이 커피 발음을 꽤 어려워하세요. 제가 사실 초급 중국어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수업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 빅데이터가 있어요. 카페이라고 하시거나 카페이라 하시거나 F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1: 아, 저양마.
0: 허카페이 알아들으시죠?
1: 可以나. 能听懂的, 외국인.
0: 꼭 교정해주세요. 무조건 외국인이다. 그렇죠. 카페이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카페이.
0: 그렇죠. 그는 중국어를 공부하려고 해.
3: 他要学习汉语。한번더。他要学习汉语。
0: 그렇지요. 공부하다.
3: 学习.
0: 중국어.
3: 汉语.
0: 네, 동사 앞에 야오가 붙었죠. 그는 중국어를 배우려 한다.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제가 방금 연배가 이제 좀 있으신 분들 말씀드렸는데 나는 커피 발음이 안 돼. 아유, 커피는 못 마시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도전하세요. 방금 분명히 선생님 뭐라 그러셨죠? 알아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외국인 소리 들으면 어때요? 그냥 하세요. 카페이, 허 카페이, 괜찮습니다.
1: 可以다.
0: 단, 교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나, 우리 저거 살 거야. 우리 사야 한다.
3: 我们要买那个.
0: 저것을 중국어로.
3: 나가.
0: 혹은 이렇게도 발음해요. 숫자 1을 집어넣어서 나 이거의 빠른 버전 네이거.
3: 可以다.
0: 네이거. 그럼 이것을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어로 저거 같은 말로
3: 这个.
0: 这个.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부수적으로 필기를 하시고요. 한번 다녀오다. 동양사 바로 탕입니다.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번 더 보시죠. 동사 뒤에 들어갑니다. 나 중국 가고 싶다가 아니라 나 중국 다녀오고 싶어. 갔다 오는 거죠?
3: 我想去趟中国.
0: 숫자 1이 빠진 거예요. 1 집어넣어 볼까요?
3: 我想去一趟中国.
0: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동양사 왕복을 뜻하는 탕이 동사 뒤쪽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번 다녀오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은 동사 뒤에 쓰인다. 그는 마트에 두 번 다녀왔다. 볼게요.
3: 他跑了两趟超市.
0: 마트 모르셨으면 외우시고요. 마트 중국어로
3: 超市.
0: 超市. 뛰다.
3: 跑.
0: 이 跑가 원래 뛰다예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다녀왔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좀 빠른 시간을 나타내나요?
3: 是的.
0: 오, 좋습니다. 뛰었다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아 다녀왔다. 그럼 당연히 이 문장에서 파오 대신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취를 써서 타취일러 량탕 하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3: 可以다.
0: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습니다. 지금 입을 쩍쩍 벌리면서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요일 한번 낱낱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요일이 싱치 배웠잖아요. 자, 월요일을 중국어로
3: 星期一.
0: 안 좋은 소식입니다. 같은 말로 또 있습니다.
3: 礼拜一.
0: 안 좋은 소식입니다. 또 있습니다.
3: 周一.
0: 오유 발음은 어예요. 절대 쪼쪼 하지 마세요. 쪼, 쪼이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또 제가 드리는 공식 질문. 우리 왕老师, 세 개 중에 어떤 걸 제일 많이 쓰십니까? 하나, 둘, 셋.
3: 我经常用星期.
0: 네. 제가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제 경험을 일반화하면은 내일이 무슨 요일이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자, 싱치지 기억나십니까? 싱치 대신에 리바이로 바꿀게요.
3: 今天礼拜几.
0: 그런데 이걸 같은 말로 쩌지 어떻습니까?
3: 也可以的.
0: 쩌지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주를 중국어로
3: 下周.
0: 샤쪼 하지 마세요. 샤쪼 다시 들어볼게요.
3: 샤쪼.
0: 당연히 같은 말로 샤싱치 혹은
3: 샤리바이.
0: 그렇죠. 일요일은 아까 기억나십니까? 싱치티엔 있었죠? 혹은 싱치르 이 날일자를 르라고 발음해요. 자, 여러분 적으시면서 들으세요. 일요일 지금 많아요. 싱치티엔, 싱치르, 리바이 써서
3: 리바이티엔
0: 혹은 리바이르. 자, 집중. 쪼 집어넣어서
3: 周日.
0: 그렇죠. 뭐가 안 됩니까?
3: 周天不可以.
0: 그런 말은 없습니다. 周天이란 말은 없다고요. 적으세요. 일요일은 총 다섯 개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
3: 아, 我也不知道.
0: 그러니까요. 일요일에 나 일 있어.
3: 礼拜天我有事儿.
0: 일, 실 발음인데 얼화를 집어넣어서
3: 실.
0: 그렇죠. 일요일에 너 쉬니?
3: 星期天你休息吗?
0: 지금 시간명사가 다 앞에 왔죠? 주어 뒤에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기습질문 커피 시작!
3: 카페이
0: 잘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1: 好, 接下来一起进入深化练习.
0: 그는 다음 주에 이사해. 여러분 이 페이지는요. 본문에 나온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의 어휘량을 증대시키고자 나온 페이지입니다. 많이 따라해 주시고 앞에 내용이 쉬웠다면 여기 있는 것도 모두 외우세요. 그는 다음 주에 이사한다.
3: 他下周搬家.
0: 쪼 아니고 쪼. 이사하다 중국어로.
3: 반지야.
0: 옮기다. 반 집어넣어서 집으로 옮기다. 반지야 기억하시고요. 너 이번 주말에 스케줄 있어?
3: 你这个周末有安排吗?
0: 스케줄을 중국어로.
3: 안排.
0: 한번 더 들어볼게요.
3: 안排.
0: 안排는 동사도 있지만 오늘의 명사를 외우세요. 스케줄입니다. 우리 다음에 보자.
3: 我们改天再见吧.
0: 안녕히 계세요. 자이티엔 있죠?
3: 是的.
0: 그, 네, 가이티엔은 사실 직역을 하면은 이게 나를 바꿔서, 나를 다시 잡아서 이런 말인데 여기서 완전 의역한 거예요. 다음에 보자. 다시 한번.
3: 我们改天再见吧.
0: 가이티엔은 단독으로도 많이 씁니다. 나 그날 안 될 것 같은데. 가이티엔 봐.
3: 常用的.
0: 네, 가이티엔 봐. 날 바꾸지 뭐. 다시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나를 잡자 그러죠? 중국은 개역할 때 개자를 씁니다. 네가 한번 다녀와.
3: 你去一趟吧.
0: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와 이거죠. 이탕 잊지 마시고요. 나 지금 편의점에 가야 해. 혹은 가려 해.
3: 我现在要去便利店.
0: 편의점.
3: 便利店.
0: 서점 기억나시는 분. 하나, 둘, 셋.
3: 书店.
0: 하려 하다, 해야 한다. 동사 앞에 쓰이는 조동사. 하나, 둘, 셋.
3: 要.
0: 여러분, 13페이지에 있는 실력 따지기,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괄호친 거니까 무조건 다 맞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화 플러스 노동절이었어요, 얼마 전에 선생님. 그죠?
1: 네, 한국也有劳动节了.
0: 아, 우리도 이제 드디어 노동절에 쉽니다.
1: 而且休息. 네. 아, 쏴쏴. 很高兴.
0: 중국은 원래 쉬었고요.
1: 네, 我们以前就休息的.
0: 좋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3: 明天星期几.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3: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不见不散.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5: 안녕하세요, 성근입니다.
6: 大家好，我是王老师。
5: 드디어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첫 시간이어서 못했고요.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습만이
6: 살길이다.
5: 이번 달부터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요? 하실 수 있겠네요. 복습만이 살길이라고요. 저희가 두 문제를 낼 테니까 만약에 틀렸다 싶으시면 빨리 이전과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너 이번 주말에 스케줄 있어?
6: 你这个周末有安排吗?
5: 저 지금 12페이지 복습한 거예요. 바로 나왔어야 됩니다. 그럼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
6: 明天星期几?
5: 그렇죠. 하나만 해볼까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오늘 화요일이야. 시작.
6: 今天星期二.
5: 星期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6: 礼拜.
5: 혹은 周. 아유, 잘 맞는데요, 선생님?
6: 那当然了，我们是谁呀？
5: 아, 우리가 누굽니까?
6: 그렇죠.
5: 누구죠? 이과 제목입니다. 너 지금 시간 있어?
6: 你现在有空吗?
5: 지금 청취자분들 레벨이 다

0: 애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니밖에 안 들릴 거고, 그죠? 하지만 20분 후에는 모든 단어가 다 똑같이 잘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오만 이시라이 카인샤. 어우, 뭔가 좀 많죠? 지난 시간에 비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 现在.
0: 현재란 한자죠? 现在. 틈, 시간, 결을, 짬, 뭐가 많죠, 여러분? 읽어볼게요.
1: 콩.
0: 오, 콩. 그래서 앞에 이 콩의 특성상 보통 있을 유자, 요가 많이 붙어요.
1: 对, 有空。
0: 요 콩마?
1: 还有我们常说没空。
0: 아, 메콩. 콩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 없다 이런 말입니다.
1: 맞아요.
0: 비슷한 말로 뭐 시간 알고 있는 시지엔서도 괜찮죠?
1: 可以的。
0: 그래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단어장이 없는 시지엔, 뭐지?라고 하신 분들은 꼭 검색을 해보셔서 노트에 필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큰일 났어요.
1: 怎么了?
0: 그렇죠. 너 이제 큰일 났다. 정말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보통은 이 잠말라가 들리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좋은 상황이 많더라고요. 제가 웃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하하하하.
1: 你怎么了?
0: 아, 저 복권 당첨됐어요. 이럴 때도 쓸수 있지만 말이죠. 그죠? 잠말라 정말 많이 씁니다. 너무 모모하다. 혹시
1: 太了
0: 예, 비싸다 중국어로 뭐죠?
1: 贵，
0: 너무 비싸.
1: 太贵了。
0: 타이 뒤에 러. 가로가 돼 있죠? 러 생략 가능하지만 보통 많이 씁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너무 비싸요?
1: 太贵了。
0: 그렇죠. 꾸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에 넣어서 꾸이 하지 마시고 꾀. GUI. 꾀. 다시 들어보시죠.
1: 太贵了。
0: 그렇죠. 교재에 없는 거 지금 배웠습니다. 비싸다. 꾀. 그래요. 함께.
1: 一起。
0: 어려운 말로 부사입니다. 부사는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같이 먹다.
1: 一起吃。
0: 같이 마시다.
1: 一起喝。
0: 그렇죠. 정말 좋은 소식은 한국어랑 어순이 똑같죠. 같이 오세요.
1: 一起来。
0: 그러니까 지금 오다, 먹다, 마시다를 몰랐으면 꼭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할때 잔.
1: 杯。
0: 한번 더.
1: 杯。
0: 선생님, 우리는 한국어 어순이 커피 한 잔이잖아요.
1: 嗯哼。
0: 중국은 아니죠?
1: 不一样。
0: 한잔 커피잖아요.
1: 对。
0: 가시죠.
1: 一杯咖啡。
0: 들리십니까? 한번 더.
1: 一杯咖啡。
0: 숫자 1이 1성인데 4성으로 바뀌어요. 필기해 두세요. 숫자 1 뒤에 빼이 같이 1성이 오면은요, 숫자 1이 4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빼이 이게 아니라,
1: 一杯。
0: 그렇죠. 이빼이 카페이. 숫자가 먼저 옵니다. 커피 한 잔이 아니라 한잔 커피. 어때?
1: 怎么样?
0: 참고로 이건 어땠어? 완료도 됩니다.
1: 怎么样?
0: 네. 어제 어땠어가 昨天怎么样了? 이게 아니라 그냥
1: 昨天怎么样?
0: 그래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怎么样了? 이거는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상태 변화예요. 어떻게 됐어? 수술회 때문에 어떻게 됐어? 이 뜻입니다.
1: 怎么样了?
0: 그렇죠. 그렇죠. 완료가 아닌 겁니다. 상태 변화예요. 내일 우리 한잔 할까요, 선생님?
1: 行。
0: 好, 같은 말로? 行. 선생님,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1: 不行。
0: 안 된다. 不行. 자, 때마침.
1: 正好。
0: 요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본문을 통해서 외우겠습니다. 이건. 자, 쉬다, 휴식하다.
1: 歇。
0: 3월 달부터 하신 분들은 우리가 배운 단어가 있는데, 쉬다가 원래 중국어로 두 글자?
1: 休息。
0: 자, 이 차이점을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와우, 중요한 단어. 숫자 1 집어넣어서.
1: 一会儿。
0: 역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져 있는지, 우리 다 같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 第二课，你现在有空吗？你现在有空吗？
3: 有啊，怎么了？
2: 太好了，那一起去喝杯咖啡怎么样？
3: 行啊，正好想歇会儿。
2: 你现在有空吗？
3: 有啊，怎么了？
2: 太好了。那一起去喝杯咖啡怎么样？
3: 行啊，正好想歇会儿。
0: 너 지금 시간 있어?
1: 你现在有空吗
0: No.
1: 你
0: 지금
1: 现在
0: 있다
1: 有
0: 시간틈
1: 空
0: 그렇죠现在는시간명사이기때문에주어앞에도올수있습니다만보통주어뒤에많이놓아서이렇게만들어봤습니다너지금시간있니니现在有时间吗같은말로
1: 你现在有空吗
0: 어있고말고있어
1: 有啊
0: 이런어기조사요와할때아도한번따라해보세요맨날요만하지마시고요와가볍게그죠아무슨일인데
1: 怎么了
0: 지금한국어해석에는밑에보시면왜이렇게돼있어요여기서왜이시한뭐보통우리가왜알고있는왜이시한뭐쓰면조금어색해요
1: 是的
0: 네그러니까여기서무슨일이야지금한국어에는왜라고돼있지만이게바꿔해석하면무슨일인데이런말이잖아요그럴때는짠말러를떠올리는게좋습니다아잘됐다
1: 太好了
0: 어이太好了는요여기서는지금아마침잘됐다할때잘됐다지만너무잘했어요너무좋아요다됩니다여러분상황에따라맞게쓰시면됩니다오늘은너무잘했어요가아니라너무잘됐다야딱이렇게말하는거죠어떻게왜잘됐는지는그뒤에설명이나오죠그럼같이가서커피한잔마시는거어때
1: 나一起去喝杯咖啡怎么样
0: 천천히볼게요저것이란뜻도있지만때에따라서는문장맨앞에있으면접속사로서그러면
1: 그럼,、
0: 네、그럼먹자
1: 나吃吧
0: 아그럼와
1: 나来吧
0: 그럼공부를해
1: 나学习呀
0: 여기서는저것이아닌거예요그러면이죠그럼같이가서마시자선생님우리한국사람들은요밥먹으러가자그러잖아요밥먹으러가자
1: 아하把那个목적어放在前边吗
0: 어약간가자가뒤쪽에있잖아요
1: 예
0: 가서밥먹자밥먹으러가자둘다되잖아요중국어는근데사건이일어나는순서대로말을하는것같아요
1: 是的
0: 예그래서밥먹으러가자가가다가먼저오는거예요
1: 对先去再吃
0: 그렇죠먼저가다가오는거죠요거꼭필기를해두세요마시러가자가아니라가서마시자이걸기억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래서실제로지금동사가두개가연달아있는데취가먼저오는거죠자마시다커피사이에빼이는없어도돼요딱이거예요커피한잔할때그커피한잔할까그잔인거죠들어볼게요처음부터
1: 나一起去喝杯咖啡怎么样
0: 그렇죠어때怎么样오좋지
1: 行啊
0: 好啊전혀문제없습니다자때마침보통이렇게쉼표뒤거나맨앞에위치합니다마침
1: 正好
0: 하고싶다
1: 想
0: 쉬어시같은말로
1: 시에
0: 그렇죠이회儿줄임말숫자1을빼서시에부터한번발음해볼게요
1: 歇会儿
0: 혹은숫자1집어넣어서
1: 歇一会儿
0: 歇会儿歇一会儿자지금이제살짝말씀을드리면쉬어시이회儿전혀문제없습니다근데선생님시에가어떤걸좀더강조하죠시간에
1: 短
0: 짧은지금선생님께서短하신게중국어예요 짧다짧을단자를말씀드린겁니다그냥시오시하면은2년을쉴수도있는거예요2년3년 맞잖아요시에는정말잠깐만쉴까정말
1: 네
0: 시간은짧은그시간을쓸때는이시에도정말많이쓴다꼭기억하시기바랍니다
1: 那我这里呢有个问题中国人常说一起喝一杯怎么样喝一杯가뭐예요
0: 아한잔마실까
1: 아对的
0: 아그렇죠술인가요거기서는 한잔마시자
1: 是的
0: 그렇죠그렇죠한국어랑똑같아요한잔마시자
1: 是的
0: 네밥한끼하자이런느낌인거죠
1: 是呀
0: 그렇습니다시에같은말로시오시하지만차이점을언급해드렸습니다다시들어보시면훨씬더잘들릴거예요我们一起来听一下
2: 你现在有空吗
3: 有啊怎么了
2: 太好了那一起去喝杯咖啡怎么样
3: 行啊，正好想歇会儿。
2: 你现在有空吗？
3: 有啊，怎么了？
2: 太好了，那一起去喝杯咖啡怎么样？
3: 行啊，正好想歇会儿。
0: EBS 초급중국어18페이지어퍼포인트함께달려보겠습니다마침때마침
1: 正好
0: 혹시기억나세요아까제가正好쉼표뒤에있거나문장맨앞에위치한다맞아요근데예문보니까그게아니죠맞습니다 부사기 때문에 주어가 있으면 주어 뒤에 놓아야 됩니다.
1: 맞죠.
0: 앞 페이지 보시면 본문에 지금 주

0: 부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었던 겁니다. 자, 넣어보겠습니다. 나 마침 너한테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1: 我正好要给你打电话。
0: 오, 하나씩 볼게요. A가 B에게 전화하다. A 给 B 打电话. 기억하시고요. 야오는 전치사나 동사 앞에 있으면 하려하다 해야 한다예요. 여기선 하려하다죠. 마침 정하오 집어넣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1: 我正好要给你打电话。
0: 발음 좀 도와드릴게요. 정하오 올라가면 안 됩니다. 뒤에가 사성 야오잖아요. 사성이 뒤에 있으면 이 삼성은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어려운 말로 반삼성. 그래서 정하오 끝나야 돼요. 우리 왕 선생님 발음 다시 들어보세요. 천천히.
1: 我正好要给你打电话。
0: 그렇죠. 그리고 삼성이 연달아 두개 있으면 앞에가 몇 성으로 바뀌죠, 선생님?
1: 二声。
0: 이성으로 바뀌잖아요.
1: 嗯哼。
0: 근데 삼성이 연달아 세개 있으면 사실 문맥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은 삼성이 지금 세개 있잖아요, 연속. 게이랑 니랑 따랑. 앞에 게이와 니가 이성입니다. 해볼게요. 게이, 니. 맞습니까, 선생님?
1: 对的。
0: 그렇죠. 따는 올라가면 안 돼요. 따는 뒤에 사성이 있으니까 반삼성이죠. 게이, 니, 따. 게이, 니, 따.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개인이 따부터 한번 다시 해주세요.
1: 给你打电话。
0: 이게 바로 반삼성입니다. 따, 电话. 발음 잡아드리는 걸 되게 좋아해 주셔서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 是的，大家都很喜欢。
0: 네. 또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마침 돈이 있어.
1: 我正好有钱。
0: 여기서는 정하오 올라가야죠. 삼성, 삼성이니까 정하오 올라가야죠. 다시 들어볼게요.
1: 我正好有钱。
0: 이런 게 발음의 팁입니다. 그가 마침 문 밖에 있어.
1: 他正好在门外。
0: 정하오 안 올라가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정하오 在门外. 문 밖을 오늘 외우세요. 문 밖.
1: 门外。
0: 외국인 할때그 외자가 있네요. 门外. 좋습니다. 자, 쉬다. 쉬어시와 차이점 이미 배웠습니다. 잠깐만 좀 쉬자.
1: 歇一会儿吧。
0: 자, 쉬에 이회 봐. 이제 이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잠깐의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저기 가서 좀 쉬자.
1: 我们去那边歇歇。
0: 어? 선생님 감사하다고요? 감사합니다는
1: 谢谢。
0: 여기서 잠깐 쉬자는
1: 歇歇。
0: 그렇죠. 일석경석 마마 생각하시면서 저쪽을 중국어로
1: 那边。
0: 그럼 이쪽은요?
1: 这
0: 저边.
1: 边。
0: 그렇죠. 본문에서도 나왔었고 지금 방금 나왔었는데 이회 설명을 저희가 안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고수가 되는 지름길 보겠습니다. 오먼 이치 라이 카인샤. 발음부터 해볼게요. 이회 한글에 있는 훨훨 날아가다 할때훨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회 괜찮았어요?
1: 真的很像哎。
0: 닮았죠? 그래요. 이 이회이 뜻이 완전 달라요. 위치에 따라서. 동사를 어려운 말로 수러라고 하죠. 수러 뒤쪽에 있으면 잠깐 이런 뜻이에요. 나 잠깐만 기다려줘.
1: 等我一会儿。
0: 원래 이거를 지금 방금 선생님 동사 뒤에 있다면서요. 근데 왜 워 뒤에 있어요? 아, 요거요. 워는 어려운 말로 인칭 대명사예요. 워, 니, 타 이런 거 있죠. 라오시 이건 아닙니다. 라오시는 그냥 명사고 워, 니, 탐원. 이런 것들이 목적으로 쓰이면 이 탐원이나 원은 니 뒤에 이활이 올수 있다는 거죠.
1: 是的。
0: 예. 네. 선생님, 그럼 이 워랑 덩 사이에 덩 이활 워 어떻습니까?
1: 也可以。
0: 됩니다.
1: 嗯哼。
0: 됩니다. 이활이 인칭 대명사 뒤에 오거나 동사 뒤에 온다. 이렇게 필기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있으면 숫자 1을 안 써도 돼요. 한번 숫자 1 빼고 한번 발음해볼까요?
1: 等我会儿。
0: 한번 더?
1: 等我会儿。
0: 어렵다 발음이 그죠? 좋아요. 텔레비전, TV를 좀 잠깐 보자.
1: 看一会儿电视吧。
0: 동사 뒤에 있죠? TV 외우시고요. 잠자다 한 글자로
1: 睡。
0: 잠깐 자고 나면 좋아질 거야.
1: 睡一会儿就好了。
0: 패턴 잡아드릴게요. A 叫好了. A 하면 괜찮아질 거야. A 하면 좋아질 거야. 내일 오면 좋아질 거야.
1: 明天来就好了。
0: 그렇죠. 이번엔 동사 앞에 있으면 뜻이 달라져요. 있다가, 잠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이따 보자, 이활见.
1: 一会儿见。
0: 그렇죠. 여기서는 숫자 1을 빼면 안 됩니다. 앞쪽에 있으면 숫자 1 살리세요. 나 이따가 다시 올게.
1: 我一会儿再来。
0: 선생님은 잠시 후에 도착하신다.
1: 老师一会儿就到。
0: 여기서 지오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간의 빠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우리 이따가 출발하자.
1: 我们一会

0: 出发。
1: 출발, 到, 在, 다시, 来, 오다 이런 단어들도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好，接下来一起进入深化练习。
1: 확장 표현입니다. 너 오는 정도가 때마침이다. 오, 정하우가 맨 뒤에 있죠? 정도 보호로 쓰일 수도 있어요. 정도 보호요, 선생님? 네. 동사 뒤에 더, 그 뒤에 정도 보호예요. 어떤 동사의 상태, 동사를 평가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문 하나 들어드릴게요. 너 말하는 정도가 너무 빨라. 말이 너무 빨라.
0: 说得太快。
1: 그 문장 구조예요. 너 오는 정도가 때마침이다. 마침 잘 왔다.
0: 你来得正好。
1: 너 지금 시간 괜찮아?
0: 你现在方便吗？
1: 方便, 편리하다 이렇게 쓰일 수 있죠? 이따 봐요.
0: 一会儿见。
1: 비싸다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그죠? 너무 비싸요.
0: 太贵了。
1: UI 사이에 에 넣으시고요. 너좀 싸게 좀 해주세요.
0: 便宜点吧。
1: 싸다가 중국어로
0: 便宜。
1: 형용사 뒤에 dr은요, 뭐뭐 좀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빨리 좀 해줘요.
0: 快点儿啊！
1: 이렇게 천천히 좀 하세요.
0: 慢点儿，
1: 싸게 좀 해줘요.
0: 便宜点儿。
1: 맨 뒤에 반은 안 써도 됩니다. 便宜 이点 숫자 1이 빠진 거예요. 그럼 내일 같이 가는 거 어때?
0: 那明天一起去怎么样？
1: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듣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력 따지기 풀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你现在有空吗？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不散。
1: 不见不散。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조급 1번어 이은미
3: 쇼타입니다.
4: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5: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6: 大家好,我是王老师.
5: 다 같이 외치시죠. 복습 많이.
6: 살길이다.
5: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문장 여쭤볼 테니까 바로 입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갑니다. 이따 만나. 하나, 둘, 셋.
6: 이화见.
5: 빠르게 발음할게요.
6: 이화见.
5: 그렇죠. 저 지금 20페이지 복습한 거였습니다. 너 지금 시간 있어? 하나, 둘, 셋.
6: 你现在有空吗?
5: 아니면 그냥 시간, 시간 집어넣어서
6: 你现在有时间吗?
5: 우리 왕 선생님 발음을 듣고 아, 맞다, 맞다, 그랬었지. 이건 복습이 안 돼 있는 거라니까요. 같이 발음하셨어야 되고요. 오늘 제목, 오늘 처음 온 거예요.
6: 今天第一次来.
5: 이런 말을 왜 이렇게 하는지 단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一起来看一下. 선생님, 지난 시간에 비해선 이 단어 익히기 단어가 좀 많진 않네요.
6: 是啊,看起来少了一点.
5: 보안이 좀 적어졌다고.

0: 해볼게요. 조용하다.
1: 안징.
0: 와, 한번 더.
1: 안징.
0: 우리 이 단어를 위해서 선생님, 우리 2초만 조용히 한번 해볼까요?
1: 你可以吗?
0: 했잖아요, 지금. 방송사고 아니에요. 예, 오디오 비면 뭔가 피디님이 불안할 수 있는데, 조용하다. 안징. 그럼, 매우 집어넣어서, 팅 집어넣어서.
1: 挺安静.
0: 올라가면 안 돼요. 팅, 올라가면 안 돼요. 다시 들어볼게요.
1: 挺安静.
0: 저, 선생님 발음 어때요? 팅, 안 올라가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이 삼성이 반삼성이에요. 팅, 안징. 요렇게. 다른 원어민 선생님들도 아마 똑같이 발음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It's like 팅이샤.
2: 第三课. 今天第一次来。
3: 你常来这儿吗?
2: 没来过，今天第一次来。是吗？
3: 感觉怎么样？
2: 还行，挺安静的。你常来这儿吗？ 没来过，今天第一次来。是吗？
3: 感觉怎么样？
2: 还行，挺安静的。
0: 너, 당신,
1: 니,
0: 자주,
1: 常,
0: 오다,
1: 来,
0: 한국어랑 어순 똑같아요. 자주 같은 단어들은 부사입니다.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에 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여기,
1: 这儿,
0: 너 자주 온다, 여기. 이게 한국어로는 너 자주 여기 오니?
1: 你常来这儿吗?
0: 삼성이성, 你常, 요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들어볼게요.
1: 你常来这儿吗?
0: 동사가 먼저 와야죠. 来这儿吗? 이렇게 가야죠. 这儿来吗가 아닌 거죠. 여기만 어순이 좀 한국어와 다를 뿐이죠. 와본 적 없어요.
1: 没来过.
0: 먹어본 적 없어요.
1: 没吃过.
0: 가본 적 없어요.
1: 没去过.
0: 듣다 아세요, 여러분? 듣다가 뭐죠? 하나, 둘, 셋.
1: 听.
0: 들어본 적 없어요. 시작.
1: 没听过.
0: 没 동사구어는 해본 적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처음 왔어요.
1: 今天第一次来.
0: 한 번 더.
1: 今天第一次来.
0: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 그래요?
1: 是吗?
0: 이 是吗가 그래요?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임새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거. 아, 진짜? 이거예요. 선생님, 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하다가 넘어졌어요.
1: 진짜?
0: 아, 실마.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어울리잖아요. 보세요. 선생님, 저 사실은 여자예요.
1: 실마.
0: 좀 이상한, 그럴 때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쩐더마.
1: 어허.
0: 더 센 리액션. 리얼리? 거짓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쩐더마는 진짜야?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주는 취임새. 가벼운. 아, 진짜? 아, 그랬어요? 이런 말인 거죠. 제가 여자예요 그러는데, 아, 그랬어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너무 성의 없잖아요.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쩐다마, 실마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느낌이 어때?
1: 感觉怎么样?
0: 한 번 더.
1: 感觉怎么样?
0: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따라하고 계시죠? 삼성이성. 다 같이 시작.
1: 感觉怎么样?
0: 그렇죠. 괜찮아, 뭐, 그런대로.
1: 还行.
0: 뒤에다가, 빠, 써도 돼요.
1: 还行吧.
0: 그렇죠. 꽤 조용하네. 제가 말씀드렸죠. 팅이라는 글자가 오면은 한국어로 꽤 이렇게 해보세요. 꽤 조용하네.
1: 挺安静的.
0: 맨 뒤에 어떤 글자가 있죠, 여러분? 떠. 이 떠는 팅과 함께하는 짝꿍이에요. 생략 가능? 합니다.
1: 是的.
0: 빼고 해볼게요.
1: 挺安静.
0: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시 들어보시면 今天第一次来 이런 표현 잘 들릴 겁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한번 一起来听一下.
3: 你常来这儿吗?
2: 没来过,今天第一次来。是吗?
3: 感觉怎么样?
2: 还行,挺安静的。你常来这儿吗? 没来过,今天 第一次来。是吗?
3: 感觉怎么样?
2: 还行,挺安静的。

0: EBS 초급 중국어 26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 해볼까요? 본문하면서 다 언급이 됐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단어 또 확장해서 외우시고요. 자주, 장창 혹은 뭐 찡창 설명드렸죠? 오늘은 한 글자
1: 창
0: 수러, 즉 동사, 형용사 앞에 쓰입니다. 나는 자주 도서관에 갑니다.
1: 我常去图书馆.
0: 창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도서관을 외우시면 되겠네요. 도서관.
1: 도서관.
0: 그렇죠. 그리고 삼성이성 아아 워창 시작.
1: 我常去图书馆.
0: 형은 자주 콜라를 마신다. 그러니까 항상으로 늘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되는 거죠.
1: 哥哥常喝可乐.
0: 常喝可乐. 발음 좀 도와드릴게요. 이 어 발음하실 때 마시다 허 아니고 흐 아니고 굳이 말씀을 드리면 흐 두 글자죠.
1: 没错,很好.
0: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칭찬 안 하셨는데 갑자기 마시다 발음을 하면서 제가 중국어 칭찬받았습니다. 좋았나 봐요. 근데 선생님, 이 마시다 발음할 때 긁는 소리 나잖아요. 약간 이 뭔지 아시죠? 흐.
1: 아하.
0: 흐. 이건 어때요?
1: 你听到那个声音了吗?
0: 흐 이렇게 하는 중국어 내가 봤어요.
1: 아,
0: 흐. 흐. 듣기 안 좋아요? 어때요?
1: 오, 역시 정老师,你很厉害哦.
0: 왜요? 왜요? 저보고 대단하대요.
1: 听得这么清楚.
0: 아, 명확히 들었대요.
1: 好厉害.
0: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근데 긁는 소리가 안 나요. 너무 예뻐요, 소리가.
1: 아, 谢谢.
0: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듣고 싶어요. 마시다 발음.
1: 허.
0: 봐요. 다시 한번.
1: 허.
0: 네, 허. 얼핏 들으면 한 글자 같아요. 근데 두 글자예요. 허, 이렇게. 네, 좋아요. 콜라 한번 들어볼게요.
1: 可乐.
0: 그렇습니다. 나 마라탕 먹어본 적 있어. 이런 표현 할 때도 반드시 동사 뒤에 꾸어 써야 됩니다. 동태조사, 경험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해보시죠.
1: 我吃过麻辣烫.
0: 꽤 많은 분들이 마라탕 일성으로 하시더라고요.
1: 아, 应该是四声, 탕.
0: 참고로 이 탕은요, 해물탕 할 때 탕이 아니에요. 뜨겁다 할 때 탕입니다.
1: 没错. 所以我们说烫发.
0: 어, 파마하다.
1: 뜨거워야 돼요.
0: 네, 파마를 중고로 탕파라고 합니다. FA 검색하시면 두발할 때 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본 적 없어요.
1: 没听过这首歌.
0: 没听过는 알 것 같아요. 这首歌, 歌가 뭐죠?
1: 노래.
0: 노래. 오, 쇼는 뭐죠?
1: 它的量词.
0: 양사. 노래 한 곡 할 때 곡이라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일 만만한 그냥 这个歌. 그 써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저쇼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동생은 일본어를 배운 적 있다?
1: 妹妹学过日语.
0: R, I 발음 다시 한번.
1: 日语.
0: 에, 리 아니고 르도 아니고 정말 많은 초급자분들이 이렇게 발음하세요. 선생님. 르위, 르위.
1: 아, 我也是听说过.
0: 들어본 적 있대요.
1: 我觉得韩国人发日好像有点难.
0: 어려워요. 혀를 천장에 대면서 드르륵 끌고 나오세요. 르위, 르위 이겁니다. 절대 르위. 근데 문맥상 르위 해도 알아들어요.
1: 能听懂的.
0: 네, 아무도 안 고쳐줄 거예요. 저만 잡아드리겠습니다. 르위, 르위. 그리고 삼성의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르위 해도 되지만 역시 반삼성의 미학.
1: 르위.
0: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꽤 좋아, 挺好的의 그 팅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배워보겠습니다 했는데 이미 배웠어요.
1: 是的,我们刚才讲过了.
0: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듣다가 중국어로 뭐죠? 시작.
1: 팅.
0: 초급자분들이 팅 발음 들으면 보통은 듣다만 떠올려요. 팅 하우도 할 때 팅이 듣다가 아니죠.
1: 冷다.
0: 더 빠르게 들어볼까요?
1: 天气 팅 冷다.
0: 지금 우리가 이 페이지가 지금 팅을 배우는 거잖아요. 아유, 너무 쉽다. 몇 번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天气 타 人, 不错, 店, 이런 걸 지금 암기하시는 거예요. 셔츠 원래 아셨습니까?
1: 衬衫.
0: 그의 셔츠는 꽤 예쁘네요.
1: 他的衬衫挺漂亮.
0: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외우세요. 挺漂亮的, 挺漂亮. 여기서는 덜을 한번 빼봤습니다. 衬衫, 옷이 중국어로
1: 衣服.
0: 매번 衣服만 하지 마시고 衬衫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확장 표현, 표현 한 걸음 더 배워보겠습니다.
1: 好,接下来一起进入深化练习。

0: 28페이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비행기 중국어를 아신 분들.
1: 페이지
0: 비행기를 타다.
1: 坐飞机
0: 坐는 이 글자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자리에
1: 안다
0: 앉다란 말도 있습니다.
1: 음흠
0: 그리고 우리가 회화에서 선생님 들을 때는요. 한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1: 음흠
0: 이 쪼어 발음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1: 坐
0: 발음만 딱 듣잖아요. 앞뒤 문장 아무것도 없이 쪼어 이렇게 하면은요. 하다의 뜻도 있어요.
1: 是的
0: 운동하다 할때 하다. 그 문맥상 파악하셔야 돼요. 쪼어 발음을 들으시면 앉다, 하다, 타다.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타다가 되는 겁니다. 가시죠. 너 비행기 타본 적 있니?
1: 你坐过飞机吗？
0: 동사 뒤에 꾸어 있죠? 오늘 사람이 꽤 많네?
1: 今天人挺多。
0: 맨 뒤에 떡 집어넣어 볼까요?
1: 今天人挺多的。
0: 오, 나그 사람 만난 적 없어.
1: 我没见过他。
0: 워메이 삼성이성 아아
1: 没见过他。
0: 워메이 쨍고 다 만나다
1: 见过。
0: 만난 적 있다 쨍고 쨍 기억하세요 예전에 옛날 옛날에 두 글자
1: 이전
0: 이첸 삼성이성 아아 이첸은 보통 주어 뒤에 많이 옵니다 나 옛날에 불어 배운 적 있어
1: 我以前学过法语。
0: 老师学过法语吗？
1: 我没学过法语。
0: 哦，你会说法语吗？
1: 我不会说法语。
0: 저희 대화 들리십니까？你会说法语吗？会，할줄 아냐 물어본 거예요。저한테 물어봐 주세요，선생님。
1: 你会说法语吗？
0: 一点点，
1: 哦，好
0: 뭐래요？
1: 厉害！
0: 一点点이뭐예요？조금 a little bit。
1: 那也很厉害。
0: 한번 보여 달라고 해 주셔야죠。
1: 哦，那你说一说。
0: 아 봉수르 스탠무 이런 걸 듣고 한 분이라도 웃었으면 전 성공한 겁니다. 네,
1: 你成
0: 그래요.
1: 功了，我笑了。
0: 감사합니다. 너 자주 운동해?
1: 你经常做运动吗？
0: 너 왔어요. 잘했죠, 선생님. 찡창. 아까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찡창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한 글자로
1: 长，
0: 창을 두번 써서
1: 长长。
0: 그렇죠. 아까 제가 앉다도 되고 타다도 되고 하다도 되고 말씀드린 조어가 여기 있죠. 발음은 똑같잖아요. 한자만 다를 뿐이죠.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동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 运动，
0: 한번 더.
1: 运动。
0: 네, 많이 발음하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今天第一次来，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不
1: 不散。
0: 散。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백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뭔가를 여러분이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점검한다는 이야기. 쭉 한번 눈으로 검토한다는 말. 영어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밖에도 누군가한테 어떤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런 말 가끔 하고 싶을 때 있죠. 자, 영어로는요. 같은 구동사 go over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go over, go. 어디 가는 건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뿌리 동사의 의미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파생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구동사의 세계인데 go over something. 자, 예문을 보면 금방 뭐 파악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미팅 전에 이제 발표 자료로 만들었던 슬라이드를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let's go over the slides before the meeting. 그렇죠? 미팅 전에 한 번은 쭉 한번 봐야 되잖아요.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So let's go over the slides before the meeting. 그러면 go over, 검토, review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et's go over the slides before the meeting.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발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메모한 것을 봤다. 뭐 시험 직전에 막 필기해놓은 거 한번 쭉또 보잖아요. 그럴 때 I went over my notes one last time.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메모한 것을 봤다. I went over my notes one last time. I went over my notes one last time.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So went over 이렇게 뒤에다 힘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어떤 뜻이 또 있습니다. 이 go over가 누구한테 어떤 반응을 얻다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Her joke didn't go over well with the audience. Go over가 여기선 검토의 뜻은 아니겠죠? 주어가 joke이었었잖아요. 그녀가 어떤 농담을 했는데 청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go over가 여기서 무슨 뜻이겠어요? 반응을 얻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 주로 어떤 말들이 오냐면 go over well, go over better 이런 단어가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한테는 또 전치사를 with로 연결합니다. 제가 교환에 밑줄 다 쳐드렸어요. Her joke didn't go over well with the audience 하면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약간 무리수를 두는 그런 농담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안을 한번 주어로 잡아볼게요. My suggestion went over better than expected.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근데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래요, 저쪽에서. 그러면 이 문장을 쓸수 있겠네요. My suggestion went over better than expected. 예상보다는 그래도 저쪽 반응이 좋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럴 때도 쓴다는 거 알아두면 상당히 유용하겠죠? 자, 강세를 어디에 줘야 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것도 구동사니까 go over, go over 뒤쪽에 힘을 많이 줘야겠죠? Let's go over the slides before the meeting. 한번 해보세요. Let's go over the slides, go over the slides, go over the slides before the meeting. I went over my notes, I went over my notes, over 힘주고 One last time. I went over my notes one last time. Her joke didn't go over well with the audience. Her joke didn't go over well with the audience. My suggestion went over better than expected. My suggestion went over better than expected. 이렇게 강세 잘 주고 읽어야만 원어민이 잘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이 명작 연습해 볼게요. 우리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팅

앞전의 슬라이드를 검토해 보자. Let's go over the slides before the meeting. 마지막으로 나는 메모한 것을 다시 한번 보았다. I went over my notes one last time. 그녀의 농담은 청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Her joke didn't go over well with the audience. 마지막으로, 나의 제안은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다. My suggestion went over better than expecte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요, go over라고 하는 구동사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위험이나 예상치 못한 어떤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다. 조심하다. 창문 밖을 내다보다. 풍경을 바라보다. 자, 이게 구동사 하나로 다 해결이 됩니다. 보다란 말이 있기 때문에 look 정도를 예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look out이라고 합니다. Look out. 조심하다라는 말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Look out. 이걸 이제 어떤 상황에 쓰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연습을 해두면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문을 먼저 볼게요. 자, 두 개의 문장입니다. 차가 막 오고 있으니까, 조심해, 차 와. 이런 말. 영어로, look out. There's a car coming. There's a car coming. 차가 오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Watch out 이란 말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Watch out, look out. 자, 오늘은 이제 look out에 집중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뒤쪽에 힘주고, look out. Look out이 아니에요. Look out. Look out. There's a car coming. Okay. 자, 그냥 이렇게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로 바로 쓸 수도 있겠지만 무엇을 주의해라라는 식으로 붙였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전치사가 하나 필요합니다. 최종본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보고서든 뭐든 간에. 그럴 때 look out for typos in the final draft. 이건 뭐예요? 최종본을 뽑을 거면 최소한 오탈자 검사는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So look out for typos in the final draft. Look out for 연결 for typos 오타 typos, typos in the final draft. 이건 최종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다, 주의하다. 자, 그 다음에 look out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설적으로 밖을 내다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써볼게요. 가장 쉬운 예가 창문이겠죠. I looked out. 다음에 창문을 어떻게 붙여요? of를 붙여야 됩니다. I looked out of the window. I looked out of the window. 그러면 뭐 호텔에 가서 밖에 전망을 내다보기 위해서 창문 밖을 내다봤다. I looked out of the window. Okay? of를 붙이죠. 이럴 때는 앞에서는 조심하다 해서는 for를 붙였고요. 자, 이럴 때도 쓸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밖을 내다보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발코니 쪽이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뭐 어디 숙소나 풍경이 좋은 그런 호텔에 묵었을 경우 그런 그 그림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발코니로 나가 보니까 바다가 쭉 내려다 보인 거예요. 그때 주어를 balcony로 줍니다. The balcony looks out over the ocean. 이런 경우 또 over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내려다 보는 광경을 이야기할 때 over 전치사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바다 쪽을 쭉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람이 내려다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물건이나 장소를 의인화해서 주어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 balcony looks out over the ocean. The balcony looks out over the ocean. 이 문장도 쓸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들을 어디에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지 강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뒤에 힘잘 주세요. Look out. There's a car coming. Look out. There's a car coming. Look out for typos in the final draft. Look out for typos in the final draft. I looked out of the window. I looked out of the window. I looked out of the window. The balcony looks out over the ocean. The balcony looks out over the ocean.
그래서 look out, looks out, looked out 이런 식으로 시제 변화 그다음에 S 붙였을 때의 발음 연습 잘 해보시고 강세 연습 잘 해보세요. 자, 자 이병작 연습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이건 금방 하실 것 같아요. 야, 조심해. 차 온다. 영어로 Look out for typos in the final draft. 나는 창문 밖을 내다봤다. I looked out of the window. 외부 발코니가 바다를 내려다본다. The balcony looks out over the ocean.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look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다양하게 쓰는 방법을 좀 배워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차량이 지나가다가 뭘 밟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 혹은 불행하게도 차가 사람을 치인 그런 상황. 한편으로 뭔가 한도를 초과했다는 그런 말, 일상적으로 가끔 하게 되는 그런 말들인데요. 자, 영어에서는요, 구동사 하나로 모든 것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 run over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run이라고 하는 단어는 뛰다라는 말이니까 사실 이런 의미가 전혀 들어있진 않죠. 근데 over가 붙어서 이 구동사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run over. run over, run over. 뭐 치다, 밟고 지나가다, 시간이 초과되다, 한도를 초과하다. 전부 다 이 구동사로 표현을 하는데 예문 보시면 아마 이해가 바로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가 차에 치였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He was run over by a car. He was run over by a car. 뭐 he was hit by a car. hit 동사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원어민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이런 상황에 run over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해서는 이 표현을 익혀 쓰는 게 좋아요. 자, run은 과거 분사가 run, ran, run 다시 돌아오죠. 이런 경우는 수동태니까 was run 과거 분사형 run입니다. 이 동사는 그래서 he was run over by a car 하면 차에 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밟고 지나가다. 장난감들이 막 바닥에 있어요. 야, 그 밟고 지나가지 않게 조심해라. 그럴 때도 Be careful not to run over the toys. Run over the toys. 차를 몰고 있는 건 아닌데 밟고 지나갔다의 의미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난감 밟지 않게 조심해 이럴 때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Be careful not to run over the toys. 이럴 때 활용이 가능하다면 확장이 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꼭 좀 추가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제한을 초과했다라는 말을 할 때 써요. 시간이 초과할 수도 있고 뭔가 한도가 초과될 수도 있고 이럴 때 씁니다. 시간 초과 먼저 해볼게요. 회의가 1시까지로 하기로 돼 있는데 1시 반까지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초과됐죠. The meeting ran over by 30 minutes. 이럴 때 씁니다. 의미는 대충 오시죠? run over. 이제 넘어갔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인데 30분 정도 더 길게 진행됐다는 얘기죠. The meeting ran over. 그 다음에 얼마만큼은 어떻게 연결해요? by 30 minutes 하면 그만큼 오바가 됐다는 얘기죠. The meeting ran over by 30 minutes. 그 다음에 신용카드 한도 초과에도 씁니다. 물론 max out이라고 하는 특수구동사가 있긴 있어요. 뭐 I maxed out my credit card. 그거가 이제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자, run over를 쓴다면 I ran over my maximum limit on my credit card. maximum limit이라고 하면 한도죠, 한도, 사용 한도. 그걸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I ran over my maximum limit on my credit card. 그럼 더 이상 결제가 안 되겠죠? 한도 초과했기 때문에. 이럴 때 쓰기 좋은 게 run over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과거형은 ran over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구동사기 때문에 강세는 뒤에다 over 해줘야 됩니다. run over, ran over.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He was run over.

비용, 사용하는 자원,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줄인다는 말, 영어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줄이다의 동사들, 뭐 reduce 이런 동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영어에서는 동사 하나보다 구동사 이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어떤 구동사일까요? 바로 cut back 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cut back 뒤댐주겠죠. cut back 이것은 너무나 명료하게 딱 줄이다의 뜻으로 혹은 삭감하다의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뜻만으로도 여러 가지 의문을 만들어낼 수 있고 무엇을 줄인다를 바로 뒤에 전치사 on을 붙여서 쓰기 때문에 예문을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 커피 하루에 몇 잔 드시나요, 여러분? 커피 드시는 분들. 뭐 한두 잔은 괜찮겠지만 세네 잔을 마시고 있다면 카페인 섭취가 좀 과다 섭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줄이겠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I need to cut back on caffeine. caffeine이라고 하죠. 카페인을 카페인이 아니라 caffeine. I need to cut back. 거기까지가 줄인다는 얘기고 무엇을 줄인다는 어떻게 연결해요? on을 붙이면 됩니다. on caffeine. I need to cut back on caffeine. 디카페인 같은 걸로 바꾼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커피를 덜 마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이고자 하는 어떤 대상, 음식물이나 음료를 바로 뒤에 붙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행위를 줄인다는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술을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한테 술 좀 줄이라고 했다. I told him to cut back on drinking. 그 자리에는 alcohol보다 술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음주라는 말이 더 자주 쓰인다는 얘기예요. drinking은 음주죠. 술을 마시는 행위를 drinking이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앞에서는 caffeine 같은 그 섭취하는 그 대상이 나왔지만 섭취하는 행동을 여기 뒤에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I told him to cut back on drinking. I told him to cut back on drinking. 아, 걔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좀 덜 마시라고 얘기했어.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비용 삭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여야 된다. 그렇죠? 지출을 좀 삭감해야 된다. We need to cut back on unnecessary expenses. Expenses 자체는 뭐 지출이니까 써야 되는 돈인데 unnecessary 하면 굳이 안 써도 되는 그런 지출을 말하는 거죠. 그걸 좀 줄여야 된다. We need to cut back on unnecessary expenses. 마찬가지로 연결어는 on이에요. Cut back on something. Unnecessary expenses를 붙여봤고요. 자, 회사가 직원 복지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혹은 줄이고 있다. 규모를 줄일 때도 씁니다. 갈게요. The company is cutting back on employee benefits. 이게 직원 복지 혜택이죠. Employee benefits. 그걸 좀 줄여나가고 있다. The company is cutting back on employee benefits. 이럴 때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규모 축소, 비용 삭감, 섭취량 절감 이럴 때 모두 쓰는 것이 cutback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정말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따라 읽어보세요. I need to cut back on caffeine. I need to cut back on caffeine. I told him to cut back on drinking. I told him to cut back on drinking. We need to cut back on unnecessary expenses. We need to cut back on unnecessary expenses. The company is cutting back on employee benefits. The company is cutting back on employee benefits. 네, 이렇게 해서 강세에 넣는 연습해봤습니다. Cut back on, cutting back on. 좋습니다. Cut 자체는 동사 변형과 또 cut, cut, cut이기 때문에 과거형도 cut back이 되겠죠. 자, 이 병작 한번 해볼게요.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영어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카페인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어. I need to cut back on caffeine. 그 친구한테 술 좀 줄이라고 말했어. I told him to cut back on drinking. 우리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We need to cut back on unnecessary expenses. 회사가 직원 복지를 줄이고 있다. The company is cutting back on employee benefits.

그래서 오늘은 got back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함께 연습을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ction English. Nope, not a chance. Nope, not a chance. Nope, not a chance. 과연 무슨 뜻일까요? Nope 하면 no의 약간 슬랭 같은 표현이죠. Nope, nope, no를 강조하는 표현이고 not a chance, 한 번도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Not a chance 하면 절대 아니다, 절대 안 돼. 네, 어림도 없다, 말도 안 돼, 꿈도 꾸지 마, 이런 뜻이에요. Nope, not a chance. 주로 이 두 가지 표현을 똑같이 표현하거든요. 꿈도 꾸지 마, 어림도 없어. Nope, not a chance. 그냥 no 해도 되는데 굳이 not a chance, 절대 안 돼 라고 사용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no, never, 절대 안 된다라는 그 emotion을 가지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Let's have a slumber party this weekend at your house.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서 slumber party 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어때? Let's have a slumber party this weekend at your house.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주말 내내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slumber party 아시잖아요. Nope, not a chance. 아니, 절대 안 돼. 하고 싶지만 절대 안 돼. 왜냐하면 I have a family gathering. 가족 모임이 있어서. I have a family gathering, family meeting. 그래서 slumber party는 안 된다. Nope, not a chance. 그리고 이제 I wish 점점점 해도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Nope, not a chance, but I wish 그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수요일에 Wednesday에 나 대신 회의에 참석해 줄 수 있어? 나 어디 잠깐 어디 가야 되거든. Can you go to the meeting instead of me? 나 대신에 instead of me on Wednesday. Can you go to the meeting instead of me on Wednesday. 나 대신 참석해 줄 수 있니 없니 라는 질문에 미안한데 불가능해. Nope, not a chance. Sorry, not a chance. Sorry, not a chance. 왜냐하면 나 시카고에 있을 거거든. 나 출장 가는데 미안해. I'll be in Chicago. I'll be in Chicago. I have to go on a business trip in Chicago. 그러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 Nope, not a chanc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니, 절대 안 돼. 어림도 없어. 말도 안 돼. 꿈도 꾸지 마. Nope, not a chanc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it's time for acting. 연기할 준비 되셨나요? Reaction, action. Can I take Monday and Tuesday off next week?
2: Nope, not a chance.
1: Did you forget our workshop?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Nope, not a chance. Next one. Do you think I can borrow your car tomorrow? Action.
3: Nope, not a chance. I don't even let my family drive my car.
1: 난 아빠도 엄마도 형 동생 아무도 가족한테도 안 빌려주는데. 꿈도 꾸지 마.
3: Nope, not a chance.
1: All right, good one. Next one. Let's have a slumber party this weekend at your house. Action.

Reaction English. I don't buy it. I don't buy it. Eh, I don't buy it. 무슨 뜻일까요? I don't buy it. 나는 그것을 사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리액션 할 수 있을까요? I don't buy it. I don't buy it. 그것을 사지 않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I don't believe you. 똑같은 의미로 I don't believe it. I don't believe you. 나 그 말을 안 믿어, 못 믿어, 믿을 수 없어. 똑같은 상황에서 I don't buy it. I don't buy it. I don't buy what you are saying. 이런 뜻이에요. 난 안 믿어. 그 말을 못 믿겠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뜻이죠. I don't buy it. B-U-Y. 무엇을 살 때, 구매할 때 똑같은 buy 스펠링이에요. I don't buy it. I don't believe you. 이런 뜻인데 프랭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프랭크는 자신의 투자 계획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막 설득하고 있어. 야, 여기 투자해. 여기 투자해.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하는데 Frank says his investment plan will make millions of dollars. Frank says his investment plan, 투자 계획이 will make you millions of dollars.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거라고 하는데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겨지나요? 안 믿겨지나요? 아, 믿기 힘든데. 아, 그건 좀 엉터리인 것 같아. I don't buy it. I don't believe him. 이런 뜻이죠. 그거 믿기 힘든데. 아닌 것 같은데. 못 믿겠는데. I don't buy it. I don't buy it. 그런데 I'll believe it when I see it.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부가 설명할 수 있겠죠. I don't buy it, but I'll believe it when I see it.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I don't buy it. I don't believe it. 죄송하지만 제 강아지가 제 숙제를 그냥 엄냠엄냠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좀 재밌게 웃기게 변명을 많이 하죠. I'm sorry, but my dog ate my homework. Oh, teacher, I'm sorry. I didn't do my homework 하면 혼나니까 My dog ate my homework. 내 강아지가 제 숙제를 그냥 먹어버렸어요. Ate my homework. Could you give me one more day? 하루만 더 주실 수 있나요? 그걸 말이라고 해?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I don't buy it. 안 믿는다는 뜻이죠. I don't buy it. You made the same excuse last time. 지난번에도 똑같은 변명을 했잖아. 아, 그랬었나? 네. I don't buy it. You made the same excuse. 변명이 excuse죠. Last time. 지난번에 똑같은 변명을 했는데 어디서 그걸 말이라고 해. I don't buy it. Next. 그 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라이언이 우리 같이 일하는 그 라이언 있잖아. 걔 정말 하버드 갔다고 생각해? 거기서 졸업했다고 생각해? 이력서에는 거기서 졸업했다고 하는데 Do you really think Ryan went to Harvard? Do you really think Ryan went to Harvard? 걔가 진짜 하버드 나왔나? 의심하는 상황이죠. 아, 못 믿겠는데. No, I don't buy it. 왜 못 믿겠냐? 또 이렇게 설명이 나와야겠죠. He's a terrible writer and has no work ethic.

Reaction English. Oh, please. Oh, please. Oh, please. 무슨 뜻일까요? Oh, please. 우리 다 please 하면 제발 좀 공손하게 무엇을 요청할 때 please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please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oh please, oh please 하면 무슨 소리야? 아이 진짜, 아이 참나, 제발, 말도 안 돼. 아휴 됐어 됐어 됐어 그만해 그만해 이런 상황에서 oh please. 그런데 여기서 감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억양이 중요해요. 그냥 oh please 하면 안 되고 oh please, oh please. 상대방의 말에 대해 뭐 회의적이거나 믿기 힘들거나 약간 짜증이 나거나 혹은 비꼬는 듯한 반응을 보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Oh please. 그렇죠? 예를 들어서 I promise to pay you back next week. 돈을 좀 빌렸는데 뭐 다음 주에 갚을게 라는 표현이죠. I promise to pay you back next week. Oh please. Oh please. 아이 진짜 지난주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했잖아. You said that last week. You said the same thing last week. Pay me back my money. I promise to pay you back next week. 네, 믿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Oh, please.

please. 아이, 참나, 또 저런다. 이런 상황이죠. Oh, please. Another example. This project is easy. I don't need any help. I can do it alone. 어, 이 프로젝트 너무 쉬워. It's so easy. 아이, 나 도움 필요 없어. 안 도와줘도 돼. I don't need any help. I can do it alone. 혼자 할 수 있다니까. Oh, please. Oh, please. 아이, 제발. 너 항상 막판에 도움 요청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도움 요청해, 그냥. 내가 지금 도와줄게. 이런 상황이죠. You always ask for help at the last minute. At the last minute. 막판에, 마지막에, 끝나기 직전에 꼭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oh please, 그냥 지금 내가 도와줄게. 막판에 가서 도움 달라고 그러지 말고. You always ask for help at the last minute. I will help you now. Oh please. Okay. Another example. Oh, I don't even like him. I don't like him. 어, 나 걔 안 좋아한다니까. 왜 자꾸 좋아한다 그래. 나 안 좋아한다니까. I don't like him. I don't even like him. Oh, please. 아이, 말도 안 돼. 아이, 참나. 왜 자꾸 안 좋아한다 그래. 좋아하는 티를 내면서. 이런 상황이죠. I don't even like him. 안 좋아한다니까. Oh, please. You talk about him all the time. You talk about him all the time. 너 걔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잖아. 어,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무슨 소리야? 라는 맥락이죠. 무슨 소리야? Oh, please. 아, 진짜. 답답할 때 이런 표현 많이 해요. Oh, please. Oh, please. 마지막으로 You can't beat me at chess. You cannot beat me at chess. I always beat you at chess. 넌 나한테 체스 못 이기잖아. 못 이겨. 내가 더 잘해. 여기서 beat, B-E-A-T 하면 이긴다. You beat someone. You win over someone. 너 나한테 체스 못 이겨. You can't beat me at chess. Oh, please. 아유, 됐어, 됐어. 그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Oh, please. Oh, please. You lost in five moves last time. You lost in five moves last time. 지난번에 다섯 수 만에 졌잖아. 다섯 번이요?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You lost in five moves. Oh, please. I can easily beat you. 나 너 쉽게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일 때 이 Oh, please. Oh, please. 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Oh, please. 아이, 진짜 참나. 제발.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아유, 됐어, 됐어, 됐어. Oh, please. Oh, please. Now it's time for you to act. 지금 연기할 차례가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Reaction, action. I promise to pay you back next week. Action. Oh, please. You said that last week. Oh, please. You said that last week. 네, good job. Next, this project is easy. I don't need any help. I can do it alone. Action. Oh, please. You always ask for help at the last minute. At the last minute. Good job. Next, I don't even like him. Action. Oh, please. Oh, please. You talk about him all the time. All right, good job. Next, finally, you can't beat me at chess. Action. Action.

사면, 아이, 참나, 진짜, 제발, 말도 안 돼. 아유, 됐어, 됐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Oh, please. Oh,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lways remember that context and emotion are very, very important when you're studying English. 지금까지 Reaction English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2: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영어의 뼈대. Hello everyone, 이보영입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물을 때 무엇, what, 무엇, what. 자, 이 what을 넣어서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 가지 문장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너는 뭘 뭐뭐 하니?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거 응용해서 참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도전 문장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뭔가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니, 조금 전에 너는 뭘 뭐뭐 하니? 라는 문장을 만든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직업을 묻는다니요? 이게 뭔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What do you do?로 묻거든요. What do you do? 하면 무엇을 당신은 하나요? 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의 직업을 묻는 말이 됩니다. So, what do you do? 하면 그러니까 당신은 뭘 하는 분인가요? 라는 식이 되는 거죠. What do you do?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What do you do? 즉, 무엇을 당신은 합니까? 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당신은 혹은 너는 무엇을 what 뭐뭐 합니까? 라고 할 때 what do you로 시작하게 되고요. 뒤에 상황에 따라서 각각 맞는 동사를 이어 말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은 뭘 좋아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What do you 다음에 like? What do you like? 하면은 넌 뭘 좋아하니? 라는 말이 되지만 여기 뒤에 to do를 또 더 이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뭘 하는 걸 좋아하나요? 라는 말이 됩니다. 즉, 혹시 취미가 뭔가요? 라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What do you like to do? What do you like to do? 자, 무엇을 당신은 좋아하나요? 하기를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드는 순서가 되는 거죠. What do you like to do? 이렇게. 자, 그렇다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취미가 독서예요. 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풀어서 저는 하기를 좋아하는 게 바로 책을 읽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I like to read books. I like to read books.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 like reading book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는 영화 보는 게 취미예요. 라고 한다면 I like to watch movies. I like to watch movies. 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What do you like to do? 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는 What do you do? 당신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What do you do? 그 다음에 What do you like? 또는 What do you like to do?를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당신은 뭘 원하나요? 라고 문장을 말해볼게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물론 이렇게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입니다. What do you want? 라고 말하는 거 우리 미드라든지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영화에서 참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장면에 나오는 대사가 되긴 하는데 그런데 What do you want? 라고 할 적에는 지금 제 표정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뭔가 막 방실방실 웃으면서 하는 말 같진 않죠? 뭘 원해? 이런 말이 되니까요. What do you want? 근데 아주 친한 사이라면 뭘 원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는 거야? 라고 물을 경우에 이렇게 많이 묻죠. 그런데 뒤에다가 to have를 좀 이어 말하면 갑자기 톤이 바뀔 수가 있어요. What do you want to have? What do you want to have? 뭘 먹고 싶나요? 라는 말이 되거든요. 이렇게 What do you like to do? 하면 뭘 하는 걸 좋아하나요? Like니까. 이번에는 What do you want to have? 하면 당신은 무엇을 먹고 싶나요? want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 됩니다. 모두 what do you로 시작하는 질문들이 되는 거죠. 만약에 what do you want to have? 뭘 먹고 싶어요? 라고 할 적에 저는 피자를 좀 먹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I want to have some pizza. I want to have some pizza. 라고 할수 있겠고요. 저는 국수가 좀 땡기는데? 한다면 I want to have some noodles. I want to have some noodles.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넌뭘 생각하니? 라는 문장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What do you? 다음에 생각하다. think를 이어서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조금 더 빨리 발음하면 What do you think? So, what do you think? 이런 말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가 되지만 영어로 옮겨 말할 적에는 what을 써서 무엇을 당신은 생각하느냐, 당신의 idea 혹은 생각, 느낌이 뭐냐를 묻는 말이 됩니다. What do you think? 라고요. 자, 그렇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Well, I think it's great. 전 그게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무엇에 대해서 물을 때 what do you로 시작하는 다양, 그 다음 인가요에 해당하는 것이 is가 되는 거죠. When is, when is, when is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제입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담은 말이 오게 됩니다. 너의 생일이 궁금해. 너 생일이 언제야? 라고 한다면 when is 다음에 너의 생일, your birthday, your birthday. 를 이어서 When is your birthday? 라고 물으면 되는 거죠. When is your birthday? 넌 생일이 언제니? 자, 예를 들어서 결혼이든 생일이든 어떤 중요한 행사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아주 간단한 The Big Day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날, The Big Day. 자, 이때 big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크기가 크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중요한, 아주 비중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날이 언제죠? 라고 한다면 When is the big day? When is the big day? 라고 물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아, 내 결혼을 묻는 거구나. 아, 내 출산 예정일을 묻는 거구나. 혹은, 아, 내 발표 날을 묻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어서, 그날은 몇월 며칠이에요. 혹은 그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언제예요? 라고 물을 때는 when is로 시작하는데, 언제 해요? 라고 묻는 경우도 있죠. 언제 이사해요? 한다든지, 언제 이사 들어오고 싶어요? 라고 한다든지. 자, 이것만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로 언제인지를 묻는 거니까, when으로 일단 시작을 한 다음에, 이번엔 인가요가 아니라 하나요이잖아요. 하고 싶어 하나요? 혹은 뭐뭐를 하나요? 그래서 이때는 do you? Do you? 로 묻게 됩니다. 모두 상대방에 대해서 묻는 말이 되는 거죠. When do you? 하면 언제 당신은 하나요? 라는 말이 일단은 만들어져요. 자, 언제 당신은 하고 싶어 하나요? 라고 해볼까요? When do you? When do you? 다음에 하고 싶어 하다 라는 뜻의 want to. Want to를 이어요. 그러면 when do you? want to, 그 다음에 이사하다 라는 말이 오는 거죠. 자, 이사를 들어오는 것은 move.

move in이라고 하고요. 이사를 나가는 것은 move out, move out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하나요? 하고 싶어 하는 거, 이사를 들어오는 거, 이런 순서로 when do you want to move in? When do you want to move in?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혹은 너 언제 저녁 먹고 싶니? 라고 한다면 when do you want to have dinner? When do you want to have dinner?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긴 문장일수록 중간중간 끊어서 뭉텅뭉텅 뭉치로 이해해두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제입니까? When is? 언제 합니까? When do you?를 알아봤습니다. 영어의 뼈대 Review Time! 그 중요한 날이 언제죠? When is the big day? When is the big day? 너 생일은 언제야?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언제 이사 들어오고 싶으신가요? When do you want to move in? When do you want to move in? 많이 연습해보세요. See you next tim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Now listen to Thursday's idiom. 이번 idiom은 sour grapes인데요. 심사가 뒤틀리는 그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 심사가 뒤틀린다. 그 느낌.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다이얼로그에서 제이슨 선생님과 저는 어린이

0: EBS 독서문화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전 세계 최애 고령 도서관장 장인순입니다. 제가 1940년생이니까 벌써 여든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도 매일 새벽 5시쯤에 일어나 집에서 도서관까지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하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요? 부지런히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죠.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다양하게 차린 마음의 밥상, 바로 책을 섭취해야 합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글을 발견하면 옮겨줬고 거기에 제 생각을 섞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삼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저자를 읽고 자기를 읽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다릅니다. 겉은 늙어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아름답게 늙는 비결이 아닐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환란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